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정 이후 최소 8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발사돼 6명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통상 200대에서 300대 수준인데 이날은 평소에 3배에 달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20개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오늘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58% 오른 7,44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 오른 26,40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남우호 공격을 테러리스트에 의한 드론 공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더 추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현지 시각 14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던 아랍에미리트에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용할 병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걸프 4개국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초청 대상국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이며 해당국 외무장관에게 초청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걸프 국가들을 초청하려는 것도 중동과 가까운 이른바 남부전선을 강화하려는 나토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안이 현지 시각 13일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아산이 오늘 31도까지 오르겠고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다른 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독서실에 앉아있을 때도 복도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하는 밤, 창밖 어딘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 일찍 가고 싶지만 또 뛰어나가 놀고 싶지만 다시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였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불편함을 참고 견뎌내는 시간이죠. 창밖 유혹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는 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4일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김은주님, 김형환님 벌써 출석해 주셨고요. 김기수님도 반갑습니다. 김은주님이 목요일 출석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한 주가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벌써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눈에 띄어가지고요. 이상렬님 등등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리면서 또 상식을 또 키워드릴 텐데요. 뭐 당연히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그 임금 협상 중에서 이게 핵심이죠. 아직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 다음 주 목요일로 예고된 총파업. 진짜 이거 현실화되면 어쩌나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 파업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실적에 연동되는 추가 보상 제도 세 글자 정답인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또 이것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 제도화, 명문화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평행선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또 좋은 실적을 냈을 때, 또 직원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기본급과는 별도로 추가로 나눠주는 돈,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추첨을 통해서도 또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

0: 경제감 이대호입니다.
1: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증시 상황부터 보죠.
2: 네, 일단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사실 PPI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0.58%, 나스닥 1.2%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물가 우려 때문에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야, 오늘의 코스피. 네.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 0.66%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7,895. 아까 7,900도 살짝 넘었었거든요. 네. 아마 흐름, 오늘 흐름 지켜보면서 8,000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오늘은 모르겠고 그냥 시간 문제라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만.
2: 네, 오늘은 코스닥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44% 올라서요. 1193.8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 극적이었는데요. 코스피 하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야 상승 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하락을 이끈 건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도였거든요. 어제만 해도 외국인은 3조 7천억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조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현재 한 4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1: 참고로 SK하이닉스가 오늘 NXT 그 대체거래소 개장 초에 잠깐 200만 원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또가 아니죠. 처음으로. 예.
2: 본장에서는 아 이게 약간 이게 200만 원. 이게 라운드 넘버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뭔가 사실 199만 원과 200만 원은 만 원 차이밖에 없지만.
1: 사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2: 근데 그렇지만 네.
1: 그 시각적인 심리적인 네. 효과. 해서 SK하이닉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1,400조를 넘었었습니다. 와. 1,400조. 그러니까 뭐 19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중심으로 보는 또 습관도 네.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2: 예,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예. 살짝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1,491원쯤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환율만 좀 좋았으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 두 개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뭐 그냥 주가가 올라서 환율 상관없이 조만간 1조 달러 기업 두 개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요즘에 진짜 그 출근길에 주식 매매하시려는 분들 많은가 봐요. 아침에 이거 뭐 MTS 같은 거 좀 먹통된다 이런 얘기들도
2: 네,
1: 많고요.
2: 맞아요. 옛날에는 그 이제 넥스트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프리마켓이 없었을 때는 네.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화장실을 그렇게들 많이 가신다고. 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화장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넥스트트레이드라고 하는 프리마켓이 생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4일에서 12일까지 봤습니다. 이 프리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봤더니 와, 10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월간 일평균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12월만 해도 프리마켓 일평균 거래대금 한 1조 4천억이었어요. 근데 5개월 만에 10배 가까이로 증가한 거죠. 특히 뭘 많이 거래하시냐. 역시나 대형주. 왜? 삼전닉스가 잘 나가니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프리마켓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1조 원대에서 이번 달엔 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네. SK하이닉스 역시나 같은 기간 3배 정도 거래량이 불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들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발동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프리마켓에서는 월평균 200건 남짓의 VI가 발동했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 지금 한 절반도 안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건 가까이 지금 VI가 발동된 상태입니다.
1: 변동성 완화 장치.
2: 네네. 이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장과 달리 투자자가 낸 호가에 부합된 호가가 나오면 곧바로 거래가 체결되는 접속 매매 방식입니다. 소량의 주문으로 순식간에 순간적인 거래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 등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지난달 22일 보니까 삼성 SDI가 프리마켓 개장 직후 시가가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27%나 올랐어요. 그래서 VI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일시 정지가 됐어요. 참고로 VI가 발동되면 거래가 일시 정지됩니다. 예. 그런데 거래가 재개된 뒤에 다시 주가는 급락해서 66만 원대. 그러니까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정규장에서 봤더니 그냥 전거래일 종가가 64만 5천 원인데 65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프리마켓에서만 잠깐 가격이 튀었던 거죠. 이건 뭐냐면 유동성이 적습니다. 누가 만약에 주문을 잘못 내가지고 비싼 가격이라도 사겠다라고 하면 네. 가격이 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은 경주장 대비해서 유동성이 적은 만큼 소량 거래만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네.
1: 그렇죠. 특히 이제 거래량 많지 않은 종목들 또 그런 시간대 더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간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1200선 뭐 문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밖에 못하고 있고

0: 개인들마저 코요스닥을 좀 떠나고 있어요?
1: 그 저도 확실히 기억하는데 이 연초에 왜 3천 스닥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예. 5천 피를 넘어서 제 주변에 그렇게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그냥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코스닥 ETF인데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1: 네. 그게 이제 코스닥 대표 지수가 이제 코스닥 150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더 기대감을 갖고서 레버리지로 하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말고요. 그냥 코스닥 150 요거를 25거래일 연속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0: 네.
1: 최근 한 달간 순매도액만 7,500억 정도가 됩니다. 연초에는 다들 많이들 사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같은 기간 코스피 대표 상품은 코덱스 200이죠.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이거는 한 4,5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질주하고 있으니까 사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던 코스닥에서 개인들마저도 아 코스닥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떠난다라고 볼 수 있죠.
0: 원체 또 대형주들이 좋으니까요. 네. 코스피에서.
1: 이 코스닥 지수는 2004년에 기준 지수를 1000으로 조정했어요.
0: 예.
1: 원래 100으로 출발했는데 지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20, 30 되니까 이게 지수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뭐 코스닥이 한때 23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네. 이래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하다고 0 하나 더 붙이자고 했던 거죠.
1: 네, 맞아요. 2004년에 그래서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때 1000으로 기준지수를 조정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1200이라고 하면 사실 코스닥 출범 연도와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0: 30년 동안 200포인트 오른. 1000에서 네. 1200으로 30년 동안.
1: 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죠. 그 코스피 지수 보자면 이제 어제 기준까지 보자면 한 86% 올랐는데 코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습니다. 27% 상승에 그쳤고요. 향후 코스닥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0: 네.
1: 일단 여전히 실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맞물려서 반등 여지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정부는 부실기업 속관에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0: 뭐 예를 들어서 동전주 퇴출시킨다라든지 사실 그거는 그냥 욕조 위에 떠 있는 머리카락 건져내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 자체가 정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시장 자체를 좀 우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장사들도 코스닥을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량한.
1: 맞아요.
0: 막 코스닥 1등 하는 기업들.
1: 아마 이제 코스닥이 아까 30년대 뭐 20% 올랐다라는 여기에 아마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간 영향도 있을 거예요.
0: 네.
1: 어제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코스닥 우량 기업이 시장에 남아서 혁신 생태계와 시장 신뢰를 지켜갈 것을 호소한다. 이거 왜 했냐면요. 최근에 코스닥 시총 2위인 알테오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이런 이제 호소문을 낸 겁니다.
0: 지금 많았죠.
1: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총 59개의 회사가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옮겼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셀트리온,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 등 코스닥이 이분들이 이 기업들이 코스닥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계를 해봤더니 166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냐?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25%.
0: 거의 4분의 1이 옮겨갔다.
1: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좋은.

0: 접어놓고 뭐 애국심에만 호소할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거꾸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2부 리그가 되면 안 되나요? 코스닥이 그냥 2부 리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있지 않습니까? 강등이 돼서 2부 리그 가잖아요. 그 2부 리그도 관객이 꽉꽉 들어찹니다. 거기에서 막 1등에서 또 1부 리그 올라가는 거 막 응원해주고 그냥 그런 시장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좀 뭔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1: 근데 아마 출범 자체가 우리가 나스닥을 표방하고 코스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까 말한
0: 그렇죠. 나스닥 기업들은 어찌됐든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또 이제 다르다는 특징도 있고 삼성전자 노사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볼게요. 당장 지금 뭐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네. 총파업 예고된 게 청와대도 적극 나서고 있더라고요.
1: 네, 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이거 긴급 조정권 발동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발동되면 30일간 쟁행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중재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러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되냐를 보자면 아까 국민 경제를 헌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38%를 차지하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 파업이 장기화돼서 한 4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올해 우리 성장률 지금 전망치 한 2.5거든요. 요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라는 부분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0: 그렇겠죠.
1: 그런데 긴급조정권 발동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해치는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 그런데 결국 선택을 하는 거죠. 국민 경제에 또 미치는 그 영향의 크기와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그게 이제 제약할 만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 그래서 과거에도 한 세 번 정도?
1: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파업이 차례. 뭐 수천 회가 뭐 있었지만 어쨌든 네 차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김영훈 장관 역시 정부 사조 조정의 기간이 없고 자율구섭도 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막판까지 협상 기대감을 열어뒀습니다.
0: 삼성전자 노조 입장은 어때요?
1: 반면 완고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업 노조 여기 이제 최승호 위원장이 어제 법원에서 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신문 기일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최승호 위원장이 취재진한테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사측이 우려하는 것은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의 제도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와 회사가 싸우는 게 보상의 규모를 놓고 싸우면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0: 네.
1: 근데 이번 이게 노사가 싸우는 건 보상의 규칙입니다. 노조는 제도화를 원하고 회사는 그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은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 당연히 안 받는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파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회사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파업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거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말로 가처분이 인용이 돼도 파업을 아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파업 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입니다.
0: 이미 뭐 상당수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제출해 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빨리 좀 풀려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을 했죠?
1: 어젯밤 베이징 도착했고요. 2박 3일 방중 일정입니다. 그 중국은 시 주석의 측근으로 지난해 1월 트럼프 집권 2기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됐던 한정 국가부주석을 보내서 영접을 했습니다. 뭐 예우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방중은 집권 1기였던 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겠네요. 11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

0: 만나서 시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들 궁금해하는 이란 관련해서 이제 전쟁 관련해서 물었더니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건 진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란 전쟁 문제로 중국과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막판에 비행기 탄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참 화제더라고요. 다름 아닌 젠슨 황이에요.
0: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젠슨 황이 이제 빠져 있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런데 이제 막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같은 이제 빅테크 CEO가 있고요. 이제 블랙락의 메리 핑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등 월가 거물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간 사람들을 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세 곳 합치잖아요. 시가총액이 11조 3천억 달러예요. 이러면 이거 웬만한 GDP 다 능가하고 남는 거잖아요.
1: 국가.
0: 국가죠. 국가급이죠. 네. 사실 GDP 10조 달러 이상의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은 젠슨 황인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했어요. 왜 빠졌다가 들어갔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황 CEO는 중국에 가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직접 전화로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어진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칩 수출 통제로 최대 시장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황 CEO가 중국을 간다? 이게 결국 미중 간 AI 칩 갈등 완화 신호가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그냥 엔비디아, 그냥 젠슨 황이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GPU를 과연 중국에 팔도록 할 것이냐? 어떤 등급까지 추첨단은 빼고 어떤 등급까지 또 수출을 허용할 것이냐 이게 또 핵심일 테니까요. 하여튼간 들려오는 이야기 저희도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2부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 깊이 있게 또 전망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2부 때도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죠. 또 하나 새 도약기금이라고 있어요. 7년 넘게 연체된 채권 이거 소각해 주는 제도인데 학자금 대출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0: 그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장기간 빚의 수렁에 빠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 도약기금 출범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취약층, 신용불량자로 방치하기보다는 빚을 탕감해줘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죠. 네.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바로 2030 세대죠. 그런데 이제 20대 청년들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곳이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새해 도약기금과 장기 연체 채권 기준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 매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약 250억 원 차주 기준으로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이 새 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은 네. 아까 말한 이 비탄감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국세청이 봤더니 지난해 귀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비율이 18%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2년 이후 가장 높아요.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이게 공부하려고 빌린 돈을 여전히 갚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 이자 상환 부담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출발 단계부터 이렇게 힘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제도 상록수 기금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왜 이 한국장학재단은 아직까지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미비로 참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법이 이게 아직까지 좀가 뭐 미비 마련이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민간 금융사회는 포용 금융을 강조하면서 한국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기본급은 아니고 회사가 낸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가로 주는 보상. 근데 그게 회사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 성과에 따라서 주는 급여라는 뜻의 세 글자인데요. 2127님 상여금, 허웅님 보너스. 그리고 세 글자라고 했더니 강균목님이 인센티브. 세 글자라는 것만 맞았네요. 예. 강태경님이 정말 부러운 금액이에요. 저희는 주말을 일해도 급여가 같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0703님 요즘에 그 뉴스만 보면 돈이 돈가치가 않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 3091 쓰시는 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정답은 맞춰주셨는데요. 2356님 노조의 요구,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죠. 노조의 요구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월급이나 연봉이 깎여도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좀 해주셨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분들은 지금 일하고 계실 테니까 예, 그 의견을 좀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또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인센티브, 보너스, 상여금 아니고 성과에 따른 일종의 급여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만 하면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찾을 수 있고 뭐 볼 수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일부 Z세대 사이에서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사서 고생하는 걸까요? 진짜 인생, 진생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하는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진생이라고 불러요?
3: 그렇습니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게 요즘에는 이보다 Z세대 마음을 움직이는 사자성어가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고 이제 거꾸로 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해봐야 된다.
3: 네, 보고 듣는 것도 좋은데 경험하고 실천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 이제 그 경험에 좀 소비하고 주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어떤 정보가 아니라 실제 내가 진짜 부딪히는 삶을 찾아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험과 관련된 검색량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3년 전 그러니까 23년 3월에 비해서 올해 3월은 5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이야, 그들이 네. 말하는 진생, 진짜 인생을 네. 살아보자. 그러면 기존에도 뭐 팝업스토어 찾아가고 뭐 재밌는 거 찾아가고 뭐의 경험, 체험해보는 것들 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 그들이 말하는 진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이게 알고리즘이 이제 유행을 좀 실시간으로 떠먹여주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20대 분들 사이에서도 좀 퍼지다 보니까 유행의 네.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또 이제 유행 아이템이 또 전국을 휩쓸다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걸 소비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에서 늘 바라보는 그런 가짜 정보나 가짜 영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 기획이 좋다 대단하다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AI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혹시 그 청취자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다가 이 고양이가 마지막에 엄지척 같은 거 할까 봐 걱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1: 아, AI다. 속았지?
3: 네.
1: 이런
3: 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실제 그 늦구 사진 같은 것도 가짜 사진이 많이 돌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런 AI 과잉 시대에 진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면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구상 모든 것들을 다 직구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소유보다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찾겠다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진 시대에
3: 그렇죠.
1: 역행을 해서 나만의 삶을 내가 계획해보겠다.
3: 그렇습니다.
1: 실천해보겠다.
3: 네.
1: 의식주를 직접 손으로 이제 자급자족하는 것도 있어요.
3: 그렇습니다. 그 지난 1분기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쫑쿠, 봄동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 먹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직접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이 또 많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먹겠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처럼 이제 Z세대들은 소비가

0: 아니라 생산과 제작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좀 불편을 감소하면서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내 손으로 직접.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김장도 있다면서요. 김장.
0: 네. 그 사실 이제 젊은 세대주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사실 김장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인 가구가 범람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 한 그 Z세대들이 좋아하는 유명 유튜버가 김장 컨텐츠를 좀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인기가 터져가지고 따라해보자라고 하는 열풍이 좀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1: 그게 어머니 세대에서는 진짜 정말 힘든 일인데.
0: 골칫거리고 되게 또 이게 스트레스인데.
1: 젊을 때 하면 재밌어 보이는데.
0: 네. 그게 이제 김장이 내가 체험해야 될 굉장히 희귀한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역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축제 인기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열린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에서는 6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이 축제가 있었던 이래 역대 최대의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참여자 인터뷰를 좀 저희가 해봤는데 매일 먹는 김치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생각 많이 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고 근데 또 막상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쉽게 다가와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각오가 생겼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또 답하기도 했습니다.
1: 또 농산물에도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왜 농활 같은 거 가서 직접 막 모내기하고 이런 대학생들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농활이라고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요즘 애들이 뭐 농활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활의 인기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 틱톡과 릴스에서 화제가 되는 농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 농활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확한 어떤 제철 딸기랄지 뭐 제철 참외 이런 것들 막 맛보면서 땀 흘려서 먹거리를 수확해서 먹는 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로 여기고 있는데 한국을 좀 깊게 알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라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농활이 바로 그런 한국을 깊게 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으로 이 농활이 큰 인기를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얻고 있습니다.
1: 예전에 그 촌캉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0: 네.
1: 시골 찾아가서
0: 그렇죠.
1: 농활도 하면서 바캉스를 보내는 그런 열풍 잠깐 있었는데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0: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좀 숙소와 마당 있는 집을 좀 빌린다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은 아예 자급자족 라이프 스타일까지 체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급자족까지?
0: 네. 그래서 제철 나무를 직접 주변에서 따고 그리고 경운기도 타고 그리고 이제 시골길을 이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농촌 생활을 해보는 그래서 요즘 촌캉스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자급자족 생활을 하러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님의 삶을 좀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농업인들의 삶을 또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촌캉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거의 뭐 템플 스테이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골 한번 찾아가자.
0: 네.
1: 그러게 또 여름도 얼마 안 남았고.
0: 그렇습니다.
1: 의식주까지도 직접 이제 실천해 보면. 해보는 Z세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의식주 중에 주 집도 막 고치고 그래요?
0: 그렇습니다. 그 인기 예능이죠.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종종 그 셀프 집수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짤이나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Z세대 사이에서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공부해서 수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DIY 이런 거
0: DIY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작게는 그런 방문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DIY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바닥 시공 같은 것들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구옥을 매입을 해가지고 작업실이나 혹은 에어비앤비로 개조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20대 버킷리스트로 통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망을 또 실현한 인플루언서 컨텐츠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코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주는 시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몸을 써서 집을 수리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2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게 어떤 작업보다도 자립심과 성취감이 크다. 이 셀프 인테리어가.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이야기. 해보셨나요? 네.
1: 저도 해봤죠.
0: 네.
1: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절대 쉽지 않습니다.
1: 그리고 전문용어로 똥손일 경우에.
0: 네.
1: 비싼 돈 들이고 집 망하고.
0: 네, 그래서 결국 사람 부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
1: 나중에 보면은 공부만 잔뜩 사놓고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지금의 Z세대들은 역시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것들 아닐까라고 하는 호응을 좀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1: 그런 의미가 있네요. 내가 직접 해본다라는 의미.
0: 맞습니다. 네.
1: 나중에 로봇이 할 수도 있겠지만 로봇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직접 한다라는
0: 내가
1: 그
0: 직접
1: 의미.
0: 거죠.
1: 아니 그러면 농사도 짓고 집도 수리하고 그러면 옷 만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0: 아, 의식주에서 이제 의 또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뜨개질 유행이 오래된 지가 좀 굉장히 좀 이 시간이 좀 됐는데 이른바 그 뜨만추라고 해가지고 뜨개질 만남 추구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카페 가면 뜨개 가방을 열고 진지하게 그 뜨개를 하는 1020 세대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바느질이 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대문에 가면 이 신중하게 그런 바느질할 원단을 고르는 어떤 10대들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재봉틀 원데이 클래스, 재봉틀 공구 이런 것들도 20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찾으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저소비 시대에 집에 있는 에코백이나 많이 있는 옷 리폼한다 이런 것들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좀 멋진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이런 것들도 좀 발현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1: 재봉틀, 미싱 네. 이거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였는데 네. 이제 그것도 되게 간소하게 나오더라고. 막 텀블러만하게 나오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0: 네.
1: 그러면서 또 이걸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Z세대들 이렇게 이제 진짜 인생, 진생을 직접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취미도 바뀝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진생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자연, 즉 야생에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의 취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탐조 활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탐조?
0: 새를 관찰하는. 네.
1: 아, 그래서 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0: 네,
1: 보러 가러
0: 네, 직접 관찰을 하러 다니는 건데 시 외곽이나 이런 데로 다니는 건데요. 저희가 만난 탐조 전문가는 요즘 탐조인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분이 한 7년 정도 하셨던 분인데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평소에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다가 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 새를 관찰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이 환경보호활동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삶, 진생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답변했던 20대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좀 굿즈화한 이런 굿즈 쇼핑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빙박이라고 해서
1: 예?
0: 빙박. 그래서
1: 빙박?
0: 얼음 위에서 캠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하에 지금은 좀 날이 좀 더워졌는데 예. 한때 이제 영하의 온도에서 텐트를 치고 몸을 녹이면서 아침을 맞이할 때 아,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20대들의 어떤 릴스랄지 그런 쇼츠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음 호수 옆에서 이제 네. 텐트 치고 캠핑하고
0: 네. 뭐 이를테면 그런 건데 이런 또 탐조 활동이나 이런 빙박 캠핑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탐조나 이런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사람들을 또 만나는 모임 활동도 또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링 프로그램으로도 또 야외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보면 이제 너튜브에서도 네. 그런 캠핑 영상들 네.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막 톡톡톡톡 해서 텐트 치고
0: 맞습니다.
1: 푹 해갖고 불 모닥불 펴고 이런 영상들 조회수 되게 많더라고요.
0: 이어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그걸 또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해보려는.
0: 직접 해보려는. 네.
1: 또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 돌 모은다고 수석 네. 찾으러 다니고 네. 막 어디 가게에서 막 수석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그랬었거든요. 네. 요즘 1020 세대가 돌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바닷가나 혹은 길가 같은 데 걸으면서 자연이 만들어낸 돌을 보면서 이 꾸미지 않은 돌을 주는 매력에 빠진 20대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려돌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1: 반려돌?
0: 네, 예쁜 돌들을 이렇게 집안에 두는 그런 것들이 많아 있는데 이게 돌이라는 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보다 보니까 은근 귀엽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1: 예.
0: 또 이게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이래서 이게 만져보거나 보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많았는데 이게 덕분에 이제 반질반질한 이제 몽돌이 좀 가득한 이게 동해나 남해의 몽돌 해변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1: 네.
0: 다만 이 몽돌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눈에만 담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 반출 자체가 이제 금지된 곳이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아무데서나 가져오면 안 되는
0: 절대
1: 거예요.
0: 절대 안 됩니다. 네.
1: 그러네요.
0: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곳에서만.
0: 네, 네, 네.
1: 요즘에는 그 돌 가져다가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0: 아, 네. 뭐
1: 애착 인형처럼.
0: 네, 네. 뭐 삼각김밥 만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다가
0: 네.
1: 돌을 키링처럼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삶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이 일상이었고 AI 시대에 이제 더 살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IRL이라는 말을 청취자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즘 해외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n real life라고 해서 즉 현실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삶을 뜻하는 어떤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 링크를 뜻하는 URL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대비가 되면서 온라인 링크와 다르게 이 IRL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라이프 현상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앱 없이 여행하기 이건 이제 한 웹에닝이 유행을 시킨 건데 어플리케이션 없이 여행하기 가령 스마트폰 없이 혹은 GPS 없이 여행해보기 같은 것들이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또 낙엽을 주워가지고 요즘은 또 펀칭을 또 하는 그 펀칭 기계들이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좀 내주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낙엽 수집하기 놀이 같은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노는 게 쉬는 목적인데 그 시간조차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내 눈앞에 상대나 내 눈앞에 어떤 사물과 현상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태국의 한 카페는 한국이 유행시킨 그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인생 네컷처럼 그려주는 또 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그 갈등 최대화라고 해서 근무 시간에 디지털 기기나 AI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제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구성원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1: 빨리빨리 시대, 네. 디지털 시대 진짜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AI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중국의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우선적인 의제로 꼽았는데 이란 전쟁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열립니다. 법원은 항소심 모든 공판을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포천의 야산에서 예비군 훈련 중이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용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심리상담 받고 싶은데 사실 사람 찾아가는 것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요즘에 AI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가 곧잘 내 편을 들어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아 요즘 청취율이 잘 안 나왔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고민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3: 정말 힘든 상황이네. 사실 청취율이 안 나오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일단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분.
1: 아니야. 청취율 잘 나오고 있어. 자, 그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AI에게 터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AI의 공감은 진짜 공감일까?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심리학 이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교수님은 이제 심리학자시고 네네. 심리 상담도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 AI랑 공감 대결을 펼치셨어요 최근에?
4: 네.
1: 어떻게 하신
4: 네,
1: 거예요?
4: 뭐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네, AI랑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말하면 저도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또 작성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느 쪽 답변이 더 공감이 가느냐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대결을
1: 네. 그러니까 AI가 한쪽에 있다는 건 알고 들어간 거예요?
4: 아니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1: 아 그게 AI라는 건 모르고, 네, 모르고. 둘 중에 하나가 AI라는 네, 건
4: 네.
1: 모르고
4: 네.
1: 어떻게 되셨어요? 네. 아, 우리 교수님 AI한테 졌으면 안 되는데
4: 제가 간신히
1: 이기셨어요?
4: 네, 28분이 고민을 말씀하셨고요.
1: 예.
4: 16분이 제가 드린 답변을 선택하셨고 12분은 AI가 만든 답을 선택하셨습니다.
1: 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가

0: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12분 정도는 네네. AI한테 진짜 상담 받은 것 같고 네. 뭔가 좀 그래도 공감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1: 네. 실제로 AI 답변 선택하신 분들도 AI 답변이 굉장히 본인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0: 나중에 그 AI인 걸 알려주니까 뭐라고들 하던가요?
1: 조금 놀라셨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0: 아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경쟁하는 입장에서요?
1: 그러니까 딱히 처음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AI는 고민을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이제 답변을 작성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답변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사실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썼죠.
0: 그렇죠. 사람이니까.
1: 네. 근데 이제 AI는 뭐 서버 데이터 사용하고 전기값만 썼겠죠.
0: 그렇죠. 예전에는 그 AI랑 대화하는 것도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요즘에 그게 점점 빨라지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그게 또 AI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막 반도체 네. 많이 투입하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야 이거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왜 이걸 알고도 AI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AI한테 심리 상담 받으려는 사람들.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1: 실제로 그 작년에 생성형 AI 사용 이유 네. 중에 위로받으려고 썼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0: 뭐 검색하려고 답을 찾아내려고가 아니라 네네네. 위로받으려고요.
1: 네. 생각해보면 AI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네. 고민을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이 들고 또 사실은 털어놓는데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고
0: 또 미안하기도 하죠. 네. 네.
1: 이런 일종의 심리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AI에게 말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면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0: 심리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찾았을 때 아, 혹시나 또 귀찮아하진 않을까. 맞아요. 내 얘기 또 누구한테 막 흘리지는 않을까 내 말을. 막.
1: 그렇죠. 그런 고민도 있고. 네. 물론 실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합니다.
0: 아 그럼요. 그렇죠.
1: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혹시나 하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혼자 살고 있고 친구를 당장 만나기도 힘들고 연락할 사람도 많지 않다면 오히려 AI가 좋은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라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잠깐 버티게 해주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제대로 풀 수 있게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 아. 진통제처럼
0: 아하하.
1: 네. 그렇게 잠깐 버텨주는.
0: 병원 가기 전까지
1: 맞아요.
0: 진통제?
1: 네네네.
0: 잠깐만. 그거네요. 그 네. 중간 사이. 근데 AI가 전하는 뭔가 위로 공감의 말을 해주잖아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가짜 공감일까요?
1: 네. 이게 이제 AI가 하는 게 진짜 공감이냐 가짜 공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근데 AI의 위로가 그냥 무조건 가짜라고만 볼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공감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척하는 게 가짜 공감이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끝내려고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들었겠다.
0: 자기네 데이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아니요, 전력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1: 사람들끼리요.
0: 아 사람이?
1: 네네네. 사람들끼리 할 때 이해하려는 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얘기하는데 아우 되게 힘들었겠다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0: 계속 이제 시계 쳐다보고.
1: 네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 얘기하려고 또 넘어갑니다.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얘기로 넘어가. 이런 게 가짜 공감이에요.
0: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자기 얘기나 하고 있고.
1: 네. 근데 AI는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AI의 위로를 듣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완전히 가짜라고 하기는 좀

0: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 완전히 가짜가 또 아니니까 우리는 또 고민이 되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한테도 공감하는 것도 지능이다. 뭐 EQ가 네네네.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공감이란 무엇인가? 아 이거 어려운데요.
0: 네, 공감에 대한 정의는 뭐 사실 제가 여기서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공감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바라봐 주는 것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할까?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 상대 입장에서
0: 네네.
1: 상대의 시선 관점에서 근데 그 AI의 공감 능력도 아마 기술의 발전이 계속 진보할 때마다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인간처럼. 혹은 네네. 언젠가는 인간을 또 넘어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나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진짜 공감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0: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첫 번째 답에서만 그래요.
1: 첫 번째 답.
0: AI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답은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축적된 시간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그 사람은 다시 지금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음번 공감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1: 예.
0: 같이 행동해주고 책임져주는 거죠.
1: 아, 그래 뭐. 내가 도와줄 건 없지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0: 네,
1: 이런
0: 네,
1: 식으로.
0: 네, 네. 하다못해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1: 그러게요. 그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공감을 넘어설 수 없는 지점이
0: 네.
1: 있겠죠.
0: 네. 저는 인간의 공감은 책임감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1: 책임감.
0: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지고 가겠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인간의 공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괜찮아 나한테 말해봐 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일정 부분 너랑 나는 동행할 거야.
0: 네.
1: 이렇게.
0: 네. 그 동행이란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오, 요즘에 그 유행하는 가사 그거 있더라고.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 Z세대들이 그 한 문구에 되게 많이 또 따뜻함을 맞아요. 느끼더라고요. 네.
0: 왜냐하면 연결돼 있지만 너무 외로워요. 요즘
1: 연결돼 있지만 너무 외롭다. 네. 그러게요. 근데 당장 또 필요하시면 AI 상담도 쓸 수 있고.
0: 네.
1: 다만 그거는 일시적인 진통제 같은
0: 맞습니다.
1: 거. 그래서 본질적인 또 치료라든지 상담 무엇이 중요한지는 또 구분을 또 해봐야 되겠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죠. 또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굉장히 클 테고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란 전쟁부터 뭐 무역도 안보까지 현안이 많은 이 미중 정상회담 또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

0: 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낮 동안 서울 등 서쪽 지역은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8월 초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유입되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1도 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에 짙게 꼈던 안개는 지금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는 이어 레드라인은 아주 단순하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포천시 야산에서 예비군 훈련 중이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포천시 장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 훈련 중이던 20대 예비군 남성 A씨가 도보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어제 포천시 소재 예비군 388명이 입소해 저녁 6시 40분부터 야간 정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광역시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장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현지 시각 14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로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던 UAE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영할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UAE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미국 무기 재고가 바닥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저가형 순항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향후 3년간 저가형 순항미사일 1만 기를 신속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새로 도입할 미사일이 기존 고급 무기체계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보완하면서 미국의 타격 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걸프 4개국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초청 대상국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며 해당국 외무장관에게 초청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걸프 국가들을 초청하려는 것도 중동과 가까운 이른바 남부 전선을 강화하려는 나토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안이 현지 시각 13일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아산이 오늘 31도까지 오르겠고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0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용어죠. 성과급.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혹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 기본급 말고 성과급이라고 하죠. 성과에 따른 급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그걸 또 이제 제도화 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쟁점이고요. 다만 총파업까지는 진짜 치닫지 않기를 또 바라봅니다. 1163님. 저는 남편 따라서 두릅 농사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남편이 두릅을 팔고 받은 수익금 일부를 수고했다면서 주네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또 그 인센티브를 잘 설계를 하면 사람을 이제 춤추게 하는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 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죠. 8233님은 충북 청주입니다. 성공예감에서 당첨돼서 성과급 받은 것처럼 예, 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 커피 쿠폰 성과급 예, 보내드려야죠.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6095님 이대호 기자님도 성과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예감에서 이렇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3911님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성공예감 이 시간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7759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상여금. 그러니까 상여금은 뭐 추석이 됐든 뭐 하여튼 명절 같을 때 그 일시적으로 주는 걸 말하고요. 성과급은 말 그대로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급여를 더 줄 것인가 그것을 비교적 더 체계화 해놓는 걸 말하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이 나가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거기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 1라디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물방 그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당첨자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코스피가 다시 1%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92.7포인트 1.18% 오른 7938까지 올라가 있고요. 코스닥은 좀 이제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상승폭을 내주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46% 내린 1171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외려 4.7%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보합권에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4%대 상승하고 있고 오늘 조선주는 8%, 뭐 현대중공업이 8%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어제 그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도 나타납니다. 환율도 한번 볼까요? 환율은 1490원, 1490.4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환율 상황은 또 이어지고 있네요. 또 어제는 스카베센트 그 미국 재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면담한 자리에서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환율의 움직임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1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이후 한 7개월 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한 건 9년 만의 일입니다. 또 두 나라 G2 국가의 정상회담 주목 안 할 수가 없죠. 쟁점별로 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안녕하십니까.
1: 중국에 이제 어제 밤 시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2박 3일로 잡았어요. 1박 2일이 아니라. 이거 뭐 예정보다 좀 더 길게 뭐 할 일이 많다, 할 대화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 할 이야기가 많다고 봐야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항상 그렇듯이 도착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저녁을 때우고 있을 시진핑 주석과 지금 적어도 6차례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 조율 작업을 하고 좀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밤에 가서 쉬고 다음날 일정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2: 의미로. 예, 경주에서도 그 호텔에 들어가서 뭐 샤워에 물 수질이 아주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햄버거를 룸서비스로 해가지고 싹싹 다 끝냈다고 보도가 나왔었죠.
1: 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려놓은 이란 전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미중 정상회담 원래 4월에 하려다 한 달 미룬 거였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전쟁 때문에. 근데 그게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2: 이제 미국한테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뭐 SNS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 정부 내부에서의 보고와 분석을 살펴보더라도 중국 측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전격적으로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한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보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1: 네.
2: 약 4% 베네수엘라 그리고 14% 이란으로부터 받는데 이 두 나라를 성공적으로 공략을 하고 제어를 한다면은 이 중국 원유 수입의 5분의 1을 미국이 통제한 상태에서 중국과 이런 무역 관세 그리고 안보 문제를 협상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확실히 중국 측에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 간의 이런 중국과의 그런 경제 협력 관계를 차단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죠.
1: 근데 이제 2월이 정한 상태에서.
2: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틀어진 것이죠. 오히려 미국의 협상이 약화되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였죠? 프랑스 올림픽 게임, 월드컵 가기 전에 차범근 네. 호가
1: 예.
2: 평가전을 중국 팀하고 했는데 그때 하필 우리 스트라이커 황상원 선수가 부상당했지 않습니까?
1: 아, 98 프랑스 월드컵 예, 앞두고. 예.
2: 원래는 이제 중국 팀한테 대승을 해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 전력이 약화되었고
1: 맞아.
2: 그래가지고 차범근 감독은 그때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이 감독이었죠. 하필 5-0으로 져가지고 큰 논란이 있고 중간에 경질이 돼서
1: 맞아.
2: 경기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귀국 강제 귀국을 한 경우도
1: 참 아픈
2: 있죠.
1: 기억이죠.
2: 아픈 기억이죠. 기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기세를 몰아가지고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짓는다 이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협상력이 약화되었죠.
1: 모든 일은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2: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이란 전쟁 명령하면서 I have hot hand. 영어로 얘기하자면 지금 기세가 올랐다. 왜 도박을 하더라도
1: 뜨거운 손.
2: 예, 마음대로 다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제 감각에 의지해서 이란 전쟁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하는 마지막 그 전략회의 백악관에서도 그 국가정보원장하고 에너지 장관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배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너무 쉽게 이기고 일찍 끝날 거라는 걸 가정했다는 것이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세계 원유가 급상승을 야기하고 물동량을 중단시키고 경제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1: 아, 진짜 뜨거운 손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네요. 동전 네네. 앞면만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도 앞면일 거야 이렇게. 오판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번에 그 이란 전쟁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또 미국이 뭔가 이제 중재하라라는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도 풀기 위해서 뭔가 막 주문을 했다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넘기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이거 역정보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또 우회 압박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언행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마음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다들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보고 있고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전략적 태도도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기자들이 물어봐서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해서 중국에게 어떤 모종의 역할을 요구하겠냐 했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1: 중국의 도움 필요 없다.
2: 예, 우리 승리를 했고. 그런데 또 최근의 언행을 보면 또 중국과 이란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고 장대한 분노 작전은 마무리되었지만 약간의 잔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은 계속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1: 그냥 뭐 덮어놓고 승리했다.
2: 예,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뭔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하지만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작년 6월에 이란 내 핵시설 세 군데를 완전 파괴했다. 한밤중에 망치 작전 완전히 성공했다고 당신이 발표하지 않았냐. 근데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네. 6개월 후에 2월 28일에 또 전격적으로 이란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미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완전히 보호해야 된다고 정당화했는데 아니 6월에 성공했다면서 왜 또 전쟁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소위 그 핵 찌꺼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당당하게 그 들고 나가는
2: 거죠. 이거 봐라.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 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면서 이거 핵무기보다도 더 미국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란의 입장을 수용하는 식으로 종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할 확률은 없는 것이죠.
1: 그러게요. 아직 저쪽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쪽에 가서 뭔가를 또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뭐 시진핑 주석 쪽도 그럴 테고 트럼프 대통령 더더욱이 그냥 일단 우리가 협상에서 승기를 잡았다. 얻을 거 다 얻어냈다. 또 이러고 오지 않을까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동 합의문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에서 자세히 얘기한다면은 이제 미국 언론 그리고 정치계에서 조목조목 따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0: 일단은 중국 베이징까지 직접 이제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먼저 물론 이제 나중에 답방을 요구한다고는 합니다만 문을 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미국과 살아.
1: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이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에 동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예상한 대로 미국과 무역관의 무역 관세가 주요 아젠다라면은 이 러트닉 장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러트닉 장관보다는 스콧 배슨트 재무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서울에 와서 네.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하고 네. 또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와도 협의를 한 것을 보면은 어차피 이 무역 전쟁에서 이번에 미국이 승리하기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니까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승리의 프레임 틀을 무역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금융 측면에서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관세 장벽을 뭐 내린다든지 이것보다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0: 미국 기업이 중국에.
1: 예. 이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보면은 이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들이 그동안 미국의 등을 쳐먹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무역을 함으로써 미국을 점점 불리하게 만든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중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압박이 필요하다. 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관세 부담이 증가하면은 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아예 미국 영토로 공장을 옮겨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도 부활할 것이고 대규모 고용 창출도 될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0: 그랬죠.
1: 그렇다면 이 공식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 관세 전쟁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145% 관세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0: 네.
1: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120% 관세로 맞섰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으로 이제 항복이죠. 그 유예를 한 것이 지난번 APEC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부산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그런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약식.
0: 네.
1: 거기서 이제 타결이 된 게 아니라 1년 유예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중을 하긴 해야 됐죠. 이것을 1년 유예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라든지 무역을 따지게 된다면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것은 많고 양보할 것은 많고 중국으로부터는 얻을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 틀을 바꾸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보다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기업이 사실상 미국의 기업 성격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일부 되는 것이죠. 소유권이 미국 기업에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도록 하겠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은 뭐 관세라든지 무역 흑자, 적자의 문제는 큰 진전이 없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런 선거 공약을 이번에 철저하게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이런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한다면은 거의 20년이 되는데
0: 네.
1: 그 출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받쳤는데 그 부동산 거품이 터졌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중국 가계가 입은 그 피해가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입은 피해 두 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진핑 정부가 극복을 했냐면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건 것이

0: 것이죠. 중국에 이제는 집과 건물을 짓는 거 거품이 터졌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수출하면은 경제가 아무래도 활성화되겠죠. 그걸 했는데 미국 측에서 대중국 무역 봉쇄 정책을 계속하니까 이 수출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린 것이에요. 그것을 해소하려면은 미국 측에서 이제 관세 장벽을 낮추겠던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내로서 미국 내에 이제 중국산 물건들이 수입되는 그런 경로를 택하면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중국 경제도.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런 부채 문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에서 이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고평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정치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무역 그걸 통해서 뭔가 미국산 농산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거 판매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금융 쪽으로도 뭔가 미국에서도 돈을 직접 벌어올 수 있는 그 농사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행하는 그 CEO들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가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간다든지 팀 쿡이 간다든지 이거는 뭐 그리고 보잉의 CEO 오더버그가 간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뭐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고
1: 그렇죠.
0: 애플 그 아이폰 90%가 중국에 조립되고 이건 알겠는데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왈츠만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금융적이거든요.
1: 그렇죠. 금융인들이.
0: 그러니까 비자랑 마스터카드 CEO가 간다는 것은 이게 무역과 관세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할 것은 있지만 뭐 대두 수입의 재개라든지 뭐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대중국 투자를 양국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대중국 투자 또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또 발표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CEO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0: 네네.
1: 처음에는 보도들 보면은 뭐 당연히 간다라고 했다가 빠졌다라고 했다가 막판에 합류를 했는데 그것도 무슨 뭐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 에어포스 원이 중간에 기름 넣으러 가는 알래스카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태워갖고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놀러 갈 때 친구들 야 너 늦었는데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결정 과정이 그 얼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가. 예전에 우리 정부도 뭐 역대 대통령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한다.
1: 그러니까 스타일.
0: 예, 스타일이 이게 정말 그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죠. 그 미국은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엔비디아 칩 대중국 판매를 규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 그렇죠.
0: 25% 판매 수익 징수 조건으로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더 대중국 수출이 개방됐으면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는 경제적인 사안이 아니라 안보에도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용도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문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나 생산 장비를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지 않았다면은 사실 그 기대했던 그런 주인공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그렇죠. 그런데 뭐 블랙웰 같은 최신 칩은 아닐 테고 그거보다는 당연히 이제 사양이 좀 떨어지는 구형
0: 네네.
1: GPU를 팔아라 또 요 정도 할 텐데 또 물량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아이 그 우리 안 살래 안 받을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뭔가 미국 계속해서 그런 첨단 반도체 GPU 가지고 쥐락 펴락하는 이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걸 이걸 중국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0: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인 카드가 많이 있죠. 첫째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보다는 이제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0: 선호하고 많이 먹죠. 네.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하려면은 이제 콩 찌꺼기를 먹여야 되는데 네. 두부를 만들어서 사람이 먹은 다음에 그 재료가 대두인데 그 대부분의 대두를 미국에서 그 중서부에서 수입을 했죠. 그래서 그 중서부의 이 미국 농부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리고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것을 줄이고 브라질로 그 수입선을 바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측에서는 굉장한 이제 정치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한 해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는가.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약 돼지고기를 47kg 먹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 두 명이 돼지 한 마리를 1년에 먹는 것인데 그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 브라질에서 수입하겠다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휘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카드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희토류 수출 통제가 되는 것이죠.
1: 네.
0: 정제된 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물량이 딸리게 된다면은 미국의 이제 이런 기술 산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고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수출 그리고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에 대해서 통제를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카드를 겨루고 있는 양상입니다.
1: 그러니까 쥐고 있는 카드는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상대방이 풀어줄 때 우리 카드도 살짝 풀어줬다가 상대방이 조일 때 또 조였다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희토류도 예전에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관세율 뭐 먼저 낮춰주고 뭐 이랬던 것 아닙니까?
0: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유예였지 않습니까? 1년짜리.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1년 1년 유예로 갈 것인가? 임기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이번에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 타결을 통해서 덜 것인가?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1: 근데 통 큰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다가 임기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0: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복심이라든지 국정 외교 철학에도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만은 중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보고 그것을 고려해 봐야겠죠.
1: 또 젠슨 황 CEO뿐만 아니라 항상 또 주목받는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사실 또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도 그렇고 중국 쪽 사업을 이제 크게 하고 있으니까 현지 규정도 그렇고 특히 중국 자동차, 전기차 또 자율주행 기능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걸 테슬라랑 또 미국 입장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떤 전략들을 내놓으려 할까요?
0: 결국에는 이게 이란 전쟁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이런 통상 압력, 기술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왔죠.
1: 네.
0: 이란을 잘 설득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해서 중국도 지금 힘들지 않냐. 원유 수입 국가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면은 중국도 결국에는 에너지 위기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서 빨리 종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그런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좀 과소평가한 발언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최대 에너지 수입 국가인 것까지는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입을 중국이 얼마나 하냐면 그 물량이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원유 수입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석유의 75%를 수입하고 천연가스의 45%를 수입하는데 그게 꼭 중국의 약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만 미국과 장기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1: 알고 있겠죠.
0: 결론을 내리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친환경,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하게 높였습니다.
1: 뭐 태양광, 풍력, 또 원전까지. 예.
0: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에너지 생산 분포를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21%, 원자력 발전 7.6%, 그리고 석탄 발전이 60%거든요.
1: 네.
0: 이걸 다 합치면 약 89%예요. 그러면은 원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공급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까지 초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원유를 많이 비축해 놨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중국이 적어도 7개월은 아무 문제 없이 버틴다는 것이 미국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란 전쟁을 봤더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 필리핀도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은 친환경 에너지 드라이브가 이 나라에서 더 가속화되겠죠.
1: 그렇겠죠.
0: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런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생산을 독려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목표가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20%가 전기차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열렬한 반응을 받아서 지금 약 절반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중국에서.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중국과 어떻게 전략적인 연계, 생산을 구축하는가가 테슬라가 비단 중국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되겠죠.
1: 그러네요. 에너지도 그렇고 사실 뭐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다변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첨단 장비가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노광 장비.
0: 그렇습니다.
1: 극차에서 노광 장비는 물론 이게 네덜란드 제품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팔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혹은 반도체 그 첨단 기술 수준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첨예한 거죠, 이 문제는.
0: 예, 그렇습니다. 그 히토류와 그 ASML 노광 장비 빅딜이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주고 받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제 기술 굴기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수급과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은 미국과 이것을 어떤 빅딜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이번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빅딜이 이어질 땐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첨단 장비를 중국 측이 받아야만 세계 시장에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제 중심 국가가 되는 비단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 차원에서도 그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종의 빅딜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그러게요. 근데 그 빅딜이 어느 정도 선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0: 근데 우리가 좀 전반적인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이제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이런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투자 쪽으로 트럼프 예. 대통령이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1: 네네네.
0: 결국에는 이것은 미국과 미국이 중국을 뭐 디리스킹하겠다, 디커플링하겠다보다는 이전과 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상호 경제 이익, 상호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면이 강합니다.
1: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 서로가.
0: 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서로 출혈을 했는데 결국엔 결과 좋지 않고 지속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지난 1년 반 동안은 굉장히 중상주의적인 이제 관세 폭탄을 포함해서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들을 옥죄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연계 정책적으로 방향을 튼다면 아무래도 그것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기술 협력

0: 차원에서도 좀 더 개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는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 더 많이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관세 장벽 때문 네네. 아니었겠습니까? 뭐 상호 관세 15%도 있고 그 이후에 뭐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하니까 글로벌 관세 10% 내세웠고 근데 그게 또 국제무역법원에서 또 위법하다 나왔는데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또 10% 또 당분간 물리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지렛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무역법 122조도 최장 151, 최대 15%인데 7월 24일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카드였죠. 그 비상 국제 그
1: 무슨 뭐 비상경제법
0: 예, 예. 권한법이 위헌 판결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느라고 관세 공백을 메우느라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고 그것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 그 301조를 동원한다 이런 보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위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 법이 이름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예. 수단들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지렛대 쓰다가 그거 안 되면 나무 지렛대를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뭐 봉강 형강 이런 거 가져와서 또 지렛대로 쓰고 계속 뭔가를 찾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대체 수단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위법 판결을 난 근거는 뭐냐면 무역법 122조는 어떤 때 발동돼야 정당한가? 세계 경제에서의 국제 수제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법원 판단은 국제 수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제 수지 문제랑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2조 발동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근거인 네. 것이죠. 그리고 301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301조를 그냥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아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5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전반적인 정책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군요.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자 그 지표가 계속 악화가 된다면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무역 그 제한적인 무역 그리고 관세 폭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또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셈법이 중간선거 이후로는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1: 박성춘 님이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첨단 장비를 막으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개발할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 내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첨단 장비들도 또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보 이슈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 협상 테이블에 타이완 이슈가 오를까요?
0: 뭐 중국 측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할 것입니다. 예. 중국 측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어느 나라랑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가 수립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그 문제가 중국 측으로부터는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이 이제까지 그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은 존중한다. 네. 근데 그 존중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들었다는 표현입니다.
1: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것.
0: 당신이 하나의 중국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 미국은 잘 알고 있다. 차원입니다.
1: 그게 존중이에요.
0: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존중 말고 중국이 생각하는 존중을 하라는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완 독립, 대만 독립을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더 나가라는 압박을 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1: 아 그렇게 더 세게 확실하게 말해달라.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할까요? 미국이 또 그럴.
0: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토스, 소위 던져보는 것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예. 지금 관건인데 미국 조회에서는 트럼프

0: 대통령의 특유의 개인적인 그런 전략적 계산에 입각해서 이제 1979년도 대만 관련법 제정 이후로 유지되어 왔던 이런 미국의 대만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1: 아, 그게 우려인 거예요? 그 뭐 미국 쪽의 정가에서도?
0: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적 또 군사적 부담이 있는 것이죠.
1: 근데 왜 이제 그런 요인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이제 중국이 나오는 게 또 미국 입장에서 이제 좀 불편한데
0: 네네.
1: 그 사이에 타이완이라는 그쪽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또 이제 견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라고 확실히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해주면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 걸 또 이제 용인해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난번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얘기했던 제1 도려선 대만과 일본 남부 이렇게 연결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정책의 핵심이라 한 것에서는 너무나 큰 양보가 되는 것이죠.
1: 그러게.
0: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 이 중국의 지리적 조건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태평양 진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동부가 다 막혀 있거든요.
1: 네.
0: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적어요.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2024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그 관계 조약을 네.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이 대서방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환영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그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 막혀 있어요.
1: 네.
0: 러시아 영토와 두만강, 그 다음에 북한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거기서도 중국이 자기 땅을 거쳐서 자기의 항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북한과 합의를 해서 북한 영토를 거쳐서 북한 항구를 이용해서 중국의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은데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 거기 그 경로는 계속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 대국 관계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두 패권국과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까? 충분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딱 반으로 나누자.
1: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0: 네, 좋죠. 그래서 서쪽은 중국 영향권이 되고 네. 미국이 건드리지 않고 동쪽 하와이 쪽은 미국이 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태평양 서쪽에 대한 이런 통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그걸 거절했죠. 따라서
1: 그렇죠. 이번에도 그게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해서 잠시 후 또 11시부터 미중 간의 그 정상회담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슈도 저희도 계속해서 또 따라서 한번 찾아보고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 5천억 원 증가한 10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영국 등 유럽 3개국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상담객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질문을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요. 전광훈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지역에 해당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사유들을 보면요.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3: 네.
1: 그리고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런 이제 근거를 네.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 25개

0: 지구 전체. 이고 여기다가 경기도 12개 시군 구까지 대표적으로 과천, 광명, 성남의 일부, 또 수원의 일부, 용인의 일부, 의왕, 하남까지 이렇게 또 광범위하게 지금은 지정이 돼 있죠. 이게 국토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럼 네. 지자체에서도 또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려는 땅이 혹은 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가 아닌가 검색해 보시려면
1: 네.
0: 토지 이음 사이트, 요 이는 이제 알파벳인데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0419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게 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실거주할 겁니다. 라고 해야 허가를 내주죠.
1: 네.
0: 투자용도입니다. 그럼 아마 이거 허가 내주죠. 못 받을 거예요.
1: 네.
0: 그 실거주 의무가 즉시 생깁니다. 그리고 최소한 2년간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다만
1: 네.
0: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또 이제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기간만큼 또 유예를 해준다라는 게 최근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1238님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대출이 안 된다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하셨습니다. 이 내용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내가 집을 사서 살고 싶은 거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허가구역에 묶이면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 그쵸?
1: 체감상 주택 매입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 나와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이 나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면 LTV 한도가 40% 등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어서 대출 금액도 작아질 수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대출 규제가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내셔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또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제한이 있는 건 또 그대로
1: 네.
0: 또 따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 질문은요.
1: 네. 어제 핫이슈 인터뷰 시간에 꽃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용민님. 꽃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나요? 수입산과 국산을 가격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0: 저도 이거 잘 몰랐었는데 이것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도. 근데 다만 뭐 세상 모든 꽃 다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정말로 그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11종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리스? 예, 처음 들어보는데. 튤립, 뭐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요런 11종이 원산지 표기 의무
1: 네.
0: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은요.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오, 이거 처벌 세더라고요.
1: 네.
0: 미표시했을 때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원하시는 분들, 꽃집 하시는 분들도 잘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수입산 좀 싸게 사시려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때는
1: 네.
0: 이게 맞는지 그 원산지 표기 잘 하고 있는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14일 순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유입되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는 건데요.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 포항 21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는 이어 레드라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게 급등하며 7,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8%가 오른 7,873.91로 출발해 꾸준히 상승폭을 넓히며 7,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에서 시작된 AI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SNS는 정식 정책 발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 실장 주장은 민간 이익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AI 산업 활성화로 생긴 초과 세수를 재배분하자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주폭 사건이었다는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광역시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포천시 야산에서 예비군 훈련 중이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 훈련 중이던 20대 예비군 남성이 도보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어제 포천시 소재 예비군 388명이 입소해서 저녁 6시 40분부터 야간 정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5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람상조 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의 과징금 5억 4,25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람상조 개발은 계열사 6곳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왔는데 2024년 해커가 해당 DB에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27,882명분입니다. 경찰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체를 대상으로 폭발물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과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아산은 오늘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분기 실적 발표일은 기업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기존의 상장사들이 3개월마다 내던 분기보고서 대신 6개월마다 내는 반기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줄어들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미국이 분기 실적 발표 제도를 손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이탈리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올해로 6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스라엘의 참가 문제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황금사자상 시상까지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뒤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 기술 통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상태인 관세 전쟁을 첫 번째 의제로 꼽았습니다. 정상회담 뒤엔 두 정상이 베이징 텐탄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엔 국빈 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레드라인은 아주 단순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8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발사됐다면서 대규모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점에 일어난 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전승절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에선 이란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밀착해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는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15일에 끝납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 다음 달 16일에서 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습니다. 메타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 없이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완전 비공개 채팅 기능인 인코그니토 챗 기능을 자사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메타 AI 앱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코그니토 챗을 이용하면 제3자는 물론이고 메타 내부에서도 이용자가 AI와 나누는 대화를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메타는 AI 이용자가 건강 문제나 금융 관련 자문, 커리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비공개 채팅 기능이 앞으로 AI와의 대화하는 주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3: 네, 노래를 fighting. 불렀어야 되는데. 노래 첫 소절인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네.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고요. 지금 의장들을 사열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중국 관영 CCTV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으니까 오늘 오후부터 쿵푸 팬더 시리즈를 연속해 방영하기로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쿵푸 팬더 3가 미국과 중국이 합작해서 제작한 첫 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를 방영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중국 CCTV의 영화 채널은 종종 국제 정세를 간접 반영해왔다는 점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쿵푸 팬더의 편성 배경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던 2019년에는 삼각 연 같은
1: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 6.25 전쟁이죠. 이 소재 영화를 연속 방영을 했었고요.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성사된 뒤에는 양국 군인의 협력을 다뤘던 황화절연이라는 영화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2: 영화 편성에도 다 이유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지금 뭐 공식 환영 행사 진행 중이고요. 네. 어떤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나눌까요?
1: 일단 내일까지 최소 두 정상이 6번 정도 만난답니다. 관세, 핵심 광물, 반도체, 대만 문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서면서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또 전용기 안에서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2: 네.
1: 시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의제 우선순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대로 과연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빅딜보다는 충돌 관리에 집중하는 스몰딜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 네.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고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는 확약을 해주길

0: 희망하고 있거든요. 또 양국 정부 간의 무역과 투자 문제를 관리하는 채널을 좀 만들어서 대중 무역 적자도 축소하고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하지만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요약되는 양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 대중국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같은 걸 주요 의제로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또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이렇게 네. 빅3가 동참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까지 이제 함께 가면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는데요.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 현직 국방장관이 수행했던 건 1972년 닉슨 전 대통령 이후 54년 만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경우에 협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그런지 이란 문제는 논의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에 갔는데요. 네. 근데 국방장관이 같이 갔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비롯한 종전 해법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되는 인물은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거든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의혹, 홍콩 탄압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입국 금지를 수반하는 제재를 두 번이나 부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방중 전에 중국 당국이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표기에서 루에 해당하는 한자를 발음이 다른 한자로 바꿨습니다. 오.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제재 해제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상원의원 루비오와 국무장관 루비오를 분리해서 외교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우회하려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또 하나 관심 가는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 네네.
0: 워낙은 방중 일정 그러니까 그 에어포스1에 탑승하지 못한 채로 에어포스1이
1: 그렇죠.
0: 떠났거든요.
1: 제외됐다고.
0: 예. 그랬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합류를 요청했답니다.
1: 아.
0: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알래스카로 이동을 해서 에어포스 1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
1: 그렇군요.
0: 에어포스 1이 중간에 이렇게 알래스카에 기착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이제 갔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중국으로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 척 보면 압니다.
0: 네.
1: 유행어.
0: 그렇습니다.
1: 아주 예전에
0: 그렇습니다.
1: 이런 좀 나이가 있다는
0: 네.
1: 건데.
0: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대 수준을 9년 전보다 낮출 것이다라는 얘기가 가기 전부터 많았는데요.
1: 네.
0: 공항 영접 과정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빈급 예우는 제공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2017년 첫 번째 방중 때보다는 한 단계 낮춘 의전이 정말 척 보면 알 정도로 나왔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그 영접하는 인사를 보냈는데 한정 중국 부주석이 공항에 같습니다.
1: 예.
0: 물론 한정 부주석이 굉장히 고위급입니다. 지금 권력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부주석이니까 굉장히 높은 인물이고 그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 부주석이 나간 건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환영 행사를 굉장히 중국은 세심하게 설계를 하는데
1: 예.
0: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드러내거나 높은 수준의 환심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정 부주석 아까 권력서열 8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가장 권력이 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한정 부주석은 2022년 10월에 이 상무위원 7명 명단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원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이지만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내보내서
1: 네.
0: 지금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9년 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때는 외교의 사령탑이었던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화통신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1: 네.
0: 과거에도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중국을 갔을 때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영접을 나갔습니다. 부주석 똑같은 지금 한정 부주석과
1: 그렇죠.
0: 같은
1: 네,
0: 직책이지만
1: 네.
0: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여기 여겨지고 있던 황태자 시절이었거든요.
2: 그럼 이게 다르죠.
0: 그렇죠. 예, 급이 다르다는 급이, 거죠. 그런데 네.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역내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베이징에 갔을 때는 네. 왕이 외교부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전

0: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재개할 경우에 작전명을 바꾼답니다. 처음에 지금 들어갈 때는 장대 한 분, 에픽 퓨리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슬래치 해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했습니다. 대형 망치라는 뜻입니다. 슬래치 해머가요. 네. 이건 말고도 지금 몇 가지를 검토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부 관계자들은 2월에 장대한 분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을 이렇게 표적 공습했을 때는 한밤의 망치였는데 이게 대형 망치니까 이제 우리 힘이 더 세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왜 작전명을 갑자기 중간에 바꾸느냐? 전쟁 권한법에 따른 60일 기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네네.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개시한 후에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내로 병력을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5일에 60일 기한 규정을 의식해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군사 작전을 다시 하면 다시 이건 다른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1: 60일이 다시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0: 그래서 정말로 전쟁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계속되고 있는 대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이 지난달 29일에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대이란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가 훌쩍 늘었습니다.
1: 비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참을 만큼 참았다.
0: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란 쪽으로부터 무차별 미사일 드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좀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면서 이란의 군사 행동을 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이 12일 중동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에 이란 본토를 여러 번 비밀리에 공습했다라면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네. 사우디가 영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보복을 했는데요. 이란으로부터 2,800발이 넘는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은 최대 피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달 8일 일시 휴전을 하기 직전에 이란 남부 연안에 있는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습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당시 이란이 피격됐다라는 걸 공개하면서 이 아랍에미리트를 보복 공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무차별 공습으로 지금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중동의 금융과 상업 허브이자 관광 중심지라는 명성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응징에 나섰다는 건데요. 쿠웨이트는 또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들어왔다면서 지금 체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에 있는 이라크와 이란 국경 근처에 있는 부비안 섬에 침투해서 미군 시설 파괴 공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란군이 지난달에 이 섬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위성 장비랑 탄약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레인도 혁명수비대에 포섭돼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20여 명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 발표도 내놨는데요. 네. 이렇게 중동 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만약에 이란과 미국과 종전 협상이 결렬돼서 정말 전쟁이 재개된다면 이 걸프 왕정 국가들과 이란 간의 종파 및 지역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50% 파격 할인.
0: 네. 세일 상품이긴 한데요. 미국의 MBA 경영대학원 학위가 지금 반값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많은 경영대학원들이 등록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 입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너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취업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단기 또 특화 석사 과정에서 등록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 경력을 망칠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MBI 하러 갔다가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 경영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AI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석사 과정을 마련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듀 대학이 내년 가을에 학기 등록을

0: 등록금을 40% 감면해 주기로 했고 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캐리 경영대학도 이번 봄에 이제 메릴랜드주 대학을 졸업하고 가을에 이제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50%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리고 AI 때문에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AI 도입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워싱턴 대학교의 올린 경영대학은 만 달러의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이직이나 연봉 협상 대신에 현재의 자리를 지키려는 잡 허깅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에는 AI발 일자리 불안이 겹치면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정원을 채우려고 등록금을 대폭 할인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데 네. 이 할인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이 모델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죠. 고민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자, 다음 키워드 곰 잡는 로봇.
0: 지금 곰이 많아지면서 일본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늑대 모습의 야생동물 퇴치 로봇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걸 홋카이도에 있는 한 기계 부품 업체 오타 세이키라는 곳이 만들고 있는데 올 들어서 늑대 모양의 로봇인 몬스터 울프 주문이 평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답니다. 이 장비가요. 적외선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멧돼지, 사슴 같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감지하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늑대 머리가 좌우로 돌아갑니다. 붉은 눈빛을 내뿜고요. 네. 강력한 LED 조명이 번쩍이게 되고 공사 현장 수준의 큰 소음, 동물들이 싫어하는 울음소리, 사람 목소리 같은 50종의 음향이 무작위로 재생이 된답니다. 근데 이 음량이 얼마나 크냐면 자동차 경적을 옆에서 듣는 것 같은 수준이래요. 이게 최대 2km 떨어진 곳까지 전달이 되고 네. 태양광으로 작동을 하니까 전력 공급도 별도로 필요가 없고 설치하는 비용이 40만엔 약 3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느니까 농가들이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곰이 주택가랑 도심 외곽까지 내려오면서 이 네. 곰 때문에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CCTV에 곰하고 멧돼지가 이 로봇이 내는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 효과가 좀 있긴 있네요.
0: 네. 그래서 네. 농가, 공사 현장, 골프장, 리조트에서 설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주문해도 2, 3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이 그만큼 곰이 사람의 생활권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그럼 많이 나오느냐. 작년에 일본 전국 곰 출몰 건수가 5만 776건이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곰에 의한 인명피해도 238명 역대 최다였고요. 이 중에 13명은 사망했습니다.
1: 그야말로 로봇이 열일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비지스의 Words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무역과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노사 간의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 5천억 원 증가한 10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신원 취재 수첩.
4: 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정치 이슈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은정 통신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 먼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5: 네, 1895년 처음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축제입니다. 올해로 61회를 맞았는데요. 올해 행사는 지난 5월 9일 일반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전 공개 기간에는 이미 세계 각국의 VIP와 미술 관계자들이 먼저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엔날레의 공식 전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기획전인 본전시와 각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전시입니다. 본전시는 베네치아의 옛 조선소 지역인 아르세날라에서 국가 간 전시는 이탈리아어로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자르디니역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 외에도 베네치아 시내 곳곳에 오래된 건물과 창고, 성당 등을 빌려 다양한 특별 전시가 함께 열리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런데 올해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시작하기 전부터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5: 네, 이번 본전시를 이끈 인물은 아프리카 출신의 큐레이터 쿄요쿠어 총감독입니다.
4: 네.
5: 사상 첫 아프리카 여성 수장으로 선정돼서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전시 준비 과정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4: 네, 네.
5: 이후 그가 생

0: 최근에 꾸려놓은 큐레이터 자문단이 남은 준비를 이어받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전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혼란보다 더 큰 문제는 네. 올해 비엔날레가 예술 축제라기보다 국제 정치와 전쟁 문제가 정면 충돌하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 전체 주제가 인마이너 퀴즈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작고 낮은 목소리 또는 조용한 단음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상처와 불안, 기억과 슬픔처럼 쉽게 들리지 않는 감정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조용한 목소리라는 주제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전시장 곳곳에서는 거의 매일 정치 시위와 항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어떤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0: 네, 가장 큰 논란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참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연일 항의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일부 국가관과 참여 작가들은 전쟁 반대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전시를 중단하거나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관은 사전 공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외부에 영상 상영만 남긴 채 관람이 제한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는데요. 러시아관 앞에서는 우크라이나 시위대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고 그 바로 안쪽에서는 일부 초청 인사들이 음악과 춤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지원금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은 더 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 참가에 합의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는 2024년 비엔날레에서도 참가 제한 논란 속에 사실상 불참한 바 있습니다. 미국간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의 중동군사 개입 문제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대표 작가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겹치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황금사자상 시상에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비엔날레 최고 권위상인 황금사자상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네. 국제심사위원단은 개막 직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국가의 작품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사실상 러시아와 이스라엘 문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예술까지 정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과 전쟁 앞에서 예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제심사위원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올해는 기존 황금 사자상 심사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은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백남준 작가가 독일간 대표 작가로 참가해서 네.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수상자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심사 자체를 지금 못하게 되는 거니까 올해는 수상작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0: 네. 올해는 대신 일반 관람객 투표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지터스 라이언스 즉 관객 사자상이 폐막식에 수여될 예정인데요. 네. 하지만 일부 참여 작가들은 새 체제에도 반발하면서 관객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정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서도 관람객들은 오히려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 수가 이전 행사보다 늘어나면서 행사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한국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은 1995년 건립된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의 대표적인 국가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특히 최고운 작가의 설치 작품 메드리앙은 차가운 동파이프가 한국관 건물 안팎을 뚫고 지나 심지어 옆 일본관 건물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설치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네. 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

0: 제품도 함께 소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2026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축제를 넘어 네. 지금 세계가 얼마나 깊은 분열과 충돌 속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0: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투자자들이 이런 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인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이 어떤 내용인지 우려할 점 없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상장사 주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1: 네. 한국과 미국이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은 1년에 4번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실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미국의 경우엔 증권거래소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0Q라고 이름 붙여진 분기 보고서를 연 3회 제출하고요.
0: 네.
1: 마지막 4분기에는 10K라는 연례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보고서들은 통상 한 분기가 끝나면 40일에서 4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매우 친숙한 미국 엔비디아가 당장 이달 20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0: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 맞습니다.
0: 이 분기 실적 발표가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 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1: 네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분기 실적 보고서는 기업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준 양식에 맞춰서 발표를 해야 하고
0: 네.
1: 한 분기 동안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경영성과 당연히 들어가고요.
0: 네.
1: 그리고 현재 기업이 빚상환 위험 등은 없는지를 알려주는 재무 상태 그리고 기업에 제기된 어떤 소송 투자 위험 같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 안에는 빼곡하게 담기게 됩니다.
0: 네.
1: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분기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이런 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월간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의 실적 예상치를 재개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실제 분기 실적이 이 전망보다 좋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네.
1: 사실상 이런 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보통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우리 서학개미들도 네. 실적 발표 날엔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0: 그렇죠.
1: 이제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서 출근하고 그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1: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기업 경영진이 직접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한테서 전화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거든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0: 경제 뉴스 유심히
1: 맞습니다.
0: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1: 네.
0: 내용이실 텐데 자, 그런데 미국이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방식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1: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0: 네.
1: 미국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 5일 개정안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요.
0: 네.
1: 이 SEC라는 기관은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핵심 내용이 상장기업이 지금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내는 분기보고서 대신 10S라는 새로운 반기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제출해도 괜찮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장사들이 3개월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0: 네.
1: 앞으로는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게 실적 발표 주기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상장기업들의 실적 발표 횟수가 지금 현 연 4회에서 2회로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거든요.
0: 네.
1: 미국이 1970년부터 지금과 같은 분기 실적 발표 제도를 도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부터 이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57년 만에 제도가 개편되는 셈입니다.
0: 법 개정 없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그런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증권거래소법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사들의 실적 보고 주기를 자체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법 개정을 안 해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그건 트럼프 대통령 지시 때문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0: 네.
1: 상장사 분기 보고제도 참 번거롭고 쓸데없으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이 실적 보고서를 만드는 부담이 너무 크고 뭐 이런 이유들 되기도 했는데 3개월마다 단기 경영 성과를 발표하고 매번 시장의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경영진이 뭐 이래서야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사업 전략을 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유들을 댔었는데 하지만 당시엔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서 실제 제도 개정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이게 불붙게 된 이유는 지난해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 SNS에 다시 분기 실적 발표 제도를 없애자고 글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트럼프 지명을 받은 친기업 성향의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번에 최종 개정안을 이분이 만들게 된 겁니다.
0: 네. 그럼 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6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네. 할 때 네.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걸까요?
1: 보고를 좀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네. 기업들 부담은 정말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0: 네네.
1: 한국도 뭐 중요성이 좀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미국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갖는 중요성이 완전히 남다르거든요.
0: 네.
1: 오죽하면 애플 CEO, 지금 현재 CEO인 팀 쿡도
0: 네.
1: 2018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0: 네.
1: 아이폰 당시 아이폰 판매가 꽤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숨기고 실적 발표를 했다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했다가 투자자들한테 이게 뭐냐 진실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나쁜 실적을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거기에 연동된 경영진의 어떤 성과급도 급감하게 되니까
0: 그렇죠.
1: 상장사들도 이런 단기 경영 성적표 발표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SK하이닉스가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고 미국에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수는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국 증시에 상장 기업 수가 1996년 8,090개로 정점을 찍었고요.
0: 네.
1: 지난해 4,000개 미만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0: 그랬네요.
1: 네. 네. 그래서 애킨스는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달리 미국 상장을 좀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SEC 규제를 좀 새로 받아야 되고 삼성은 돈이 많은데 뭐 굳이 거기 가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느냐 뭐 그런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3개월마다 실적 발표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장하려는 기업들도 너무 많이 줄고 있고
0: 네.
1: 그나마 상장했던 기업들도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애킨스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억해 보시면 2018년에 테슬라를 갑자기 상장 폐지하겠다고
0: 예.
1: 글을 올렸었어요.
0: 네.
1: 그래서 월가를 뒤흔들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이유였고요.
0: 그렇군요.
1: 예, 이런 증시 상장을 영어 약자로 IPO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애킨스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미국의 IPO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를 붙여서 Make IPO Great Again 이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어쨌든 지금 주장은 기업에게 너무 부담이다.
1: 네 맞습니다.
0: 예, 분기 실적 발표가.
1: 핵심 이유가 그렇습니다.
0: 예, 다른 나라는 네. 어떻습니까?
1: 일단 한국은 3개월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의무로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요.
0: 네.
1: 그렇지만 6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
1: 영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미국의 분기 실적 발표를 없애자면서 좀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봐라. 우리가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해서 아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AI, 로봇,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왜 우리만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고 못했으면 시장한테 혼나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사실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분기 실적 발표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인 건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만 그렇고요. 중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모두 한국처럼 3개월마다 분기 실적 보고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주기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만 해도 이전에는 분기 실적 발표를 하다가 2014년부터 지금과 같은 이제 6개월 단위 실적 반기 실적 발표 제도로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하는 기업은 알아서 분기 실적 발표를 해도 됩니다.
0: 아, 그래서 네. 선택 사항인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각국이 그 자국의 어떤 그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0: 네네.
1: 다만 미국이 197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50년 넘게 분기 보고서 제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증권 시장의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0: 아, 네네.
1: 그런 그 어떤 당시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후퇴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가 되다가 안 되면 그게 네. 조금 기간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네.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1: 답답하죠. 3개월마다 네. 한 번씩 새벽에
0: 네. 네.
1: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0: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단점들 좀 짚어보죠.
1: 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0: 네.
1: 실적 발표 빈도를 기존 3개월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줄이는 게
0: 네.
1: 기업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0: 그런데
1: 그렇죠. 네. 이게 투자자나 주주한테도 좋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투자자들이 시장과 기업 상황이 급변해도 제때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보는 AI에 엄청난 투자를 한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AI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정보를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보고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업 운영의 불투명성이 커지면 당연히 회사에 다니는 그 내부자들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주식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좀 사기를 저질러도 잡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걸 종합하면 주주 권리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0: 그러면 뭐 미국은 이제 달라지는 건가요? 6개월에 한 번만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되나요? 간기 실적 발표?
1: 네. 그걸 모든 기업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을 좀 자세하게 보면
0: 네.
1: 상장사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애지만
0: 네.
1: 원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해도
0: 되고.
1: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빅테크들은 지금처럼 분기 실적 발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얘네는 6개월마다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AI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금을 많이 조달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남의 돈을 빌리려면 회사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중소 벤처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처럼 당장 이익이 나기 좀 어려운 그런 작은 기업들 상당수는
0: 네.
1: 이런 분기별 대신 단기별 실적 발표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덩치가 작은 회사들은 분기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꽤 큰 편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앞으로는 당장 내년부터는 미국 증시의 실적 발표 시즌에 이걸
0: 네.
1: 보통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0: 네.
1: 어닝 시즌에 대기업만 꼬박꼬박 실적을 발표하고
0: 아무래도. 네. 네.
1: 다른 기업들은 아, 이 기업은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주들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지금 애킨스 위원장은 실적 발표 빈도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게 아니라
0: 네.
1: 보고 내용 자체도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 아닌데 어떻게 뭐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어쨌든 핵심은 상장사가 주주들한테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많이 줄이겠다. 그래서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0: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에 관련돼서는 개정이 네.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내용이.
1: 네.
0: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규제 완화 정책도 사실 많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애킨스 위원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월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0: 네.
1: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됐던 위원장처럼 갑자기 기업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다 나와 이러면서 강제 조사를 하지 않겠다. 기업이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미리 알려주겠다. 조심해라. 제재 받기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0: 네.
1: 증권거래위원회는 한국 금감원과 같아서 증권시장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 같은 부정거래, 부정행위도 좀 조사를 해서 처벌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애킨스 위원장이 오고 나서 이 조사 인력을 대폭 줄여서 시장 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암호화폐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0: 그렇죠.
1: 전임자 때 추진하던 관련 규제를 대부분 이미 철회한 상태고요. 미국 기업의 경우엔 소송을 당해서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기업들이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0: 맞아요.
1: 뉴스를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소송 거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됐습니다.
0: 규제 완화 정책 조금 친기업 쪽인데
1: 네.
0: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일단 기업들은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실적 발표 주기를 늘려주는 게 정말 미국 증시의 상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굳이 상장을 하지 않는 건 상장에 따른 부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증권시장이 아니어도 유동성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모시장, 뭐 사모펀드들로부터 비상장 기업이 받을 저금리로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모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1: 있잖아요. 네. 네.
0: 그냥 아무렇게나 잘 따져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떼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올해 1월에 임기가 끝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임 연설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이 지금 카지노처럼 변해가고 있다. 워런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증권시장이라는 건 교회 옆에 있는 카지노와 같다. 특히 AI 붐이 불면서 요새는 특정 기업들 주가가 아무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엄청
1: 갑자기 폭등했다. 막
0: 취소했고 네. 네. 갑자기 또 폭락했다가
1: 떨어지고
0: 네. 그런 것처럼 증시가 좀 도박판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경고였거든요. 과거 IT 버블 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보통 이제 그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은 시장의 질서를 다잡고 부실 기업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 완화로만 계속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 보면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중에 시장에서 물이 쫙 빠질 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네. 사실 경제 상황에서는 가장 네. 위험한 거잖아요.
0: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네. 근데 그걸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네. 않을까 싶기는 네. 한데요.
0: 네. 그 핵심은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예. 최대한 시장에. 근데 네. 이런 기업이 공개해야 되는 정보의 범위를 줄이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니까 과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렇죠. 오히려 좀 과열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네. 지켜봐야 되겠고 내용이 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0: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도 기업들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 쪽에서 반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투자자들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은 미국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 제도에 대한 변화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잘 네.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덥겠는데요. 점차 내륙 지역도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8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0: 일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무역 이슈를 포함해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새벽에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광주 여고생 살해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23살의 장윤기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식재료인 달걀에서도 관련 협회의 담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무역 전쟁과 중동, 대만 문제까지 산적한 난제들을 두고 양국 정상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달 만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0: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방중한 건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 이후 5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온 대만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 군사 한라인 복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인민대회당에서 회담 뒤 두 정상은 텐탄 공원을 찾아 대화를 이어갑니다. 텐탄 공원은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이른바 중국 측의 황제의전이 준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엔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필수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해법 여지는 남겨뒀는데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에 경고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벤스 부통령이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관련 질문을 받자 전 세계의 핵무기가 확산하는 게 미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전쟁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연쇄적으로 원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선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경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특사 아랍 우방국들과 소통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수 조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 핵시설 해체 등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와 마찰을 빚으며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 밝혔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 시민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도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3: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 닷새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앞서 심의위는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중이던 장 씨를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은 장 씨가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외국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집 주변을 배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고 흉기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행위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저지른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즐겨먹는 달걀 가격 결정에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일정한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고지했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격 탐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4: 지난 2023년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 산란계를 길러 달걀을 파는 농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

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회가 설립 직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각 지역의 달걀 기준 가격을 결정해 농가들에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팩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안내했고 누리집 등을 통해 기준 가격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걀의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사실상 제한했다며 이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회가 사료값 같은 생산 원가가 안정적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기준 가격을 9% 넘게 인상해 소비자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 단체 중심 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하나씩 거론하며 국민께서 퇴출시켜주셔야 한다. 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여종호밭에게 외박을 강요했던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했으니 즉각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부처로 판단하는 부산의 민주당 전재수 후보 통일교 관련 의혹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후보가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배당금 논란도 언급하며 정권 견제론을 띄웠습니다.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는 걸로 맞대응했습니다. 정당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윤어게인 선대위 출범하더니 왜곡과 선동, 발목잡기뿐인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국민 선택이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한 공세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판결문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론 정쟁에 허비할 시간 없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과 후보를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고 이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3: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각 13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전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극비리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알 나흐얀 대통령과 회담했다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알 아인에서 이뤄졌으며 수시간 지속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전쟁 기간 중 군사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아브라함 협정의 틀 안에서 수행되며 미 발표 방문이나 미공개 합의 관련 모든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바레인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면 이란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로 양국의 안보 동맹이 공고해졌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란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자들은 책임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란 국민을 적대시하는 건 어리석은 도박이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구윤철 경제부 총리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노사 간의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과 수출, 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0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가 4조 7천억 원 늘었고 법인세가 9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 5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또 증권 거래대금이 늘고 세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권 거래세에서도 2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7,900선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0.38% 오른 7,87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7,990선까지 오르며 8,00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86%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 감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유죄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법관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일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낮게 일겠습니다.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4: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조작하거나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신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 계정으로 통신망에 접속해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바꾼 뒤 대출 광고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수신 동의를 누른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미끼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8명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미끼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확인된 범죄 수익 89억 2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냈습니다.

0: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
1: 경찰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체를 대상으로 폭발물 수색에 나섰었습니다. 43만 명 규모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듀오는 오늘 지난 6일부터 회원정보 유출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퇴자를 포함한 듀오 회원들은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각각 정기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오늘 체결식을 열고 오는 12월 17일 출범 일자를 공식화합니다.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약 5년 6개월 만입니다.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두 곳이 추가돼 전국 14곳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일부 구간 좌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범 중년 열차를 내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데 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중년 운행 열차 비용은 KTX 운임을 SRT에 맞춰 약 10% 할인합니다.

0: 반면 올해 5월과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60%에 달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6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2강이 만난 자리, 미중 무역, 이란 전쟁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세계의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인사이트픽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여는 순간 두 번째 출근이 시작됩니다. 바로 집안일이죠. 이 가사노동의 가치가 1년에 582조 원, 한 달로 치면 9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30대 미혼율은 24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숫자로 드러난 우리 삶의 풍경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청년부터 중년, 시니어 세대까지 나 혼자 산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도 물론 많습니다만 가끔은 또 혼자일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 또 누구의 속도도 맞출 필요 없는 산책길,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 두 개가 온전히 내 것일 때, 혹은 오직 나만을 위해 내린 커피 한 잔까지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혼자만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코스피 이제 8,000 어떻게 넘었나요? 아직 못 넘었나요?
4: 아쉽게도 8,000 고지까지는 아직 넘지 못했는데
2: 뭐 코앞까지 왔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장중한대 7,900대 넘나들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8,000 고지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오르고 내리기 반복하면서 현재 는 0.5% 빨간 불 켜고 7,800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다시 또 털어내고 있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오름세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옵션 만기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수 상방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세계 담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흐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코스피는 7,89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전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제 천 원이 안 되는 이 주식들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른다고요?
4: 네, 당국이 주식시장 물갈이에 나섰는데요. 당장 오는 7월부터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천 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요.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으로 45거래일간 천 원 위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동전주들은 변동 성이 극심해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시장 건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는데 9년 만이라죠?
4: 맞습니다.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두 슈퍼파워의 리더들이 마주 앉은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 할지 관심.

0: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관세를 비롯한 양국의 무역 전쟁부터 이란 전쟁, 대만 문제, 산업 안보와 맞물린 첨단 기술 통제 등의 핵심 현안들이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국 국제 질서가 미중 양강 체제로 바뀔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지금 급한 건 트럼프거든요. 네. 이란 전쟁으로 널뛰는 유가의 지지율이 바닥인지라 가시적 성과가 급급한데 경제적 관점에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부터 테슬라의 머스크, 애플의 팀 쿡까지 초호화 군단을 꾸려간 만큼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외교적 승리를 따냈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 네.
0: 또 상대적으로 체급을 키운 중국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비교적 느긋한 상황이라 첨단 산업 제재를 풀어달라 딜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셈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후 흐름 한번 이해 주시해봐야겠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주시해야 할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차기 연준 의장 최종 관문을 통과했죠.
0: 네,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케빈 워시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취임하면서 4년의 임기를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도 직접 주재하게 됐는데 월가에선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당분간 금리 인하는 생각도 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7월이나 돼야 인하에 나설 걸로 내다봤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예상 인하 시점을 올해 12월과 내년 3월로 늦춰 잡았는데 연준의 키맨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일각에선 인상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내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졌다면서요?
0: 네, 내리오르던 휘발유 가격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3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공급 가격 안정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의하거나 인상분을 반영해 기준을 올려 잡아야 할지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최고 가격을 동결했는데 이 석유 제품 가격이 안정되려면 기준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네. 뭐 오름폭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2,000원대에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0: 맞습니다. 요즘 차 굴리는 데 쓰이는 비용이 참 만만찮잖아요. 지난달 기준으로 차량 운영 비용이 1년 전보다 16% 넘게 올라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라요. 필수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리비며 세차비며 줄줄이 오르면서 운전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 요즘입니다.
1: 네. 월세 전세 오르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서울 외곽일 대에서 월세 300만 원 계약이 나왔다면서요?
0: 네. 요즘 이 집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월세

0: 강북 미아동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민평형대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새로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세가가 석 달 새 2, 3억 원이 오르면서 덩달아 월세도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강남에나 가야 볼 수 있었던 300만 원 월세가 최근 노도강 같은 외곽지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 올 1분기 한강벨트를 제외한 강북 11개구의 월세 300만 원 이상 신규 계약이요. 158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통계가 작성되고 난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는데 정부가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전월세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1: 네. 어딘가 이제 여행 갈 때 휴게소 들려가지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먹는 게 또 재미였었는데
0: 그쵸?
1: 이게 좀 가격이 비싸기만 하고 맛없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또 문제가 있었다고요?
0: 맞습니다. 간단히 한 끼 때우고 싶어도 메뉴판 보면 이 가격이 맞나 싶은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입점업체와 도로공사 사이 중간 운영업체가 또 있는 게 문제로 꼽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데 일부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40%씩이나 되는 곳도 있었고요.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은 운영업체들이 먼저 받은 뒤에 입점업체들의 정산 해주고 있는데 일부 운영업체들은 이 돈마저 차일피일 미루다가 떼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떼인 돈이 모두 53억 원이나 됐다고 하네요. 또 뿐만 아니라 운영업체의 갑질을 도로공사에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신고자의 신원이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만 받았다. 도로공사와 운영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가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도 과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믿고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0: 네. 광고만 보면 막 얼굴만 하고 과즙이 터져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과와 배, 한라봉 선물 세트 상당수가 크기나 당도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대과라고 해도 차이가 컸는데 무게 차이가 최대 1.7배까지 났고요. 당도 표시도 고당도, 당도 선별 같은 표현은 많았지만
1: 네.
0: 정작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는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 절반 가까이가 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기가 어려운 만큼 품질 정보보다 더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계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어요.
0: 네, 요즘 장 보면서 계란값 또 올랐네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30개들이 한 판에 8천 원을 넘긴 것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과 태국에서 신선란 448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1천만 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계란값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1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게 큰데
1: 네.
0: 전문가들은 여름 전까지는 공급 부족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요즘 주변에 청년, 중년, 시니어 뭐 할 것 없이 나 혼자 산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혼자만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이성호님, 집사람이 애들이랑 애들 친구네랑 여행 갔을 때 오로지 나만의 세상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배달 음식에 소주 한잔 할 때 너무너무 편안함 좋습니다라고. 정말 편안하신가 봐요. 이성호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5525님께서는 날씨가 계속 좋아서 퇴근길에 일부러 한정거장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시간이 하루의 작은 힐링 시간이네요. 요즘은 뭐 그렇게 습도도 낮고 너무 덥진 않아서 걷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경님께서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 혼자 모자란 잠 더 자고 라디오 듣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차리면 그만인 것이 너무 좋아요. 이 글쓸면서도 웃음이 나네요. 예. 그 웃는 모습이 저희한테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님, 김선호님, 또 5133 쓰시는 분, 2919님 등 많은 분들이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를 듣는 지금이 바로 순전히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라고 또 저희에게 힘이 되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2: 도로 위로는 오늘 유난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0: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조금 더 가서 홍제문 터널을 앞두고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제램프부터 홍제문 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야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청계요금소부터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지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 원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가지.
1: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2: 감없이 사라져도.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또 저 우리 정세배 기자.
3: 네.
2: 네. 왜 긴장부터 하세요?
3: 긴장이 되네요. 네.
2: 가사 집에서 뭐 일 네. 많이 도우십니까?
3: 저희 뭐 가사 사실 뭐 아이가 아직 없으니까 네네. 가사 업무를 할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제가 해요 저는. 네,
2: 어떻게 맞벌이 부부세요?
3: 맞벌인데 와이프가 훨씬 일이 바빠요 저보다.
2: 아. 네,
3: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예.
2: 그래 집안일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다.
3: 주로 하고 요리는 대신 제가 좀 소질이 없어서 와이프가 좀 맡아서 하고 네. 예, 나눴습니다.
2: 예. 두 분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예. 가사 노동이라는 거는 사실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네. 예.
2: 내가 그 값어치를 좀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좀 많이 받고 싶죠. 이런 상황이니까. 예.
4: 사실 저는 예. 거의 0원인데 왜냐하면 지금 네. 어머니께 전적으로 좀 의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2: 아,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3: 네.
2: 어머니께서 열심히 돕고
3: 단독의 있는 비결이
4: 네. 고생하고
3: 가사
4: 있습니다.
3: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을 할 수 있는
4: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예.
2: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이와 관련된 건데요. 이제 퇴근하고 현관문 열면 그때부터가 이제 두 번째 출근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티 안 나고 하면 안 하면 더 티 나는 게 집안일 같은데 네. 이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4: 네네. 그 국가 데이터처가 무급 가사 노동 가치 평가라는 걸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요.
2: 네.
4: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1년에 58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한 명으로 나누면요. 1년에 1125만 원 정도인데요. 한 달로 환산하면 9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 네.
4: 2019년 그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 직전 조사인데요. 이때는 8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가사 도우미 비용 그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게 느껴지는 수치죠.
3: 그렇게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몇백만 원 될 거라고 생각을
4: 그러니까요.
3: 했는데.
4: 그러니까요.
2: 네. 그러니까요. 요즘도 뭐 시급도 또 만 원.
3: 그러니까요.
2: 네. 이게 뭐 하루 종일 또 아이 보고 살림에도 100만 원이 안 된다?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4: 네네. 통계랑 현실의 어떤 괴리인데요. 2019년 생활시간 조사에 기반한 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분석을 보니까요. 기혼 비취업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7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 네네.
4: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30일 곱해서요. 208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 그렇죠.
4: 네. 20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통계는 93만 원이 나왔잖아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2: 네. 근데 왜 이게 저 오늘 통계와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4: 네네.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처가 쓴 그 계산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일을 하는 1시간 동안 계산을 한다 치면
2: 네.
4: 아이도 보고 예를 들어서 밥도 차리고 또 청소도 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걸 그 숙련된 가사 노동자 한 명의 업무로 볼 수 있는데 통계는 이걸 다 쪼갭니다. 그러니까 20분은 돌봄 도우미 또 뭐 20분은 음식 준비를 하는 단순 종사자의 일 또 20분은 또 청소원, 청소원의 임금 또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숙련된 가사 도우미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보다는 각 분야의 어떤 단순 종사자 평균 임금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송수진 기자 얘기대로라면 이제 일을 이렇게 각각 쪼개서 최저 단위로 이제 매기다 보니까
4: 네네.
2: 93만 원이라는 수치가 네. 나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4: 맞습니다.
2: 근데 이게 또 적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 노동만 전담하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거라면서요.
4: 네네네. 이게 두 번째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1인 평균의 오류입니다. 이 통계가 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인 가구를 예를 들면 실제로 부모 한쪽이 가사 노동 대부분을 맡더라도 1인당 평균 수치는 15세 이상 일반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체감과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2: 그러네요.
4: 네네.
2: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엄마 아빠가 더 많은 일을 했어도 이게 전체 평균으로 나누니까 그 값은 더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네네.
2: 네. 이게 5년마다 통계를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 이렇게 체감도와 다르고 또 평균 최저임금과도 괴리가 큰데 이 통계를 도대체 왜 내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통계가 그 특정 개인의 어떤 월급을 책정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 덩어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는 시장에서 돈이 오가지 않은 가사노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이 멈추면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4: 네, 그래서 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규모를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국가 경제활동의 어떤 실질적인 총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보자. 이런 게 요 통계의 진짜 취지인 거죠. 그래서 누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제에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3: 분명히
4: 일종의.
3: 가사노동도 네. 고려해야 된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맞습니다. 부분이다. 요 취지라고.
4: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네. 보완 지표인 거죠.
2: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지탱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사노동이라는 거라는 거죠.
4: 네네. 요 통계도 GDP에 포함이 돼야 된다. 요런 취지입니다.
2: 네. 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집안일 뭐 대체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냐 뭐 엄마냐 아빠냐 성별이나 또 연령대별로 이런 구체적으로 나눠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4: 네. 그 부분도 이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다음 달 말쯤에 그 후속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 통계를 보면 연령별 성별로 누가 더 많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고 누가 그 서비스를 주로 소비를 했는지 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이른바 뭐 독박 육아, 뭐 독박 가사, 또 노년층 같은 경우는 그 손주 돌봄 노동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객관적인 숫자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2: 네. 7579님께서 하루 세 번 밥 준비 안 하니 편하다고 하시면서 외로워도 영감은 보기 싫다. 반세기 살고 보니 네. 친구와 외식이 제일 좋다고 네. 뭐 라디오 친구도 좋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사 한 가지 더 좀 물어볼게요. 그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게 몸 쓰는 일도 물론 힘든 일이다만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저 반찬 메뉴를 짤지 식사 메뉴를 짤지 이런 약간 정신적인
3: 신경 쓸 게 정말 많잖아요.
2: 이런 것도 뭐 저 데이터에 포함. 되지는 않습니까?
4: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 노동인데요. 그 정신적 노동의 가치가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통계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순위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사노동에도요. 그런데 이런 관리노동은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자, 다음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최근 그 서울에 사는 중년 3명 중 1명은 미혼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이 서울시가 뭐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걸 분석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이름이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 네. 이름이 특별한데 이걸 보면 2024년에 서울의 중년 인구. 중년 인구라고 하면 40살부터 59살까지예요.
2: 이 나이는 네.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에서 59세라면 맞습니다. 청년 뭐 아닙니까?
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 마음이 청년이면 뭐 청년으로 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2: 정세배 기자는? 네. 지금 서른
3: 예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2: 아 예. 예.
3: 아직 전 중년은 아닌 걸로
2: 알겠습니다. 예. 어떤 네. 청년 네. 정세배 기자
3: 예. 법적 기준으로 청년인데

0: 내년에 중년이네요. 아,
1: 중년 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에 얼마나 있냐. 2024년 기준으로 274만 명이에요. 사실 웬만한 광역시인구보다 많죠.
2: 예,
1: 되게 많은데 그러네요. 전체 인구로 치면 한 30%가 좀 넘어요. 근데 이 중에 미혼이 56만 명입니다. 이게 20%가 넘었어요. 예. 꽤 많죠. 사실 이 비율이 근데 매년 조금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좀 특이한 건 성별로 나눠봤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남성 미혼이 한 24.1%, 여성이 16.9% 좀 차이가 있죠.
2: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네. 통계가 미혼이라는 게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갔다가 이제 이혼을 한 인구도 포함이 된 거예요.
1: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이제 근데 이제 삶의 양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의 여부보다는 현 상태를 상태. 아마 진단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계속 설명을 드리면 또 중년 미혼 인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2015년에는 한 60%밖에 안 됐거든요.
2: 네.
1: 근데 지난해는 80%가 넘었어요.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그 중년 미혼 1인 가구는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2: 그래요.
1: 네. 이것도 직업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새 뭐 화이트 칼라라고 소위 말하는 뭐 사무직 또는 뭐 관리직, 전문직 이런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 결국 직업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경제적 기반도 있으니까 독립 거주까지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네. 건데 그렇다면 이제 미혼이라도 소득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서 좀 삶의 만족도도 다를 것 같아요.
1: 사실 뭐 이게 중년이냐 뭐 청년이냐 관계없이 사실 소득이 높으면 상식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년 미혼의 삶에서도 경제력이 정말 핵심 지표였어요. 삶의 질에서는. 모든 대상에서 월소득이 낮아지면 삶의 질도 낮아졌습니다.
2: 네.
1: 이게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 미혼 1인 가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나 뭐 행복지수가 거의 한 8점 가까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고 외로움은 근데 2.4점밖에 안 돼요. 정말 낮았다. 다시 말해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온 거예요.
2: 네.
1: 근데 반면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차이가 나죠. 또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한 5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로움 점수는 조사 집단 중에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왜 외로워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결국 경제적 빈곤이 겹친 상황이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예.
2: 이거는 좀 그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1: 네.
2: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1: 경제적 빈곤 문제.
2: 빈곤이 겹치면 네. 더 심한 소외감을 겪는다.
1: 네.
2: 라는 조사 결과는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2: 이런 부분에서 또 미혼 가구만의 어려움이 있나요?
1: 사실 딱 생각했을 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혼 가구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약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소속감이 이제 3.4점으로 기혼 가구보다 좀 낮았고 특히 40대 미혼 남성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사회적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2: 네.
1: 또 단체 활동 참여율도 미혼 1인 가구가 자녀가 있는 이제 기혼 가구보다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녀가 자라고 육아 양육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뭐 단체 활동 참여 기회가 더 박탈당할 수 있고
2: 네.
1: 반면 이제 뭐 미혼인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어요. 이것도.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게 뭐 소수 집단이 아니고 예외적 집단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구 기준의 하나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뭐 외로움 문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사실 뭐 정부든 지자체든 주로 노년층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2: 네.
1: 아무래도 소득 수준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 중년 미혼이 늘어난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대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이어진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1: 네.
2: 30대 미혼율은 우리가 과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1: 과거보다 뭐 많이 높아졌죠.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30대 미혼율이 53.4% 절반 넘죠. 뭐 이 정도 되겠다 싶은데
2: 그러니까 30대 중에 결혼을 안 한 비율이
1: 절반
2: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
1: 맞습니다.
2: 된다는 얘기죠.
1: 근데 이제 뭐 30세에서 34세, 30대에서도 초반을 보면 당연히 이제 막 취업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30대 후반으로 가도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미혼율 자체.

0: 그래서 이게 2000년 같은 경우에 30대 미혼율이 13.4%밖에 안 됐어요.
1: 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0: 엄청나게 늘어난 거. 24년 만에 거의 4배가 됐어요. 4배.
1: 어.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20년 전에 36세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때 나이로 치면은 결혼이 굉장히 좀 늦어진 편이었고
0: 네.
1: 그게 지금 와서는 36세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의 체감이지 않을까.
0: 맞는 비유이신 것 같아요. 주변이나 뭐 이런 동창들이나 둘러봐도.
1: 네. 네.
0: 그게 사실 또 그리고 미혼율 자체 안에서도 지역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1: 그래요.
0: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30대 미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죠. 62.8%나 나왔어요. 근데 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 막 34.4%까지 아주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1: 네.
0: 근데 서울의 30대 남성 미혼율 68% 넘었어요. 거의 10명 중 7명은 미혼인 거예요. 서울의 지금 30대 남성의. 여성은 60%가 채 안 되니까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30대라 하더라도 사는 도시와 성별에 따라서는 진짜 극단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통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1: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또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축의금 문화도 요즘 달라지고 네. 있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뭐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겠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결혼을 더 이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통계에서 드러나거든요.
1: 네.
0: 이게 2025년 청년 삶의 질 보고서가 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라고 답한 비율이 40%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2014년에는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새 10% 포인트 넘게 하락을 한 거고 문제는 축의금. 이게 사실 결혼을 안 하는데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30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회생활 한창 할 때잖아요.
1: 결혼조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0: 주변에서 결혼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네. 안 한다고 남들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축의금을 그렇게 내면 정작 본인이 못 돌려받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쌓이면. 예. 그런 분위기에서 등장하는 게 독신 파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독신 예. 파티? 네. 처음 듣는데요.
2: 뭔가요?
0: 그러니까 나는 네.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변인 지인들을 초대해서 뭐 파티 열고 그러면 참석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축의금 형식으로 비용을 또 지불하고
2: 네.
0: 들으셨을 때 사실 뭐 좀 찬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실 것 같아요. 네.
1: 근데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네. 나중에
2: 인연이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1: 또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진짜 맞습니다. 좋은 인연이 나중에 나타나 결혼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0: 사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하나 또 회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혼휴가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직장에서 결혼하면 이제 네. 신혼여행 휴가를 가잖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비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비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자.
1: 아직 그런 게 제도화돼 있다는 얘기는 뭐
0: 거의 없죠. 거의 없고.
1: 네. 비혼 휴가.
0: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휴가는 없다.
1: 뱉어내야 돼.
0: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만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말인데 이처럼 뭐 결혼을 하냐 마냐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설정이 되면 그걸 다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경조사 문화가 좀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좀 존중을 할 네, 존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몇 년 뒤에는 좀 네.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래서 축의금 이 봉투에 대한 좀 뭐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뭐. 이것도 사실 뭐 부담되시죠.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송금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만. 2년 전쯤인데 평균 축의금이 얼마나 오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1: 2년 전쯤? 글쎄. 네. 이것도 한참 된 얘기지만 옛날에는 네. 이제 3, 5, 7, 10 정도로
0: 네.
1: 네. 뭐 가깝거나 뭐 그 밥을 못 먹거나 네. 참석하지 않거나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0: 네. 그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2년 전에 한 9만 원 평균. 네, 이제는 평균이 9만 원인데 문제는 이게 축의금 낼 일이 많은 경우에는 뭐 9만 원만 쌓여도 사실 큰 돈인데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어요. 모 은행이 조사를 했어요. 경제활동자들 대상으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평균 11만 원. 그러니까 네. 이제 1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결혼식 자체를 뭐 굳이 성대하게 하니 안 하냐를 떠나도 당장 뭐 주택 마련부터 뭐 든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원이 나왔대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꾸준히 모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뭐 평균 임금 생각했을 때 그게 어디 쉬운 돈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예식 비용이 오른 만큼 축의금 부담도 높아지고 또 그러면 한쪽에서는 결혼 비용 내야 돼. 한쪽에서는 또 지인들 축의금도 내야 돼. 부담이 양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 두 배가 된 거죠.
1: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송수진 기자한테 축의금을 낼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청첩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언제든. 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아니, 부담 안 가시겠어요. 자, 오늘 팩트는 숫자다. 네.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요. 피트 뉴스턴의 노래 듣겠습니다. I have nothing 들으시고 잠시 후 1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을 뜻합니다. 한자어 가운데는 발음이 두 개 이상으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신성인도 첫 번째 한자 살자가 살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 쇠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쇠로 발음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감하다 또는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감쇠, 상쇠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매혹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매우, 몹시라는 의미로 쓰여서 뇌쇠라고 읽습니다. 뇌살이라고 읽기 쉽지만 이때는 뇌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체와 일절이 있습니다. 일체는 두 번째 글자가 모두라는 뜻을 가져 결국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일절은 끊다를 뜻하는데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재산 일체를 기부한다고 하고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출입을 일절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당분간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이나 높음 단계, 이번 주말 휴일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붉은색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을 전망이라서 내일과 모레가 더 좋지 않지만 오늘부터도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높은 자외선 지수 속에 오존 농도도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 경남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전망이고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질은 당분간 좋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30, 대구 27도, 부산, 제주는 각각 23, 4도로 대부분 높은 편인데요. 동쪽 지역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강릉은 20도로 일부 강원 동해안은 낮에 선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우선 일요일까지 31도 유지하겠고요. 대구는 주말 휴일에 32, 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라권 과 경남 북서 내륙의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 국가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로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FTA 협상 재개 등을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문화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달걀 가격 결정에도 담합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산란계협회에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청산이냐 공소 취소 저지냐 여야 프레임 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부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 갑까지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하는 게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언어 지연에 관해서 알아보죠. 히말라야가 품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 영남의 알프스 신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네.
2: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됐고요.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는 4선의 남인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총평보다 당부를 하고 싶어요.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에게.
2: 네.
4: 조정식 후보자가 선출되고 일성이 뭐냐면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4: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당적 이탈의 규정이 있어요.
2: 네.
4: 왜? 중립적인 진행을 하고 공정한 입법을 보장을 하라는 차원에서 진영, 정당 이런 거 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식 의장이 너무 지금 집권 여당에 기대는 그런 말씀을 한 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파적인 진행하지 마시고 공정한 진행 그동안 국회의장들이 쌓아왔던 그 전례와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2: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5: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남아 약간 그 정당에서 나온 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을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립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 안건을 상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야당이 반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원천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거 당원들이 지금 한 20% 이거 투표를 행사를 하거든요.
2: 처음이죠.
5: 예예. 예.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을 때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을 더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조항을 이제 넣어서 처음으로 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좀 적절한가?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뽑게 돼 있어요.
2: 네.
5: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내부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의장을 20% 당원으로 뽑으면은 그럼 당원들의 또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더라도 적절치가 않다. 이런 식으로 뽑는 거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4: 대한민국은 입법사와 행정부의 상권 분립의 나라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입법부의 수장이 네. 특정 정당의 편을 선다라는 듯한 모습.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조정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X에 리트윗을 했잖아요.
2: 네네.
4: 그것이 과연 또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절차를 단축시켜서 뭐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이 이번 조정식 국회의장 시절에 좀 많이 남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두 분 모두 기대보다는 이제 우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아무쪼록

0: 모두 본격적인 프레임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내란 청산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저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1: 뭐 예상된 바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정당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도 결집하고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아니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장동혁 대표, 저기 국민의힘 윤어게인한테 표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뭐 그런 상황이고 공소 취소 저지를 내세웠는데 이제 이게 언론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내란 심판 대 범죄자 심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범죄자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둘 다 싫을 때 누가 더 싫은가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로 될 것인가.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어쨌든 야당이 여전히 많이 불리하다. 뭐 이제 여당을 정권 안정을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을 것인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직도 격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다만 근데 영남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게 먹힐 것 같다. 지금 거기는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결집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자극이 될 만한 단어들을 쏙쏙 뽑아서 썼네요.
2: 근데 그게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를 두 군데 다 프레임에 우선순위에 든 것 같고 긍정적인 프레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국민의힘은 뭐 비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0: 네.
2: 그러면 좀 긍정적 포지티브한 그런 프레임을 갖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좀 구호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청산 뭐 현재도 뭐 내란청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있지만 이미 뭐 윤건희 부부라든지 아니면 내란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엔 1심, 2심,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로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구호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과거지향적인 선거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한 비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게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 사안이? 지금 아직도 야당은 핵심 지지 세력이 윤어게인이고
0: 네.
1: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과거지향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정치적 심판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조작 기소 특검 요거는 이게 요즘 읽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런데 그 뉴스원이 그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이렇게 주요 격전지 오늘 지금 발표된 게 있거든요.
0: 네.
1: 서울만 말씀드릴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5월 9일부터 10일 만 18세에서 서울시민 802명으로 전화면접 조사했는데 조작 기소 특검 적절하다가 30일, 적절하지 않다가 49예요.
0: 네.
1: 이게 근데 지금 지지율 격차, 오세훈 그 이제 정원호 지지율 격차나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건 매우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한테 보수 후보한테 매우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들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부산, 대구, 경남은 더 당연히 안 좋고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2: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대통령 지지율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도 충분히
0: 좀 대승적으로 네, 좀 더 민심이나
2: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0: 네.
2: 집권 여당이 심판적인 구호를 갖고 나와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맞는 것인가.
0: 근데 뭔가 유권자들한테는 좀 자극이 돼야 표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인 보수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프레임 안 꺼내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이거는 그냥 결집되어 있어요.
0: 변함이 없다. 네.
2: 그러니까 보다 더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충돌하든지 아, 이 장동익 대표 이거 참 국민의힘 너무하네. 못됐네. 안 되겠어. 이런 분들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요인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0: 이런 가운데 그 정청래 대표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민주당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하면서 에베레스트

0: 가 높은 건 히말라야 덕이다라고 강조했는데.
1: 김관현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자 당신 탈당했지? 선당후사해라. 당신이 잘나가지고 예전에 전북지사 했냐. 당신이 잘나가지고 뭐 지지율 높게 나오는 줄 아냐. 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민주당 아주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전에 경북도지사도 전북도지사도 한 거 아니냐. 잘난 척하지 말아라.
0: 아, 이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1: 이게 그렇게 뭐, 보여요. 무소속 출마하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0: 아, 너무 지금 민주당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너무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1: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속 출마자들이 호남에서 몇몇 군수 시장 선거에서도 순천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상당히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덕.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기본에 민주당으로 돌아와. 불출마해.
2: 아니 근데 그 민주당 덕 안 보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면 어쨌든 그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관영 지사가 만만치 않다 지금. 여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접전이에요. 접전. 그 이제 이원택 후보랑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뉴질랜드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제일 높은 산이 3,700m라고요. 우리나라 1,800m보다는 1,900m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비유가 뭐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마음이 급하다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후보가 전북 이제 당선이 되면은 네. 정청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남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뭐 탈당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역시 정청래 책임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무소속 후보 지원하면은 엄벌을 처하겠다, 징계하겠다 네. 막 이런 거 경고도 막 쫙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금.
0: 네.
1: 이게 무소속을 겨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민주당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 거잖아요.
0: 네.
1: 히말라야 산맥을 국민, 민심 이거에 비유했으면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국민들 민이 떠받들고 우리 그렇게 그냥 교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히말라야를 민주당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소속 후보들을 향한 투정, 불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제 원톱으로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이게 뭐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그러니까 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들은 선 반영이 돼 있다. 지금 낮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렇게 후보들이 다 고전하고 있는 거는 일정 부분은 장동혁 아니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매우 큰 부분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여기에 좀 이거가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거 부정적인 게 좀 희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원톱 스트라이커로 이제 축구로 따지면 세운 건데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골 결정력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뭘 보여줄 것인가. 요즘 자신감이 굉장히 붙은 것 같은데 뭐 격전지가 많아지니까. 그건 되게 매우 민주당의 실책. 그리고 이제 후반기가 하반가 그러니까 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은 원래 다 진영이 결집해가지고 조금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걸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깔끔해진 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온전히 할 수 있다. 뭐 이거 저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과 나와서 결과 안 좋으면은 장동혁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 이제 선대위원장까지 원톱으로 했으니까.
0: 네.
1: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쪽에 있는 후보들은 안절부절, 조마조마 장동혁 대표가 또 어떠한 메시지 사고를 칠까, 어떠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낼까.
0: 그래서 오지도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마조마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지금 만약에 막판에 중요한 변수는요. 그 지도자, 당대표, 최고위원 그 사람들의 말실수거든요.
0: 네.
1: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신나가지고 전국을 막 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도 세종 가가지고 선대 발표식 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이 국민의 후보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자 서울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가 뭐 매일같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또 집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0: 정원호 후보의 이제 과거 폭행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추가 폭로를 내놓고 있고 또 오늘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육성 녹음을 네. 공개해서 또 그 시선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렇게 아직까지는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의 주장과 공방이거든요. 또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정원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재섭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이제 공개한 그 녹취 파일의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럼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적인 당시 상황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만약 정원 후보 측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성을 띄고 있다면 정원 후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러한 프레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입증할 책임이 이제 국민의힘과 김재섭 의원에게 보여지는데 그 이모 씨라고 한 분, 폭행을 당한 이모 씨라고 한 분이 어떠한 수위에 어떠한 내용에 증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김재섭 의원이 좀 생각하고 있는 건 다시 카페 여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같이 폭행을 당하고 조사를 했던 경찰관
0: 네.
1: 그런 사람들도 청원호가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증언할게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분명히 이게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원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격차가 상당히 났었는데 점차 이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좁혀졌다고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영이 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네. 보는데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 뭐,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어떤 증언과 증거들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게 199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31년 전에 있었던 거고 이게 물증이 있을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오늘 주진우 의원이 이제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 그 당사자, 그 소위 말해서 맞았던 사람.
0: 네.
2: 근데 이분이 어쨌든 민자당 아니 그렇죠 민자당 소속 민자당 소속이니까 크게 보면 범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이 정말로 양심에 의해서 정말 있는 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진영에 유리하게 윤색이 되거나 이렇게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좀 소위 말해서 긴가

0: 그 속기록은 어쨌든 각자의 주장이 이제 공식 문서로 남은 거고 판결문은 공식적으로 판사가 보기에 정황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식 문서로서는 아무래도 그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에 좀 더 뭐 힘이 실린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1: 정원호 후보 측이 그런데 좀 기억을 좀 각색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판결문에 대해서 상당히 믿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네. 쪽 패널분들이. 거기는 5.18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 견해 차이라는 얘기가 있지. 근데 정원 후보 측은 5.18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원 후보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정원 후보를 뭐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보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비서였는데 27살이었을 거예요. 정원호 이제 비서가 27살인데 어쨌든 폭행으로 들어가니까 언론 보도로 단신으로 많이 났는데 조선일보가 당시에 보도한 거는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주 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했고 한겨레가 6.27 선거와 5.18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전치 2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95년에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정원호 비서의 주장이 반영이 된 건지 그거는 제가 이 보도 과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예 근거가 없는 거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31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었는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카페 그 주인이 나선다든지 뭐 이러면은 조금 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예.
2: 어쨌건 오늘 정원호 후보 입장이 또 나왔네요. 지난 일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그쵸? 냈습니다.
1: 네. 사과해야죠.
2: 그 오세훈 시장이 만든 그 조형물이죠. 감사의 정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1: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사진만 갖고는 그 조형물이 그 광장하고 얼마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서 있기 때문에 광장은 그대로 이제 내비둔 것 같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기념사진 많이 찍고 네. 그 조형물 때문에라도 참전국에서 와가지고 고마움을 느끼고 뭐 은혜를 갚는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관광객들 더 많이 오면 자꾸 207억 들여가지고 그런 걸 왜 했냐 그랬는데 또 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400억 500억 관광 수지가 더 적잖아고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된다면 그거야 뭐 207억의 돈에 훨씬 더 넘어서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는 그렇게 뭐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잘했네 뭐 할만했네 그러고 반대편은 못했네 그러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0: 아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이게 뭐 표에 더 도움이 된다거나 에. 표에 뭐 막 깎아먹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선거 유무 이런 거를 떠나서 광장에다가 그만 좀 설치해라 진짜.
1: 광장 한쪽이라니까요.
0: 아, 난 어제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이 봐가지고 거기 가서 아, 봤어요. 직접 봤는데.
2: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창살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이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0: 사진을
2: 나오더라고요.
0: 그렇게 뭐 찍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제 여기에 역사가 처음에 1968년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그런데 아니 충무공원 충무로에 있어야지 왜 세종로에 있어? 이건 군사정권의 잔재야라고 하면서 세종로에는 세종대왕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2009년에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어요. 네. 그러면서 공원을 가운데를 만들었다가 2021년에 한쪽으로 모는
2: 그랬죠.
0: 그렇게 뭐 네. 거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명량 분수, 한글 분수. 시간의 벽천, 샘물 탁자, 사헌부 문터 전시장, 해치 마당.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시장에 한 명 바뀔 때마다 뭘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6.25까지 와야 되냐.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덕지덕지 광장은 넓을 광자의 장소 장자면은 그냥 쫙 펼쳐놔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외 누가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합니까? 다 그냥 광장만 있어도 어 거기 광장 유명하다 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좀 후진국스럽다 솔직히 이렇게 막 이거저거 설치하는 거.

0: 듣고 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 뭐가 좀 너무 많긴 많네요.
1: 아니 근데 다 그게 다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네. 소형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차원에서 괜찮아요. 짬뽕 맛있잖아요. 짬뽕 맛 없어요? 네?
0: 아니 이렇게 저 오세훈 정원호 두 분이 좀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토론을 계속 좀 나와라 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그냥 법정 정해진 토론 횟수만 소화하자는 입장이고
1: 법정 토론이 한 네 번 정도 되죠. 네. 이제 방송사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하자라는 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인데 안 하려고 하는 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앞서 나가는 후보.
0: 그리고 내가 뭘?
1: 나는 뭐 이거 안 해도 앞서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서 괜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런 토론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실수할 것 같은 그런 후보들.
0: 뭐가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안 하겠다는 쪽의 입장에서는
1: 실수.
0: 실수?
1: 네. 괜히 단어 하나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딱 그게 선거 막판에 꼬투리 잡히거든요.
0: 근데 어차피 뭐 법정 토론을 하게 되긴 될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네 번에서는 안 하다가 그냥 한 번 넋을 놔가지고 거기서 말실수하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원호 후보 참모라도 이거
0: 하지 맙시다.
1: 하지 맙시다. 변수 만들지 맙시다.
2: 아니 뭐
1: 그럴 것 같아요.
2: 오세훈 시장도 내부 당내 경선 할 때 그때 윤희숙 전 의원하고 박수민 의원이 토론하자고 하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원래
1: 좀 귀찮아서 하는 것 같아요.
2: 그거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분들은 아직 공약이 없었다. 그래서 뭘 공약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그런데 제가 그분들 다 인터뷰했는데 공약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프에 있어 오세훈 캠프에 두 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은 나쁘지만 말은 못하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원래 앞서는 후보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전재수 지금 후보는 지금 박형준 후보랑 지금 하거든요. 거기도 약 앞선다고 평가를 받고 오차범위 내로 막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약점도 있어요. 뭐 까르띠에 시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도 본인이 필요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네, 했습니까?
1: 네. 만난 오늘 2시인가 만난다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만나자고 했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중도적인 이미지, 개혁적인 이미지, 그것은 중도층을 좀 오세훈 후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만약 유승민 의원이 오세훈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까지 나서게 된다면 뭐 오세훈 후보 측으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다 네. 라는 정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 이미 만났다고 하네요.
1: 만났대요.
0: 네, 두 분이 만나서. 네. 부산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구부터 가보죠. 대구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이제 여기도 초접전이죠.
2: 완전 접전이고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요즘 조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왔어요.
0: 그러니까요.
2: 심지어는 최근에는 추경호 후보가 1% 포인트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것도 그러니까 더 나온 것도 이제 있고 이 정도로 뭐 여기는 근데 원래 다 예상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수성을에서 그때 국회의원 선거 2020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때 누구랑 붙었냐면은 잠깐 주호영 의원.
0: 주호영 의원.
1: 예, 주호영 김부겸.
2: 김부겸. 둘이 붙었는데 그때 접전으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근데 뚜껑 까보니까 열어보니까 투표함 열어보니까 20%포인트 차로 졌어요.
0: 아.
2: 예. 그러니까 대구는 여론조사만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보수 결집 정도가 확실히 약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에서는 아까 전에 뭐 비판도 하셨지만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뭐 내란 심판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김부겸 의원은 후보는 지금 완전 지역 발전론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수가 여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네. 이번에 안 바꾸면은 이번에 안 된다. 대구 청년 유출 엄청 많고 지금 뭐 지역 생산성 떨어지고 이거다. 보수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서 못 내놓은 거니까 내가 한번 바꿔보고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예전만큼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1%포인트 막상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2%포인트 안에서 결정날 것 같다. 여기.
1: 네. 저는 크게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여론조사면은 추경호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로 이기지 않을까.
0: 이긴다. 추경호 후보가.
1: 들고 김부겸 후보 측이 선거 전략과 컨셉을 좀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첫 번째로 김부겸 후보가 자꾸 혼내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을. 한두 번 혼냈을 때는 그래 맞는 말 같아. 그랬는데 계속해서 당신들 계속 말이야. 지금 뭐 이 30년 동안 국민의힘 찍어줘봤자 지역발전되고 뭐 했냐 좋냐고. 한두 번 들었으면 괜찮은데 열 번 들으니까 당신은 뭐 해줬는데 당신은 국무총리 할 때 행안부 장관 할 때 뭐 해줬는데 그리고 자꾸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런 반감을 내세우게 했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대구에서 높지 않아요. 근데 자꾸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분들 데리고 가서 파란 잠바 입고 막 지역을 휘젓고 다니니까 대구 시민들이 좀 반감이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접전 양식으로 되면 제가 봤을 땐 두 자리 숫자 정도로 추경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0: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싶다 그런
1: 처음부터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후보로 결정될 때부터. 근데 이거 뭐 한다고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고 보수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 김부겸 찍어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아유 박근혜까지 뭘 만나? 아유 왜 그래? 이렇게 또 투정 부릴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렇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김부겸 후보의 이미지만 조금 나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2: 근데 뭐 맞는데 그 장성철 소장님이 이미 그만 좀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부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안 꾸짖어요. 장 소장님 말을 듣고 요즘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1: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거 이거 여론조사 뉴스원 의뢰로 갤럽이 5월 9일 10일 대구거주 만 18세에서 803명 조사한 거에서 전화면접 조사한 거에서 김부겸 44, 추경호 41로 이제 오차 범위 낸데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 적절성에서 적절하다 22,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가 54. 그래서 2.5배 거의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변수가 되고 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0: 강원도 보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이제 김진태 후보도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여기도 보수가 좀 우위인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저의 사견이에요.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인 우상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원주 춘천이 대도시에 강원도의 대도시 인구가 많이 살거든요. 거기 한 40% 살아요. 거기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는 결과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농촌 지역, 어촌 지역 표를 다 합치더라도 예. 그래도 우상호 후보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두 자리 숫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5% 이내에서 우상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또 집권 여당 후보고 대통령과 가깝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또 보수 색채가 대구만큼 강한 곳도 아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후보의 우세를 저는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2: 여기는 이게 오해가 좀 있는데 뭐냐면 보수세가 강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광역 그 이제 광원도지사를 민주당이 더 많이 했어요. 최문순 3선하고 그 전에 이광재였고 민선으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발전론과 우리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예. 이 지역에서.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사실은 철원에서 13살에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역 연고가 없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상호 후보가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워가지고 강원도에 많이 끌어올 거다. 이거를 굉장히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는 우상호 후보가 좀 유력하다. 제가 보기에는.
1: 네. 여기 원주의 표심이 갈릴 것 같아요. 원주.
0: 네. 원주 표심이 갈린다는 건 무슨.
1: 거기 인구가 많고 네.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0: 아 원주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나에 네. 따라서.
1: 원주 춘천이 대도시의 표심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뭐 우상호 후보의 우세를 예측한 이유가 우상호 후보가 제가 진행하는 YTN의 뉴스명당에 인터뷰를 했고 김진태 후보는 인터뷰를 취소해서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아니다.
0: 사감인 건 아니다.
1: 아니다라는 역시. 점을 김진태 후보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 사감 평론의 최고.
1: 아니라니까요.
0: 한번 하셔야 되겠네. 김진태
1: 안 해, 안 해요 이제 저희가.
0: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0: 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내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오늘은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그러니까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크죠. 아무래도 이제 말을 언제 하나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그런데 네. 이런 상담들 많은가요?
4: 정말 해가 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것
0: 그래요?
4: 같아요.
0: 그런데 예. 이게 뭐 아이마다 다 발달 속도는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속 답답한 거고 혹시 그러면 이게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걱정도 되실 테고요.
4: 네, 네. 우리가 통상 그 정상 발달이라고 하는 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언어 발달 표가 이제 소아과에 가도 있고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아니면 육아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어 있다. 이러면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1년 이상 지연이 되어 있으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살 정도까지 그 이 아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4: 일단 우리가 언어 발달이라 그러면 다들 네. 말을 한다. 여기에 다 포커싱을 하시는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에 있어서 발화, 표현 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70%는 이제 알아듣는 것 그리고 비언어적인 이런 제스처들 표정이나 네네. 바디랭귀지 뉘앙스를 통한 의사소통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발화하는 표현 언어 이외의 부분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이것까지 또래보다 조금 미숙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평가는 한번 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또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다 언어 표현 언어로 할 거 생각했는데
4: 네.
0: 언어적인 표현은 한 30% 정도에 불과하고
4: 안 됩니다. 네.
0: 그 나머지 것들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요. 있잖아요.
4: 예, 예.
0: 그러면은 이게 뭐 생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 아니면 뭐 생후 주기별로 좀 확인해야 될 그 발달 기준이 있습니까?
4: 네.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너무 단순화해서 설명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하자면 12개월은 이제 엄마 아빠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못한 애들도 있어요. 한 18개월까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제 12개월쯤 되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르면 해주나 이러면 돌아보는지 그때 눈을 제대로 맞추는지 네. 빠이빠이 이런 제스처 하는지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이러면서 포인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18개월이 되면 네. 의미 있는 단어가 18개월이라 했으니까 한 18개 정도 말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공, 물, 밥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한 18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두 돌이 되면 이제 두 돌이니까 두 단어 조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물. 밥조 이런 거요.
0: 네네.
4: 그리고 세 돌이 되면 세 단어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회사 갔어. 아빠 밥 먹어. 이러면 문법적으로 이제는 거의 다 세밀해지고 자신의 경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죠.
0: 예. 이렇게 기억해 두니까 좋을 것 같은데
4: 좋죠.
0: 18개월이면 단어 18개 정도
4: 네네.
0: 그리고 2살이면 두 단어 조합한다고
4: 연결.
0: 보시고
4: 예.
0: 세 돌이면 이제 세 단어 정도 연결해서
4: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알아듣는데 낯선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경우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4: 이거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래 아이들 발음이야. 우리도 뭐 연애할 때 뭐 애가 듣냐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이제 어리숙하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 단순히 발음만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구사하는 그런 단어 수나 문장 자체가 적고 이해도도 부족한 것 같으면 언어 지연 확인해야 되고요. 또 아무리 못해도 세 돌 정도가 되면은요 가족 이외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돌이 되었는데도 집에서만 알아듣는 뭐 예를 들어 바나나를 얘는 나나 이런다든지 자동차는 빠라고 밖에 못하고 과자는 맞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0: 예. 말은 늦는데 이게 지시는 잘 따르고 또 눈치도 애가 빨라요. 또 이해도도 괜찮고 이런 경우는 좀 달리 봐야 하나요?
4: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은 예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키가 늦게 크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 좀 늦게, 말만 늦게 터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0: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표현 언어는 30%인 표현 언어는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4: 이거는 결국 이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일단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니까 짜증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 역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겠고요.
0: 네. 근데 이 뭐 말이 늦는 이유는 정말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4: 네, 제일 많은 이유는요. 아까 그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이렇게 단순 언어 지연, 그러니까 말만 늦게 터지는 게 일상적으로선 제일 많아요. 근데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아정신과에 왔다 그러면 소아과 영유아 검진에서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한번 가보시라고 하고 이래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지능 문제라든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확인되는 경우도 많겠군요.
4: 많죠.
0: 선생님들도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걸 느끼시니까 부모님께도
4: 그
0: 그런 권유를 해드리는
4: 거죠.
0: 네. 5832님께서 5살 아이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잡고 놓질 않는데 이 영상 노출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4: 뭐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아까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는 상대의 표정을 읽고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기다리고 거기에 맞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좀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상호작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영상 자극은 단순히 일방향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 시간이 줄어들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 자체도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상 노출을 통해서 언어 발달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또 1952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3살 아이 엄마라고 하시면서 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고 있대요. 아이가 말이 좀 늦어서 걱정인데 이중 언어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늦출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4: 요즘 이런 가정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우리가 미국에 예전에 이민 갔을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아이가 교육,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집에서 이제 이중 언어를 쓰시고 계시는 환경인데 아이가 언어가 느리다.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4: 근데 그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해서 두 가지 언어가 자연스레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도 정말 많거든요.
0: 그렇죠.
4: 이럴 때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알고 사과를 모른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애플도 모르고 사과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어를 모두 합쳐도 구사하는 단어 수가 작고 지시 이해가 뭐 어떤 한국말로 하든 베트남어로 하든 어렵고 눈 마주침이나 상호작용도 조금 또래보다 떨어진다면 단순히 이건 이중 언어 환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이게 조금 더 좀 기다려볼까? 얘가 어떻게 좀 커가면서 달라지는지 아니면 지금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4: 네, 네.
0: 이게 어떤 신호가 지금 병원에 갈 타이밍이다,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4: 근데 이게 내가 좀 가볼까라고 부모 입장에서 약간 경각심이 들면 사실은 갈 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네, 그렇긴 하죠. 우리가 막 애들 요즘에 뭐 조기 교육한다고 난리인데 느리다는 거를 좀 개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을 못한다기보다 그 상호작용 자체가 좀 느린 것이랑 그다음에 가족들이랑은 되는데 가족 외 대상들이랑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집에서는 되니까 하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외부의 대상이랑 안 된다 그러면 가족 대상이랑은 그냥 그 우리가 외워서 할 수 있거든요.
0: 예.
4: 수건 갖다 줘. 이것도 이때쯤 엄마가 수건 갖다 주려고 하겠지. 이래서 하는 걸일 수 있어서 언어 발달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언어는 인지 발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늦게 개입될수록 인지 발달이 느려져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느끼셨을 때
4: 네.
0: 한 한번 가보시는 게
4: 네,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0: 좋겠다는 예. 말씀인 거죠. 막상 이제 병원에 가서는 어떤 검사 우리 아이가 받을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언어 지원 평가라는 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4: 언어 지원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의사가 먼저 평가를 하는데요. 관찰을 통한 평가입니다. 진료는 이제 아이한테 뭘 물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대기실이 조용할 때는 대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4: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신발 벗자는 아이에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엄마가 접수하는 동안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지 어머니께서 설문지 작성하고 계실 때 아이는 뭘 하고 있고 지루하면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료실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의 특징 의사와 마주했을 때의 모습 의사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의 반응 이런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평가의 일환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언어만이 평가의 기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여주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또 저와 보여주는 상호작용 계속 평가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언어평가나 발달평가 중에서 어떠한 것을 시행할지를 권유드립니다.
0: 너무 걱정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시험 보러 가는 것처럼 가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4: 네. 그날 그렇죠? 당장 보통 잘 안 됩니다.
0: 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이와 가장 오래 함께하는 건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4: 네.
0: 말이 늦는 아이, 네. 언어 지연이 되는 아이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4: 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이 애가 말이 늦으면 이게 뭐야? 이거 따라해봐. 이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보다는 따라해보다는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와 자동차 간다. 빨간 자동차가 부릉부릉 빠르게 가네. 이렇게 아이 관심 위에 말을 얻는다 생각을 좀 해주세요. 언어는 시험 보듯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관심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경험 속에서 가장 잘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외국어 배우려면은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네. 그래서 어학원 백날 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것처럼 내 관심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언어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컵 어디 있어 이런 것보다는 사과를 먹고 있네. 달다. 아삭아삭 맛있다. 엄마도 먹고 싶다. 이렇게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말로 풀어주시는 게 언어 입력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0: 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덜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세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좋다는 엄홍길의 이산 명산.
1: 네,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명산 이야기부터 산이 가르쳐준 인생의 깊은 철학까지 두루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엄홍길의 이산 명산, 히말라야가 품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2: 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1: 좋은데 다녀오셨다고 또.
2: 네. 아, 예, 너무 행복한데 아름다운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1: 어딜 다녀오셨길래요?
2: 예, 이태리에 그쪽 네. 그 도로미테 산군이 있는데.
1: 돌로미테.
2: 예, 돌로미테 네. 산군 쪽에 그 트렌토라는 그 산속에 아름다운 예쁜 도시가 있는데요. 산악 도시인데
1: 네.
2: 거기 이제 세계 산악 영화제 트렌토 세계 산악 영화제가 이제 올해로 74년 됐는데요.
1: 아.
2: 거기가 이제 올해 한국이 주빈국이어가지고 제가 또 울산을 쭉 세계 산악 영화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1: 예, 예.
2: 거기서 이제 뭐 제 영화를 히말라야를 상영한다 그래서 갔다 왔죠. 초청받아가지고. 예.
1: 돌로미티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림 속에서만 꿈꿔왔다.
2: 아, 히말라야도 다녀오셨으니까 거기도 네. 당연히 가야죠.
1: 저도 데려가 주세요.
2: 아, 가시죠. 아, 예, 예.
1: 아니 근데 그 트렌토?
2: 네, 트렌토요.
1: 트렌토 산악 영화제라는 네. 74년이 됐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영화의 원조죠. 산악 영화의 발상지.
1: 그러니까 산악 영화제라는 거는 뭐 어떤 행사입니까?
2: 아, 주로 이제 산과 자연과 어떤 인간과
1: 네. 네,
2: 관련된 그다음 더 나가서 이제 환경, 자연 환경. 거기에 이제 심원 실질적인 이제 다큐멘터리 이 형식의 이제 이런 영화 그리고 만들어진 영화 그리고 뭐 심원 다큐 자연 다큐 이런 걸 이제 세 각국에서 이제 만드는 뭐 전문 영화 감독이라든가 아마추어 이제 또 실질적인 등반가들도 자기네들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장르의 어쨌든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그쪽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영화제 때 그걸 이제 우수작들을 이제 상영하는 거죠.
1: 시상도 하고 예, 상영도 하고.
2: 예, 예. 영화제 기간 동안.
1: 그럼
2: 예.
1: 대장님께서는 이제 울주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예, 예. 그 자격으로 예. 또
2: 그렇죠.
1: 가신 거고.
2: 그 자격으로도 갔지만 예. 우선 또 제 영화 저를 그 모토로 한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 그
1: 황정민 배우가
2: 예, 그렇죠. 한국인
1: 대장님 역할을
2: 예,
1: 한
2: 그렇죠. 제 역할을
1: 거죠.
2: 주연했던 영화죠.
1: 그런데 예. 예. 그 영화가 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2: 그렇죠. 한국에서 그때 상영돼서 한 900만 정도 봤었죠.
1: 예. 아, 900만
2: 예,
1: 정도 봤어요?
2: 가까이 봤습니다. 그때. 예.
1: 대작.
2: 예. 아, 그럼요. 예. 예, 예.
1: 근데 이번 그 히말라야는 예. 어떤 연유로
2: 거기서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세계 산악 영화제니까
1: 네.
2: 그것도 저 이제 하나 이제 산과 산 실제 그 영화를 실화를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야. 실화 네. 다큐멘터리를 제가 실제 가서 이제 후배 시신을 수습했던 그 방문택 때문에 시신을 수습했던 그 실제 다큐멘터리 아 에베레스트라는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네,
2: 그런 것도 이제 그 어떤 소개되는 거거든요.
1: 그러면 이번에 트렌토 국제 영화제 산악 영화제의 네. 그 엄홍길 대장을 네. 위한 네. 그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됐던 거예요?
2: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영화를 이제 상영한 거죠.
1: 네.
2: 예, 상영해가지고 그 그날 거기에서 그 시에서 가장 큰 그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네. 그 상영을 해가지고 1층, 2층 뭐 관객들이 막 만석이 되고. 예, 하여튼.
1: 그렇게 풍광이 좋은 그 지역에 가서는 예.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볼 게 아니라 야외 극장을 마련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상영해서 보면은 돌로미티 풍광과 쌓게 예. 보면 좋을 거예요. 그,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야외에서 예. 보는 건 없었습니까?
2: 예, 야외에서는 안 했고 제 거는 이제 워낙 이제 영화도 또 많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워낙 그 시에서 가장 큰 그 영화관에서 이제 그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네. 예.
1: 보통 이제 그 알프스 하면은 스위스 쪽, 프랑스 쪽만 생각하게 되는데
2: 네.
1: 이 돌로미티도 이탈리아 쪽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악군이잖아요.
2: 예, 예 맞습니다. 예.
1: 언제 귀국하셨죠?
2: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귀국했어요.
1: 예. 예. 그 또 돌로미티의 기운을 갖고
2: 예, 예, 예.
1: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엄 대장님의 예.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늘 좀 가볼 산은 어떤 산입니까?
2: 오늘 가볼 산은 영남 알프스에 있는 그 신불산이라는 산입니다.
1: 신불산이요?
2: 예, 예,
1: 이게
2: 예, 예.
1: 그 울주에 있는
2: 예, 그렇죠.
1: 산이죠?
2: 울주원에 있는 산이죠.
1: 네, 신불산.
2: 예, 신불산. 예, 저 영화 울산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애가 그 사무국이 있는 그 네. 영화제를 하는 그 자락이 있죠.
1: 네.
2: 그 산이죠. 그렇죠?
1: 이름부터가 좀 신령해 보입니다.
2: 네, 네, 네. 신령이 불도를 닦는 뭐 신이란 뜻으로
1: 네.
2: 예로부터 굉장히 신성지대는 산이었고요. 산세가 약간 험하기도 하지만 또 장엄하고
1: 네.
2: 예, 또 하여튼 뭐 많은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예.
1: 이 그 신불산이 제가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언양 쪽 지나갈 때 높게 보이는 산이 신불산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2: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언양 그쪽에.
1: 근데 꽤 높은가 봐요. 이렇게 오, 멀리서도 보이는 거.
2: 1000m가 넘는 거죠. 1143가 그렇습니다.
1: 아, 1000m가
2: 예.
1: 넘는.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신불산은 근데 영남 알프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2: 1159.
1: 예, 1159.
2: 예, 예, 맞습니다. 예.
1: 왜 영남 알프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2: 뭐 어쨌든 유럽에 유럽 하면 또 알프스가 네. 그 뭐 산맥이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좋잖아요.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국에는 또 그 영남 알프스라는 네. 그 산군이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그걸 비유를 한 거죠.
1: 네. 우리나라 분들은 참 이름 잘 붙이는 호남에도 알프스 있고 영남에도 알프스 있고 우리는 네. 가는 곳마다 네. 그만큼 아름다운 비경이 그렇죠. 참 많다는
2: 거죠. 예, 맞 그렇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오늘 최고봉이 이제 1159m 예. 신불산으로 떠나가 볼 텐데요.
2: 예, 예.
1: 고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2: 아니, 근데 싶습니다. 코스가 이제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1: 네.
2: 그럼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녀노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1: 네. 어디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2: 그 코스가 이제 일반적인 뭐 관광 트레킹 코스라 해가지고 인기 있는 코스인데 그 새 농장 코스라고요. 네. 베네고개 해가지고 뭐 임도길 간월제 해가지고 신불산 정상까지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그 정상에서 왕복까지 한 4시간 정도
1: 아. 예, 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2: 예, 또 임도가 있어가지고요.
1: 네.
2: 그 쉽게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을 쉽게 이렇게 간월제까지는 올라가서 아. 거기서 또 신불산 정상까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아주 좋으니까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2: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간월제까지는. 예, 예.
1: 392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2: 네.
1: 영남 알프스 영알 다녀와 봤는데 네. 공룡 능선 칼바위 뷰가 참 좋다고.
2: 그 코스는 네. 약간 좀 상급자 코스입니다.
1: 아,
2: 진짜 좋은 데 다녀오셨네.
1: 등산을 많이 하신.
2: 예, 예, 그러니까.
1: 경력자신가
2: 봐요. 네, 좀 내공 있으신 분 같은데.
1: 백대 명산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네. 백대 명산에 들어가는 신불산이?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고 1시간 네. 반 정도 되면 3시간 정도 코스를 소개해 주셨고.
2: 예, 3-4시간 정도 걸리지 코스가. 예, 예.
1: 그게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죠.
2: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코스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코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공룡선. 예, 거기는 약간 좀 일반인들보다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산을 좀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암릉 코스, 암릉도 바위 이렇게
1: 아, 바위를 지나가야 되는 거.
2: 예, 예, 예. 공룡 등뼈 같이 이렇게 네. 꼭 이게 비늘 같이 이렇게 암릉도 있고 그러니까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는 게 좀 산을 좀 다니신 분들이 가는 게 좋고 클래식 코스 저희 보컬 웰컴 센터
1: 네.
2: 저희 영화국 제 그 사무국이 있는 거기서 해서 뭐 홍류 폭포라든가 간월제 신불산 정상으로 가는 약 한 2시간 반에서 하산까지 합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산까지 합치면 한 4시간 정도
1: 네.
2: 예, 해서 다녀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예. 여유 있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잡으시면 신불산 정상을 다녀오실 수 있다는 말씀.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제가 말씀드린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쉽게 임도로 해서 네. 걸어서 이렇게 도보로 해서 올라가서 간월제 올라가서 신불산 가는 정상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클래식 코스도 있고
1: 네.
2: 그다음 전문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공룡 능선 코스도 있고요. 예, 예. 그거는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 네.
2: 복합 엘컴 센터에서 홍래폭포 신불산 신불 공룡능선으로 해서 신불산 정상까지 해서 왕복 한 5시간 반 정도.
1: 이 신불산 가서는 뭐 보고 와야 돼요? 뭘 놓치지 말고 보고 와야 합니까?
2: 신불산의 가장 큰 볼거리는 그 영축산 등선까지 길게 펼쳐진 신불 평원입니다.
1: 네.
2: 평원에는 이제 특히 평원에 하얗게 덮고 있는 억새가 아주 장관이거든요.
1: 아, 억새가 장관이군요.
2: 예. 간월제 억새가 U자 그 계곡의 경사면에 펼쳐진 군락이라면 신불산 그 억새는 그 산정을 따라 펼쳐진 대평원이거든요.
1: 네.
2: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펼쳐진 게 장관입니다. 면적도 약 한 100만 평 정도.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데 가니까 뭐 단일 군락지로서는 여태 국내 최대의 어떤 그 규모입니다. 그게.
1: 네. 그게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산을 왜 올라가냐고 여쭤봤더니
2: 네.
1: 내려와서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산을 올라갔다.
2: 아,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오면 당연히 그런 거 당연히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1: 아, 대체 그런 생각하세요?
2: 아, 저 항상 저는 내려와서 먹을 거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1: 재밌으시네.
2: 예예.
1: 네.
2: 예. 아니 네. 항상 그럼 먹을 거. 그럼 저희도 뭐 히말라야 등반할 때도
1: 네.
2: 야, 텐트 가서 빨리 뭘 해 먹을 거야. 해 먹을 거, 그 뭘. 아, 그러면서 막 힘을 내고 막 지치고 고생스럽더라도 먹을 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올라가는 거죠.
1: 대님 지금 먹을 거 얘기하니까 흥분하셨어.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 예, 예.
1: 신불산 근처에서는 그러면 산행하시고 나서 뭘 드셔야 잘했다는 소리 듣습니까?
2: 아, 딱 내려오면 그 뭐 그 언양 불고기.
1: 아,
2: 아 예, 이거 언양 고기를 막 다져가지고 예. 그 숯불에 쫙 다짝. 따닥따닥하게 딱 구운 네. 약간 빈대떡 형식으로 이렇게 구운 언양 불고기,
1: 네.
2: 그 붕괴 그 소고기도 유명하고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 이야기는 언양 불고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몽글대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전망인데요. 경기 양주와 광주 쪽이 32.6도를 기록하는 곳이 있는 등 오늘은 주로 서쪽의 기온이 좀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세종과 대전, 광주가 30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은 부산, 제주가 각각 23, 4도 등으로 좀 기온이 낮아지고 강릉은 20도로 특히 동해안은 낮에 선선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기온이 좀 거꾸로 가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일요일까지 31도까지 유지가 되겠고 이제 주말 휴일이 되면 대구도 32, 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권역과 경남 북서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자외선 지수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 휴일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붉은색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겠고요. 오늘 오전 농도도 대부분 지역이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서울 17도 등으로 대부분 선선하고 낮엔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의 필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단체인 산란계협회가 자체 기준 가격을 결정해 농가에 통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 5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동진 기자.
2: 네.
1: 오늘 두 정상의 만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 아, 네. 오전에 시작된 정상회담이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전 10시쯤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전용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시 주석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6개월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인민대회당 앞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의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은 정상회담은 대략 한국 시각 11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은 세기의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기존 패권국들의 충돌을 상징하는 투키데스 함정을 언급한 뒤에 양국이 새로운 대국관계 모델을 열 수 있을지는 역사와 세계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기업인들은 사업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회담이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회담에 배석했습니까?
2: 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배석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 문제, 남중국해, 군사 한라인 복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배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양국 간 무역, 통상 현안도 핵심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중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도 올라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번에 배석했습니다. 오후엔 두 정상이 텐탄 공원을 찾아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텐탄 공원은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이른바 중국 측의 황제 의전이 준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엔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필수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에 보복을 경고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벤스 부통령이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관련 질문을 받자 전 세계의 핵무기가 확산하는 게 미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전쟁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연쇄적으로 원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선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경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특사 아랍 우방국들과 소통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수 조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미국 반출, 핵시설 해체 등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와 마찰을 빚으며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 밝혔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

0: 이어 시민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도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고 이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각 13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전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극비리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알 나흐얀 대통령과 회담했다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알아인에서 이뤄졌으며 수시간 지속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전쟁 기간 중 군사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아브라함 협정의 틀 안에서 수행되며 미 발표 방문이나 미공개 합의 관련 모든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바레인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면 이란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로 양국의 안보 동맹이 공고해졌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란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자들은 책임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란 국민을 적대시하는 건 어리석은 도박이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 정원호, 전재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죠?
3: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하나씩 거론하며 국민께서 퇴출시켜주셔야 한다, 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여조공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던 게 맞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했으니 즉각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부처로 판단하는 부산의 민주당 전재수 후보 통일교 관련 의혹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후보가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의 시계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어땠습니까?
3: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는 걸로 맞대응했습니다. 정당 대표라곤 믿기지 않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윤어게인 선대위 출범하더니 왜곡과 선동, 발목 잡기뿐인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한 공세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판결문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론 정쟁에 허비할 시간 없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과 후보를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에서 시작된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며 국민배당금 허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면서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식 정책 발표가 아니다. 김 실장 개인 생각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김 실장의 주장은 민간 이익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AI 산업 활성화로 생긴 초과세수를 재배분하자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코스피 급락이나 사회주의라는 엉뚱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어제 김 실장 발언에 대해 당과 논의되지 않았다며 소뚜껑 먼저 열면 밥이 먼저 설 익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달걀 가격 결정에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란계 협회가 일정한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고지했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2023년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 산란계를 길러 달걀을 파는 농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설립 직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각 지역의 달걀 기준 가격을 결정해 농가들에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팩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안내했고 누리집 등을 통해 기준 가격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걀의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사실상 제한했다며 이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회가 사료값 같은 생산 원가가 안정적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기준 가격을 9% 넘게 인상해 소비자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 단체 중심 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조작하거나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신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 정보를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 계정으로 통신망에 접속해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바꾼 뒤 대출 광고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수신 동의를 누른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미끼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8명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미끼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0: 9억 2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1: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2: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 닷새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앞서 심의위는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중이던 장 씨를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은 장 씨가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외국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집 주변을 배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고 흉기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행위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저지른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올해 여름 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참여해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과 6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60%입니다.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 주체가 확인이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기술분석팀을 어제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 기술분석팀은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 등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유죄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법관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경기 포천시 야산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야산에서 야간 정찰 훈련을 하던 20대 예비군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10대

0: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각보다 많죠. 뭐 100년이면 강산이 10번 변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인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요즘 100년 동안이나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졸업생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남 도교육청도 올해 이것 100주년을 맞은 지역 학교마다 기념 현판을 설치했다는데요. 그 현판에는 100년의 전통, 미래로의 도약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현판을 보면서 재학생은 물론이고 이 졸업생들도 모두 자긍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 두 글자 단어입니다. 학교를 새로 세워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함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초성이 드리면 기억,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흔히 뭐 우리가 이것 기념일에는 학교를 안 갔었죠. 맞죠? 예. 해관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 고장의 학교 이야기들 뭐든 좋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기념일 등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뭐 학창시절 추억들 좀 있잖아요.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콩 게시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선물로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갑니다. 김민희 씨, 교통상황 전해주십시오.
1: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풀렸던 정체는 다시 돌발 구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에서는 일직 방면으로 목동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천안 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방면으로 울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 5천억 원 증가한 10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전 총무 고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9주 동안 휘발유 소비는 지난해 대비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상담객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 퀴즈 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올해로 이것 100주년을 맞은 학교가 60여 곳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뭐 이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들도 물론 많을 거예요. 학교 역사가 글쎄요 100년이 넘었다. 아, 이거는 뭐 우리 땅에 이제 서구의 교육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뜻도 될 텐데 그래서 뭐 이것 기념일이면 의례 이 교장 선생님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의 창학 이념을 쫓아 뭐 이런 식으로 훈화를 시작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학교를 새로 세워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함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0: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학교 이야기 나눠보자 제안을 드렸었는데 보내 주신 문자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그 번호 8272님. 방송에서 이것 기념일 얘기를 듣게 되니 갑자기 제가 다니던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죠. 예.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예전 살던 그 동네를 지나다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그 당시에 모습과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데도. 새롭습니다. 약간 느낌이. 5811님. 이것 한 지 100주년이라니 대단합니다. 자긍심이 클 것 같아요 하시면서 100주년을 맞은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2356님은 또 저도 찾아봤는데요. 제주도에도 이것 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라고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8811님은 이것 기념일인 줄 모르고 아이 가방 챙겨서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 생각나요. 아이가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그때 많이 혼난 엄마랍니다 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중에서도 이날인지 모르고 막 서둘러서 갔다가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지? 이런 일을 경험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8635님은 100년 전통의 학교들이 참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에 한몫한 선배들도 많을 텐데요. 재학생은 물론이고 동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약간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이것 기념일과 관련된 학창시절 추억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릴 시간이 또 됐네요. 오늘 먼저 가볼 곳 춘천입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춘천도 오늘 많이 덥나요?
1: 네 춘천도 지금 덥고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가 빠르게 오르며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0: 네. 이어서 이제 지역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오늘은 아주 뜻깊은 행사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청호 차상찬 선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지난 8일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춘천에서 태어난 차상찬 선생은 일제강점기 언론과 출판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문화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또 동백꽃을 쓴 김유정 작가를 등단시킨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춘천에서는 해마다 이쯤이 되면 차상찬 문화주간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서거 80주년으로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주에서 함께 진행해 더 뜻깊었습니다. 차상찬 기념사업회 정연숙 이사장 얘기 들어보시죠.
0: 네.
2: 차상찬 서거 80주년 기념 문화행사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됐거든요. 어린이 행진이 있었고요. 추모제가 있었고 차상찬 이야기길 걷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좀 뜻깊은 그런 해였는데요.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주하고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 추모제는 올해가 서거 80주년이고 더 뜻깊은 것은 개벽 강제폐간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차상찬 선생님은 개벽 창간 때부터 발간을 이제 주도하셨고 개벽이 폐간된 뒤에도 이 개벽을 되살리려고 꾸준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1: 네, 차상찬 선생은 개벽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혹독한 검열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며 글을 썼습니다.
0: 네.
1: 일제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고 50편 넘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0: 이 차상찬 선생이 쓴 책의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1: 네,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춘천 곳곳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당당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글을 바탕으로 올해 동요도 만들어졌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연극을 통해 어린 차상찬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함께 새로 만들어진 동요도 불렀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일제강점기는 외롭고 힘겨웠습니다. 내가 사랑한 춘천, 늘 그리웠던 춘천,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 차상찬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춘천
4: 어린 차상찬이라는 역할을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차상찬 선생님이 위대한 걸 알았고 춘천에서 살아가시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에게 차상찬 선생님을 알려주고 책도 많이 볼 거예요.

0: 네, 이번에 차상찬 선생님의 어떤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작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의 그런 정신이나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붙이고 작곡을 하실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 노래를 기획하고 이제 만들게 됐어요. 차상찬 선생님이 춘천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춘천의 거리에서 아이들이 이제 행진하면서 되게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거든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뜻을 펼치면서 살아라 이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사를 했습니다.
1: 청호의 꿈 우리들의 날개라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이 차상찬 선생님의 정신을 기억하며 춘천에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 네, 뭐 잠깐 들었지만 그 어린이들의 즐거운 표정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1: 네, 함께한 학생들도요. 춘천에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어린이 나를 재정한 분이 계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차상찬 선생이 즐겨 찾던 곳을 돌아보는 걷기 행사도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동상이 있는 조각공원도 차상찬 선생이 어린 시절 뛰어놀기 위해서 많이 찾았던 곳이고요. 또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춘천 송암동에 있는 자라우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조각공원에서 출발해 소설 속에 나오는 봉황대, 선돌고개를 넘어 선생이 나고 자란 자라우 마을까지 7km를 함께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차상찬 선생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는데요.
2: 네.
1: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옛 집터를 함께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여기 이곳에서 자라우 마을에서 여기 보시면
4: 유대한 인물이신 차상찬 선생님의 걷기 대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 제껴두고 차상찬 선생님을 만난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옛날 길이다 보니까 그 차상찬 선생님이 아 이런 길을 걸으셨구나. 그래서 차상찬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차상찬 선생님도 이 길을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걸어오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5: 너무 좋았죠. 내가 나이가 86이야. 할아버지하고 둘이 우리가 언제 이런 데를 걸어보겠어요. 어저께 약 먹고 다리 아픈 걸 길을 쓰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고 왔지.
6: 조각공원에 가면 차상찬 그 동상 보고 동상이 여기 왜 있지라고 했었는데 춘천에 이런 정말 좋은 역사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 있게 걸으니까 그냥 걸을 때보다 훨씬 좀 보람도 있고 유익한 것 같아요. 김유정 선생님을 배출해 내신 분이 차상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더 놀라웠어요.
7: 너무 뿌듯해요. 강남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동네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알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점점 이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2: 앞으로도 그 차상찬 선생을 기리는 문화행사는 계속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는 SNS를 통한 공모전을 준비 중이고요. 가을에는 동화책, 독후감 대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2: 네.
1: 차상찬 선생은 춘천을 그리워하면서 춘천의 경치는 중국의 금릉보다도 멋지다라고 글에 남겼는데요. 앞으로 있을 행사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차상찬 선생에 대해서 또 새로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춘천 소식 잘 들었어요. 이남희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순천을 이번엔 연결해 봅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2: 순천은 날씨 어떤가요?
8: 오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 모두 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 25도 이상으로 이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저녁까지는 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천둥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3도입니다.
2: 네,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8: 네, 저는 이 순천 원도심에서 진행된 특별한 수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마을 곳곳을 직접 걸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와 생태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2: 네.
8: 이 순천 조곡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교과서 수업 이야기입니다.

0: 조곡동은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순천역과 철도 관사마을, 고가하천인 동천, 그리고 죽도봉 같은 근현대 역사와 생태자원을 함께 품고 있는 마을인데요. 주민들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서 지난 2021년부터 마을교육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 동단위 마을교과서인 조곡동 마을교과서도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지금은 그 교과서를 실제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마을교과서라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0: 네, 이 조곡동 마을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자료였는데요.
1: 네.
0: 학생들은 이 실제 마을 현장에서 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고요. 제가 찾은 날에는 동천 생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마을 교과서에 실린 노랑 할미새와 왜가리, 고들빼기, 그리고 동천에 서식하는 수달 이야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1: 네.
0: 함께 가보시죠.
2: 이거 약초예요?
3: 요거. 이거 한번 찾아보자.
4: 파랗고 앞에 둥그렇게 생긴 파란색 꽃을 한번 찾아볼까요? 루페로도 한번 관찰해볼까? 루페가 오면서 한번 관찰해볼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봄파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얘 이름이 두 개다?
5: 어디요?
6: 저 끝에 왜가리? 그치? 왜가리하고 새벽로가 지금 있고 하나 날아갔는데 어 여기 날아갔는데
7: 누가 보면 이거 표지판인 줄 알겠어. 근데 이거 새예요.
1: 예, 뭐 교실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동천을 걸으면서 배우니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업을 또 시작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0: 네, 이 조곡동 주민들과 학교가 이런 마을 교육을 시작한 데에는 원도심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조곡동은 순천의 역사와 철도 문화 그리고 동천 생태 같은 다양한 자원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1: 네.
0: 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이 조곡동 마을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와 학교 그리고 순천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을 교육 사업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1: 네.
0: 우리마을 연구소장 김현주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8: 7년 동안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한 조곡동 마을 교육을 마을 교과서로 담았습니다. 크게 6분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마을 조곡동 이야기, 동천 생태, 죽도봉 역사문화 이야기, 철도 역사문화, 요순 11구 평화인권 교육, 그리고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과 지역 3점 이야기가 조곡동 마을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생태 도시재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교육 자원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사전 수업을 담당하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과 생생한 마을 교육을 하고 다양한 표현하기 활동을 포함해서 후속 교육과정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이 조곡동 마을 교과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아이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순천을 사랑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을 교과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1: 네, 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단순한 체험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마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0: 네, 먼저 이 순천 왕은중학교, 순천 중앙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등 조곡동과 주변 원도심의 6개의 학교 학생들이 이 마을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1: 네.
0: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조곡동과 순천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마을에 대한 애정도 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학교에서는 마을 교육이 학생들의 애향심과 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순천 성동초등학교 송민율 학생과 김태경 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9: 동천 생태 탐사와 그리고 철도 마을에서 철도 관사를 둘러보고 여순 11구 유적지도 돌아보며 흔적을 체험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책에 나온 장소들이 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이 신기했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곳이 있다는 것과 책에 저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실려 있어서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조곡동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을 만날 수 있는 동천도 있고 많은 새들과 또 유적지들도 곳곳에 있어서 다양한 체험과 탐방을 할 수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10: 학교 특색 교육으로 지금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놀이, 3, 4학년은 환경, 5, 6학년은 민주 시민을 주제로 마을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천 주변 철

0: 마을,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여순11구 평화공원, 죽도봉 등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뭐 봉천을 그냥 걸으면서 보는 것하고 알고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소 보고 경험하던 그런 마을과 순천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봄으로써 교육적 이해도도 높이고 또 애양심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하여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특히 이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조곡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먼저 이 마을 교과서를 통해 이 조곡동의 역사와 생태를 배우고 이후 직접 마을 현장을 걸으며 주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아이들이 조곡동과 순천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을에 대한 애정도 커지는 모습을 볼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조곡마을교육자치회 김학중, 이효숙 마을 해설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3: 우리 조곡동은 시민들이 일생 동안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큰 지역인 것 같아요.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 자원이 꼭 유형 자원도 있고 무형 자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찾아서 다녀야지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학생 친구들이 마을에 와서 잠깐은 시간이지만 부모가 사셨고 내가 성장한 이런 곳이 이런 사건들하고 무관하지 않구나. 고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4: 그런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5: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여기서 듣고 뭐, 여기 철도관사 마을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러면은 자기들이 아니까 바로바로 얘기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 여기 올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들으려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조곡동 마을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책으로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걸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생태를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1: 네.
2: 이순천의 원도시민 조곡동이 가진 이야기와 자산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러네요.
2: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이 조곡동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1: 네, 마을 교과서 참 신선합니다. 순천 소식 잘 들었어요.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네, 이어지는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그 지방선거 후보와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쟁점들을 좀 짚어주신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소고압 송전설로 문제가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기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설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1: 네.
7: 이 문제는 신계룡에서 북천안, 신정읍에서 신계룡, 신임실에서 신계룡 등 여러 가지 노선들이 이 국토 중앙에 있는 충청권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7: 특히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모두가 후보 경과 지역에 포함이 됐고요.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충남은 다수 시군, 그리고 세종의 일부 지역이 후보 노선에 담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연대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고요. 노선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의 회의 역시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지금 충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네. 특히 그 충북 지역 시민사회는 그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죠.
7: 네, 맞습니다. 이 충북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로 이뤄진 송전탑 건설 반대 충북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내 지역을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각 반대 입장 표명 가능 여부, 선거 이후에도 이 송전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지 여부, 또 송전선로 백지화 방안, 지역 에너지 자립 계획 등을 포함해 모두 10가지 문항인데요.
1: 네.
7: 후보자별로 이 답변을 선거 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송전설로 반대 입장을 내거는 후보들도 있다면서요?
7: 네, 맞습니다. 이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송전설로 건설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이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당초 이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던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계획이라 조심스러웠던 야당 모두 최근에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1: 네.
7: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졌고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한 소수 정당 이제 지방의원 후보는 이번 송전선로 갈등에서 차단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 노선 결정 절차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시민 다수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최근에서야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1: 네.
7: 설명회나 공청회 공지가 일부 게시판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제때 알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사업 접수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용을 고지하고 밀실 행정을 막기 위한 내용 등을 조례에 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하여간 이 지선을 앞두고 지금 송전설로 반대 움직임이 이렇게 거세지자 정부도 이걸 좀 의식했는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밝혔죠?
7: 네, 맞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과의 간담회에서 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1: 네.
7: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송전선로 설치 기준 개선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1: 네. 뭐 다만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7: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단 이번 조치에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 아니냐라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도 뚜렷한 대안 없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7: 실제로 지금 그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은 대체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원칙, 다시 말해 지역에다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대안을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현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그 세종에서는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세종의사당 조감도가 이미 나왔고요. 조만간 대통령 세종집무실 최종 설계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 네.
7: 이렇게 행정수도 세종의 청사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지난 7일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격상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정수도 법안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첫 공청회였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이 헌법학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죠. 하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가 실질적으로 약해졌고 이미 행정기관의 75%가량이 세종에 있는 만큼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 네.
7: 정치권 역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또 반면에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선거철이 오고 있나 보다 이런 반응 적지 않습니다.
1: 네.
7: 행정수도 공약 사실 이전 대선과 총선에서 때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피로감도 깔려 있습니다.
1: 그렇기도 하겠어요. 예.
7: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 향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 또 여야 전당대회 같은 굵직한 중앙정치 일정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이 지역 현안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대전에서는 서대전역 활성화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데요.
7: 네, 이 서대전역 활성화는 대전 원도심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대전역은 호남선 KTX 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60여 차례가 이 KTX가 정차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호남선이 개통한 이후 오송에서 익산으로 직결하는 노선이 생기면서 정차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1: 네.
7: 현재는 주중 20회, 주말 25회 수준이 6년째 유지되고 있고요. SRT 노선 역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서대전역 패싱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감소하자 원도심의 상권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는데요.
1: 네.
7: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즉 CTX 노선을 서대전까지 연장하고 여기에다가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까지 연계해서 서대전역 일대를 남북권 최대의 광역교통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각 국회의원 역시 최근 국토부에 수서행 KTX 노선 편성과 CTX 노선을 연장하는 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네, 각 지역마다 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참 꽤 있네요. 그럼 충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7: 네, 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에게 도민의 삶을 바꿀 11개 분야 총 25개 정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시민참여권 보장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충북형 공론회장 제도화, 또 노동정책으로는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 등이 포함이 됐고요.
1: 네.
7: 충북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과 지역대학 공공성 강화, 여성장애인 자립시설 공동생활시설 설치, 또 충북이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의제들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지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 네.
7: 다만 최근에는 중앙의 정치 이슈가 다시 지역을 덮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당 차원의 규탄대회도 최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정책 경쟁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요구와 바람들이 앞다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약간 이 선거운동의 슬로건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또 그럴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지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1: 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9268번 쓰시는 분은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폐교가 돼서 지금은 비어있어요. 그러나 6학년 담임선생님은 매년 전화드려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화하려고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스승의 날이라 또 전화드리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아이, 국민학교라는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오래된 학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8062님은 충청도 제천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네요. 친구들아 많이들 좀 와라, 얼굴 좀 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럴 때나 뭐 한 번씩 또 동문들이 함께 얼굴 마주하는 거겠죠.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수미의 들장미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가보면 경기 여주 금사 지점이 33.1도, 경기 광주 퇴촌이 33도 등 주로 오늘은 수도권 서쪽으로 기온이 높고요. 내일부터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31도, 세종, 대전, 광주 30, 대구는 27도, 반면 강릉은 20도에 그치면서 동해안은 낮에 선선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이고요. 부산과 제주는 각각 23,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17도나 됩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제법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은 기온까지 올라왔지만 낮 기온이 워낙 높이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겠고요.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서울은 일요일까지도 기온이 31도 유지하겠고 이번 주말 휴일에 대구는 32, 3도까지 기온이 다시 치솟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전라권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경남 북서 내륙에도 소나기 예보 있고 이들 지역이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대부분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은 거의 모든 지역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이 되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낮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의제로 거론된 무역과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500여 명이 검거되고 51명이 구속됐다는 문건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그렇게 빌려준 업자나 무허가 대부업은 형사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불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을 한 지 가장 오래된 학교가 어디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는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의 배제고등학교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이것 한 지 14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1부에서 141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참 저희 모교가 이런 또 역사의 한자를 차지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이화학당, 그러니까 현재 이화여고가 첫 여학교로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서울과 평양,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학교가 잇따라 설립됐다고 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립보통학교 체제가 또 전국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고도 굳건하게 한자리를 지키는 학교들, 그리고 도서산간 벽지의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 들어선 분교들은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각각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퀴즈도 학교를 새로 세워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함이란 뜻의 두 글자 단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드렸고, 또 여러분의 사연도 여러분 주위에 학교와 관련된 얘기 뭐든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보내주신 관련 문자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또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문자 몇 분 좀 볼게요. 끝번호 5151님이 30년 전 여고 시절 이것 기념일에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행진했는데 우리 반은 우간다였어요. 저는 추장으로 변장을 했었는데 완전 인기 짱이었습니다. 결국 1등으로 뽑혔죠. 친구들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하셨는데 대략 30년 전 여고 시절이면 지금 뭐 4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 그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 봅니다. 1068님은 전남 영광군 영광중학교는 5월 20일이 이것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그 말씀드렸던 63곳 중에서 한 곳이 이 영광중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모교 가보시면 어떨까요? 기념 현판이 붙어 있는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270님은 저는 얼마 전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대학의 행정과에 갔었는데요. 글쎄 제가 공부하던 학과가 없어져서 놀라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추억이 참 많았는데요 하셨어요. 그래요. 요즘은 뭐 그 학과명이 바뀐 곳도 많고 또 이렇게 뭐 학부가 통합된 곳도 많고 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5152님은 제가 다녔던 대전 삼성초등학교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오른쪽에 있고요. 1911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15주년이 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1963년에 이 학교를 졸업한 저는 51회 졸업생입니다 하시면서 삼성초등학교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70을 훌쩍 넘기신 분 같은데 그래도 국민학교란 표현 안 쓰시고 초등학교라고 하셨네요. 삼성초등학교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군요. 좋습니다. 뭐 학교 얘기 나오면 모교 자랑을 해 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면서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그 첫 소식은 국내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또 관제통신을 감청하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네요.
2: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반 이적죄란 형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이적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득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A군과 B씨는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세 차례, 두 차례씩 입국해서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 네.
2: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네 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세 곳으로 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기임양식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래종인 단김, 청곱창김이라고 하죠. 이것에 이제 불법양식 단속에 나선다고요?
2: 예,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에 서식하는 김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식 승인도 불허된 상태입니다.
1: 네.
2: 하지만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자 일부 어업인은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며 국내 양식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주해역 시료 분석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으로 확인됐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연안 692개 지점 조사에서도 단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2: 그럼에도 해수부는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나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인데요. 현행법상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 수입, 유통, 판매한 경우 또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 유통,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학대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약 1년 만에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2: 예,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40대 중증장애인 A씨 몸에서 멍이 발견됐고요. A씨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종시 산하 세종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이 사안을 40여일간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학대가 의심된다며 세종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렇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A씨 가족은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했고 세종경찰청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일 이 세종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진술 조력인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경찰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진술 조력자를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받았던 부분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고 보완해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앞으로 또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해양수산부가 그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면서요?
2: 예, 해수부는 내일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선원 주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강검진과 원격진료, 응급처치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주요 지원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지원, 출항전 건강점검과 원격진료 처방, 조업 중 이 정기 건강검사 및 모니터링,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원 등입니다. 이 해수부는 제주 지역 근해 어선 약 100척, 어선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원 주치 사업은 먼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와 이 응급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건강관리 대책이라며 외국인 어선원 건강관리 사각지대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5월 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
1: 네.
2: 이 발명의 날을 정하게 된 데는 이제 추국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1441년, 그러니까 세종 24년 4월 29일 추국기와 관련된 기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1: 네.
2: 이날을 양력으로 바꿔서 5월 19일이 되어서 이 발명의 날을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요. 이 발명의 날을 정할 때 이 추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데에는 이 날짜가 명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발명한 사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정했습니다.
1: 네.
2: 이 기록을 보면은 나중에 문종으로 즉위하는 세종 때의 세자였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국이 그리고 추국이를 볼 수 있는 국립기상박물관에 관해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장영실이 아니었군요.
2: 네. 문종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추국이도 뭐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이 이제 만든 걸로 저도 그냥 대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아요. 추국이를 문종이 만들었군요.
2: 맞습니다. 세종실록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2: 그 기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1441년 4월 29일 세자가 가뭄을 걱정한 것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비가 온 양을 측정하기 위해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4월 29일 이전에 추국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다만 그 이전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처음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날을 이제 발명의 날로 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이 문종이 만든 추국기는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1639년에 뭐 추국기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영국의 천문학자 던 크리스토퍼 렌이 1662년에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0년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강우량을 측정하던 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15세기 조선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발명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뭐 추국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주 단순한 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인가 싶기도 한데 뭐 어디나 있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뭐랄까요. 더더욱 오늘은 왠지 추국기의 어떤 과학적 성과 이런 것들 아주 조목조목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예상이 맞나요?
2: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나서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2: 추국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의 강우량을 측정하던 도구였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 네.
2: 더 나아가서 세계 기상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한편으로 조선 역사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과학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이와 관련해서 이제 1441년 8월 기사를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국기가 만들어진 지 한 넉 달, 다섯 달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1: 네.
2: 천문을 관측하던 관청인 서운관의 관원이 이제 자를 가지고 추국의 강우량을 측정해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에 보고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후에 각 지역의 수령들, 사또들에게 추국기를 만들어서 관청뜰에 설치하고 수령이 강우량을 측정해서 지금 이제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관찰사는 다시 이것을 모아 중앙정부에 호조에 보고를 했던 건데요.
1: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1: 네.
2: 추국기는 단순하게 강우량을 재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호조가 뭔가 정책을 결정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조선이 농업사회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의 풍흉을 강우량을 바탕으로 결정을 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호조는 여기에 세금 액수 올해 면세 아니면은 어떤 좀 감세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판단의 중요한 데이터를 이 추국기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도 뭐 이와 관련된 제도나 연구 같은 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예. 문종이 측우기를 제작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전에 이런 측정 방법이 조금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완전한 어떤 제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서 살펴보니까 조선시대 태종 때 우택보고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기사가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이 우택은 한자 말인데요. 그 뜻을 풀어보면 비가 내려서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아하, 것 같고
1: 우택.
2: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비의 어떤 내린 양을 측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2: 그 기준이 물이 그러니까 빗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입니다.
1: 오.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1: 네.
2: 이건 뭐 좀 비과학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2: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을 그 자료에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점에서 그렇죠?
2: 네. 이 우택의 측정 단위로 썼던 것들이 보통 한 9단계,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 네.
2: 가장 낮은 단계가 읍진, 그다음에 그 위에 서. 려 그래서 뭐 1서, 2서, 1려, 2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읍진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먼지를 잠재울 정도의 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1서, 2서 할 때 이 선은 호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호미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1: 그
2: 비가 내렸구나.
1: 아하.
2: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2: 1려, 2려의 려는 쟁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1: 아, 이 농기구가 다 나오네요.
2: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면 조금 더 깊이 파야 되니까.
1: 그러네요.
2: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가 내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흥미로운 거는 이 기록과 측우기의 측량 기록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읍진 그러니까 먼지를 어떻게 보면 좀 덮고 날릴 정도의 비는 한 8mm 정도의 비였고요.
1: 지금으로 치면. 예.
2: 그다음에 1선은 한 13mm.
1: 아하.
2: 그다음에 1년은 한 28mm 정도의 강우량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 야,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측우기가 발명되기 전부터도 이렇게 세밀한 방법으로 강우량을 측정해 왔네요.
2: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차라든지 토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좀 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측우기 제작 이후로는 이제 수치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다시 측우기와 같은 수치 기반의 어떤 강우량 수치가 사라지고 1서 1려 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1: 네.
2: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대체로 이제 전쟁의 여파로 좀 행정이 느슨해진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전쟁 통해
1: 네.
2: 측우기가 모두 사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1: 이건 왜?
2: 아마 이거 사라 그러니까 철을 녹여서 쓰거나
1: 아하.
2: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추구기를 막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세밀한 행정도 사라지다 보니까 그걸 찾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재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2: 이제 이 추구기가 다시 등장을 한 거는
1: 예.
2: 영조 46년 1770년인데요.
1: 네.
2: 이때 영조가 세종 때의 여러 제도를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추구기를 찾아냅니다.
1: 아하.
2: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창덕궁과 경희궁에 설치하고 역시 이제 팔도의 도청에 해당하는 가명 그다음에 두 곳의 유수부에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1: 네.
2: 이때부터 조선은 다시 정밀한 강우량 측정이 가능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1: 네.
2: 연구에 따르면은 승정원 일기에는 138년 동안 7,741일 동안 8,820건의 추구 기록.
1: 와.
2: 그게 물론 데이터까지 포함해서요.
1: 네.
2: 그 다음에 일석록에는 132년간 6,649일에 6,702건의 추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1770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구기가 재제작되고 나서 12일이 지나서부터 측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장기 연속 강우량 측정 기록이기도 합니다.
1: 와. 138년, 132년. 정말 방대한 기상 데이터.

0: 뚜벅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일본에 치구기가 하나 남아있었던 것을 확인하는데요. 와다 유지라고 하는 대한제국식이 우리나라에서 온 기상학자가 이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이런 노력 끝에 1971년 이 치구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환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치구기, 즉 조선시대 치구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치구기 옆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대략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1837년 제작해서 당시 금영이라고 불렀던 공주 가명에 설치했기 때문에 별명이 금영 치구기이기도 한데 지난 2020년 이제 국보가 되었습니다.
1: 네. 현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치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유일한 치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 치국이를 보시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 송월동에 있는 국립기상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치국이가 이제는 좀 달리 보일 것도 같습니다.
0: 네.
1: 문종이 발명한 치국이 얘기 오늘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조선의 기상관측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알고 계시죠? 개교입니다. 5383님이 저는 충남 금산읍 중앙초등학교 46회 졸업생입니다. 그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었고요. 전교생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뭐 기본 수천 명이었던 걸로 저도 역시 기억합니다. 4524님은 얼마 전 졸업한 국민학교를 방문해 보니 초등학교를 가보셨나 봐요. 그때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요. 졸업한 지 어느덧 60년이 됐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저랑 똑같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왠지 모르게 넓고 한없이 뛰어놀았던 그 운동장이 왜 그렇게 지금 가보면 작고 그럴까요? 하여간 한번 학교들 모교를 방문해 보시면 아 이게 그런 기분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사연으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마치면서 비틀즈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Yesterday 함께 듣죠.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라는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라는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707명을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은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33년 전 8명의 학생이 느닷없이 술에 취해 선생님 댁을 찾아온 그날부터 학생들과의 동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0평짜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욕설을 듣고 밤새 싸워도 밥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참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30여 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나는 되게 임용 발령이 나면은 전부 다 실업계는 안 가려고 합니다.
0: 예.
1: 거칠고 힘들다고.
0: 네.
1: 그다음에 중학교를 가거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실업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과목은 다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들과 다 있고 그 애들이 나처럼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첫날 학교를 가서 그 애들한테 정말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저한테 너무 실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는 겁니다. 아침 조회를 하는데.
0: 다 어디 갔어요?
1: 아직 안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났더니 하루 종일 학교를 등교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난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나.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겁니다.
0: 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교과서를 버려버리고 도저히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8교시 수업이 들었으면 얼른 10분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진 책 갖다주고 펴주고 하루에 8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례 시간에는 다른 분들은 5분이나 10분이 하고 정례를 보내는데 난 2시간 동안 데리고 정말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냥 비웃는 모습을 보고 아
0: 희망이 안 보인다.
1: 선생의 자격이 나는 없나 보다.
0: 예.
1: 근데 다른 분들도 나한테 가만 놔둬. 저희들은 저렇게 그냥 앉혀놓은 것만으로 다행이야. 거기서 이제 어떤 비애감.
0: 예.
1: 자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말할까.
0: 이제
1: 불만.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약간의 따돌림.
0: 네. 왜 저렇게 혼자 저러나.
1: 왜 저래.
0: 너무 튄다. 그런 얘기 들으셨겠어요.
1: 인제 와서.
0: 예.
1: 그래서 그만뒀죠.
0: 네. 얼마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1: 12월 2일 날 그만뒀죠. 12월 2일.
0: 그러니까 3월에 저기 새학기에 네. 가셔가지고 네. 12월에. 그랬던 분이 다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또 이.
1: 예, 선생님을 그만두고 저는 그때 공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디 교수 자리가 나면 가려고 하는데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10평짜리 사골새 집에서 아내하고 딸하고 살 때거든요.
0: 네.
1: 행편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교수 자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다시 선생님을 그 1월 달에 뽑더라고요, 이제.
0: 예.
1: 그 얼른 다시 응시를 했죠. 근데 또 다행히 합격을 한 거죠.
0: 그럼 임용고시를 네. 두 번 보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합격을 했는데 우드로 발령이 날까 했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서.
0: 아니, 그만둔 학교를.
1: 그렇죠.
0: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알게 됐지만은 안 가려고 하는 학교는 현직이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를 배치를
0: 신입을.
1: 하겠죠. 그걸 몰랐죠.
0: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 안 가고 싶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다녀라. 눈 감고 학교를 갔네요.
0: 그냥 눈 감고.
1: 네. 네. 갔더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날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예요. 두 달 만에 돌아오니까.
0: 얼마나 좀 뭐랄까.
1: 아 창피해 죽겠어요.
0: 그렇죠. 아유 저기 큰 소리 치고 사표 내고 나가더니.
1: 네. 근데 고개를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뺐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궁금한 게 있어. 사표 쓴 거야. 휴직한 거야.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을 또 만나 담임을 또 주시더라고요.
0: 네.
1: 2학년 담임을 만나봤더니 작년보다 더해.
0: 아.
1: 그래서는 포기를 해버렸죠. 아, 나 선생님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하자.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선생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어요. 아예 그냥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면 너무 화가 나니까.
2: 예.
1: 그래서 3, 4, 5월 달 그렇게 보냈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선생이냐 이게. 이거 뭐냐. 마음이 허전하지요.
2: 네.
1: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담임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2: 예.
1: 아침에 조회를 하러 갈 때는 복도를 안 쳐다봅니다. 침 뱉어놓은 게 더러우니까. 고개를 들고 가면 수업할 때는 애들을 쳐다보지 않고 판사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보면은 화가 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상처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 안 주려고 그래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다니면 되지. 그 마음도 네. 사실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뭐 선생님 앞에 벌어졌다고요.
1: 그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3, 4, 5월 달을 그렇게 다니는데 제 마음은 자괴감이 생기고 그 선생이 이거는 선생이 아니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선생으로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삿날 10평짜리 아파트에서

0: 아내랑 나랑 저녁에 올린 제사를 지내요. 지내고 12시 넘어서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네.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은 상태로 담배 냄새까지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누구세요? 예.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래요. 내가 그만큼 애들을 안 쳐다봐본 거예요.
1: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인데도 애들을 안 쳐다보니까 몰랐어요. 우리 반인 줄도 모르고.
0: 몰랐어요. 그리고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1: 아, 애들이. 그렇겠네요. 예.
0: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대요. 그래서 난 놀러 오러 간 적이 없다. 너무 늦었지 않냐? 그랬더니 밀고 들어와.
1: 들어오니까 아니,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진짜?
0: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제가 내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1: 예.
0: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수박을 썰어 가지고 8조각을 내요. 지금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 네.
0: 그 8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더운 6월
1: 꽉 찼겠네요.
0: 꽉 찼네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뭐예요. 양말 냄새. 얼마나 선풍기 에어컨도 없는 집입니다. 네. 가난해서. 수박을 썰어줬는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1: 예.
0: 씨를 밖에다 이렇게 벽에다 대고 뱉은 거예요. 피우.
1: 방 안에 선생님 네. 집에 와가지고. 네.
0: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게 뭔 짓입니까. 10살 먹은 내 딸이 아빠 저 죄송함으로 왜 저래. 원래 그래.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 재웠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나 혼자 학교를 갑니다.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보 한 명 가고 7명 남았어. 두 명 가고 6명 남았어.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퇴근하고 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무섭게 생긴 한 아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걱정 마시오. 깨워서 얼른 가거라. 아직까지 잤냐.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가더라고요. 가는데 뒤에 7명이 또 따라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저의 대리로 왔대요. 어서 가거라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밤에 다시 돌아왔어.
1: 또 왔어요? 응,
0: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이게 왜 집에를 안 가는데. 엄마 아버지 폐물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우리 쫓겨났어요. 8명이. 그럼 잘못했다고 빌고 가거라. 못 가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1: 갈 데가 없으니까.
0: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 2일부터 데리고 사는데 안 가니까.
1: 부모님들이 찾으러 안 와요.
0: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와요. 할머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누구누구 담임이라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거기 산다면서요. 네. 밥도 먹여준다면서요. 예. 공부도 가르쳐준다면서요. 네.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다요. 그리고 탁 끊어버려. 이게 그게 이제 감사의 표시기는 해. 8명 중에 한 명 전화가 오고 그 애들 데리고 그
1: 집에서도
0: 삽니다.
1: 거의 이제 내놓다시피 한 거죠. 예.
0: 너무 여러분 그 작은 방에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쌀.
1: 그때는 사실은 그 나이는 소단지 끌어안고 먹을
0: 그렇죠.
1: 나이잖아요.
0: 도시락을 또 8개 싸야 돼.
1: 그렇죠. 급식도 없을 때니까.
0: 그다음에 세탁기가 없는데 손빨래를 다 해야 돼. 또 얘들이 몸적이지도 않아. 막 아침을 뱉고 악을 쓰고 다녀. 마을 주민들은 맨날 쫓아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 아내는 짜증을 부리고.
1: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집을 나와버릴 것 같아요.
0: 몇 분 나갔어요. 몇 분 나가고 6월 달에 몇 분 나가더라고. 근데 가라기도 안 가. 그래서 6월 달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7월 달에
1: 예.
0: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요.
1: 네.
0: 근데 그 애들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시험 힌트를 아주 과하게 줘요. 시험 문제를.
1: 아,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 대놓고 야 여기서 나올 거야.
0: 아니야 이 문제야. 그리고 문제를 가르쳐 주고 답도 뭐 문제도 안 받고.
1: 아예 문제도 가르쳐 줘요.
0: 네.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보기 그 7월 달에 그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구구단부터 해오라. 구구단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구구단 안 해오도 돼. 우리는 답만 해오도 돼. 아 맞네. 답만 해오면 되네. 우리 다 배울까? 그리고 우리는 답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 모두 다 알려주면 문제니까.
1: 예.
0: 답만 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을 하는데 우리 학생 수가 2학년 650명이었거든요.
1: 네.
0: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이에요. 공부를 해온 애들이 없으니까.
1: 세상에.
0: 한 명은 아예 안 해 공부를 안 해. 8명 중에. 1등부터 7등. 거기다가 그 애들한테 내 월급일 때 70만 원일 때인데
1: 네.
0: 장학금을 1인당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7, 8은 50년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방학 신날.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1등이다니까. 저게 2등이고 내가 3등이야. 어쩔 줄 몰라요.

0: 이런 거 하다 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지금 80만 원 받았다니까. 그래 잘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되겠네. 안 가. 방학 되기 전에 간다고 했잖아. 안 가. 또 안 갑니다.
1: 선생님 너무 잘해 주셨나 봐요.
0: 그리고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기뻐.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네,
1: 성취감이 좀.
0: 예. 예. 근데 아내가 걱정이 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뻐했더라고요. 이미. 데리고 살기로 마음 먹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내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청소를 잘 안 해요. 걔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같이 어지러.
1: 좀 덜 스트레스를 덜 스트레스. 너무 깔끔한 분 같으면은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0: 그리고
1: 텐데.
0: 그리고 또 흉을 봐. 내 흉을. 같이. 애들하고. 그런데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사는 건 훨씬 힘들어. 학교를 안 가니까.
1: 그렇죠. 24시간인데요.
0: 튜닝을 입고 그 애들이 거실에 그 방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여름에.
1: 여름 손님은 진짜 안 반갑거든요.
0: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이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욕을. 그래서 깨웠어. 장기라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랬더니 잠꼬대 한 거 아니야. 진짜 욕이야.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새벽에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가 우리가 7개 동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니까. 뭘 몰라주는데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주고 있어 지금. 아.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긍심. 당연히 몰라보지. 그걸 어떻게 느꼈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왜? 똥통 학교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7개 군데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를 정말. 맨날 들락날락 한 거예요. 나갈 필요도 없는데. 침도 몰래 뱉어요, 이제.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또 새벽에 아. 방학 동안인데 새벽 4시 뭐 어디를 달려가요. 그리고 점심때 와서 밥을 먹고 또 달려가요. 난 오해를 했네요. 이놈의 새끼들 80만 원 장학금 갖고 오락실 다닌 것 같구나.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들어오니까 내가 막았어요. 너희들 지금 80만 원 갖고 오락실 다니지? 아닌데. 어디 갔다 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해? 부족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뭐뭐 돼서 뭐뭐 합니다. 이걸 설명을 못해. 아닌데. 긴데 부족한데. 아니 그 돈 80만 원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응?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봐? 보면 되지. 그랬더니 에이. 뒤에 있는 애가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린 기초가 없잖아. 그게 왜 나한테 화를 내?
1: 아, 전교 1등에서 이게 7등 하더니 대학에 가고 싶어졌나
0: 그런 거죠. 그래서 에이.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무술 보냈어요.
1: 아, 좋은 학교죠.
0: 지금 단만에 오고 가고 싶 문제를 1등도 7등 난 건데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웃는 것처럼 말 안 하려고. 근데 인하공대를 어떻게 가려고? 선생님 우리는 특차로 가려고. 특차. 특별전형. 어디? 주머니에서 동아일보 광고를 보여줘. 인하공대 특차 모집 요강. 맞네. 특차 모집 요강 40명.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1: 네.
0: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라. 우리 지금 1%잖아.
1: 전교 1등도 있는데요.
0: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걸 따려고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70만 원 받아.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네. 150만 원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우리 학원 다니고 있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1: 세상에 진짜 이건 기적 같은.
0: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무래기만 하잖아요.
1: 예.
0: 큰일이다. 어디다 써먹을 거나. 근데 작은 거 성취지가 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는 서포트만 하면 돼요. 아 생활교육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꿈을 갖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게 된 거죠.
1: 그 성취감 하나. 내가 평생 처음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
0: 그거예요.
1: 그거 하나가 완전히
0: 바뀐 거죠.
1: 그게 사람을 바꿨네요.
0: 그겁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들의 작은 성취 하나만 이루게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애들이 한다. 근데 이제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봐요.
1: 네.
0: 걱정이 돼. 그때도 성적이 잘 나와야만 이 지속적일 거 아닙니까. 걱정해서 내가 그랬죠. 얘들아. 내일 모레 3일 후에 이 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그때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우남동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선생님은 분명히 사줄 수 있어? 나는 사줄 수 있어. 근데 너희들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걱정 마. 단만에 오면 되잖아. 나는 그걸 잊어먹었어.
1: 네.
0: 그렇구나.

0: 이렇게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달달달 한 거야.
1: 예.
0: 난 너무 기뻐. 난 그날 바로 난 그 애들 데리고 우남동산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어.
1: 예.
0: 교복 벗어.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갑니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애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교복 벗고 혹시 소주라도 한잔 먹일지도 몰라서.
1: 네.
0: 100개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주성 선생이죠. 네. 나 강주 북부경찰서입니다. 북부경찰서라고요? 왜요, 근데? 당신 반 애들 8명 잡혀있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오세요.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대요.
1: 예.
0: 그래서 그 애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깜짝 놀랐어. 얘들아, 나한테 북부경찰서 빨리 오란다. 나 빨리 갔다 올게. 너 그동안에 오락실 좀 놀고 있어라.
1: 예.
0: 응, 선생님 빨리 갔다 와.
1: 아까 이 저기 같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말썽 피운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예, 예.
0: 그래서 너희들 오락실 가면 붙어 있어. 내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어,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그리고 북부경찰서 쫓아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겨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어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1: 예전에는
0: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악을 썼죠.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을 스프링.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3대를
1: 네.
0: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에서 3대에 나눴다고 시내를 할보고 다닌 거야.
1: 아이고.
0: 잡힌 거야.
1: 아이고.
0: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제발 집어넣어보라겠대요. 안 나온 게 좋겠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얘들은 풀어줄 테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내일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럼 풀어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올랍니다. 너 집에 가라. 큰일 났다. 내 어머니 오시라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1: 애들 고기 사주러 왔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건데요.
0: 잊어버렸죠.
1: 아이고.
0: 그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막 베개를 발로 차는 거예요.
1: 예.
0: 새벽에. 그 애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집에 오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났겠죠.
1: 네.
0: 그러니까 얼굴을 못 차고 베개를 차. 왜 안 왔어요? 막 화가 나 있어서. 아, 깜박했다. 왜 깜박했어?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경찰이 우리 학교를 없애버리라 그래갖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 그랬다. 그랬더니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저것들이 지금 서 있고 나는 위험하잖아. 누워서.
1: 선생님한테도 근데 반말하고 그러나요?
0: 뭐요? 막 그래. 뭐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할 말이 없어서 다음에 사줄게. 안 무거. 자존심 상한 거예요 지금.
1: 화났죠. 올백 맞고 막 그랬는데.
0: 8시간을 기다렸으니까.
1: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0: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사줄게. 안 보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누워서 그랬어요. 얘들아,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 8명이잖아. 너희 8명이고 그 애들 사람 좀 만들어 볼래? 내가 그랬었대.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었어. 이미 사람 만들었대요. 얘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윽박 지른 거거든요.
1: 예.
0: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은 경찰한테 뺨 맞을 거 하는 애들인데.
1: 큰일이네.
0: 벌떡이 났어. 그 애들 때렸냐? 안 때렸어.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그 놈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들 8명 중에 저 한나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우리 전교 1등도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애들 8명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한테 말했어.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7명은 나가려니까 이 집을 너 8명이 이리 들어오라고.
1: 아, 자기들이 이 기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0: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야, 설마 들어올까 했더니 그 뒷날 정례라고 집에 갔더니 하나이는 안 나가리는 누워있고 일곱 명은 1등부터 7등은 네.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8명은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려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
1: 예.
0: 근데 내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저희가 저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길게 이야기하면 좀 뭐해서 멤버 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 그러면 저희 애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1: 아이고.
0: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라. 그럼 저희들은 우리 집에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는 훔치지 않습니다. 아니, 7명 나가고 8명 들어오고 1명 나왔고 이제 9명.
1: 그 앞에 애들하고는 얼마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0: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1: 네.
0: 6월 2일부터 살았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정도 살았죠.
1: 세상에.
0: 네. 그 애들이 이제 비켜준 거죠.
1: 그 자기들이 그래도 알아서 우린 사람 됐다.
0: 우리 사람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 들어와라. 근데 그날 그놈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똑같이 다 이제 9명이죠. 한 명 안 나가고 애들 8명 늘어났으니까.
1: 늘어났네요. 네.
0: 똑같이 변해. 시험 볼 때 다 외우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전교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1: 네.
0: 지금 스스로 경쟁하고 선생님이 예뻐하니까 이쁜 짓 하고 지가 뭔가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다시 관심 갖고 복원 이거다.
1: 아,
0: 교육은 이거다. 예.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변화하는

0: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나는 그냥 사랑하고 안아만 주면 되는데 왜 말을 안 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성취감을 갖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0: 예. 그러니까 두 번째 2기 애들도 약속 지키고 전교 몇 등 하고 그런 거예요?
1: 그 애들까지 해서 1등부터 15등이라니까요, 이제. 야.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0: 근데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1: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 말을 참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격려해 준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저 부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도 어렵게 살면 저 뭐한 짓이야. 과외비를 엄청 받은 거 아니야. 숱한 그 정말 너무너무 고통을. 그게 제일로 나는 힘들었고
0: 네.
1: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투서를 해요. 경찰서에다가.
0: 역시 뭐 얘네들이 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시샘하는
1: 그렇죠.
0: 게 있을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고액 과외를 한다고.
0: 예.
1: 경찰이 맨날 와서 고액 과외를 한지 안 하는지를 봐요. 근데 와서 보더니 고액 과외 할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우리 여기서 감시도 없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 집 사골세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지는데 버려진 폐가가 있다. 창고.
0: 예, 예.
1: 우리 그걸 개조를 해갖고 살게 이사를 갈까? 그래서 우리는 94년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그 아파트를 떠나서
1: 네.
0: 아예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살려고
1: 네.
0: 이사를 가게 되시는군요.
1: 네, 아주 깊은 산속으로 버려진 폐가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골세비밖에 없는데 저 돈을 저런 데를 살 수가 없는데 그건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버려져 있는 폐가가 있는데
0: 네.
1: 방이 다섯 개나 돼요. 34평.
0: 아이고.
1: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뭐가 없냐면 폐가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장판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거 갖다가 주워서 깔고 그다음 도배할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하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를 1994년도에 만들어서
0: 네, 네.
1: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 10년 동안에 거기 데리고 산 아이가 거기서 707명 그 애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버려진 폐가에서 같이 산 아이들
1: 네.
0: 707명의 아이를
1: 네, 앞에 이제 8명 이런 애들 빼고 이제.
0: 근데 저는 선생님 뵈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긴 한데 사모님을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사모님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1: 옛날에는 비해서 요즘은 오히려 여기저기서 방송 나가면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위안이 됐나 봐요. 금방 했던 멘트 같은.
0: 네네.
1: 사모님이 참 훌륭하다. 당신이야 뭐 그 일로 했겠지만 그게 위안이 되고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면 따라다니거든요.
0: 네.
1: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하기가 힘들면 따라다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아내는 어떻게 생겼대? 안 도망갔대? 진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그게 위안이 된가 봐요. 물질적으로는 위안이 안 되지만
0: 네.
1: 아 내가 잘 살았구나.
0: 예.
1: 그다음에 그 707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면 나보다 먼저 아내를 찾고 이제 속이 들어서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말하니까 그게 보상이 되나 봐요.
0: 엄마죠. 그 밥 먹고 자랐는데
1: 그랬죠.
0: 도시락 싸주시고 네. 밥 네. 해주고
1: 잔소리도 제일 많이
0: 빨래 했고 빨래 해주고
1: 네.
0: 세상에.
1: 그리고 가방 속에 이제 애들 흉기 들고 다니면 그거 빼앗아 가지고 빼앗아 놓고 그 애들 엄마 그 신용카드 뺏어가서 쓰면은 뺏어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아내가.
0: 업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1: 몸무게가 저보다 좀 더 난 것 같아서 못 업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그때 선생님한테 대들고 방황하고 울고불고 했던 애들이 지금 뭐 아까 뭐 첫 제자들이 이제 뭐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나서 옛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 하나요? 그리고 이제 자식 부모가 됐을 건데, 그렇죠?
1: 어이가 없는 게요. 자기들이 옛날에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0: 아 잊어버렸어요?
1: 속썩였던 걸 몰라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나 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자기 아들. 왜? 늦잠 자지 아. 학교 가기 싫다고 하지 맨날 저기 돈만 주러 가지 아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지거든요 지 옛날 지 모습이거든요
0: 예 예.
1: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0: 예.
1: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얘가 나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처음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윽박지르더라고 해서 너는 나가 있어 내가 둘이 이야기할게.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아이가 엄청 밝아지고
0: 예.
1: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그 내 제자가 선생님 마술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가 금방 변해요.
0: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1: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고 말을 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뭐를 잘한가를 내가 찾아보니까 너는 이거다. 함께. 맞아요. 나 그거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다른 걸 시킨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게 안 될 뿐이에요.
0: 네.
1: 그리고 뭘 잘못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될 뿐이에요.
0: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찔리는 분들이
1: 많을 겁니다.
0: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이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네네. 오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들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네네.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31.1도까지 올랐습니다. 곳곳에 오늘 기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경기 가평 외서 지점이 33.5도, 경기 양주 은현면은 33도까지 치솟아서 주로 수도권 서쪽으로 오늘 기온이 높습니다. 동쪽은 이에 비해서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오늘 서울의 예상 낮 기온 31도인데 이때 이선까지 지금 기온이 올랐고, 세종, 대전, 광주가 30, 대구는 27, 부산과 제주 각각 23도, 24도, 또 강릉은 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낮 기온이 20도에 그치며, 동해안 쪽은 오늘과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이 더워집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글피 일요일까지 31도의 낮 최고 기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고, 이제 동쪽도 더워지면서 주말 휴일에는 대구가 32도, 33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기온 예보돼 있고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지나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내일과 모레 높거나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31.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연이틀 종가 기준 신고가를 썼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150포인트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7.4포인트 상승한 7981.41에 코스닥은 14.16포인트 오른 1191.0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은 2조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2조 원 정도 동반 매수했습니다. 신고가 경신했던 SK하이닉스 소폭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신고가 경신하는 등 전기전자주 강세였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생명과 신세계,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보험과 유통, 태양광에너지주 좋은 흐름 보였고, 항공과 건설주 강세였습니다. 반면 가온전선은 20% 넘게 급락하는 등 전선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전력설비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등 9% 넘게 상승했고, 코스모 로보틱스와 제주반도체, IM 바이오로직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합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파를 제안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노사 양측의 사후조정회의를 모레 다시 열자고 공식 요청했고 삼성전자 사측도 공문을 통해서 노조의 대화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우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투명화 계획이 있으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경기 상황과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인이 오늘 내놓은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8%로 2015년 11월 2주차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강남구가 0.19%를 기록하며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0.28%가 상승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행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권에 대해서 대출 회수와 함께 정금융권 신규 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와 유출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의 과징금 5억 4,25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람상조개발은 계열사 6곳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했는데 지난 2024년 해커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7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대 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1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어젯밤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9년 만이라고 하고요.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난 건 지난해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잠깐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죠. 오늘 오전 베이징 현지 시간으로 10시쯤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해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관세부터 이란 전쟁까지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터라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첨예한 사안을 두고 양국이 격돌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전략적 휴전을 이어가게 될지 정상회담 의제부터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지금 미중 정상회의 속에 증시가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오늘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죠.
2: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오전장에 요즘에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하여간 오후장에는 올라가는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 참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계속 밀리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1.75% 올라서 7,981 갔는데요. 초반에 7,991까지 가서 오늘 8,000 가나? 잠깐 기대감이 있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코스닥은 오늘 계속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눌려서 계속 안 좋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막판에 갑자기 확 반등하면서 1.2%까지 올라서 1,191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후반부만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주인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며칠 더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오늘 완전히 U자 모양이었다. 이렇게 딱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장에 미국 기술주는 좋았는데 미국의 4월 PPI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부담이 돼서요. 계속 코스피가 좀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꽤 큰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오후장 후반에 2시 한 반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가 계속 전해지면서 내용들이 딱히 구체적인 건 없는데 뭐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괜찮아지려나 보다 그러면서 좀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소부장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4% 넘게 올라서 29만 6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전장 초반에는 29만 9천 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요 며칠 굉장히 좀 셌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2: 오늘은 내내 좀 약세를 보이는데 그런 닉스도 하이닉스도 오늘 막판에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0.3% 하락하면서 197만 원의 마감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효과가 오늘 컸다 봐야 되겠고 오늘 특히 그 엔터주하고 소부장 쪽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올랐던 거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이 막판에 좀 반등을 했고 오늘 코스닥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화장품, 미용기기, 또 유통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1: 네.
2: 그거를 의미하는 바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갈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도 반도체의 기세 때문에 눌려서 못 갔던 이런 섹터들이 좀 기운을 좀 얻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막판에 보여준 게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 관련 지표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이슈인데 최근에 물가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면서요.
2: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의 4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4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연달아서 발표가 됐는데 CPI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나와서 뭐 이 정도면 견딜만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나온 4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0.1대가 아니라 1%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1: 1%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고요.
2: 그건 전년비였고 전월비 기준으로는 무려 3배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란 전쟁에 따른 이 고유가 이거에 따른 미국 내의 이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거를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몸으로 막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테니 결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특히 우리 시장에 오늘 오전장에 부담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 인플레 문제가 시장에 큰 부담이 되냐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1: 그렇군요.
2: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될 경우는 결국은 특히 성장주 AI주라든가 반도체 관련들이 성장주들의 어떤 계속된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우리 시장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 초반에 좀 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0: 좀 이렇게 되다 보고 또 지금 미국의 AI주나 반도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 과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우리 시청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정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협상이 여전히 진통 중이라고요?
0: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노이라고 하죠. 여기에 수정안을 조합원 투표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삼성 노조가 이런 제안에 거부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 좀 불쾌한 반응까지 나왔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1: 예.
0: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상당히 좀 정부의 중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음 주 21일 날 파업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높아진 그런 오늘 분위기였고요.
1: 네.
0: 일단은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모레죠. 16일 날 사후조정위원회를 그 회의를 다시 한번 열자. 그러니까 3차 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노사 양측에서 특별하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노위가 제안한 내용을 좀 보니까요.
1: 네.
0: 성과급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이익이 워낙 많이 나니 너네 반도체 부문은 좀 별도의 특별 성과금을 주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대략 금액으로 따져보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압축을 하면 한 40조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성과급이 반도체 부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됐는데
1: 네.
0: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영업이익의 15%의 성과급을 주고 그다음에 연봉의 50%로 좀 제한되어 있는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좀 계속해서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계속 오전장에 나왔던 내용이 긴급 이 명령권, 긴급 조정권
1: 네.
0: 이거를 정부가 결국은 발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이 발동의 주체가 되거든요. 긴급노동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동부 장관의 발동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김용훈 장관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언급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렸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여전히 긴급노동권의 발동, 조정권의 발동보다는 대화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근처까지 오늘 가는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1: 네, 정부가 7월부터 비급여 진료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다고요.
0: 네, 이게 이제 비급여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비급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건보의 혜택을 안 받는 순수하게 그 환자가 다 비용을 대야 되는 그런 이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정부가 이 비급여 개혁의 첫 순서로 첫 대상으로 삼은 게 도수치료입니다.
1: 도수치료.
0: 손으로 직접
1: 네.
0: 이게 뭐 아마 다치셨던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1: 정형외과를 가면 받는 치료를
0: 그렇죠.
1: 말하는 거죠.
0: 네. 이게 사실 비쌉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연간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그 건보료가 나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치료 중에 하나인데 보건복지부는
1: 네.
0: 병원이 이 도수치료의 가격을 지금 사실상 원하는 대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수치료 관련해서 내가 30만 원 받겠다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나 10만 원만 받겠다면 1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이런 체계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액도 딱 정하고 그다음에 치료 횟수까지 정부가 딱 정해서 그 안에서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정하겠다. 이게
1: 네.
0: 오늘 나온 그 개혁안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금액은 대략 한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평균이 1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대폭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의료계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고 반면에
1: 네.
0: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에 너무 과도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도수치료가 첫 타겟이 된 이유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1: 네.
0: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줄어들게 되니 보험사들은 특히 이 손해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좀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보험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회사와 11개월 혹은 364일짜리 고용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나온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추가 보상을 더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짧게 쓸 거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 는와

원칙을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수당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1, 2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채용했다면 기본급의 10%인 20만 원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채용하자는 쪽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즉, 짧게 고용할수록 더 비싸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기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장기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공정수당,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박 3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동행을 했는데요. 특히 예정돼 있지 않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알래스카에서 합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란 전쟁 중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과연 깜짝 놀랄 결과가 도출될지, 향후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B증권 아시아시장팀의 박수현 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2: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게 맞구나.
1: 아, 네. 수세에 몰렸다고요?
2: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쟁 때문에 한번 미뤄진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어쨌든 뭐 17년 이후에 9년 만에 만나긴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 분석도 우리가 잘 되진 않았고요.
1: 네.
2: 그거는 뭐 중국도 그랬을 거고. 근데 아. 지금은 캐릭터 분석이 어느 정도 됐고.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 전쟁 여파 때문에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래저래 필요해진 게 좀 많아진 상황이다.
1: 미국 쪽에서 좀 네. 요청하는 게 많아진 상황이다.
2: 네. 근데 이거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냐?
1: 네.
2: 미국이 원하는 거냐?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주로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 네.
2: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약해서 5B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5B요?
2: 네. 그래서 일단 빈, 콩.
1: 네.
2: 그다음 비프.
1: 네.
2: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잉.
1: 네.
2: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드. 그래서 무역 보드. 관련되어 있는 거.
1: 아.
2: 네. 마지막으로가 그 죄송해요.
1: 네.
2: 마지막이 마지막 B가
1: 5B.
2: 네, 죄송해요. 제가 네.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1: 네.
2: 마지막 B까지 해서 중국이, 아, 미국이 요구하는 게 5개였는데.
1: 네.
2: 일단은.
1: 히토류인가요? 아니면 히토류 보잉 노선물?
2: 아, 네. 배터리입니다.
1: 배터리군요.
2: 네, 네 배터리인데 히토류를 네. 엮어서 얘기하는
1: 네.
2: 건데. 이 5개에서 앞에 3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요.
1: 아.
2: 뒤에 2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어쨌든 참패하고 나면 지난번의 네. 결과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본인이 시체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예.
2: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1: 아,
2: 그러려면
1: 그렇군요.
2: 본인 개인한테 유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판을 짤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1: 네.
2: 이 세 개 위주로 본인들이 중국한테 원하는 거 이란 전쟁 플러스
1: 네.
2: 받아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명단에 사실은 제외됐다라고 주로 외신들이 많이 보도했거든요.
1: 네.
2: 젠슨 황은 빠졌다. 빠졌던 네. 이유는 AI 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1: 예.
2: 이걸 안건에 다룰 수가 없다라고 일부러 뺐다가
1: 예.
2: 막판에 어제 그
1: 이게 없이 협상이 안 되겠다.
2: 네, 비행기가
1: 예.
2: 떴는데 굳이 알래스카를 거쳐서
1: 아,
2: 젠슨왕을 태워서 간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AI 칩 정도를 받아서 이걸 줘야
1: 네.
2: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플러스
1: 네.
2: 이란 이슈까지.
1: 네.
2: 이렇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속보를 보니까 H200 네.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1: 네.
2: 했고 그래서 알리바바부터 포함해서 중국의 이런 빅테크들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로 봐서는
1: 네.
2: 중국이 필요한 게 뭐고 트럼프 개인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두 가지의 이해관계를 잘 잡아서 지금 구도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와.

0: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이 정도 조율을 할 거야라는 게 서로 양보의 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아. 각자 나라에서 하지 않고
1: 네.
0: 미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건 네. 어느 정도 서로 좀 주고받을 거에 대해 잘 논의해보자. 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국제 네.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주로 외신에서는 경제 수장들끼리 얘기했던 건 미국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원하고
1: 네.
0: 네, 중국은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고는 하는데
1: 네.
0: 뭐 관세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1: 예.
0: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는 관세랑 매칭되는 세트가 아니거든요.
1: 희토류를 준다고 하면 않는다.
0: 미국이 네. 해줘야 되는 건 칩입니다. AI 칩을 줘야
1: 예.
0: AI 칩이랑 희토류가 등가 교환이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희토류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면 좀 더 큰 걸 가져와야지
1: 예.
0: 이런 거에서 급하게 젠슨왕을 섭외한 게 아닌가
1: 아.
0: 그런 정도의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관세 정도로 희토류를 열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는데
0: 네.
1: 중국은 그 정도로는 열 생각이 없었다.
0: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적인 장치로 서울에서 만났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일부러 그 자리를 서울로 정해가지고요.
0: 네.
1: 그러면 미중 회담의 본격적인 의제가 아까 5B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뭐 콩, 비프, 소고기, 보잉 항공기, 그다음 보드 관세, 배터리 다섯 개보다 이란 전쟁하고 대만 이슈가 지금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 의제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저는 크게 카테고리를 네 개로 나눠서 좀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첫 번째가 무역입니다.
1: 무역.
0: 네. 어쨌든 큰 타이틀이 무역 경제를 네. 담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양국이 이야기를 했고
1: 네.
0: 무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트럼프가 계속 올려왔던 관세가 있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개인의 이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1: 네.
0: 농축산물 그래서
1: 아.
0: 미국산 농산물이 됐든 아니면 네. 소고기가 됐든 이런 걸 좀 사줘야 되고
1: 네.
0: 항공기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희토류
1: 네.
0: 이런 것도 이제 무역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두 번째가 저는 투자로 보고 있는데
1: 네.
0: 이번에 지난 17년도에 만났을 때랑 다르게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미국 측에서.
1: 네.
0: 그때 이제 투자 관련된 건 뭘 얘기할까를 생각을 좀 해보다가
1: 네.
0: 지난번에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지 미중이 약속을 했는지
1: 네.
0: 정상회담 때 그걸 좀 볼 수 있는 게 제가 가져온 장표에 4번을 보시면
1: 네.
0: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 2,500억 달러 정도 중국이 미국에 이제 투자랑 MOU 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그때는 에너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놀라운 건 여기에 대부분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1: 왜 그런 거세요?
0: 여러 가지 명분을 대면서 그때
1: 아,
0: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1: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하진 않았던 아니면 이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0: 강제 장치가 네. 없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1: 네.
0: 하나하나 조목조목 트래킹을 하면서
1: 네.
0: 실제로 이행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점검위원회를 만들겠다.
1: 네.
0: 그래서 17년도에 이 경험을 잘 삼아서 이번에는 다시 그런 식의 어떤 반복을 이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 같고
1: 네.
0: 이건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계속해서 성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럼 이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1: 예.
0: 중국한테 약속받은 뭐 100의 진도에서 20%를 냈다.
1: 네.
0: 30%를 냈다. 이런 것도 또 트럼프가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런 식의 어떤 성과 과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1: 네.
0: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랑 CIC라고
1: 네.
0: 국부 펀드거든요. 우리나라 KIC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여기서 50억 정도 펀드를 조성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1: 네.
0: 혹은 기존의 중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1: 네.
0: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실제로 이행이 잘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좀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금융수장들이 좀 많이 갑니다.
1: 네.
0: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부터
1: 네.
0: 포함해서 이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1: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거죠. 지난번과 다르게.
0: 네. 그래서 이번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 네.
0: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기술이 세 번째 꼭지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 중국은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 네.
1: 네.
0: 미중이 겉으로 무역전쟁하는 것 같지만
1: 예.
0: 사실은 기술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1: 야.
0: 여기서 모든 패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반도체 공급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트럼프가 센 척한다고
1: 네.
0: 우리 이란 전쟁 뭐 중국 중재 없어도 돼.

0: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중국도 센 척을 하죠. 미국이 준다고 해도 우리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뚜껑을 열어보면 예. 중국은 학습용 칩은 사실 지금 잘 못 만드는 게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주로 추론용 칩을 잘 만들고 있는 거고요.
1: 네.
0: 학습용과 추론용 칩의 차이는 뭐냐면 HBM이 네,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HBM이 있고.
1: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0: 그러니까 HBM이 있어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죠. GPT를 만드는 것과
1: 예.
0: 만들어진 GPT를 사용하는 것.
1: 네.
0: 이 차이에서 GPT를 만들려면 네. 학습용 칩이 필요한데
1: 네.
0: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뭐 이런 멀티모달 영역에 있는 것들이 네. 필요하고 그러려면 HBM이라고 하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칩이 필요한데
1: 네.
0: 이거는 중국의 HBM 일단 공급을 못 받고
1: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잘 만들잖아요.
0: 그리고 이건 네. 미국이 막아놨기 때문에
1: 네.
0: 중국이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공급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1: 네.
0: 미국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건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예.
0: 중국이 미국한테 이런 고성능 칩을 받아서
1: 예.
0: HBM을 강제로 띄어내서 본인들 추론용 칩에 붙여서 억지로
1: 아.
0: 학습용 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1: 아.
0: 중국은 지금 HBM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추론이 아니라 학습용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1: 네.
0: H200을 준 건 중국이 뭘 원하는지 트럼프가 간파를 하고
1: 네.
0: 저는 뭐 액션을 취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정치 쪽은 말씀 주셨던 대만. 중국 네. 입장에서 중요한 거, 미국 입장에서 이란 전쟁이 중요하겠죠.
1: 아.
0: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각자 양국에서
1: 네.
0: 정치적인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네.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4번 정치로 넘어가기 전에 3번 기술 조금만 더 이어서 물어보면은요.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이랑도 관련이 좀 있어 보여서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협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는 수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아니면은 좀 나쁜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0: 일단 허용을 한 거고
1: 네.
0: 중국도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중국장이 폭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오늘 중국 시장 폭락했습니까?
0: 맞습니다. 중국장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1: 예.
0: 본토 증시는 폭락을 했고요.
1: 네.
0: 2%대 마이너스가 나왔고 홍콩 증시는 강보합이었어요.
1: 아.
0: 네, 이 차이가 뭐냐면
1: 예.
0: 본토에는 대부분 중국의 GPU, 메모리 이런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몰려 있고
1: 아.
0: 네, 홍콩에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홍콩은 그걸 쓰는 수요자가 있고
0: 맞습니다.
1: 본토에는 공급자가 있는데
0: 네.
1: 미국에 진짜 좋은 제품이 오니까 본토 증시는 폭락했다는 말이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가 좀 지연될 수 있겠다. 라는
1: 아,
0: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이런 빅테크들,
1: 네.
0: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못 사니까
1: 네.
0: 성능이 낮아도 정부가 압박도 하고 중국 칩을 쓴 거죠.
1: 네.
0: 이게 가격은 오히려 미국 칩보다 비싸거나 거의 뭐 유사한데
1: 네.
0: 성능은 절반 정도 되는 걸 이제 꾸역꾸역 사고 있었는데
1: 아.
0: 여기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1: 네.
0: 홍콩에 있는 주가들은 괜찮았다. 이렇게 좀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중국 증시의 시사점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원래 장 초반에는 아까 임종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으나 오히려 협상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지금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1: 아, 양국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막 속보들이 나오긴 했지만 대만이 굉장히 좀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배경이 있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0: 대만 관련돼서는 일단 시진핑 주석이
1: 네.
0: 대만은 하나의 중국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1: 예.
0: 대만의 독립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1: 네.
0: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한 거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이제 아젠다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양국이 디커플링으로 가는 건 양국 모두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좋지 않다라는 게 네. 계속해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기조 하에서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 편을 들어야 된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의 동의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나눠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톤에 대해서 조금 미묘하게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잘못 따르면 미중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좀 다소 강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한 걸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조금 급한 자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곧
1: 그렇군요.
0: 대만의 무기 공급을 지연하던가 네. 잠정 중단하던가 네. 마침 또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연이어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지금 이어서 이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으로 중국과 이런 관계를 가져가면서 조금 지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1: 네.
0: 제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 쇼우두 이제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1: 예.
0: 그때 에어포스1에 내리는 순서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일단 트럼프 본인이 당연히 일본을 내려왔고요.
1: 네.
0: 이번에는 멜라니아 여사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본인 혼자 내려왔고
1: 네.
0: 2번이 누구였냐면 네. 본인의 차남 네. 에릭 트럼프
1: 그렇군요.
0: 부부가 갔고요.
1: 네.
0: 그래서 3번이 누구였냐.
1: 네.
0: 3번이 머스크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경제사절단이 줄줄 이어서 하고
1: 네.
0: 마지막에 누가 나왔냐. 뭐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이렇게 내렸습니다.
1: 그럼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뒤에 나왔고
0: 네.
1: 앞에는 기업인이라든가 소위 가족 처남을 먼저 뵀죠. 이유가 뭐예요?
0: 본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1: 아.
0: 본인과 내 가족의 이익이 모르겠습니다.
1: 투명한, 네, 네,
0: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네. 직관적으로 네. 저는 본인이 원하는 걸 표현한 거 아닌가.
1: 아 항공에서 내리는 순서를 통해서도 본인이 이 협상에서 임하는 자세에서 미국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있는데 본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
0: 네. 그런 우선 순위를 좀 나열해 준 게 아닌가.
1: 아.
0: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본인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좀 더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이익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선거 앞두고
1: 네.
0: 마가 진영에서
1: 네.
0: 본인을 더 지지해 줄 근거들, 명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1: 네.
0: 그게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1: 네.
0: 축산물 이런 것들 그리고 제조 영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준다라는
1: 예.
0: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약속 이행을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 네.
0: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마가 예. 나 응원해줘.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 사전 작업을 미리부터 했다라는 거죠.
1: 네.
0: 네, 이 위원회에 구성하는 것들은 이미 중국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꾸릴 건지 이런 사전 준비 사항들을 보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1: 네.
0: 여기서도 트럼프 개인의 이익이 중간선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뭐 소위 내가 뭐든지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의지를 좀 보여줬다.
1: 근데 그 정도로 투명하게 본인의 이익을 어필을 했다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콩이라든가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좀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본인의 이익을 관찰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적인 이익은 중국에
1: 네.
0: 들어주기 말씀 주신 것처럼 편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네.
0: 대두 브라질을 샀던 거 미국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1: 네.
0: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양을 원하는 만큼 내가 양껏 해줄게.
1: 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다른 거를 크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0: 네. 일단 이란 전쟁 중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요.
1: 네.
0: 그래서 중국이 이걸 해주려면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네, H200 같은 네. 거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많이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의향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 네.
0: 여기서 여러 가지 퍼즐들이 좀 짜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 미중 협상, 미중 이제 협상은 뭐 양측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0: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개인이 원하는 영역들은 그럴 것 같고요.
1: 네.
0: 트럼프 개인이 아니고 조금 더 브로드하게 국가 차원에서 같이 맞춰야 되는 것들은
1: 네.
0: 그렇게까지 뭐 큰 성과를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아.
0: 충돌도 아니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어떤 빅딜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몰딜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충돌이 더 격화되지 않는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충돌이 격화되지 않는 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당연히 원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은 내수가 안 좋으니 우리의 경제 돌파구는 수출밖에 없어
1: 네.
0: 라고 지금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여러 가지 딴지를 걸면 또 피곤합니다.
1: 아.
0: 지금 뭐 이란 원유 수입하는 것 때문에 2차 제재를 하니 마니 뭐 여러 가지를 또 미국이 중국한테 뭐 이렇게 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치워준다고 하면 여기서 충돌을 더 격화하는 방향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문자나 댓글로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EJTK6WF님이 정말 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선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박수현 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협상과 관련해서 어젠다가 무역,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중국은 기술을 원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중 협상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기술이었고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대만이라든가 이란과 같은 그런 다소 예민한 정치적인 이슈는 이 협상을 바라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0: 일단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끝내길 원하지만
1: 네.
0: 이거는 글로벌 모두에게 끝내면 좋은 이슈는 맞죠.
1: 네.
0: 그건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서로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끝난다고 하면
1: 네.
0: 중국도 이란 전쟁을 중재해서 마무리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할 거라고 보고요.
1: 네.
0: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란 전쟁 관련된 이슈는 조금씩 일단락이 되면서
1: 네.
0: 우리나라 증시에나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경제에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1: 네.
0: 반도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AI 칩을 쓰면 당연히 우리나라 HBM이 세트로 들어가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측면에서 지금 뭐 가뜩이나 수요가 공급을 더 상회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중국에 물건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면 뭐 이거는 더 우리가 피를 높일 수 있는 가격대를 더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라
1: 네.
0: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반대로 저는 또 중국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1: 예.
0: 중국 시장에는 전쟁이 끝나는 건 유리하지만
1: 네.
0: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의 자립이나 특히나 중국도 최근에는 HBM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가 하는 본딩 기술
1: 네.
0: 중국이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아.
0: 심지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해 거의 70% 80% 급등을 했어요.
1: 많이 올랐네요.
0: 네. 그리고 이 HBM은 또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데
1: 네.
0: 이 기술이 이제 CMP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원래 우리나라나 일본이 잘하는 기술인데
1: 예.
0: 중국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주가가 좀 빠질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0: 네.
1: 보면은 지금 협상하는 주제들이 한국이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 크게 불리해 보이는 주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라든가 협상과 관련해서 좀 위험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0: 일단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들은
1: 네.
0: 트럼프가 원하는 걸 중국이 이행할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봐서
1: 네.
0: 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뭐 특히 나쁘게 보일 만한 것들은 없어 보이는데요.
1: 예.
0: 말씀 주셨던 대만 이슈가
1: 네.
0: 만약에 저의 예측과 반대로
1: 네.
0: 트럼프가 대만만은 우리가 수용 못하겠어.
1: 아, 아직 그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요.
0: 네, 그렇게 되면
1: 네.
0: 대만 군사 긴장감이 올라간다라는 건
1: 예.
0: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지대한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우리는 완전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
1: 예.
0: 그런 것들은 좀 워낙 단기간에 한국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 있어서 네. 조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공동 합의서나 이런 걸 작성합니까?
0: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1: 아, 그럼 작성을 했다면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일단은 갈등 봉합 을 했고 네. 앞으로 여기서 상당 기간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정도의 시그널을 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0: 뭐 여기서 대단히 둘이 다시 악수하고 옛날처럼 뭐 네. 네, 뭐 그 공동 무역의 길로 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1: 네.
0: 적어도 여기서 나빠지는 방향은 아닐 거다라는 네.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사실은 두 정상이 만나는 게 작년에 그 APEC에서 잠깐 만났었던 걸 제외하면은 거의 9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9년 전 미중 정상회담과 지금을 좀 비교하면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어요?
0: 그때도 베이징 이제 자금성에서
1: 네.
0: 환대를 해서 이벤트를 하고 뭐 예.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중국이 조금 더 세련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아까 어제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내려오는 그 순서도 있지만
1: 네.
0: 제가 또 봤던 건 응대한 사람이 누군가.
1: 아, 응대한 사람이 누군가?
0: 네.
1: 예.
0: 지난번 17년도에 응대했던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갔거든요.
1: 네.
0: 외교부 장관 양재출 제 이름이 제가 기억이 네. 틀리지 않으면
1: 네.
0: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실세에 있는 분이 나가서 응대를 했고 이번에는 한정이라고 하는 조금 실세에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 네. 응대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한테 살짝은 서운한 모습
1: 아.
0: 그리고 트럼프가 조금 더 너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1: 아.
0: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네. 중국이 보여준 거 아닌가.
1: 네.
0: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이 잔뜩 조금 쫄아 있었다고 하면
1: 네.
0: 이번에는 중국이 원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내고
1: 네.
0: 우리가 어필해야 되는 이제 서운함도 좀 어필을 하고 이런 식의 구도가 조금 더 제 눈에는 보이긴 했습니다.
1: 네. 아까 이번 그 협상을 바라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는 점하고 미국이 바라는 점 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본인 지지 진영에게 유리한 어떤 성과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0: 일단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서
1: 네.
0: 중국이 피라미드 최꼭단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H200 같은 걸 지금 주면 안 되는 거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0: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중국 시장을 보고 있지만
1: 네.
0: 중국 입장에선 지금은 시장이 빠지지만
1: 네.
0: 저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솔직히 지금은 중국 반도체 국산화가 좀 지연될 것 같아
1: 네.
0: 라고 해서 시장이 빠졌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H200을 받았다고
1: 네.
0: 반도체 국산화 안 하지 않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미국한테 받은 칩 가지고는 학습용 모델을 열심히 만들고
1: 네.
0: 국산화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1: 아이고, 그건 우리한테도 안 좋게 들리는데요.
0: 중장기적으로는
1: 네.
0: 안 좋죠.
1: 네.
0: 트럼프 임기 내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면
1: 아.
0: 이게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1: 그리고 관세도 그럼 미국 차원에서의 주제인가요?
0: 관세는 지금 어쨌든 아이파 관세 이제 위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물론 항소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1: 네.
0: 이건 조금 힘을 잃은 것 같고요.
1: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0: 그래서 관세를 더 올리거나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아.
0: 지금 가져온 장표를 좀
1: 네.
0: 보시면은
1: 예.
0: 이게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하는 거 그게 이제 맨 위에 있는 47%대 이게 중국한테 부과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하는 건데요.
1: 네.
0: 아시는 것처럼 이 이상의 레벨은 부과하는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많은 생필품들은 중국한테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많이 물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 예.
0: 이걸 더 올리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1: 네.
0: 두 번째로 제가 보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제 기술이었고
1: 기술.
0: 두 번째는 저는 희토류라고 봅니다.
1: 희토류도 중요한 주제군요.
0: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1: 예.
0: 희토류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저는 희토류 못 봤거든요.
1: 네.
0: 히토유가 사실은 저는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 왜 그러잖아요?
0: 첫 번째, 무기를 만들 때 히토유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지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쟁이 연이어 터졌고
1: 네.
0: 만약에 혹시나 대만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하면
1: 예.
0: 미국의 국방력이 누구보다 강하다라는 걸 더 널리 알려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1: 네.
0: 지금 히토유 공급이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증거가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1: 예.
0: 우리가 이란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1: 미국 입장에서 히토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0: 중국한테.
1: 지금 협상에서요? 예.
0: 대만 관련된 것들을
1: 아, 그거를
0: 중국은
1: 부드럽게 넘겨주는.
0: 네. 원할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이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히토류가 첨단 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1: 네.
0: 아시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AI 영역에 있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다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상 지금은 히토류 없이 미국이 국방 안보, 기술 안보 두 가지를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아주 원활하게

0: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거 혹은 트럼프가 본인 개인의 이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러니까
0: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본인의 정치를 위한 그런 협상처럼 이번 미중 협상을 끌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 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보여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0: 네.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금융인들이 많이 가시긴 하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다가 좀 어느 순간부터는 사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번 미중 협상에서 이런 주제들도 조금 다뤄질 걸로 보십니까?
1: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게 트럼프의 개인의 이익 입장에서.
0: 계속해서 네. 같은 주제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1: 네.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방국들이 잘 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네. 거의 1조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우방국도 영국 포함해서 정말 중국이 파는 물량만큼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우선순위에 앞에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
0: 네.
1: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뭐 굉장히 앞단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중국이 많이 사줄 거냐도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양보해서
0: 네.
1: 매도하는 물량을 조금 줄일게 정도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긴 하지만 박수현 팀장님은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1: 조금 더 그 구도가 네. 지금까지 전개로는 이 퍼즐 맞춰지는 구도에서 더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런 거는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네. 그래서 저는 스몰 딜로 보는 게 트럼프 개인이 원하는 것들은 네. 충분히 저는 계약이 성사되고 거기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협상의 뭐 승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얻어간 것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1: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 국익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가는
0: 네.
1: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한국 국익 입장에서도 이 협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스몰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좋고 중국도 좋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국 국익에는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좀 해석될 수가 있을까요?
1: 단기론 좋지만 장기론 안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양국이 충돌을 덜하게 되면
0: 예.
1: 아시는 것처럼 무역 관계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떨어지니까
0: 네.
1: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익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기술의 피라미드 꼭지를 중국이 점점 가져간다고 하면
0: 예.
1: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지하는 어떤 정책의
0: 네.
1: 정밀도나 어떤 세심한 정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2017년 그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돌이켜보면 2018년에 증시가 양국 간의 그 격화 모드로 가면서 굉장히 증시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9년간 안 만났다는 것이 그 두 국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더 격화되는 국면은 아닌 걸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저도 갈등이 더 격화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
0: 예.
1: 트럼프 1기 때는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일단 무역 분쟁이라는 걸 처음 겪으면서 대응을 예. 잘 못해서 횡설수설했었고 네. 마침 또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요.
0: 네.
1: 그리고 중국이 공동부위라는 걸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삼중고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아졌거든요.
0: 네.
1: 중국이 어찌 보면 그때는 굉장히 급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관세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0: 네.
1: 우회 수출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수출 기지를 옮겨버려서 메이드 인 뭐 베트남이 됐든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가 됐든 이런 네. 식의 구도를 가져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0: 네.
1: 수출이 서프라이즈가 매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도 잘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이슈가 트럼프가 악수를 두면서 미국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뭐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0: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과 협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중국과 협상이기 때문에 더 큰 갈등으로 격화되는 것 없이 협상이 되는 스몰 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0: 네.
1: 바이든 대통령 때도 중국장이 이렇게 좋지 못했고
0: 네.
1: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좀 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뭐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대비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기술 규제를 잘하긴 했습니다.
0: 아, 네. 지금과 정반대군요.
1: 네, 그래서 그때는 개인의 사적이 전혀 없이 예. 국익을 대변했고 그때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만큼의 어떤 기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0: 네.
1: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좀 일일비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때 당시랑 비교해 보면 네 사실은 지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기조가 상당히 상반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 그러면 이번 그 개인적인 레벨의 협상 이후에 이란 사태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십니까?
1: 대만 관련된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0: 네.
1: 만약에 대만 이슈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안 한다라고 하면
0: 네.
1: 저는 이란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미중 정상이 회담 이후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굉장히 강경했던 그 발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엄청 열린 그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0: 예.
1: 사실 제가 중국을 오래 본 입장에서
0: 예.
1: 중국을 두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0: 네.
1: 이게 팩트로 중국은 정권이 잘 안 바뀌죠.
0: 예, 안 바뀌죠.
1: 사실 정권이 안 바뀌죠.
0: 예.
1: 리더가 바뀔 수는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또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장기 시야를
0: 예.
1: 본다라는 게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이기고 다음은 없고 다만 중간선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어떤 시계열의 차이에서 오는 정책적인 관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KB증권 아시아 시장팀의 박수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윤지호의 경제쇼가 시작하니까 기억하시죠? 함께해 주시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 햇살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을 뜻합니다. 한자어 가운데는 발음이 두 개 이상으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신성인도 첫 번째 한자 살자가 살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 쇠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쇠로 발음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감하다 또는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감쇠, 상쇠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매혹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매우, 몹시라는 의미로 쓰여서 뇌쇠라고 읽습니다. 뇌살이라고 읽기 쉽지만 이때는 뇌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체와 일절이 있습니다. 일체는 두 번째 글자가 모두라는 뜻을 가져 결국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일절은 끈타를 뜻하는데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재산 일체를 기부한다고 하고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출입을 일절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31.5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8.9도나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서울 지역이 높았고 원주와 동일하게 31.5도로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속초로 17.4도에 머물면서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 쪽은 낮에도 이렇게 선선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선선하겠고 20도 안팎까지도 유지되는 곳이 있어서 낮 더위는 이 지역은 좀 쉬어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서울은 내일과 모레 글피 일요일까지 계속 31도의 낮 기온이 예상돼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서 더웠지만 점점 더 동쪽도 더워질 전망이고요. 내일은 서울이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이제 아침 기온도 제법 활동하기 좋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맘때보다 높기 때문에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고 주말 휴일에는 대구도 32,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대부분 지역이 유지되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노사 양측의 사후조정회의를 모레 다시 열자고 공식 요청했고 삼성전자 사측도 공문을 통해 노조의 대화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배지 제도화와 투명화 계획이 있으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사금융업자 1,500여 명을 적발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되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가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등을 거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오늘 회담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11살 강모 군의 사인이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예비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강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돼 추락사 추정 예비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BTS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릅니다. 피파는 BTS가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팝스타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에이지 프레젠츠와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받은 글로벌 투어를 개발해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어의 세부 정보는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와 악령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출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1사업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누리호 5호기 조립이 70에서 9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누리호 5호기는 올해 3분기 발사를 목표로 조립과 시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 일행의 남측 방문을 승인했습니다.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갖고 이 경기의 승자가 23일 결승전 경기를 갖습니다.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 4만 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등 생선 4종의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7월 말까지 닭고기 3만 톤, 연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 톤에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7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대 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5도입니다. 류닝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다는 것이 거듭 입증됐다면서 미중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통화한다면서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언급한 뒤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참여하고 있고 전적으로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거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도 활약했고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맡고 있는 박종진 후보로부터 연수갑 청사진과 선거 전략,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미중 정상회담 오늘 낮에 열렸습니다. 트럼프 2박 3일 중국 방문 일정 중 하이라이트죠.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뭐 회담 분위기랄까요? 이제 전후 뭐 모두 발언 뭐 이런 분위기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의 인연은 참 질긴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대 후반에도 미중 무역 갈등이 다 뭐다 맞습니다. 말들이 많았었고 상당히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두 정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선거 패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고 근데 미중 간의 뭐 갈등이다 이런 것들 뭐 신냉전이다 이런 말들은 다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분위기를 온화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두 나라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의존 관계예요. 적대적인 의존도 있겠지만 정말 공존의 의미에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옛날에 미국과 중국 간의 20세기 중반부터의 관계가 항상 그런 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싸우면서도 또 통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축혀 올리는 말들도 오늘 제법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제가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마이애미에 플로리다의 좀 위쪽에 올란도가 있으면 거의 밑에 쪽에 마이애미인데 마라라고 리조트. 제가 워싱턴 특파원들 중에 유일하게 거기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까먹었네요. 김기영 대변인님,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4: 사실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관점은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이제 피벗 투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많이 왔고 그거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그 표현을 한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 화장을 안 한 민낯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지만 본심은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견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대로 한 부분보다는 좀 로키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교는 이제 계산된 미소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만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위대하다, 아름답다, 뭐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다만 저는 시진핑 주석의 워딩 중에서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할 수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노골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패권 국가가 올라오는 이른바 후발 국가에 대해서 뭔가 패권 국가가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학적 용어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신흥국이고 패권국은 미국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네. 싸우지 말자 이 얘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만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양안 문제 관련해서 건드리면 충돌할 수 있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과의 어떤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로키가 된 것 같고요.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좀 하고 싶은 워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래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곡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기네 팔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3T라 그래요. 타이완, 테리프, 관세, 테크놀로지, 기술 이 세 가지. 거기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이 딱 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진짜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자체 경제 문제만 있으면 모르는데 요 부분이 미국으로서도 쉽게 바토할 수 있는 그런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도 미중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다. 요 부분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초일류 기업 최고 경위자들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젠슨 항은 앵커리지에서 그 에어포스 원이 내려가지고 태워갖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3: 네.
2: 그럼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갔는데 자 결국은 김수진 평론가님 핵심은 무역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3: 아 근데 이거는 핵심하고 격가지를 분리할 수가 분리할 수 없을 없다. 정도로 그러니까 무역, 통상, 산업, 경제, 군사안보가 다 얽혀 있는 그런 회담일 그러네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마 이 지도자들의 뇌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물고 물리는 의제들이 또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란에서 발목이 단단히 잡혔는데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많이

0: 받아가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압박도 할 수 있고 중재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내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하지 마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독립 지지하지 마라, 또 이 핵심 이익을 또 걸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문제가 또 얽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회사들도 중국 공급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토류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회사들의 관점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타진을 함으로써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 관계도 있고 그 이상의 또 갈등 관계도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또 이제 대만, 이란, 반도체 이 삼각형이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이제 뭐 이란 문제가 최근에 이제 또 기존의 무역 문제와 함께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얘기는 될 건데, 그래서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다 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뭐 이란 문제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건 많지 않다. 이런 외신 어떤 분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이른바 이번에 이제 빕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스몰 딜이 좀 이뤄질 수 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젠슨왕이 간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 최종 병기 협상용. 그러니까 협상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젠슨황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고성능 반도체 AI 칩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젠슨황 엔비디아 쪽에서 그걸 팔 수 없게끔 됐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그거를 팔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한테 갈 수 있는 카드는 희토류지 않습니까?
1: 네.
2: 안정적인 어떤 공급에 대해서 바타하고 또 하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보면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두 같은 거를 좀 사주는
1: 네.
2: 서로 간에 약간의 생색낼 수 있는 국내용으로 생색낼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 문제 관련해서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당이론적인 얘기들 그런 쪽에서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양안 문제 관련해서 대만 문제도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 문제 건들면 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언론적인 얘기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님, 우리나라의 영향,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미중 정상회담하면 이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고 뭐 거기에 한국도 일정 부분 우리의 그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한국의 의제가 관철되는.
1: 예. 한반도 네. 의제가 거기서 조금 저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일단 북한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북한을 본인은 어느 정도는 네.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중국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그 뭐 핵무기 만들고 이런 것들을 편들어 준다든지 둘 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들 입장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해결될 실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을 좀 기약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문제보다는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에 네. 관련한 문제가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이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경우입니다.
1: 예, 예. 네,
0: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도 강해지고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한국이 거기에 치여버리는 신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빅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스몰딜이거나 현상 유지거나인데, 현상 유지가 되면은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불편들은 계속 우리가 안고 가겠지만, 스몰딜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에는 뭐 단기적으로나마 큰 호재가 아닐까.
1: 네. 네,
0: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재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희토류 관련한 문제들까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스몰딜 정도로 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산업에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김기웅 대변님,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됐을 때
1: 네.
2: 치열하게 싸웠을 때 이득을 보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0: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제조 패권 국가, 특히나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수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중국과 관계가 미국과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 중국이 소위 말해서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위를.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 친해지면 안 되고 또 멀어지면 또 고래 싸움에 이제 저희는 새우는 아니죠. 이제 새우는 아니지만 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네? 참치.
1: 예. 네. 참치. 상어 어떨까? 상어 정도.
0: 상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양안 문제 대만 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입니다. 역할. 근데 지금 주한미군 관련해서 동맹화 현대화 동맹의 현대화라는 그런 이름 하에 네.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정하고 돼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북한만 생각하느냐. 북한은 너희가 하고 우린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관련했을 때 트럼프가 막상 나토 플러스 일본 대한민국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공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인 고민에 막닥뜨릴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양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전적권 환수와 동맹의 현대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요. 자, 오늘이 지방선거 D-20입니다. D-20. 자, 3주도 이제 꺾어졌어요. 정청래 대표 오늘 울릉도 찾았습니다. 자, 이건 짤막하게 정청래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 네.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떠세요? 김수인 평가.
3: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조금은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선거의 공식이기도 하고요. 지방선거는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실상의 네. 그 당을 대표하는 존재로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총선 때 어느 당의 대표가 누구였다는 기억하시더라도 지선 때 누구 어느 당의 대표가 누구였다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뒤로 좀 1.5진 정도에 포진하는.
2: 지역이 자체 알아서 좀 그렇죠. 선거운동하는.
3: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또 정성래 대표도 여러 이제 적극적 행보를 하다가 뭐 오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 번은 이제 스스로를 좀 점검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최근 며칠간의 행보는 상당히 크게 두드러지는 톡톡 튀는 그런 행보는 아니었다. 조금 저변을 돌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수준의 행보였고 어찌 보면은 지방선거 때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김기영 대변인께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원톱 체제라고도 네.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뭐 장동혁 얼굴로 선거를 치르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됐고 그 논란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자, 그렇다면 지금 3주일도 안 남은 이때 뭐 장동혁이 전면에 나서냐 안 나서냐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데는 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막 전면에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는 게 네. 당에 이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니는 게 이득이 되는
0: 제가
2: 겁니까?
0: 제가 볼 때는 중앙 단위가 해야 될 게 있고요. 예, 지역 단위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콘텐츠 있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예리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소취소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메시지를 내고 싸우고 있고요.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김영복 전책실장이란 분이 국가 배당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있는 분.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강한 어떤 전통적 지지자분들한테 강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남 주변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서 많은 많은 환호도 받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고 절실함을 좀 표현하는 연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이 선으로 후퇴하다. 그리고 뭐 배제를 해야 된다.

0: 아까 여쭤봤고. 자, 요거를 짧게 하나만 한번 우리가 정청래 장동혁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수민 평론가. 네. 정청래 대표가 정말 딴 데 몰라도 이건 이겨야 된다. 어딥니까? 광역단체장 중에.
1: 일단은 대구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전북 아니고?
1: 아, 전북은 지면 네. 안 되는 곳이죠.
0: 네,
1: 네. 네. 지면은 대표 연임이 어려운
0: 그러니까.
1: 수도 있는 지역.
0: 그러니까 정청래 거죠. 대표 본인으로 네. 보면 전북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네. 어떤 의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노선이 전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밀리면 더 밀려날 데가 없다. 다른 지역을 이긴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사실 이번에 전북 도지사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네. 소위 친청계로 또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마치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하고 합당해가지고 이제 공동대표가 됐는데 좀 그쪽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광주시장 후보로 네, 공천을 네. 받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 쪽 광주 쪽에 발이 묶여 있었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왜냐하면 상대방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노선으로서는 전라북도인데 근데 이제 고지. 저기를 점하면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거는 민주당 대표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이다. 이건 대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교롭게 대구와 전북이 또 요 비슷합니다. 그
0: 위도가?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지역에 상당히 도리도리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김경 대변님. 장동혁 대표.
2: 서울입니다.
0: 아, 대구가 아니고 서울이에요?
2: 서울입니다. 예. 대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이라고 얘기한 게요.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을 이기면 남쪽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을 이기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단선적으로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죠. 서울, 부산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중도적인 색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긴다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많은 쪽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정책과 모든 메시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거고 저는 15대 1이다. TK 빼고 약간 경북 빼고는 다 이긴다. 아, 민주당이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오만하게 됐는데 저는 오만한 권력을 세력을 심판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절박감을 네. 가지고 절실하게 해야 된다고.
0: 자, 말씀하신 서울로 가봅니다. 정은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포럼에서 폭행사건, 1995년 폭행사건에 관한 해명을 했습니다. 정은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어제 제기한 이유에 대한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입니다. 이는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또 당시에 보도됐던 기사들, 취재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민자당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런 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0: 자, 지금 이제 정은호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쨌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하지 양천 구의회의 속기록은 어느 한 정파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 그게 뭐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양천 구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걸 말한 당시의 구의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가 구의회 회의록에 있었던 것은 의혹의 단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질문할 수 있고 따져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0: 없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확정된 사실 이런 것들이 담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판결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현재로서는 판결문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근데 조금 관건이 되는 거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기를 네.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
1: 그렇죠. 그게 있었죠.
0: 그래서 그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 주장에 힘을 싣는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신분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목소리나 녹취록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좀 불신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판결문을 뒤엎을 만한 정도의 증거나 증언이 나왔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의 뭐 김재섭 의원이나 이쪽 인사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본인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했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고발은 상징적인 또 방어적인 고발이지 실제로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폭로가 옳았다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자, 김규익 대변님. 그 네. 서울시장 후보로 개혁신당 나온 김정철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분은 그 변호사인데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판결문에 보면 뭐 정치 사건, 정치적 견해 등에 뭐 이걸로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등이 있잖아요.
2: 그럼요. 등이
1: 그러면
2: 있죠.
1: 왜 그러면 만약에 그 카페 여주인과 종업원이 판결문에 언급이 안 됐을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단 피해자로 지금 돼 있는 사람이 그 말리던 비서관, 그 다음에 출동한 경찰관이고 이분들은 만약에 그런 어떤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피해자로 안 돼 있거든요. 굳이 판결문에
2: 그렇죠.
1: 판결문은 아주 상세히 적지 않는 한 그래서 피해자나 참고인 조서를 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다는 법률가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30년이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원호 후보가 본인이 소명을 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판결 관련해서 그 소송 과정에서 오고 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술서. 네. 그런 것들을 공개하시면 돼요. 근데 공개 안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는데 네. 당사자가 하셔야 돼요. 고소. 본인이 5.18 관련해서 이게 있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성 종업원 관련해서
1: 없었다.
2: 외박 없었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시면 뭐, 돼요.
1: 외박 요구.
2: 외박 요구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적으로 오늘 정원호 측에서 폭행 사건은 상황 수습하려다 휘말린 거다 하면서 동석자 주장을 했는데 이건 본인들이 말하는 그 판결문에 맞지 않습니다. 정원호 후보는요. 네. 경찰도 때렸습니다. 아니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황 수습하려고 경찰을 때립니까? 그리고 시민이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시민 가슴을 또 발로 찼습니다. 이것도 폭행 사건 상황 수습하려다가 시민 때린 겁니까? 그래 본인 자해했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아니 판결문에 자해는 안 나오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석자 주장이 본인이 주장하는 판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판결문에 모든 내용이 다 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의원이요. 기자 출신이고요. 구청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구청장인데 제가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하고 비서가 술 먹고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종업원을 외박을 하려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술 먹고 싸웠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속기로? 그러면 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관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야겠죠. 근데 사실상 유흥주점 얘기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1: 자, 근데 반면에 또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들 최근에 뭐 감사의 정원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절속으로 강했고 뭐 혈세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 자기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면 해당 조형물 전쟁 기념관으로 옮기고 또 뭐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뭐 관광용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수민 평론가님 아,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그 차원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대 서울시장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0: 인사인데 이런 시장 시절에 있었던 사업들의 실패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거론되는 것들은 다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 네. 시장할 때는 서울형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습 준비물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디딤돌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조형물이라든지 보여주기식 치적을 쌓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점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번에 선을 보인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감사받을 정원이 아닌가. 예, 저걸 한다고 270억 원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조형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나라랑 연결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나라 쪽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결례인 그런 사업인 거고 그리고 광장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골치 아픈 게 문화에 대해서 무지한 단체장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가 자신이 문화에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단체장인 거거든요. 그런 광장이 자꾸 이미 동상도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한데 이 광장을 좀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한강에서도 별 필요도 없는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을 버스라고 그렇게 해서 한강에 너울만 일으켜가지고 여러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시설을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뭐 정원호 후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도전자 입장인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거를 이슈의 중심으로 띄울 수밖에 없겠죠.
1: 네. 김유경 대변인님 똑같은 질문.
2: 이거를 감사의 정원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진짜 잘 모르는 이름도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와서 유엔 평화군이 와서 지켜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돌을 가져와서 여기에 그거를 상징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나라가 참전국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이렇게 60여 년 전에 70여 년 전에 이렇게 도와준 대한민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혹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 아닙니까? 정원호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딱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요. 시민들이 서로 타려고 합니다. 그게 속도가 빠르다 늦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찾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 모든 건 수용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다. 그런 부분은 바꿔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기 위해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왜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비판하는지 정도를 넘어섰다고.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도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장안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매송휴게소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산 북가

0: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가볼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북갑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통한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하정우 39, 국민의힘 박민식 21, 무소속 한동훈 29.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49, 박민식 45. 팽팽했고요. 자,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50, 박민식 37, 하정우 대 한동훈은 하정우 46, 한동훈 40. 김기중 대변님,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단일화 단일화 이제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비교적 팽팽하면 단일화는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팽팽한 거를 떠나서 단일화는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망하세요?
1: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만약에 원하신다고 한다면,
0: 네.
1: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일 전선을 펼쳐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전선을 넓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다 보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꼭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 보수,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보수고 국민의힘의 대다수 사람들은 가짜 보수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화학적, 그러니까 본인들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지자분들이 과연 돕겠느냐. 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확실한 2등을 통해서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갑작스럽게 한다고 사람들의 입장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자 구도가 좀 더 갈 것 같다.
0: 그래요.
1: 고쳐가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 3자 구도로 가면 하정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2: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만 예. 100%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0: 표에
2: 봅니다.
0: 표에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2: 60% 그. 정도 유리할 뿐이다.
0: 그래요.
2: 3자 구도에서도 하정 후보가 1등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3자 구도에서 박민식 후보가 1등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하정우 아니면 한동훈, 설령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처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등 아니면 3등하는 포지션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3자 구도라면

0: 높은 게 하정우, 그다음에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정우 후보하고 표밭 다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이고 단일화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걸 호재로 쓸 수도 있는 것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유권자들 지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유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을 여차하면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 더하기 무당층 이쪽들을 더 잡아낸다면 오히려 이 3자 구도를 활용해가지고 민주당 쪽의 확장을 막는 이런 선거가 가능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걸 한동훈 후보가 해낼지를 지켜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국에는 좀 한쪽으로 쏠림을 택할 거예요.

0: 유명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쪽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김기영 대변인 좀 짤막하게.
2: 예. 아, 예.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가 당선되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대승적으로 박민식 후보를 하고 전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음에 당권이든 아니면 대선에 뭔가 자기가 헌신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요. 자, 이번엔 대구 분위기 어떤지 뭐 그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뭐 초접전 양상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또 국민의힘 대변인 하시니까 그 분위기 좀 아실 것 같고 또 김수민 평론가님도 그쪽 고향이 네. TK 그쪽이시니까 네, 네. 지금 대구 분위기가 약간 좀 변화의 흐름은 있어요? 어때요?
0: 변화의 흐름과 원래 관성이 부딪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인 것이고 공소취소 논란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좀 된서리를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앞서 나가고 있던 것이 지금 박빙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아 넉넉하게 앞서 나가야 결과적으로는 겨우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낭패감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럭저럭 잘 버티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앞서고 있다가 선거 막판에 뒤집어졌다면 이거 다시 뒤집기 어렵거든요. 이게 주식처럼 주식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 물타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게 김부겸 네. 후보가 초장부터 너무 앞서 나가고 계속 그 상태 유지가 되면 김부겸 후보가 강자처럼 보이고 시민들의 견제심 가 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붙어버림으로써 역시 김부겸에게 쉽지 않은 선거구나. 김부겸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또
1: 타이밍이나 흐름상으로 그렇죠. 반드시 김부겸에게 나쁘지만은 않다.
0: 그렇죠. 이왕 붙을 거라면 마지막에 붙는 것보다는 본격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박빙을 형성하는 게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부추대전이라 그래요. 김부겸, 네. 추경호에서 부추대전.
0: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1: 정구지. 부추를 정구지라고 그러죠. 네. 정구지 대전. 자, 김경 대변인 대구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부추는 강정대? 뭐라고 하죠? 몸에 좋은 아주.
1: 몸에 좋죠. 네, 부추.
2: 몸에 좋죠.
1: 네. 정구지. 경상도에 정구지라고 합니다. 예.
2: 제가 볼 때는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라는 게 중요한데 모든 선거에 관통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오만한 세력을 응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권한과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권한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자제나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해볼 수 있다는 기대와 결합이 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대구라는 곳, 부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강력히 작용한다고 민주당은 생각하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받았고요. 그다음에 파면됐고요.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란한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는데 여기에서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버리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1: 네.
2: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원칙의 문제라는 이 부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작 기소를 통해서 사법 살인을 받았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조작 기소했으니까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1: 네. 김영범 정책실장에서 열린 이른바 AI 국민 배당금 얘기. 전 국민 함께 쌓은 기반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자, 야당은 기업 돈 뺏어서 국민에게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보면 참전을 했어요. 김정책실장 뜻은 국가 초과 지출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말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초과 이윤을 배당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음해성 가짜뉴스.

0: 해서는 안 된다. 자, 요 흐름, 요 상황은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 일단 그 제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예를 들어서 이윤에 어느 정도 초과분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세금을 걷겠다는 소위 횡재세를 제안했는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평소보다 호황 때문에 많이 거치는데 그 많이 거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 거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국가 재정 구조라든지 또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기업에 새롭게 어떤 과세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필요하면 과세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조차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너무 과잉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다. 사회주의라면 오히려 그런 재원을 무상의료라든지 어떤 뭐 주택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수익을 처리할 때 1822억 원을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용도로 쓰지 않고 네. 성남시민 배당으로 썼거든요. 예, 그 정책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나눠버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이건 사회주의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사회주의적인 수준에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인 예, 알래스카에도 그 석유 수익을 갖고 시민 배당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 다 보수 성향 주지사들이 했던 정책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념적인 소재조차도 아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김경 대변인.
2: 김영범 실장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책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 그렇다면 말의 무게나 그런 어떤 본인의 말이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도 없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만약에 코스피 5%가 떨어진 게 이용범 실장 탓이다 했으면
0: 김영범
2: 실장 탓이다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화를 냈겠죠. 정정보도 요청하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블룸버그에서 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가짜뉴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김영범 실장이요.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8번 썼고요. 초과 이익은 2번 쓰고 초과 세수는 3번을 썼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장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짜뉴스라고 하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다 가짜뉴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프레임으로 하는데 뭐가 가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실장이란 분이 SNS에서 정책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올린다. 시장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감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국무회의나 아니면 각 부처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툭툭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리고 국민들이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0: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 청구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3: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징계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쿠크다스 제공으로 징계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코미디합니까? 연어 술파티로 징계했다가는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니까 연어 술파티는 쏙 뺐습니다. 대신에 쿠크다스나 과자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하니까 우스울 따름입니다. 이화연 전 경기부지사가 쿠크다스 얻어먹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0: 같다는 뜻입니까?
1: 자, 지금 주진우 의원 얘기 들으셨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에서의 최근 직함이 공소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이군요. 자, 징계 청구를 한 경위 뭐 쿠쿠다스 얘기도 했는데 이건 김기웅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연합술 파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조작기소 공소취소 청문회하고 특검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연합술 파티 관련해서는 징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대한민국 검사가 지금 좌표가 찍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요.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리돌림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 수사관이, 검사가 자백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불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가 술자리 회유라는 게 코미디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안 했는데 소주에 연회 몇 점, 연어에 몇 점 먹고서 그걸 회유당해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습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님.
3: 네, 초점하고 논점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지금 결국에 연합술 파티는 징계 청구 사유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반입된 건 맞으나 그 현장에 박상현 검사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는 없다.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
1: 근데 술이 반입된 건 맞았다고 네. 결론을 내렸나요?
3: 일단 이제 뭐 교도관이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일단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 반입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안 했지만
1: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그 문구를 봤는데 뭐 연어하고 술을 반입은 인정했으나 이러는데 보니까 술은 확인이 안 되는데 연어 회덮밥은 들어왔거든. 네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3: 네.
1: 그 술 부분은 아직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3: 근데 이제 뭐 네. 연어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다. 아, 뭐
1: 그렇게
3: 이런
1: 거기서는
3: 얘기를
1: 그렇게 밝혔나 보죠.
3: 테스크포스 조사 네, 결과에서 네, 그렇게 네. 나왔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죠.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좀 논점을 좁혀야 되는 것이
1: 네.
3: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자백을 요구했을 뿐이다. 자백 요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다면 자백 요구 정도의 단순한 자백 요구였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냥 자백 요구가 아니라 불면 다른 걸 덮어주겠다.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쌍방울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한 부분은 금융관계 당국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 쪽에 얘기를 했는데도 수사가 좀 유야무야된 그 의혹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쪽으로 좀 논점을 좁혀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속 시원하게 어떤 진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진실이 비록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점을 좀 잘 짚어나가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꼬이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0: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또다시 봄인가 여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만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산맥 서쪽에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원인의 대부분이고요. 일사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충청 등 서쪽을 중심으로 더웠고요. 내일도 역시 서쪽 위주로 모레는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평년 기온은 물론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저녁까지 호남권과 경남 서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양 예상치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 및 충남 서해안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공항에서는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농도 자외선 지수 모두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0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로 오릅니다. 22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은데요. 일부 섬 지역의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135분간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금융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1,500여 명이 검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불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기준 가격을 정해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보는 순서. 오늘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후보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종진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 앵커 활동 오래 했고 21대, 22대 총선 등 국회의원 선거에도 여러 차례 출마했습니다. 박종진 후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종진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K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지역구 곳곳 다니시느라고 매우 바쁘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습니까?
4: 네, 6시에 여기 이제 동춘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한 1시간 반 있었고요. 그리고 8시부터는 이제 지하철로 이동해서
3: 네.
4: 예, 여기 그 동망역인가요? 야. 예, 여기 거기 그 지하철에서 이제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인터뷰 두 군데 지역 언론사하고 뉴스원 예, 통신사 인터뷰 해가지고 한 또 한 시간 있었고 오늘은 또 특별히
3: 네네.
4: 그 공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관위에
3: 네.
4: 후보자 등록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3: 아, 후보 등록하셨군요.
4: 네, 그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랑 만나서 네. 악수도 하고 네, 잘 이렇게 악수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2시에는 또 이 지역의 남인천 방송이라고 또 방송사
3: 네네.
4: 갔다가 네, 계속 오늘 또 여기 캠프 회의하고 현수막 문구 정하고
3: 네.
4: 그다음에 지금 우리 KBS 여기 이제 저녁 인사 나가야 되는데
3: 네.
4: 계속 KBS 1 우리 전종철 앵커 만나러 여기 기다리고
3: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정말 네. 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네. 바쁘게 다니시다 보면 이제 많은 유권자들 만나실 거예요. 시민들께서 네.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4: 네,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라를 구해달라. 꼭 당선 좀 돼달라. 국민의힘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3: 네.
4: 제발 민주당 좀 이겨달라. 파란색이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뭐 또 명함을 또 안 받는 분도 있고요.
3: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질책하거나 네. 이제 외면하거나.
4: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저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3: 네네. 네,
4: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3: 그래요. 나라를 구해달라. 제발 이겨달라는 말씀을 네. 많이 하신다는 얘기하셨고요.
4: 나라의
3: 얘기
4: 위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네네. 인천 서구 을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연수갑으로 자리를 옮겨서 단수공천 받으셨습니다. 왜 지금 연수갑에 박종진이 필요한지 출마의 변을 좀 한 말씀해 주세요.
4: 네. 이게 일반 총선이 아니고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네네. 당의 간판이나 당의 얼굴,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뭐 서울시장 나갔다가 원래 개항을 우선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하셨다가 여기 어떻게 보면 연수갑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의 어떻게 특징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연수갑은 서울의 강남이에요.
3: 네.
4: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보수의 당이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10년 이것을 되찾아오라는 어떻게 보면 당의 명령, 네. 준엄한 명령이고, 제가 아무래도 그 앵커를 오래 하고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나 전국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것도 있어서
3: 네네.
4: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 임무를 그 소명 의식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3: 네. 사자성어로 하면 실지 회복을 해라 뭐 이런 거네요. 다시 찾아와라. 네,
4: 그렇지. 잃어버린 땅을 빨리 찾아와라.
3: 네네. 자, 그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정확히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박종진 후보님 좀 경력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하셨고, 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어떤 도전을 하신 것도 여러 차례더라고요. 2018년인가요? 그때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21대 총선, 22대 총선도 출마를 하시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 2년 전에는 43% 득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 네, 43.5.
3: 그러니까요.
4: 5가 네. 중요합니다.
3: 아, 그래요?
4: 안올림하면 44입니다. 이게 1%가요. 어마무시하게 네. 중요합니다.
3: 아, 그래요?
4: 네.
3: 그래서 저기 이제 방송인으로서는 뭐 잘하시는데 정치인으로서의 박종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짤막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4: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정치를 옆에서 봤고요. 청와대 네. 출입 기자도 제가 5, 6년 했을 거예요.
3: 아,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정치인들 옆에 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훈수에 불과하죠. 바둑 해설가하고 바둑 선수랑은 전혀 다른 거죠.
3: 네네. 네,
4: 정치권에 와서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신은 저는 답답한 게
3: 네.
4: 대한민국이 좀 시장 경제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좀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것이다.
3: 예.
4: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3: 네.
4: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력.
3: 예예.
4: 네, 자원도 없고요. 땅도 좁고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이 나는 답이라고 보고 어느 조직이나 보면 20%의 사람이 전체적으로 80%를 매겨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3: 예, 예.
4: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도지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3: 예, 예.
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여기서는 규제 혁파죠. 사실은 자유라는 게 뭡니까? 규제 혁파가 어떤 자유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이거든요.
3: 네네.
4: 그 방송 그 앵커 하시지만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저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TV에서는 담배 피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규제가 어마무시하잖아요.
3: 그렇죠.
4: 네, 특히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야당 뭐 15초 했으면 여당도 15초 해야 된다, 뭐 균형 맞춰야 된다. 매일 예,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 특히 KBS는 아주 심하지만
3: 네.
4: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송 규제도 너무 많고 교육 규제는 말하면 뭐합니까?
3: 예.
4: 어마무시하게 많고 경제 규제 너무너무 규제가 많아요. 나는 이런 규제를 정말 제대로 혁파해서 네. 대한민국이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서 선진국들처럼 내가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북미 뭐 미국 뭐 네. 이런 선진국들 보면 굉장히 규제가 없거든요. 방송 규제도.
3: 네.
4: 그래도 우리가 방송이 10년 일본보다도 뭐 한 10년 이상 뒤떨어졌다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3: 예.
4: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3: 그래요.
4: 네, 저는 규제만 풀면 창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 창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대한민국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 네.
4: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를 하려고 했고
3: 네.
4: 이거를 꼭 실천하고 싶고 대한민국 부국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3: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뛰어들기 전하고 후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질문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활동하실 때도 지금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규제혁파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좀 자주 강하게 내시는 편이겠네요.
4: 항상 냈고요.
3: 그래요.
4: 특히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목소리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단어는 저 싫어합니다. 그냥 우파. 네, 자유우파, 이 우파 진영이 전부 찢어졌지 않습니까? 전부 이렇게 분열됐지 않습니까?
3: 네.
4: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좌파가 분열로 망했고, 우파가 부패로 망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는 목적이 하나 생긴 게 이 우파의 단합. 이런 우파가 하나 되는 거.
3: 네.
4: 이런 것들에 좀 아주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또 뭐 고민 상담 프로인 뭐 경기 클리닉이라든가 뭐 약간 예능 프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 네네.
4: 예. 왜냐면 김어준 씨도 보면 굉장히 예능적으로 시사 프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3: 네네.
4: 그런 어떤 대세가 있어서 저도 좀 예능적으로 웃으면서 시사를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래요.
4: 자, 네, 근데 요즘 생각하면 뭐 셀프 공소 취소도 그렇고 지금 뭐 김홍문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거의 뭐 사회주의 거의 뭐 장동혁 그 대표의 말로는 공산주의적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배분 방식에
3: 네.
4: 특히 뭐 지금 삼성전자가 핵심인데 네. 뭐 주식을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얘기에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3: 네, 상대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이분은 그래도 뭐 운동권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네, 저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여당 전체나 독재하시는 그 이 정부의 방향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신 뭐 송영길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얘기는 그리고 송영길 후보하고 뭐 클린 정치를 하고 클린 이번에 선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3: 네네.
4: 서로 비방을 자제하고 뭐 개인적으로 특히 잘 알고 좀 잘은 몰라도 그래도 쾌도남마에 출연했던 분이고
3: 네.
4: 예,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제 친구의 선배이고 뭐 이래가지고
3: 제가 항상 대한민국 사회는 얽힙니다.
4: 네네. 그래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3: 네.
4: 선배님이신데 네. 내가 뭐 어떻게 또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는 난 정치판에서는 정말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 네.
4: 예, 자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 깨끗한 정책 대결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어저께 송영길 후보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4: 네. 송영길 후보는 그리고 우선을 하셨잖아요. 좀 선배 후배한테 좀 물려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3: 자, 그리고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거물 정치인입니다. 자, 상대하기 좀 버겁다는 생각도 잠시 듭니까? 아니면 아 그래? 거물이야? 그럼 내가 더 의욕이 생기는데 어느 쪽입니까?
4: 무척 버겁죠.
3: 네.
4: 굉장히 또 인천시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3: 네. 5선의 당대표.
4: 그리고 카리스마 이 포스가 느껴집니다.
3: 네.
4: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또 의욕이 굉장히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이면서
3: 네네.
4: 꼭 이기고 싶은 선배님이시죠.
3: 네.
4: 송영길 후보를 이기면 저는 정말 이 당에 굉장한 그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더 솟구치는 것도 이 두 개가 다 같이 연결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더러운 상대이기 때문에 더 의욕이 더 솟구치죠.
3: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0일과 11일 만 18세 이상 인천 연수갑 거주 성인 남녀 501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무선 ARS 방식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송영길 51.7, 박정진 32.6.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4: 이거 어느 회사에서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3: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
4: 아, 예, 예. 예, 또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3: 그래요. 예, 예. 예,
4: 민주연구소에서 한 거랑 또 여의도 한 거랑 또 다르고 또 꽃에서 한 거랑 또 다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저 위축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아직 3주 남았기 때문에.
4: 예. 예, 지금 굉장히 다 뭐 보면은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다 분열되어 있어서.
3: 예.
4: 뭐 친한견이 친정견이 뭐 나눠져 있고 뭐 윤어견이 뭐 다 또 그다음에 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당 또 따로 해서 가시고 또 개혁신당도 있고 다 옛날에 우리 당이었는데 분열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러나 국민의
3: 네.
4: 많은 부분은 어쩌면 우파 자유와 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3: 네.
4: 저는 그걸 믿고 싶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3: 예,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인 출신의 방송 앵커 출신 시사 프로그램 진행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특히 쾌도난마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언론 방송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뭐 성장하고 착근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4: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3: 네.
4: 주민들, 국민들 만드는 딱 세 명 중에 한 분은 아는, 저를 알아보시니까.
3: 아, 그래요?
4: 굉장히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는 거는 정치 선거 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3: 네네.
4: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을 한 25년 했잖아요.
3: 그러니까 예.
4: 언론인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가 언론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언론인이 뭘 또 잘못하는 거를 지적할 수 있는 선배로서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도 갖고 있으니까
3: 네네.
4: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우리가
4: 많이 도움이 되죠. 기자라는 그 직분이
3: 네.
4: 많이 도움이 됩니다.
3: 그래요. 또 꼭 정치부 기자가 아니더라도 왜 판단을 계속하는 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기자가.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4: 우리 앵커님 하지 마세요. 근데.
3: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요.
4: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3: 박정진 후보님. 막 하시다가 들어와서 헤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밖에서 보던 정치판과 기자로서 보던 정치판과 직접 들어와 본 정치판.
4: 아니, 전혀 다르죠.
3: 전혀 달라요.
4: 전혀 다르죠. 전혀
3: 어떻게 달라요?
4: 예. 아, 글쎄, 뭐, 어떻게 다르냐면요.
3: 네.
4: 그냥 여기는 정치판은 정말 진흙탕에서, 권력을 향해서, 오직 권력을 향해서 싸우는 곳이에요.
3: 네.
4: 양보나 이런 걸 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네,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3: 아, 그래요?
4: 예. 네. 우리는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양보도 하고 중도도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3: 예, 예, 예.
4: 조금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3: 예.
4: 그럼 바로 그 모임이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3: 어떤
4: 정치
3: 그룹에서,
4: 예. 세력에서 아웃되는 거죠.
3: 그래요.
4: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잘 방향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 야,
4: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 제가 인생을 좀 그렇게 산 편인데
3: 네.
4: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갖고
3: 네.
4: 가줘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리더로서 내 입장을 갖고 그 리더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정도 초선도 안 했기 때문에
3: 네. 네,
4: 그런 제가 지금 어떻게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 네.
4: 네. 하여튼 이런 판단들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둑 아마추어 뭐 구단하고
3: 네.
4: 네? 프로 1단하고 싸우면 프로 1단이 이겨요.
3: 그러니까요.
4: 예.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프로 지금 한, 프로 한 1단이 아니라 뭐 한 5급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3: 아주 저기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요, 제가 최근에 또 안 거 중에 하나가 우리 박종진 후보님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4: 네네.
3: 인천시당위원장도 어떤 선거를 통해서 또 됐습니다.
4: 네,
3: 저 기사를 보니까요.
4: 예. 네.
3: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공천할 때도 좀 이렇게 신경도 쓰고 하셨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 네. 재보궐선거, 인천 지역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근데 제가 지금 착시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3: 네.
4: 제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변에 다 할 거 아닙니까?
3: 예.
4: 그러니까 착시현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3: 어쨌든 분위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4: 분위기 좋죠.
3: 그래요?
4: 예, 그리고 명함을 나눠주는 요즘도 이 지역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3: 네.
4: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른데 하여튼 저는 매일 1%씩 상승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3: 그래요?
4: 1%
3: 만나보는 사람들 보면은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4: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격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게 지금 계속 느껴집니다. 예. 참, 이게 선거는 투표 까는 거랑 뭐, 투표 까기 전하고 네네. 뭐 다르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거죠. 명함을 그래요. 주면서 그 민감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느끼는데 굉장히 느낌은 좋습니다.
3: 네네.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개 좀 드려볼게요.
4: 네네네. 좋습니다.
3: 뭐, 최근에는 조금 덜한데, 뭐, 비교적 뭐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이선 후퇴 뭐 요구도 하고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재 후보님께서는 이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자, 아까 이제 뭐 우파의 단합도 강조하셨는데 이게 해당 행위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4: 아니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우리가 스스로 흔들고 우리가 그걸 내려오는 그게 해당 행위지 뭐 해당 행위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당원 단계 당대표를 절대로 흔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비판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당원당규에 있어요.
3: 네네.
4: 그래서 해당 행위라고 한 거고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든 뭐 예를 들어 윤상현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그분이 대표가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 때 한동훈 대표 흔들지 않았습니다.
3: 네.
4: 이준석 대표 때 이준석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정해지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래요.
4: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방송에서 한 번도 문재인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존중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가 뽑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안 뽑았다고 해서 네. 남이 뽑은 사람 과반수가 지지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고 그게 또 당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답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
3: 그래요.
4: 그 기자회견을 또 중진들이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해당 행위나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행위가 없어진 거죠.
3: 그래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4: 그렇죠. 그때 당협장이 사실은 28명이 그때 모인 사람만 28명이지 사실은 더 의견을 모았으면 제가 네. 8, 90명은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3: 그때 박종진 후보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4: 네, 그렇죠. 마이크.
3: 예, 예. 그래서 그렇게
4: 생각나시는군요.
3: 네, 네, 그럼요. 그래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뭐 남양주의 뭐 주광덕 후보인가요? 남양주 시장 후보.
4: 이런 예, 예. 아, 주광덕. 예.
3: 예, 주광덕. 이런 분들도 전 의원이죠. 이분들도 뭐 이선 후퇴 얘기도 최근에도 하고 아니 뭐 이게 선거 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뭐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천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회나 이렇게 지금 뛰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장동현

0: 헷갈리네요. 제가 정치의 뭐야 단수가 낮아서 그런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라는 분은 당대표로서 지지선언을 해주는 게 맞고 지원을 네. 해주는 게 맞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로서 임무가 아닌가 그런 네.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 네. 박정진 후보님은 서울엔 강남, 인천엔 연수. 라는 슬로건 내 걸었습니다. 특히 연수구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속도전 공약했습니다. 기존 뭐 이재명 정부랄까요? 기존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박종진 표 실행 방안 갖고 계십니까?
0: 네, 여기는 그 연수 같은 경우는 얘기해서 지금 분당하고 같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분당 일단만 일기 신도시로 하시는데 아니고요.
1: 네,
0: 여기는 지금 같이 분당하고 연수가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기신데, 저 일산, 분당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예.
0: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도 지금 재건축이 한창 준비 중에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여기 연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언제 한번 우리 앵커님 꼭 와주시면은.
1: 네네.
0: 연수가 산도 있고 아름다워서 바다가 또 어우러진 곳이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뭔가 활기찬 동네예요. 그리고 막 정겹 막 이름도 선악동, 천악동 뭐 뭔가 그리고 연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래 연수. 사는 동네예요 여기가.
1: 아 그래요.
0: 목숨 연장할 연자. 목숨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긴 동네예요.
1: 얼마나 그래. 동네가 좋기에 그렇게 목숨이 연장돼요?
0: 정말 와 보세요. 너무 너무 예.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정말 여기는 도시가 35년 정도 된 도시지만
1: 네네.
0: 아파트 되게 과천이나 뭐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서초랑 좀 비교돼요. 분위기가. 예. 서초 반포가 원래 1단지, 2단지, 3단지 주공으로 되어 있을 때 그 5층짜리 쭉 잔잔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지금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엔 강남 인천엔 연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재건축 이런 거에 속도전을 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차별화된 실행 방안은 랜드마크예요.
1: 아, 예, 예.
0: 여기가 랜드마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 그 시그니엘 120층 같은 거.
1: 네네.
0: 여기가 랜드마크 아닙니까?
1: 그렇죠.
0: 저는 120층이 아니라 한 130층짜리 여기 좀 딱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땅도 좀 있거든요.
1: 네네. 네.
0: 네. 그래서 땅을 잘 찾아가지고 그리고 재건축되는 지역에다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런 과감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지금 속으로 갖고 있는 실행 방안입니다. 차별화된. 네. 네.
1: 자, 이제 부동산 얘기도 우리가 잠시 했으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유세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거든요. 특히 이 과정에서 1주택자 세금 부담이 과연 늘어날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거를 이제 주목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박정진 후보님께서는 부동산 세제 저기 포함해서요. 부동산 안정 대책은 어디에 방점을 둬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0: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이고 집 없는 사람은 월세 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 네네.
0: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국가는 보유세나 양도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다 선택해요.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 네.
0: 그래서 양도세라는 거는요. 집을 이사하는데 똑같은 30평짜리 예를 들어 10억에 살다가 똑같이 10억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양도세 나오고 나면 10억에서 8억이나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네. 똑같은 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라는 거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제 보유세를 많이 받고 양도세는 없애는 분위기인데
1: 네.
0: 저는 선진국들도 부동산의 실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저는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없애는 게 좋다. 없앨 정도로 아예 낮춰버리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이 집을 팔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가격으로는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래요. 그러면 매물도 잘 돌겠네요, 물건도.
0: 그렇죠. 매물이 돌아야지 세금도 많이 거치죠.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다다익선으로 세금, 양도세를 아예 걷지 말자는 게 아니라,
1: 네.
0: 아주 좀 줄이면, 내가 10억짜리에서 9억 5천짜리는 갈 수 있어도 10억 팔아가지고 7억, 6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저는 선진국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면 제대로 하자.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 저도 뭐 기자 때 국세청 출입하고 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지루.

0: 조건으로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다운시키자. 이거 둘 다 높이면 국민이 어떻게 삽니까?
1: 그렇죠. 특히 은퇴한
0: 월세,
1: 사람들이
0: 월세가 계속 못 살... 올라가죠. 지금 네, 월세
1: 은퇴한 사람들이 어렵죠. 네.
0: 전세 물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또 변수로 떠오른 게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조작기소특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이번 선거를 어느 정도 그 파급력,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 했더니 공소취소가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70% 이상의 국민이 안 돼요.
1: 네네.
0: 예. 네. 옛날에 무슨 한미 FTA 내용 아세요? 그랬는데 국민이 80%가 몰랐었대요.
1: 아,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0: 예. 옛날에.
1: 예. 네.
0: 그러니까 한미 그때 배종찬 그 연구소 소장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번에 공소취소는 국민의 70% 이상이 안 돼요. 이 뜻이 뭔지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예,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죄를 공소를 취소시킨다. 이거 히틀러도 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독재를 하더라도 정책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위해서
1: 네.
0: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이 관련해서 특검 법을 만든다. 아, 이거 말이 되나요? 우리 기자님.
1: 네.
0: 우리 기자님 죄 없애려고 공소 취소 이런 관련 법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1: 저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박종진 후보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0: 네. 저는 반문하는 거예요.
1: 예,
0: 공소가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민주주의 국가, 사법권 독립. 법치주의에서 가능한 일이냐. 나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아니라 이건 결정적 영향이라고 봅니다.
1: 그래요.
0: 네. 이건 좀 생각을 국민들이 깨워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1: 자,
0: 모든 인간은 평등하죠. 모든 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하지만 이재명은 예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가 되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1: 네. 네.
0: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네.
1: 자, 아까 이제 이른바 김영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논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거는 지나친 이념 공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국민 배당금 국민에게 다 나눠주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야죠. 그리고 삼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 삼성 직원과 삼성에 투자한 투자자가
1: 네.
0: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기본인데 삼성하고 저는 삼성 주식 하나도 없거든요.
1: 네.
0: 저는 삼성한테 제가 배당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예, 그리고 저는 삼성이 잘 되기는 속으로 바라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삼성의 이익을 받는다는 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믿습니다.
1: 네.
0: 제가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죠.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는 배당금이요. 주식 배당금이 1에서 2%거든요.
1: 네네.
0: 근데 선진국은 4에서 5%예요. 나는 이거를 우리가 나눠가질 게 아니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시장경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1: 그래요.
0: 네.
1: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박 후보님께 드릴게요. 선거날까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승부를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실 생각이세요?
0: 견제 없는 여당 독재 우리 연수구가 심판합시다. 이렇게 갈 겁니다.
1: 네.
0: 견제가 없으면요. 바로 독재로 가는 겁니다. 견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정치자 여러분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가 없으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 네.
0: 독재 막아주십시오. 견제가 없으면 독재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견제가 없으면 독재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앵커님.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 베이징으로 쏠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낮에 열렸습니다. 135분. 자, 이 시점에 세계 양강의 정상회담, 그 의미는 뭐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양자 정상회담을 넘어서요. 앞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네. 두 정상은 미중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의장대 사열과 예포 행사까지 함께했습니다. 이게 국빈 방문 형식으로는 최고 수준 예우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회담 전 공개된 장면들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함께 걸으면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동작을 크게 쓰며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 회담은 이제 아주 다양하고 큼직큼직할 텐데, 우리가 아무래도 무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135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결국 경제가 아니라 안보, 그중에서도 대만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시진핑 주석은 회담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직접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경고였는데, 특히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시 주석이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담은 원래 관세와 무역 갈등 완화, 뭐 첨단 기술 문제, 이란 문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중국은 회담 흐름을 대만 문제 쪽으로 끌고 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회담 전부터 대만 문제가 논의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 주석이 이를 핵심 카드로 꺼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이 투키 디테스 함정까지 언급하면서 호혜 관계, 상호 관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1: 네, 모두 발언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양국은 서로 어떤 프레임으로 관계를 바라보는지 잘 드러난 장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이 세계가 주목하는 만남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투키 디테스 함정을 직접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패권국과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이 충돌하는 역사적 패턴을 말하는 표현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런 충돌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존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시대의 과제라는 게 시 주석의 강조 목소리였습니다. 또 양국 공동이익이 갈등보다 훨씬 크다고도 말을 했고요.
0: 네.
1: 서로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0: 자, 그럼 이번엔 코스피 오늘 어땠는지, 뭐 8000을 넘냐 마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 못 넘었습니다.
0: 못 넘었어요.
1: 네, 코스피는 오늘 798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상 첫 8000선까지 불과 20포인트도 남지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장중에는 7991선까지 올라서 실제로 8000 돌파 기대감도 상당히 커졌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수급 구조였는데, 외국인이 오늘도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사실 최근 6거래일 동안 팔아치운 규모만 해도 26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아서 사실 눈길이 끌었는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0: 네. 자, 오늘 시장 자세히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떠받치고 있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지금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갈리기는 했는데요.
0: 네네.
1: 사실 오늘 시장 초반 분위기만 보면 8000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좀 강했는데, 장 후반 들어선 상승폭이 다소 줄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는데,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당초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이 컸는데, 네. 젠슨왕 같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까지 대거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하면서 그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SK 하이닉스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때 200만 원 돌파까지 했죠?
1: 네. 오늘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대형주 안에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 거의 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때 29만 9,500원까지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도 4% 넘게 오른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장중 신고가를 다시 쓰긴 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중에 199만 원대까지 올라서 200만 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리마켓 거래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 선을 넘었고 이게 상징적인 가격대 돌파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0: 네, 앞으로 주가가 너무 낮은 이른바 동전주는 증시에서 대거 퇴출될 가능성 커졌습니다. 왜냐?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1: 네. 이젠 실적이 단순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주가 자체가 너무 낮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위한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인데요. 네. 이른바 동전주 정리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증시의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이 200개가 넘는데 지금 전체 상장사의 이게 7%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투기성 거래에 온상이 되어오면서 주가가 워낙 낮아서 이제 작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0: 그래요. 그동안은 일부 기업들이 액면 병합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높여서 규제에 피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우회로까지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앞으로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서 운행하는 그런 열차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고속철도 통합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열차 증편 수준을 넘어서 KTX랑 SRT 운영체계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첫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내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함께 운행하는 중년 열차를 시범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좌석 수인데요. 기존 네. 단일 편성보다 좌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정부는 이번 시범 운행에서 통신과 제동, 비상제어 같은 핵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0: 그래요. 실제로 운행 노선, 시간대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특히 좌석 부족 문제가 이제 심했던 게 주말 노선인데 이것 중심으로 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호남선에서는 주말에 광주 송정과 수서로 오가는 노선이 대상인데요. 새벽 시간대 광주 송정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수서에 도착하는 상행 열차와 반대로 수서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으로 가는 하행 열차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경부선은 포항, 부산, 마산 노선 일부가 포함됐고요. 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된 상황입니다.
0: 이용 방식도 이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KTX, SRT 예매 시스템 이제 따로잖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1: 네,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했던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예. 현재 코레일 앱이랑 SRT 앱을 각각 따로 써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때 문어 영표라고 불렸죠. 이영표 KBS 해설위원. 이번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성적을 예상을 했습니다. 1승 2무. 자,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 1승 상대가 누굽니까?
1: 체코입니다.
0: 체코요.
1: 1차전인데요.
0: 들은 체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1: 뭐 2014년 이제 브라질 월드컵 할 때 예, 예. 스페인이 몰락한다. 또 이근호가 뭐 역할한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 맞춰서 문어영표라고 뭐 명성이 자자한데 송기성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6월 10일 첫 경기에서 체코 이기고 19일 멕시코 그다음에 25일 남아공하고 무승부. 네. 그래서 1승 2무 승점 5점 확보해서 2승 1무가 점쳐지는 홈팀 멕시코에서 조 2위로 간다. 뭐 승리의 전제 조건은 190cm는 없는 그 체코 선수들의 그 세트피스를 잘 막아내야 되고 또 공수에 걸쳐서 기동력 잘 살려주고 네.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첫 골 가능성은 누가 넣을 것 같냐. 그러니까 투르키의 벡스타스의 오현규 선수. 15경기에서 8골 넣고 있고 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치 선정이 좋은 오현규 선수가 넣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해설을 경기장하고 안방을 정말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 같이 생동감 있고 감동 있고 정직한 해설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팀 명단 이제 16일에 발표를 해서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 14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경기라는 과달라는 1600m 정도 그 비슷한 환경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한 경기 또 엘살바도르하고 또 한 경기 뭐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팀이긴 하지만 고지대에 적응하는 훈련으로 첫승 준비하는 데는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홍명보 감독도 KBS와 지상파 단독 인터뷰에서 체코전 승리 예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손흥민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 전략도 밝혔어요.
1: 네, 이게 박선호 축구팀장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네. 이제 손흥민 선수 어떻게 쓸 거냐. 네. 근데 지금 멕시코 가서 뭐 챔피언스컵 하면서 멕시코도 경험했고 LAFC에서 2선에서 도움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움 15개. 이제 그런 걸 보면 2선에서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규 선수를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인데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결정은 손흥민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득점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혀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증명하는 무대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본인은 뭐 본인의 경험을 살리기보다는 이번엔 과학적인 훈련법으로 접근을 하겠다. 아무래도 뭐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선수들의 뭐 차이, 적응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준비를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1차 목표는 일단 조별리그 통과해서 32강 토너먼트 가는 거고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뭐 잘 풀어가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보면 이번에는 경우의 수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수비도 백스리 고집하지 않고 네. 상대 수비에 상대 공격에 맞춰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월드컵의 기쁨을 팬들에게 돌려주겠다 네. 이런 각오까지 밝혀서 뭐 그간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모든 이제 그야말로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일단 믿고 응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김한수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체코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체코. 어떤 팀입니까?
1: 한마디로 큰 팀입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커요. 등치? 네, 등치가 커요. 그래서 피파 랭킹은 41이라 우리보다 좀 낮은 팀이긴 한데 네.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건 축구 전통이 굉장해요.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때
0: 아, 그럼요.
1: 예, 준우승까지 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하고 나눠져서 그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cm가 넘는 선수가 주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신장이 187cm예요. 뭔가 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뭐랄까요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눈에 들어오는데 네. 리옹의 요술사라고 불리는 파벨 슐츠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187cm. 그런데
0: 키가 187밖에 안 돼요. 그 선수는
1: 그 선수는 안 되는데
0: 되게 작네.
1: 지금
0: 네.
1: 리그에서 11골 넣고 도움도 3개. 전체적으로 탁월하게 공격을 조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받쳐주는 선수가 있는데 레버쿠젠의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시크 선수입니다. 네. 올 시즌 16골 넣고 있고요. 이탈리아 리그, 독일 리그를 뛰면서 나름대로 이 관록을 쌓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로슬라프 쿠베크 감독이 팀을 잘 짜놨어요.
0: 그래요.
1: 이 두 선수의 공격 이외에도 큰 수비수들이 결정.

0: 적일 때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체격 있고 뭐 체력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확실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스피드 얼마나 우리가 한 달 조금 안 남은 상황인데 네. 그것을 완성해낼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명단 발표 앞두고 불안한 소식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0: 네, 사실 오늘 이제 그 새벽에 랑스와의 경기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뛰어줘야 되는데 지난 브레스전에서 발목을 좀 다쳤는데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네. 실내 운동을 하고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이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왜 이런 거 나오면 부상주의보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지금 상황에서는 월드컵까지는 회복될 정도로 보이고요. 또 김민재 선수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하프타임 때 교체가 됐어요. 보통은 풀타임을 다 뛰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뭐 큰 부상은 아니고 약간 정도의 약간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 다행인데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26명의 명단에 지금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황인범 선수의 부상을 좀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아직 부상이 완전히 100%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 선수들이 부상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오래전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맡았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 이번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퀴라소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어요.
0: 네, 원래 이제 2024년에 감독을 맡아서 본선에 네. 진출을 시킨 감독입니다.
1: 네.
0: 가족 문제가 있어서 가족 문제라는 게 이제 딸이 조금 아파서 이제 그렇구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만뒀었는데 그 프레드 리턴 감독 그 다음 감독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퀴라소 입장에서는 긴급 처방을 하는데 그래도 잘 아는 감독을 그렇구나. 모셔왔다 이렇게 볼 수.
1: 나이 되게 많을 텐데.
0: 뭐 만으로 이제 47년생이니까 네. 78세입니다.
1: 만으로 78세.
0: 예. 그래서 우와. 우리로 치면 뭐 사실 여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네.
0: 최고령 사령탑의 기록도 세웠고요. 또 지난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8강도 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맡기도 했는데
1: 네.
0: 세 번째 월드컵 월드컵을 맡아서 퀴라소란 작은 팀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올 시즌 프로농구 우승 확률 0%에 도전했던 KCC가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6위팀의 우승이죠.
0: 네. 6위팀이 올라가서 다 이기고 돌풍의 소노마저 잠재우면서 어제 76대 이야. 68로 이기면서 4승 1패로 챔피언 결정전을 마무리 지었어요.
1: 놀라운 일이 벌어졌군요.
0: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원래는 6위까지 할지 떨어질 팀은 아니었는데
1: 뭐 그렇긴 한데.
0: 부상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서 좀 잘 부상들을 잘 털고 일어났고
1: 네.
0: 또 이상민 감독이 정말 자율농구를 잘 실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챔프전 MVP 허훈이 차지를 했는데
1: 예.
0: 뭐 아버지 허재가 97년 98년 시즌에 챔프전 MVP 했고
1: 예.
0: 형인 허웅이 23, 24 시즌에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물론 정규리그에서 19, 20년 시즌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아버지하고 형을 넘어서 통합으로 MVP를 차지를 해서 어제 인터뷰에서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역할이 크셨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짐승셋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다.
1: 그래서 아버지 포함.
0: 아버지 포함.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형인 이제 허웅. 야 그래도
1: 어머니가 아들을 셋 기르셨군요.
0: 예. 예. 그 짐승까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새 남자를 키우느라 뭐 고생했다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번 챔피언 결정전을 잘 치렀고요. 이상민 감독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사실 삼성 때 그렇게 우승 못했는데 이번에 본인의 원래 소속팀에 와서 선수 때 우승하고 코치 때 우승하고 감독이 돼서 우승하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마치고 나서 정말 스타 군단을 이끌고 우승해서 좋은데 이렇게 정규리그까지 해가지고 통합 우승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추억의 이상민 선수에서 이상민 감독으로 명장으로 거듭난 모습 계속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말 소녀부대를 끌고 다녔었죠.
0: 아, 그럼요.
1: 내가 보기에는 뭐 우지원 문경은을 누를 정도의 최고의 스타 아니었습니까? 사실.
0: 근데 아마 우지원 네. 선수는 아마 본인이 황태자였기 때문에
1: 동의하지 않더라도
0: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하튼 대단한 선수들이었고요. 결국 감독으로서도 우승했네요. 프로야구 삼성과 LG의 2위 승부가 마치 우승 경쟁같이 치열합니다. 초반부터 정말 불꽃이 튀고 있어요.
0: 네. 사실 화요일 날 첫

0: 맞대결에서 주중 맞대결에서 삼성이 9대 1로 이기니까
1: 네.
0: 그리고 삼성이 지난 2014년 이후 무려 4,373일 만에 8연승을 거두면서 반 게임 차인 LG를 앞서고 치고 나갔어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2연승을 거뒀으면 좀 더 벌어질 듯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또 박혜민 선수가 투중박이라고 그러잖아요.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혜민. 근데 정말 장타 두 개. 장타 3개죠. 홈런 2개와 장타 하나를 거의 지워버렸어요.
1: 네.
0: 다 펜스에서 잡아버려서.
1: 저도 봤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네.
0: 최용호 친 거 잡아내고 디아지가 거의 와. 넘길 뻔한 거 잡아내고 또 네. 7회에 이제 구자욱 선수가 친 걸 거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고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 표정이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LG가 5대3으로 이겨서 다시 네. 반게임을 뒤집어서 2위가 됐어요. 이제 오늘 3차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그 강철 매직인 KT가 선두를 달리는 사이에
1: 네.
0: 사실 처음부터 LG하고 삼성 우승 후보로 꼽았었잖아요. 그 두 팀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기는 팀은 이기는 팀대로 자신감을 회복할 거고 지는 팀은 또 지는 팀대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갈 길 바쁜 한화. 어제입니다. 이것도 어이없는 실수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0: 어제 이름할 상황인데 저도 이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포수가 투수한테 공을 던졌는데 네. 투수가 공을 못 받았어요. 약간 멀리 던지긴 했는데 그럼 보통 뒤에 유격수가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유격수가 주자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심우준 선수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공이 빠져버렸습니다. 3루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1: 왜 얘기를 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그 허인수 선수가 예. 투수 뭐 먼 거리 아니기 때문에 아. 정확히 던져줘야 됐었는데 그랬고 사실은 어제 뭐가 씌였는지 허인수 선수 또 번트 수비하다 원종혁 투수하고 또 부딪히기도 했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신인들의 뭐랄까요 그 의욕 약간의 좀 이해 부족은 이해하겠는데 이제 프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결국 3대1로 지는 바람에 어제 그 실수가 정말 좀 뼈아픈 상황이 됐죠.
1: 그래요.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내일 불금야구 이제 주말 3연전이 시작되는데 기아하고 삼성. 뭐 삼성은 지금 굉장히 상승세잖아요.
1: 네.
0: 최영호 선수 또 디아즈 선수 구자욱 선수 잘 치고 있는데 기아의 복동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1: 누굽니까?
0: 이 박재현 선수라고 끼끼라고 불리는데 아기 호랑이. 근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내내 홈런을 하나 쳤대요.
1: 네.
0: 근데 지금 올 시즌 홈런 5개 치고 3할 넘는 타율을 1번 타자가 하고 있습니다.
1: 야.
0: 마치 오타니를 보는 듯한 내용인데 근데 인터뷰를 보면
1: 네.
0: 인터뷰를 들으면 정말 좀 그래요. 하루하루 정말 간절하게 대회에 임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
1: 네.
0: 자기가 그렇게 강한지를 몰랐대요. 이런 선수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기아에는 그 김도영이라고 하는 아기 호랑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한 마라이오의 아기 호랑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내일 기아와 삼성의 경기를 보시면서 젊은 선수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크린 크랜베리즈의 드림스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사가 강해져 쭉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5도로 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주의 기온은 33.3도, 용인과 용산 32.9도 등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일사에다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산맥 서쪽에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낮 기온 오늘부터 30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일교차도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호남권과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5에서 20mm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영동 및 충남 서해안 쪽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셔야겠고요. 이 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 맑은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17도 등 10에서 17도 7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22도에서 32도로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섬 지역도 안개 짙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자욱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양보를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이 이란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본격 시작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한동안 멈춰 설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3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의장대 사열과 화동들의 환영을 받은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먼저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 화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동행한 기업인들을 소개하며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회담은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는 두 정상이 무역과 통상뿐 아니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한반도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명청시대 황제가 제사를 올리던 켄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에는 양국 정상과 수행단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시 주석과 오찬까지 함께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필수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해법 여지는 남겨뒀는데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에 경고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벤스 부통령이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관련 질문을 받자 전 세계의 핵무기가 확산하는 게 미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전쟁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연쇄적으로 원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선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경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특사 아랍 우방국들과 소통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수 조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으로

0: 우라늄 미국 반출, 핵시설 해체 등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와 마찰을 빚으며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 밝혔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 시민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도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이 이란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조치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방부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우호 피격 열흘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란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란의 시인을 기대하긴 힘든 만큼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비행체 엔진 잔해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 대사관으로 옮겨졌는데 아랍에미리트와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수일은 더 걸릴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기술분석팀 10여 명을 급파해 선체 파공 감식 등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했는데 대응 방식은 다른 33개 피해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나 태국처럼 다른 선박 통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 방안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측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7,900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7.4포인트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쳐 8,000피까지 약 19포인트 남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 8,37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8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조 1,67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총 26조 2,37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일부 공개하며 사측의 양보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타협을 촉구하는 압박이 세지면서 노사의 수싸움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파업만은 안 된다는 정부 메시지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은 성장, 수출, 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사후조정 결렬 이후 청와대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노동부 장관까지 연쇄 압박에 나선 국면입니다. 사측이 먼저 노사 간 직접 대화하자고 노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오는 16일에 사후조정을 재개하자고 노사 양측에 권고했습니다. 첫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노사가 동의하면 다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반응도 곧 나왔습니다.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대화하겠다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답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노조는 사후조정 때 오간 협상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성과급 비율을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제도화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모두 여론을 의식하며 줄다리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교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현실화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 첫 조정 당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합원은 4만 명 수준인데 조정 결렬 이후 지금은 더 늘어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1: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유행재산처는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0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가 4조 7천억 원이 늘었고 법인세가 9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증권 거래 대금이 늘고 세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권 거래세에서도 2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한동안 멈춰설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1: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8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선고를 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이미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을 멈추고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를 바꿀지 여부는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정지됩니다.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대법원 판단까지 요청하면 재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또다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사빈입니다.
0: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2: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 23살 장윤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 닷새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앞서 심의위는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중이던 장 씨를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은 장 씨가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외국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집 주변을 배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고 흉기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행위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저지른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0: 이 즐겨먹는 달걀 가격 결정에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란계협회가 일정한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고지했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3년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 산란계를 길러 달걀을 파는 농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설립 직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각 지역의 달걀 기준 가격을 결정해 농가들에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팩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안내했고 누리집 등을 통해 기준 가격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걀의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사실상 제한했다며 이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회가 사료값 같은 생산 원가가 안정적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기준 가격을 9% 넘게 인상해 소비자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 단체 중심 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금융기관의 대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4: 금융기관 대표 번호를 조작하거나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신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 정보를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 계정으로 통신망에 접속해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바꾼 뒤 대출 광고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수신 동의를 누른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미끼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8명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싱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미끼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확인된 범죄 수익 89억 2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부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6년여간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지난 주말인 9일과 10일 음식점을 방문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3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흥구청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5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보람상조 개발은 계열사 6곳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해왔는데 2024년 해커가 해당 DB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으로 유출된 정보는 2만 7,882명분입니다. 그룹 BTS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릅니다. 피파는 BTS가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팝스타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돌 드릴을 활용한 치과 시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해 시베리아 남부 차기르스카야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어금니에서 인위적으로 뚫은 흔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치과협회 저스틴 더럼 교수는 치아 내부 압력을 낮춰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저녁까지 전라도와 경남 서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 2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 시 대비해야 합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주의해야 합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각 지도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내세운 내란 심판론과 야당이 내세운 정권 견제론, 유권자들은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오늘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모시고 6.3 선거의 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 빅투저 미국과 중국이 만났는데요.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이로 인한 파장, 이슈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오늘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중국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전문가이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조금 전 사전 녹음으로 관련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0: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지난 3월 30일 예정됐지만 이란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1: 맞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측 모두 목적이 분명한 만남이잖아요. 이번 만남이.
1: 네,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앞서서 이제 만나는 거고 뭐 관세, 대중 수출입 문제 관련해서 성과가 필요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에 또 얻어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네.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할까요?
1: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대통령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 대도라든가 대도 수출 문제, 그 다음에 또 보잉 비행기 판매 문제, 뭐 이제 쇠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0: 네,
1: 기업인들을 대거 대동하고 감으로써 중국 시장 개방 개척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소위 그 중간선거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0: 중국은 이 틈에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만 문제를 꺼내서 네. 비록 등가 교환은 아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지금 홈그라운드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대만 문제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이 확답을 줬을 리는 없습니다. 하고
1: 네.
0: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1: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이야기를 좀 잠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중국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출발하기 전에 이란 문제 중국 도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1: 이게 좀 마음과 다른 소리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0: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 네.
0: 우리가 충분히 이란전에서는 이기고 있고 또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런데 실질적 속내는 여전히 중국의 중국의 힘이 이란에 제대로 작용한다면
1: 네.
0: 경제적 압박을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또는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종전 협상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과연 중국에 유리할지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중국이 소위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양안 문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트럼프 본인 자신이 이끄는 회담이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
1: 네.
0: 이제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1: 단순히 이란 문제를 넘어서서 대만 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였군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이란도 역시 중국의 역할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뭐랄까요?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이란 편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관계에 있어서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선 공격 행위의 중지입니다.
1: 네.
0: 종전 협상을 위한 휴전 협상이 됐든 일단 공격을 중지를 해야 뭐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1: 그렇죠.
0: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전쟁의 목적이 회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란의 입장을 미국한테 잘 얘기해달라. 일단 뭐가 시작이 되려면 공격 행위가 중지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 거죠.
1: 네네.
0: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하니까 역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1: 그리고 그렇죠.
0: 에센트 장관은 네.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분노 작전을 시작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우리가 이란 전쟁이 장대한 분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목줄을 쥐겠다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고 거기에는 중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부분에 계속된다면 그게 이란의 소위 전쟁 자금, 통치 자금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통행료 내는 거는 미국과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1: 네.
0: 핵 농축 권리, 주권 국가로서 그런 거는 이란이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1: 네.
0: 중국은 그런 가운데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만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미국산 무기 판매 둘러싸고

0: 좀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네네.
0: 미국이 점점 대만 문제 목소리 키워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는 피했지만 그 다음에서 네. 대만 문제가 잘못되면 미중 간의 충돌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사실
0: 아니 좀 강한 멘트 아닙니까?
1: 네, 상당히 강한 멘트인데
0: 네네.
1: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0: 그렇군요.
1: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0: 네네.
1: 중국의 국가주석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 했다는 데서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사실은 197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미중이 소교하면서 그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판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0: 네.
1: 문제는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1기 그러니까 바이든 전이죠. 1기 때부터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러고 바이든이 지났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이제 더 확대된 중국을 겨냥한 무기 판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취하는 행동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과 하나의 대만 결국 분리주의를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와는 달라진 자국의 위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0: 네.
1: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나오거나
0: 그렇군요.
1: 아닙니다.
0: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1: 네. 그렇게 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양국 사이 무역 협상 특히 미국 쪽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중단에 엔비디아 뭐 젠슨 왕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뭐 주요 기업인들 다 동행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동행한 것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의 개방이죠.
0: 시장의 개방.
1: 네, 시장 개방.
0: 네네.
1: 자꾸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압박을 하면 중국의 자생력을 키워준다. 그러면은 중국의 거대 자본과 또 이 인력 투입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AI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무 보장이 없다.
0: 네.
1: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작년 말 올 초에 H200에 대해서는 약간 수출 재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번에 선물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조정을 했겠죠.
0: 그렇겠죠. 네.
1: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랑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그 과학기술 분야의
0: 네.
1: 이런 수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개방. 이게 한 번에 뭐 그 정상이 만났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0: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1: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략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관리된 경쟁, 그러니까 이 틀을 깨지 않은 경쟁은 하지만 관리를 하는 거죠. 양자 관계 안정을 깨는 거는 둘 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된 경쟁의 틀을 만들고 그걸 규범화해 나가는 과정. 결정적으로 뭐 세계 단판이라고 그러지만 확정적으로 뭐가 이 빅딜이라고 그러는 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0: 그렇군요.
1: 이제 모멘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안정적인 어떤 흐름, 불안정하지만 이 안정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0: 네.
1: 관계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안정적인 관리의 체제가 과연 이번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 바쁘신데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요. 직토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6.3 지방선거 전체적인 분위기와 민심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0: 예. 아, 저희가 모시고 싶어가지고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1: 아, 저희요.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아니, 10년 만에 열린 토론 나와 주신 거라면서요?
1: 오래됐어요. 옛날에 네. 그 정관용 씨가 할 때.
0: 아, 진짜 옛날이요.
1: 그러니까 그건 옛날이죠.
0: 네네네.
1: 열린 토론. 아, 이거 이제 장수 프로입니다.
0: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아.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먼저 이 얘기 바로 좀 시작해 보죠. 이번 지방선거 현재까지 판세.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1: 뭐 궁금하네요. 판세는 뭐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북 하나만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0: 네.
1: 15곳 모두는 다 민주당 후보들이 다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워낙 격차가 컸었기 때문에 조금 좁혀지는 것 같으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것 같지만
0: 네.
1: 그건 뭐 일종의 기저효과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죠. 정당 지지율 그리고 적극 투표층 투표 네. 반드시 하겠다. 이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격차가 상당하고 그래서 뭐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앞두고 있다. 다만 10% 안쪽으로 좁혀진 조사 결과들이 꽤 많기 때문에
0: 네.
1: 접전지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울경 그다음 대구 서울 강원 이런 데가 다 좀 그래도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죠.
0: 여론조사 과정에서 많이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 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데이터는 네. 그 단순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 층을 보면 투표 의지인데 거기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직은 그 민주당의 투표 의지가 내란 청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걸 뭐 국민의힘이 반전시켰다.
0: 네.
1: 뭐 그런 흐름은 아직은 없습니다.
0: 그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중도층에서는 막판에 좀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그건
0: 하겠습니까?
1: 아직까지 뭐 2주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0: 네.
1: 이제부터는 뭐 하루하루가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장동혁 대표에게 그래도 요구한 게 좀 뒤로 좀 물러나 달라. 뭐 후보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0: 단독 상임선대위원장이죠.
1: 예, 네. 그것도 조금, 과연 그렇게 할까. 그래도 네. 선거 다가오면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야당 심판론 그 프레임에서 이 그 큰 흐름을 못 바꾼 상황으로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데
0: 네.
1: 구도상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선거의 3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인데 인물론으로 지금 카우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11명의 그 광역단장이 다 출마를 했으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봐야 되고 좁혀지는 지역들이 조금 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여유 있게 가던 그 민주당도 좀 긴장을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러면 안 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뭐 물러나는 분들도 위해서. 있었는데
0: 네.
1: 물러나기는 어렵더라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수는 있었겠죠.
0: 네.
1: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하더라도 그게 뭐 당 밖에 있는 인사를 모셔오면 더 좋았겠지만
0: 그게
1: 안 된다면
0: 아니잖아요.
1: 예, 단독으로 했죠.
0: 네.
1: 지난번에 2000년만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교안 그때 대표가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한교안 대표가 선대위원장에 들어갔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신세돈 교수님인가요? 그 숙명여대 교수. 그분도 공동선대위원장에 다 들어왔죠. 그때 뭐 상징적으로 어쨌든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도 있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를 줬던 건데 이번에 아주 단독이니까. 예.
0: 그렇군요. 그래도 특히 영남권 지역 쪽에서는 뭐 동남풍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 영남을 시작으로 뭐 보수 결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큰 영향을 줄까요?
1: 그거는 뭐 늘 있던 얘기입니다. 작년 네. 그 총선 때도 사실은 그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히 2024년도에도 민주당이 할 것으로 봤는데 또 중간에는 여론조사에도 꽤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네. 부산에 결국은 전재수 의원 하나만 남고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뭐 나머지 호남 충청을 민주당이 석권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뭐 역풍이랄까 뭐 이런 게 이제 영남에 좀 있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뭐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공소시효 특검 같은 거는 뭐 대구나 불경에는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조선기소 특검, 공소시효
1: 예,
0: 특검.
1: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 보수 측도 조금 결집해야겠다 이런 흐름은 있고 민주당도 그전에 너무 잘할 거예요. 뭐 김부겸 후보도 대구에 나가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렇지만 막판에는 어떻게 간다 이거 뭐 경험 많이 하신 분이고 전재수 후보 선거 많이 치러본 분이니까 거기서 잘 아실 거고 김경수 도지사도 경남도지사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치러본 분이니까 네. 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일단 영남부터 변화가 좀 있고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상륙하느냐 수도권이라면 서울 말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지켜봐야죠.
0: 알겠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내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출범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아직도 이 메시지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1년이 됐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권 1년에 대한 심판이나 뭐 이런 평가의 선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민의힘이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장동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좀 그래도 혁신선대위라도 좀 구성하면 그게 좀 그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으로 조금 큰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네. 단독 선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도 보면 조금 뭐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을 배치를 좀 했어요.
0: 윤석열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공천이 예, 예, 됐죠. 예,
1: 그런 분들을 조금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이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좀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야당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이 지점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당연히 뭐 정권 심판론 얘기하고 이 내란 청산론 내란 프레임 좀 피로감도 있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도 하고 또 결과가 없으면 재특검도 하고 재특검에서 또 결과 없으면 종합특검도 하고 좀 가혹하게 하고 있고.
0: 그렇죠.
1: 반면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그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도 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공소시효 특검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0: 네네.
1: 좀 미루긴 했지만.
0: 네.
1: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공소시효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거는 공소시효 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국정조사 때도 그 이름이었는데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0: 네.
1: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하고는 있죠.
0: 네. 네.
1: 약간 뭐 중도층한테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그 이슈는 되는 것 같고
0: 네.
1: 적어도. 그 공소시효 특검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로 심각했어요.
0: 그렇죠.
1: 예, 한동계와 뭐 반한동계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고
0: 네.
1: 또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탁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다 원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타이밍상으로 보면 공소시효 특검을 굳이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끊을 필요가 있었을까 잘 가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결국 뭐 하지도 못하고 연기했는데.
0: 그렇죠. 이제 수기를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용도 뭐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나와서 네. 선거 이후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전면에 서면서 또다시 내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굉장히 좀 국민의힘의 호재인 상황에서 이거를 잘 가져가지 못하는 또 장동혁 대표도 해외 언론과의 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좀 실수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쌓여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조금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직무수행 평가
0: 네.
1: 흔히 뭐 이제 지지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율은 아니고 대통령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0: 네.
1: 직무수행 평가인데 흔히 그 지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후보 지지율이 다 따로 놀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이에요.
0: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잘한다가 지금 65% 내외면 선거를 해볼 것도 없이 여당이 압승해야 되는 거고
0: 네.
1: 정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이 한 20% 내외로 굉장히 낮은데 이런 거면 뭐 선거가 판이 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인물을 놓고 후보를 놓고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지금 주가도 한 8,000포인트까지 가고 그다음에 외교도 뭐 국정을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평가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뭐 민주당의 지지로 다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이끌면 선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좀 물러나라.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낸 것 같고.
0: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 거군요.
1: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은 됐지만
0: 네네.
1: 지금 뭐 수도권에 지금 별로 이렇게 서울 같은데 적극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0: 네.
1: 본인이 그래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 최소화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만 해도 이야기가 나온 게 뭐 광역단체장 16대0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당 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최대 뭐 6곳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뭐
1: 아, 그렇게까지 이런 많이 얘기해요?
0: 뭐
1: 저는 어디 어디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0: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한번 좀 예. 아, 저희가 읽어드렸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선방했다 잘 싸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 지금 민주당 계열이 가장 참패를 한 것은
0: 네.
1: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전북도지사 한 곳만 이기고 다 졌어요.
0: 기억납니다. 예,
1: 근데
0: 예.
1: 그때는 광주 전남은 이제 그때 이제 분열돼 있었죠. 민주당이
0: 그렇죠.
1: 이제 가져갔었는데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만 이겼고 뭐 제주도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뭐 그 당 출신이니까
0: 네.
1: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 이름으로는 두 석만 가져갔지 않습니까?
0: 그때 참패했죠.
1: 네, 예, 대구 경북이죠.
0: 네.
1: 민주당이 14개를 가져갔는데
0: 네.
1: 뭐 그런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엔 대구도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0: 경북 한 석 정도 이야기가 나왔죠.
1: 네, 그런 얘기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좀 있었고
0: 네.
1: 실제 숫자로도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좀 돼 있었고 그때 뭐 이진숙 뭐 또 주호영 컷오프 시키면서 시끄럽고 막 그런 과정에서
0: 그렇죠.
1: 격차가 제법 있었죠.
0: 네.
1: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과 부산일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0: 네.
1: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리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도 숫자로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가져가도 서울을 탈환을 못했다. 아 그러면 이게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가지 못하면 패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뭐 패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0: 네.
1: 진짜 아쉬운 승리겠죠.
0: 아쉬운
1: 숫자로는
0: 승리.
1: 뭐 많을 테니까
0: 네.
1: 뭐 여전히 뭐 좀 더 가져갈 거로 지금 예상됩니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 근데 부산도 가져오지 못했다.
0: 네.
1: 그럼
0: 패배입니까?
1: 아, 패배까지는 아니어도
0: 네.
1: 그건 역시 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대구 탈환에도 실패를 한다.
0: 네.
1: 대구 탈환에도 대구 탈환 실패하고 서울 부산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워낙 이제 그 기대가 높았으니까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긴 게 맞나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고 네. 보궐선거가 14군데에서 치러지는데 그렇죠. 달성 대구 달성 하나 빼고는 다 원래 민주당 의석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이제 부산 북갑은 거기를 많이 놓친다. 네. 지금 하정 후보가 꽤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를 많이 놓친다. 그러면 그건 뭐 큰 패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산 의석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네. 부산에서는 의석이 없네요. 이제
1: 그 하나가 있는 그렇게 건데 되면. 그렇게 네. 되고 그리고 AI 수석을 10개월 만에 빼내갖고 출마시켰는데 네네. 많이 결과가 안 좋았다. 또 더군다나 그 상대가 만일에
0: 한동훈 대표
1: 한동훈이다.
0: 전 대표. 네.
1: 근데 이게 또 정청래 대표가 설득해서 내보냈는데 졌다. 전당대회 앞두고. 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충격파를 줄 수 있죠.
0: 그렇죠. 저희가 뭐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1: 그래도 이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이 좀 있으니까 이제 8월 전당대회는 다음 공천권 갖는 거 아닙니까? 총선 공천권.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이때는 서울시장도 정은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아닙니까?
0: 맞죠.
1: 그래서 저게 만일에 결과가 안 좋으면 타격을 받을 분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0: 그렇군요.
1: 그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계와 친명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서울시장을 정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칠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반대 아닙니까?
0: 그렇죠.
1: 하정 후보. 근데 정말로 그 반대는 그 전북입니다.
0: 전북이죠. 네,
1: 전북이
0: 지금
1: 뭐
0: 뒤흔들었죠.
1: 이원택 그 지금 후보가 나와 있는데 친청계로 알려져 있고 뭐 김관영 도지사를 뭐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뭐 비슷한 사안인데 한 명은 좀 속전속결로 제명을 했고
0: 네.
1: 한 명은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거 아니냐.
0: 나중으로 밀었죠.
1: 예,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0: 네네.
1: 뭐 지금 여론조사도 거긴 조금 팽팽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만일에 지금 이원태 후보가 결과가 안 좋으면
0: 네.
1: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타격을 좀 받겠죠.
0: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을 이기면 거의 첫 번째 사례 아닙니까?
1: 예,
0: 만약 그렇게 된다면.
1: 예, 그렇게 되면 네. 뭐 어쨌든 당으로서는 타격이 있고 공천을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는 좀 아무래도 기세가 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전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뭐 똑같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전당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장동혁이냐 또 반장동혁이냐
0: 네.
1: 또 국민의 저 민주당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뭐 똘똘 뭉쳐갖고 상대당을 상대로 캠페인하는 것도 있지만
0: 네.
1: 안에서도 약간 또 전선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선거 이후의 상황도 한번 좀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아까 잠깐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 기준 가장 최근 조사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죠.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갈 텐데 아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 지역이 그래도 서울을 좀 꼽아야겠죠.
1: 그럼요.
0: 네.
1: 대표님. 그러니까 서울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0: 네.
1: 뭐 국민의힘이 방어를 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남당의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5명의 광역단체장들을 현역단체장들을 다 배제했어요.
0: 맞아요.
1: 처음 있는 일입니다.
0: 네네네.
1: 현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이 선거 치르는 건 처음인가요?
0: 처음입니다.
1: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1: 반면에 국민의힘은 11명을 전원 다

0: 재공천했어요.
1: 그대로 갔죠.
0: 물론 이제 뭐 김용환 도지사 같은 경우는 거진 죽다 살아서 됐지만.
1: 네.
0: 그러니까 선거가 3요소인데 구도와 인물과 이슈에서 구도라고 하는 거는 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거나 정당 지지율을 보거나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이걸 보거나 적극 투표층이나 이런 모든 걸 봐도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1: 그렇죠.
0: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1: 보기에는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이제 인물과 이슈에서는 그래도 현역 단체장이 많은 국민의힘도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서울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한 번 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온전히 다 채운 건 아닙니다만 네 번 하고 지금 5선째 도전하는.
1: 5선이죠.
0: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면 네. 오세훈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1: 그렇죠. 네,
0: 그런 분이고.
1: 그런 인식이 좀 있죠.
0: 네, 정원호 네. 구청장은 구청장 출신의 도전자 아닙니까?
1: 네.
0: 아 이걸 아주 뭐 체급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인물은 그렇고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돼 있는 데가 이 서울입니다.
1: 그렇죠. 오늘도 부동산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부가 계속 유예 조치를 발표하는 거는 뭔가 뜻대로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매물이 자꾸만 잠기고 이 전월세 대란도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만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 이슈가 전면화되는 게 아 좀 싫겠죠.
1: 부동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정원호 후보에게 유리할 건 없다.
0: 왜냐하면
1: 생각을 해야죠.
0: 지금 95년에 처음 서울시장 선거를 했는데요. 그런데고 나서 다섯 분이 서울시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입니다. 그런데 이 그 박원순 시장이 한 그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민주당 시장이고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다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급을 막은 박원순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박원순 신인2가 될 거냐,
1: 네.
0: 이걸 계속 공세를 취하거든요.
1: 그렇죠.
0: 정원호 후보로서는 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가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자꾸만 박원순하고 정원호 후보를 갖다가 커플링 시키니까 이게 지금 오세훈이냐 박원순이냐 이 싸움에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기 어렵거든요.
1: 부동산만 봤을 때 네, 말이죠.
0: 부동산만 봐서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이슈가 다른 데도 영향을 조금씩은 미치겠지만 특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있어서 집 가진 분들도 그렇고
1: 그럼요. 네.
0: 집을 못 가진 분들도 전월세 대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유예 조치를 하면서 이거 매물이 좀 나오도록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세적이 된 거죠.
1: 네, 그 정원호 후보가 안 그래도 부동산의 이런 열세적인 모습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이슈를 가져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정원호 후보가 한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0: 닭치고온 공급을 똑같이 오세훈 시장처럼 얘기했죠.
1: 그것도 있고 1주택자 소득이 없으면 재산세 면제해 주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기자분들이 질문에 폭행전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 이슈가 그냥 묻혔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이슈예요. 이런 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은 정원호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마저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0: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뭐 민주당의 입장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1: 네.
0: 세금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쪽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당하니까
1: 네.
0: 수세에 있던 그 정원 후보도 그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공급 확대를 가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 이슈가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중요한데
1: 네.
0: 늘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그 진보 진영에서는 비도덕적 이슈를 이 도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 같은 것들도 이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가감한 정책을 대통령이 강하게 해갖고 5월 9일 날 날짜도 못 받고 해서

0: 야, 이게 결과가 좋으면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결과가 좋을 거다 이랬는데 딱 5월 9일 막상 오니까 매물은 지금 사라지고
1: 많이 줄어들었죠. 네.
0: 이제 오늘 보니 강남도 다시 이제 상승세로 집값이 돌고 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0: 예, 저는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죠.
1: 결국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하면 민주당 쪽이 좋을 건 없다.
0: 상승도 상승인데 네. 전월세 그렇죠, 대란이 전월세. 좀 나면 네. 그것도 영향을 받겠죠.
1: 영향을 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폭행정과 관련해서 정원 후보 맹공격 중이거든요.
0: 그건 뭐 전 잘 모르겠어요. 폭행은 그 양쪽의 주장이 다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근데 그 이슈 자체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네네. 이 문제를 그 정확하게 지금 매듭 짓고 있지 못해서 근데 뭐 그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하기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당이 지금 공방 중에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1: 네. 근데 이런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거티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선거 국면에선 국민의힘 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0: 그 네거티브를 뭐 당이 했으면 처음에는 이제 뭐 주진우 의원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아마 정원 후보에 갑갑하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도전자 아닙니까? 네. 또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오세훈이라는 인물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물 아닙니까? 대권 주자고 4선 서울시장이고 그 공세를 좀 취해야 되겠는데 공소치고 취소 특검도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고 부동산도 수비를 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네거티브 같은 도덕적 이슈에서도 좀 방어와 수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을 해야 되는 좀 패기 있는 도전자가 그 포지션을 못하고 계속 지금 방어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캠페인이 뭐가 좀 꼬인 거는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이렇게 큰 선거는 또 처음 치러보고.
0: 그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1: 그리고 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원 후보 측은 약간 좀 피해가는 느낌?
0: 네, 그게 좀 아쉬운 건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청장도 세 번이나 하셨고 행정의 달인이고 네. 친화력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웬만한 서울 정책을 구청장 하시면서 거의 다 숙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피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위축된 모습을 잠깐만 비치는 것이 네. 좋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게 좋지 않죠. 좀 양자 토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보통은 그 챔피언이 좀 피하는 거죠. 그거는 네.
1: 지금 수성한 사람은 피하죠.
0: 예, 원래 피하는 건데 예. 이제 거기서 지금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회피했냐면은 아니 나는 뭐 지금 싸울 생각이 없다. 근데 사실 폭력을 배제하고 말로 싸우는 게 정치고 토론이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서울시의 모든 그 주제를 놓고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피하니까 그 자체가 그 토론 내에서 내용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건 그 가는 토론도 그렇고 여론 것도 다 같이 나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다 순차로 초대받아 갖고 하더라고 인터뷰 형식으로.
1: 네.
0: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정원 후보는 조금 위축되고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꼭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토론을 그냥 과감히 해야 된다.
0: 왜냐하면 그분이 성동구에서 그 세 번이나 된 분이고
1: 그럼요.
0: 예, 어려울 때도 당선된 분이고 네네. 굉장히 그런 친화력 있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니까 이런 문제 또 본인이 행정에 그 자신도 있는 분이고 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좀 파이팅 넘치게 한번 붙어봤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 지원한다고 모습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뭐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와 거리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 계속 유지가 되겠죠?
0: 그렇겠죠. 오세훈 네. 시장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보다 뭐 유승민 의원이 와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전 대표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1: 그
0: 첫 번째 장면이 서울시장 오세훈의 선거를 돕겠다. 당선돼야 네. 된다. 서울을 이겨야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오세훈, 그 유승민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뭐 보수의 혁신, 그 따뜻한 보수 이런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오시장하고 또 좀 맞아서

0: 오샹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 얻은 기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실일 겁니다. 네, 누구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1: 그렇군요.
0: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서 첫 번째로 오세훈 여기를 지원 유세에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뭐 선거운동 시작하게 되면
1: 네.
0: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까지 한 걸로 보면은 그래도 중도층에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어필하지 않습니까?
1: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안 움직이셨잖아요.
0: 거의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죠.
1: 요즘 진짜.
0: 다른 분들 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고
1: 네네네.
0: 그랬는데 여기는 나선 거 보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것 같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를 좀 오세훈 후보가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0: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준비하라고 갑자기 됐겠습니까?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서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쪽으로 가볼게요. 부산 북갑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 거기가 이번에 이게 지방선거인데.
1: 네. 네네.
0: 그건 뭐 지방선거가 아니고 아 보궐선거 물론 중요하지만
1: 네.
0: 부산 북갑이 제일 핫한
1: 핫하죠.
0: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뭐 거기만 나 거기하고 아니, 평택하고만 나오는 거고.
1: 그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부산 북갑 아니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가
0: 아니 지금 다른 데 뭐 인천 경기 이런 데 거의 나오지도 않고
1: 그러니까요.
0: 충청도 이런 데도 안 나오고
1: 네.
0: 야 이게 뭐 물론 이제 한동훈 조국 이런 분들이 거물급들이 나왔지만 부산 북갑하고 평택에만 뭐 나오고 말이죠.
1: 네네.
0: 가끔 하남에 뭐 보궐선거가 더 주목을 받아요. 예,
1: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0: 이런 경우.
1: 거의 없었네요.
0: 예, 그래도 물론 이제 보궐선거 같이 치러지는 선거가 주목은 받죠. 이를테면은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될 때죠.
1: 네네네.
0: 그 뒤에 6월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거물급들이죠. 대통령 선거 나갔다 떨어졌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때 개항으로 출마하고 안철수 또 후보가 분당 출마하고 그러니까 주목은 받았죠.
1: 네.
0: 주목은 받았지만 부산 북갑처럼 이렇게 주목받은 경우는 없죠.
1: 그때 당시에는 뭐 개항 쪽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죠. 뭐 굉장히 좀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결과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곳은 하면 결과가 예상이 안 돼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진영이 어쨌든 좀 분열되어 있고
1: 그렇죠.
0: 여론조사 모든 데이터를 보면 하정우 후보가 물론 40%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인 조사는 없지만
1: 하나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네, 그 예, 대개는 예. 그래도 한 40% 언저리에서 지금 막혀 있고
1: 맞아요. 예.
0: 그러나 한동훈 박민식 이분들이 아직은 팽팽하게 그 표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여유 있게 이길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1: 그렇죠.
0: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1: 네.
0: 결국은 누가 하정우 후보의 대항마가 될 거냐 이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그 2등 후보 쪽으로 표가 서서히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의원 한 지역이지만
1: 네.
0: 전재수 후보가 직접 출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전재수 후보니까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0: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1: 그렇죠.
0: 예, 하정우 후보는 또 선거 처음 치러보는 분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또 실수도 예, 있었고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나와서 선거를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런데 상대는 또 거물들이지 않습니까?
1: 이제
0: 그러니까 끝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1: 네. 결국에 단일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약간 1위는 뭐 독보적으로 뭐 35%에서 40%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가 2위에서 약간 3위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굳어지면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표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여기 단일화
0: 아 단일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안 될 것 같으세요?
0: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1: 네네네네.
0: 이게 한동훈은 당에서 제명당한 뒤에 자기 그냥 승부수를 던진 거고
1: 네.
0: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건 장동혁 대표의 선택 아닙니까?
1: 그렇죠.
0: 아니 당내에서 거기는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물러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단일화를 한다.
1: 네.
0: 한동훈 대표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정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속 부정해왔던 세력하고 손을 잡느냐 이럴 거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 그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0: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다 뭐냐 이렇게 되니까 단일화는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1: 단일화는 다만 어려울 것이다. 예.
0: 다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로 단일화가 돼도 표가 이동하지 않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는 또 안 봅니다.
1: 아, 표는 이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부산 수영만 같은 데서 보면 그때 부산 수영에서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1: 기억납니다. 예.
0: 공천 박탈을 당했고 본인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3파전처럼 가다가 팽팽했지 않습니까?
1: 네.
0: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장해찬 후보의 표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10%가 안 돼 국민의힘 그 정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장해찬 후보는 그때만 해도 다 알려진 아주 찐윤 후보로 알려져 있었고
1: 네.
0: 이 정현 후보는 친한동훈 후보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윤 지층들이 결국 표를 준 거는 민주당한테 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국힘으로 다 몰렸죠.
0: 예, 그런데 여기서는 국힘으로 몰렸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2등이냐 누가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1: 네네네.
0: 이 문제로 귀결될 텐데
1: 네.
0: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팽팽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조사는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나온 조사도 있고
1: 네.
0: 어떤 조사는 한동훈 후보로 나온 조사도 있는데 한동훈 후보로 나온 조사들이 최근에 조금 더 2등으로 간 게 많은데
1: 많아졌죠. 예.
0: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줄다리기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 쫙 줄다리기 막 아주 팽팽하고 상대방이 뭐 바위 덩어리처럼 꼼짝도 안 하는데
1: 네.
0: 그러다가 조금씩 미세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0: 끌려간다 아니면 네. 우리가 끌고 온다.
1: 네.
0: 그러다가 뭐
1: 움직이죠, 이제.
0: 반발자국만 끌고 온 순간 되면 어느 순간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뭐가 중요하냐. 물론 하정우 후보가 지면은 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큽니다. 네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건 아예 하나밖에 없는 의석도 잃는 거고 그다음에 뭐 AI 수석을 10개월 만에 이 선거에 내보내갖고 또 지는 거고
1: 네.
0: 더군다나 그게 상대가 만일에 한동훈이라면 타격이 뭐 백악화가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설득해서 내보냈다면 그것도 타격이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하정 후보 된다고 하자고요.
1: 네.
0: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쫓아는 갔는데 뭐 결국 아쉽게 못 이겼다.
1: 만약에
0: 네. 그렇게 됐을 때 2등을 누가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아, 2등도 봐야 되는군요.
0: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2등을 했는데
1: 네.
0: 차이가 뭐 5% 안쪽 차이다. 박민식 후보가 뭐 3등을 했다.
1: 네. 20%가 안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이제 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동훈 노선 대 장동영 노선에서 그 북구 분들은 한동훈 노선이 옳다라고 손들어준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그러면 당선되지 못해도 한동훈 후보는 당내에서 이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3등한 그 후보 측이 좀 더 타격이 크겠죠. 반대로 박민식 후보가 2등을 했다.
1: 네.
0: 한동훈 후보가 3등을 했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거의 정치 생명을 예. 걸어야 뭐 되는
0: 정치 생명이
1: 시기
0: 뭐
1: 아닙니까?
0: 예. 끝난다 이렇게까지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1: 네네.
0: 매우 어렵겠죠.
1: 매우 어렵다.
0: 예. 네. 더군다나 무소속으로 나간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절박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한동훈 노선의 승인이냐 장동현 노선의 승인이냐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 만일에 박민식 후보가 2등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1: 네.
0: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 괜찮을까요?
1: 아, 부산까지도
0: 예를 들면 이게 커플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박형준 시장은 장동혁 대표부터 한동훈 후보까지를 다 아우르고 가려고 하는데 기본 노선은 박형준 시장이 기본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경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뭐 부정선거를 반대하고 윤호기인 세력과 장동혁 대표를 좀 그
1: 그렇죠.
0: 뒤로 물러나 이런 노선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노선과 거의
1: 신뢰율이
0: 같죠.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가 2등을 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박형준 시장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만일에 이기거나 2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 부산 시민들의 흐름이
1: 네.
0: 어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커플링 되니까 그렇죠. 저는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하종우 후보의 대항마로 올라와 주는 게 본인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거는 같습니다.
2: 부산시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야기를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박형준 시장은 한동훈 후보와 커플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긴 해도 네. 이분은 전부 다 포괄해서 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양쪽을 다 손을 잡으려고
0: 뭐
2: 하시는데.
0: 뭐 장동혁부터 뭐 소년보 목사 측도 그렇고 한동훈 다.
2: 네네네.
0: 그러면서도 요구는 어쨌든 거기 이기려면 단일화는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박형준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뭐 이해는 가요. 다 안고 가. 여기 뭐 여기서 격전 한동훈 대 반원 장동혁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충돌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어느 편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박형준 후보가 해왔던 노선을 미루어 봤을 때 네. 커플링 되려면 커플링은 한동훈 후보가 올라온다는 건 부산 시민의 민심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더 선거 결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실제로도 지금 부산은 조사 결과 보면 갤럽 조사를 보면 좀 붙었더라고요.
2: 많이 붙었죠. 예, 예, 예.
0: 그전에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붙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야 될 여론조사가 참 많습니다.
0: 아, 뭐든 많습니까? 예.
2: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제신문 의뢰 1일미터가 9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성인 506명 대상 부산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43.4% 한동훈 28.1% 박민식 2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정우 후보 아까 40% 넘는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 여론조사도 한번 좀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0: 대부분의 조사는 그 언저리죠.
2: 뭐 네. 뭐. 그 38에서 한 49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예,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하종우 수석 이야기, 하종우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하종우 후보가 글쎄요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뭐 손털기 논란, 뭐 오빠 논란, 뭐 이런 일, 그 이런 정치 신인들 이런 거 많이 좀 겪잖아요.
0: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 예, 네, 원래 이거 처음에 예. 이렇게 접해 보면은 당황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예. 지금은 다른 방송 출연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좀 다소 좀 조용히 일을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이제 하종우 후보는 선거 경험이 없고 네. 처음 나갔는데 거의 굉장히 뜨거운 선거구로 지금 여론조사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아마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도 아마 특집 방송도 나올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며 찍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2: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0: 그러니까 부담이 뭐 엄청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거에 기대서 지금 당 지지율에 기대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AI 수석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지금 북구에서 그 얘기를 해갖고 먹힐 것 같지는 않고.
2: 네.
0: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본인은 한 40% 내외를 얻고 두 후보가 2, 3등으로 적당하게 뭐 한 25% 정도씩 나눠 갖는 이 구도가 계속 되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2: 네.
0: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좁혀온다. 누가 되든. 좁혀오는데 TV 토론도 나가야 된다. 아, 그러면 이게 뭐 두 분은 그래도 토론과 방송 토론 많이 해본 분들 아닙니까?
2: 그렇죠.
0: 근데 네. 이 후보는 지금
2: 처음이죠.
0: 정치 토론도 처음이고 이 공식 선관위가 하는 이 토론 같은 거에서 당할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봐야 됩니다. 네.
2: 토론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0: 물론 그건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 그래도 경험이 없는 하정우 후보가 네.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봐야죠.
2: 아무래도 두 쪽에서 한쪽을 일강 체제이긴 하니까요. 공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고
0: 보이죠. 아니 근데
2: 보이죠.
0: 세 분이 이제 토론장에 다 들어오면 네. 누가 누굴 공격하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 아, 지켜봐야
0: 그
2: 되는군요.
0: 와중에
2: 예.
0: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
2: 아, 거기서 또 난리겠군요.
0: 거기서 난리가 예. 나가고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고.
2: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총래 대표가 뭐 이제 움직이면서 뭐 오빠 논란도 같이 있었지만 전국구 광폭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영남권은 안 가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예, 이게 전당대회 전초전 아닙니까?
2: 아, 네네.
0: 예, 실제로 뭐 그 본인은 그 말을 안 하지만 뭐 선거 지원 운동도 가지만 본인 지금 전당대회 선거 운동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아,
0: 뭐
2: 본인 선거 운동도 하고 있는 거다.
0: 얘기해봐야 네. 그걸 시인할 리도 없지만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안 갈 리가 없고 다 다니실 것 같고 아마 이제 가장 긴장되는 선거는 아까도 말한 전북도지사가 긴장이 좀 될 겁니다.
2: 그렇죠.
0: 저는 아무래도 본인이 예, 그 결과에 따라서
2: 책임을 져야 되는.
0: 책임론에 그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2: 네.
0: 그건 뭐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2: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갤럽조사 아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뉴스원이 한국갤럽의 10일에서 11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1%로 2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죠.
0: 예, 예.
2: 예,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북갑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요거 살짝만 보태볼게요. 평택을도 핫하잖아요.
0: 아, 정말
2: 오자구도가 됐고요.
0: 핫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2: 네.
0: 누가 정말 주적인지 모르게 그냥 치고받고 난타전이던데.
2: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후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0: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다섯 분이 나와 있다지만 네. 세 분은 다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세 분에게 기회가 있다.
0: 조국 그 후보도 있고
2: 네.
0: 대선 주자급이고
2: 김용남 후보도 네, 있고.
0: 김용남 후보는 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왜 기회를 이분 이제 그 뭐 새누리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에 있다가 그리 갔는데
2: 네.
0: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이 왜 여기를 지지하냐면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에 가고 싶었을 텐데 부산은 저는 뭐 처음에 민주당에서 하정우 후보 얘기를 하정우석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하정우석이 진짜 출마할 줄 몰랐어요.
2: 네.
0: 하정우석을 거론하는 거는 조국은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다고 봤고 실제로,
2: 아니, 실제로 요구 받았다면서요.
0: 그러니까 조국 그 대표가 얘기했죠. 오지 말라 해서 못 갔다.
2: 네네네.
0: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 조국 후보가 오는 게 자기 대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 네.
0: 그래서 평택을 갔는데 민주당은 지금 복잡할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대선 때도 도움을 받았는데.
2: 네. 대선 때 후보를 안 내면서 도움을 줬죠.
0: 그리고 실제로 총선 때는 어려울 뻔했는데 조국혁신당을 만들어갖고 방파제 역할을 해서
2: 그렇죠. 비례
0: 그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 찍으면서 지역구를 민주당 찍는 것이
2: 맞습니다.
0: 그 전략이 주요했죠.
2: 네네.
0: 그런데 만일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이겨갖고 국회의원이 된다. 조국혁신당이 좀 살아난다.
2: 네.
0: 아 그럼 다음 총선 때 또 복잡해질 거예요. 호남 전부 다 출마시킬 거고 막
2: 그러네요.
0: 이러니까
2: 네.
0: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런 얘기가 좀 그 가혹한 얘기일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냉혹한 얘기일지 몰라도 싹을 잘라야 된다 여기서.
2: 아
0: 뭐 이런 게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겠죠.
2: 그렇죠.
0: 그건 뭐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2: 예. 예.
0: 진보당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물러날 수 없는 그 뭐 대전이죠.
2: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좀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 서로의 공격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그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2: 네.
0: 또 해나 했던 말들이 뭐
2: 있죠.
0: 마음 혹은 조국 후보 조국 대표를 향한 그 뭐 공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 그렇죠.
0: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니 대변인이었기 때문에도 사과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과를 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영남 후보가 우리 당이 온 지 얼마 됐지? 우리 후보 맞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네네.
0: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명은 좀 아니어도 우리랑 원래 같은 식구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2: 네.
0: 그런 상황에서 치고받는 상황인데 유해동 후보는 유일하게 그 평택 토박이 아닙니까?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2: 네.
0: 딴 분들은 다 외지에서 왔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2: 유동 후보가 은근히 다자구도에서 강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그분은 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분이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0: 한교안 후보가 꽤 강한 표를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2: 두 자릿수 지지율이
0: 나옵니다. 이분은 뭐
2: 네.
0: 후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있고. 가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표가 빠지면 이 지지했던 세력들은 지금 유희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2: 네.
0: 뭐 김용남을 찍겠어요? 조국을 찍겠어요? 김재원을 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는 그 가장 약세가 유희동 후보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역시 이 한교안 후보 갖고 있는 표를 생각해 보면
2: 모르네요.
0: 여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지금 끝까지 지금 알 수 없다.
2: 네.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 선거 이후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싸움이 너무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0: 지난번에 한번 선거 전에
2: 네.
0: 얘기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2: 네네네.
0: 근데 그때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뭔가 진짜 뭐 선거연대나 뭐가 잘 되고 있었으면 여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2: 네.
0: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것들이 거의 대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동윤 대표가 계속 당을 끌고 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합당할 필요가 없다 밀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를 감행한 거 아닙니까?
2: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올리면 합당이 아니라 다음 총선 때는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네.

0: 그럴 것 같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요 뒤에 있을 일들 어떤 점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1: 그 예. 눈으로 보이기는 지방선거처럼 보이지만 네. 내면은 다 그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가
0: 전당대회 전초전이다.
1: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차기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0: 중요하죠.
1: 예, 네. 정청대 대표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반청 이 사이에서 치열한 그 선거가 이겨도 이거 누구 덕에 이겼느냐 거기 진 건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 얘기가 시끄럽게 나올 것 같고
0: 네.
1: 또 국민의힘도 조금 결과가 나와도

0: 예, 그러면서 이제
1: 장대표 연임 얘기도 나올 것이고.
0: 아, 그럼 복잡하죠. 예, 그래서 그 총선을 향해서 정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 해주시러 또 나와 주셔야겠네요.
0: 언제든지.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미인 대표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정치 이야기 재미있게 저희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가끔 나와서 하겠습니다.
1: 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베이징에서 마주앉은 두 정상의 계산과 선거판에서 움직이는 민심의 방향을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제든 뭐 국내든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장면보다 그 뒤의 셈법이 훨씬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오늘 토론이 그 셈법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를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죠. 삼성과 LG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주중 3연전, 그제는 삼성이 가져갔고요. 어제는 LG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6회 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경기 초반부터 말루 홈런을 때려내면서 6회 초 현재 7대2로 5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두 KT는 4위 SSG와 주중 3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승 1패를 나눠 가진 두 팀, 오늘은 팽팽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SSG가 경기 초반부터 크게 앞서 갔는데요. 이어지는 2회 말 KT가 바로 6점을 내면서 역전을 시켰죠. 7회 초 현재 7대7로 두 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동 5위의 두 팀의 대결도 궁금합니다. 두산과 기아의 대결인데요. 7회 초 현재 4대3으로 기아가 한 점차 리드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경기는 7회 초입니다. 이어서 7위 하나와 최하위 키움의 경기인데요. 정우주 대 안우진의 선발 맞대결로도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한화가 2회 초에 선취점을 냈고요. 4회 말 키움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회 초 키움 한화가 2점을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3대1로 한화가 2점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위를 왔다 갔다 하는 두 팀 NC와 롯데의 경기는요. NC가 먼저 석점을 선취를 했는데요. 6회 말 롯데가 한 점 추격하면서 7회 초 현재 NC가 3대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침묵 속에 LAFC가 정상빈이 출전한 세인트루이스 시티에 져 3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강인이 부상으로 결정한 파리 생제르맹은 2위 랑스를 이기고 리그앙 5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첫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는 4대1 승리를 거두고 4연승으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는 LA 다저스 오타니를 상대로 땅볼 3개에 그치는 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센터이자 정규리그 MVP 수상자인 박지수가 원소속팀 KB와 역대 최고 대우의 FA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는 박지수와 2년 동안 총액 10억 원, 연간 5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 월드컵 예선을 향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이번 명단에는 해외파 에이스 이현중과 여준석을 비롯해 부산 KCC의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챔피언 결정전 MVP 허훈도 오랜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 만날 때마다 월드컵 개막까지 얼마 남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2: 네, 한 달이 안 남았어요. 네. 네, 이제 29일이죠. 29일 남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A조에 있어서 경기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조 시작하는 거 보고 며칠 있다가 실감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월드컵 시작하면 바로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뭐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체감이 저희 업계에서는 좀 들고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 이번 주 토요일에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됩니다.
3: 네, 16일 오후 4시에 이제 광화문에서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최종 명단이 나오면은 18일에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본진이.
1: 자, 일단은 그 최종 뭐 100% 확정인 최종 명단은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종 명단에 가까운 명단이 발표될 텐데 반 이상은 윤곽이 나왔다고 보고 또 어떤 부분이 막판에 고민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2: 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0: 최근에 변수가 몇 가지 발생하면서 해당 포지션에서 뭐 어떤 선수를 추가로 뽑아야 할지 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조금 더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가 다 변수가 큽니다. 뭐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줄줄이 부상 당했고 조금 더 패스를 잘 뿌릴 수 있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도 지금 부상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윙백 또 중앙 수비수 이러한 포지션에서 새로운 선수의 깜짝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뭐 아직까지도 승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16위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단 해외파 중에서는 양현준 선수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어요.
2: 사실 지금 뭐 예전에는 이 선수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선수가 안 뽑히면은 약간 논란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네. 포인트를 기록했고 지금 셀틱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셀틱이 올 시즌에 되게 흔들렸지만 이 팀이 후반기 때 많이 올라온 이유도 양현준이 좀 골 많이 넣고 이러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전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데 그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양현준을 안 뽑힌다?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양현준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또 이제 K리거들의 기대감도 못지않잖아요.
0: 네. 지금 유럽보다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여러 경기장으로 흩어져가지고 경기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관찰했는지 또 이 경기에서 누굴 관찰했는지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래 홍인보 감독의 레이더망 안에 있었지만 대표팀에 좀 들락날락하고 있던 이선자원 이동경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멋진 골을 가만히 터뜨리면서 대표팀에 나를 뽑아달라라고 무력 시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자원으로는 뭐 우리가 기키하는 이승우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호재 선수 등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뽑히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앙 수비수가 누구 한 명은 더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홍명보호 초기에 멤버였다가 한 몇 개월 동안 안 뽑혔던 베테랑 권경원 선수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권경원 선수 소속팀 안양 경기를 3경기 연속으로 보러 갔거든요. 처음에 한두 경기 볼 때는 에이 안양 말고 상대팀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3경기째 보니까 이건 어딜 봐도 안양을 본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다시 돌아오나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점이 상당히 막판의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에 깜짝 발탁이 누가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이번 주 토요일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미 사실 그 거의 주전으로 확정된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단신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를 못 뛰었어요.
2: 네, 이거 PSG가 이제 랑스를 꺾고 리그왕 우승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명단에 못 들었습니다. 그게 발목 부상 이후였는데 며칠 동안 실내 훈련만 할 정도로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좀 우려스럽고 김민재 또한 이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는데 뭐 MRI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상태가 호전돼가지고 뭐 검사까지 안 받아도 뭔가 이 큰 부상은 아니지만 두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좀 우려스럽긴 하죠. 황인범 선수도 여전히 좀 부상에 빠져 있고요.
1: 그렇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가장 사실은 궁금한데 재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이 들려온 게 있나요?
0: 네. 황인범 선수는 이제 페이노르트, 네덜란드 명문 페이노르트 소속인데 뭐 재활을 네덜란드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소속팀과 대표팀과 다 협의를 하고 국내로 들어와 있었죠. 현재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의 관리 하에 이번 주 초부터 몸 만들기에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황인범 선수를 비롯해서 잉글랜드 2부에서 시즌을 일찍 마친 대표급 선수 백승호 그리고 뭐 배준호, 엄지성 이렇게 총 4명이 함께 구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는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가볍게 몸을 만드는 단계라서 그것만 보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3명과 거의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예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니고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점점 몸에 더 부하가 심한 운동을 할 때 탈이 안 나냐. 이걸 앞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일단 토요일에 발표될 명단엔 들어가되 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스페어를 좀 마련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은 듭니다. 모쪼록 진짜 완충된 컨디션으로 월드컵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전 캠프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사전 캠프에서 치를 평가전 상대도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2: 맞습니다. 트리디나드 토바

0: 토바고와 엘살바도르인데 트리니다 토바고는 피파랭킹 102위, 엘살바도르는 100위거든요. 사실 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평가는 상대로 좀 약한 게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하다 보니 미국에서 하고 또 강팀들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상대를 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체코도 그렇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상대를 하게 됐지만 뭐 이 경기를 통해서 뭐 고지대 훈련도 하고 조직력 다지고 좀 여러 뭔가 평가전 나온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려웠겠죠. 근데 좀 기왕이면은 강팀과 대결을 해서 우리의 실력을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쉬운 대목이긴 하네요.
2: 네.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강팀과의 평가전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강팀을 상대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고지대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고지대 적응을 하려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적응을 하다가 강팀이 고지대로 굳이 올라와서 그 힘든데 산소 희박한 데서 A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팀을 만나면 우리가 뭐 LA가 됐든 뭐 뉴욕이 됐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지대 적응이라는 거는 중간에 저지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LA를 갔다 오면 안 돼요. 계속 고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좋은 곳으로 불러올 수 있는 파트너를 우리가 물색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3: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데려오는 거죠. 그걸 응할 수 있는 상대는 월드컵에 안 나가는 상대밖에 없었다.
3: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가까운 북중미 팀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월드컵 못 나가는 북중미 팀인 이 두 팀을 섭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3: 이 두 팀은 그 상대하기 좀 어떤 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2: 그냥 뭐 사실 전력 분석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과 전력 차 그냥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어떻게 뭐 분쇄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하기보다는 한국 자체의 전술 완성도와 마지막까지 이제 선수 조합 맞추는 거. 둘째로 이 두 경기를 통해서 고지대 적응도를 더욱 높이는 거죠. 앞쪽 경기보다 뒤쪽 경기에서 선수들이 고지대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면
3: 네.
2: 그 며칠 사이에 적응이 더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적응도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3: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상대 팀을 고르기가 어려웠던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0: 네, 이제 뭐 다른 팀들도 고지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체코도 이제 미국 그 텍사스로 가는데 뭐 이게 남아공도 마찬가지고요. 고지대 선수를 부르기 위해서 또 팀을 부르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게 있었고 멕시코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2,000m가 넘는 곳에 파추카의 베이스 캠프를 하는데 이제 니카라과의 홈 경기를 그러니까 치른 다음에 이제 다른 푸에르토리코 대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른 팀들도 그러니까 멕시코 개최국을 제외하고는 상대 팀들이 뭐 크게 다 전력 차이가 나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뭔가 좀 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멕시코만 좀 괜찮더라고요.
2: 네, 멕시코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개최국이잖아요.
3: 네.
2: 힘을 엄청 줬습니다.
3: 그래서
2: 다른 나라들 A매치 안 할 때부터 훨씬 일찍 A매치를 시작해서 한국은 두 경기 하는데 멕시코는 세 경기 하거든요. 소집 훈련도 일찍 하고요.
3: 네.
2: 뭐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고지대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동기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A조라서 경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이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르는 5월 31일까지 미국이나 멕시코로 안 건너온 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기가 불가능한 날짜인 거죠.
3: 그렇죠.
2: 대다수의 팀들에게는요.
3: 네. 그 아까 이제 뭐 일찍 모이는 만큼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 소집을 놓고 약간 자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잘 해결됐나요?
0: 그러니까 멕시코도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처럼 리그 자체를 뭔가 그 중단시키고 리그 선수들을 미리 소집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멕시코 리그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챔피언스컵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손흥민 LA에서 붙었던 톨루카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선수들이 합류시키면서 멕시코는 그 아기레 감독 아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상대 뭐 가나, 호주, 세르비아 만납니다. 세 경기를 치르고 우리나라와 대결을 이제 준비할 텐데 아무래도 객체국인 만큼 성적을 내야 되고 이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네.
2: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멕시코가 국내파 위주로 10여 명 정도만 먼저 소집을 했거든요. 해외파는 이제 일찍 못 부르니까. 근데 그들이 정해진 날짜, 우리 멕시코 축구협회가 정한 날짜까지 캠프에 안 오면 너희들은 아예 멕시코 월드컵 엔트리에서 퇴출이야.
3: 네.
2: 이렇게 기싸움을 했어요. 소속팀 프로팀들은 보내주기 싫어했거든요.
3: 그렇겠죠.
2: 근데 저녁 8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3: 네.
2: 7시 50분 넘어서 차가 한 대씩 들어오면서 거의 다들 막차로 들어왔어요.
3: 야. 네.
2: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3: 네. 그 끝에 끝까지 한번 네. 예, 좀 한번 버텨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상대 중 하나인 체코는 예비 명단 54명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모을 만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2: 네, 체코는 한국과 첫 번째 상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슈크 선수와 뭐 또 이제 중요한 선수 또 스타 선수로 알려져 있고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소우체크 선수 등 빅리그 등은 대부분 들어갔고요. 예비 명단이 무려 54명 규모인데 근데 이제 나라마다 발표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요. 네. 원래는 이번 주 초에 예비 명단을 발표하고 6월에 최종 명단을 발표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래서 예비 명단은 원래 비공개고 최종 명단만 공개인데 예비 명단 낼 때 그냥 최종 명단을 내버린 나라들도 있어요. 한국도 그런 경우입니다. 6월 초에 발표되는데 내일 모레 발표하니까 되게 일찍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먼저 내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체코나 아르헨티나처럼 예비 명단이라고 감출 게 뭐 있어? 공개할게 이러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공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대표팀 축구협회마다 성향이 다른 거고요. 체코는 이 안에서 이제 좀 속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대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추후에 따로 발표하게 됩니다.
3: 네. 남아공 대표팀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0: 남아공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고지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홈에서 일단 니카라과의 그 출정식을 한 다음에 2,000m가 넘는 파축화의 베이스캠프 차리고 이제 고지대 훈련을 하고 프레토리코와 대결한 다음에 본선 준비합니다. 남아공이 아무래도 이 조에서 최약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준비를 좀 확실히 하는 것 같고 해외파가 좀 거의 없고 국내파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조직력 다지고 뭔가 이변을 노릴 것 같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월드컵 관련해서 소식이 있는 게 아드보카트 감독의 복귀 소식이 있는데 78이 됐네요 벌써.
2: 네. 네. 우리 한국을 지휘했던 게 2006년 네. 20년 전이거든요.
3: 와.
2: 네. 78. 이번에 월드컵을 지휘하게 되면 역대 최고령 감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북중미의 굉장히 소국인 히라소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예선 통과한 다음에 딸이 아파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후임 감독에 넘겼거든요. 근데 그 후임 감독이 최근 A매치에서 중국 호주에 대패를 당하면서 자국 내에서 이 감독을 잘라야 된다.
3: 네.
2: 아드보카트 감독을 무조건 다시 모셔와라.
3: 네.
2: 이런 선수들의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국 아드보카트 감독한테 뭐 삼고초를 했는지 읍소를 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그 사이에 가족의 건강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아드보카트 감독이 그렇다면 복귀하겠다.
3: 네.
2: 이렇게 이제 말이 맞춰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상 월드컵 최고령 감독이 71세였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 아드보카트를 비롯해서 70대 감독만 3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고령 감독 1, 2, 3위가 다 네. 바뀝니다.
3: 귀라소가 우리에겐 조금 낯선 나라일 수 있겠지만 또 반가운 얼굴이 또 감독으로 와서 뭐 재밌게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KBS가 월드컵 중계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표 해설위원도 돌아왔고요. 또 이제 남현종 아나운서가 또 중계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은 KBS와 함께 또 스포츠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자,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MLS에서는 코리안 더비가 있었습니다.
2: 네, 이제 LAFC 경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손흥민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세인트 루이스 경기를 했고 경기는 이제 패배로 끝났죠. 이제 1대 패배로 끝났는데, 뭐 일단은 손흥민과 정상빈이 둘 선발로 나와가지고 경기를 치렀고, 뭐 정상빈은 후반 끝나고 아니 전반 끝나고 교체됐지만 이래서 손흥민은 풀타임 뛰었고, 근데 결과는 세인트 루이스가 이기면서 판정승은 이제 정상빈 판정을 했습니다. 경기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반복되는 똑같습니다. 경기 양상은 뭐 손흥민 선수가 기점 역할을 하고 킵해서 4회를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갔고, 대신에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1대1 졌습니다. 그래서 LAFC는 뭐 리그에서 4경기 무승이고 공식전 3연패, 그리고 연속해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그 좀 지쳐 보이는 게 좀 크더라고요.
1: 네.
2: 좀 여러모로 우려되는 상황이, 뭐 LAFC 부진을 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 개인을 우리 월드컵 용명모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도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격 지표는 괜찮은 활약인데, 골이 없다는 게 좀 낯선 모습이긴 하거든요. 대표팀 입장에서는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3: 맞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챔피언스컵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두 개 대회에서 모두 도움 1위고, 챔피언스컵은 아직 대회가 안 끝났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도 탈락했지만 대회 역사상 최다 도움인 7도움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 도움왕이 될 것 같아요.
1: 네.
3: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MLS에서 득점이 아예 없고요. 컵대회 포함해서 딱 두 골. 그중에 하나는 페널티킥인 상황이거든요. 득점이 너무 적은데, 결국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렸을 때처럼 수비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발재간과 스피드로 다 뚫어버리고 슛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걸리면 넣을 순 있거든요.
1: 네.
3: 근데 이 LAFC라는 팀의 축구의 그 공격 전술이 너무 나빠요. 공격 전술의 완성도가 너무 낮아서 손흥민 선수만 멀쩡한 패스를 동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도움을 많이 하는 것이고, 동료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아예 해주질 않습니다.
1: 네.
3: 뭐 이래서 득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팀이 LAFC보다 공격 전술이 좀 더 좋고,
1: 네네,
3: 더 좋은 도우미가 있기를 바라야겠죠. 그렇다면 뭐 언제든지 득점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최전방 공격진 역할을 해줘야 하는 조규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골 침묵이 좀 길어요.
2: 네, 뭐 인간 승리 정말 그 부상을 극복해 돌아왔는데, 이제 9경기 동안 득점이 없고, 그 미트윌라는 그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우승 실패를 했고요. 아, 덴마크 슈페르리가 우승을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는 마지막 공식전 득점이 3월 노팅엄과의 유로파리그고,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2월이거든요. 봤을 때 조규성 선수가 뭐 대표팀에 당연히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골 감각을 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KBS 해설위원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측한 우리 월드컵의 첫 골은 오현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현규 선수는 어떤가요?
3: 네, 오현규 선수는 뭐 최근에 그렇게 득점포가 아주 뜨겁게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튀르키예 간 뒤에 계속 잘하고 있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본인 득점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문전 세도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팀 내 그 페널티킥 전담 키커인 퀴크치 선수의 득점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득점 감각이 아주 날카로운 선수와 최근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으면 좀 섞어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3: 그렇다는 건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최전방을 구성할 선수가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는 조규성 선수보다는 오현규 선수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1: 네. 자, 그리고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일단 한시름 났습니다. 정우영 선수하고 코리안 더비를 치렀죠.
2: 네, 다른 지금 뭐 이강인이나 김민재나 부상당했던 소식만 들려왔는데, 다행히 이재성이 부상당했지만 돌아와서 경기도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후반에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좀 실점 감각이나 경기 감각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유럽리그는 정규 시즌 막바지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하고는 우승팀들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3: 맞습니다. 뭐 독일 뭐 일찌감치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두 개 리그가 연달아 확정이 됐는데, 스페인에서는 이제 엘 클라시코 라이벌전이 열렸어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맞대결해서 잡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가장 화려하게 우승 확정을 할 수 있었고요.
1: 네.
3: 또 프랑스 리그왕에서는 1위 파리 생제르맹과 2위 랑스의 맞대결 수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맞대결을 또 잡아내면서 아직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승점차를 벌리면서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3: 이렇게 굉장히 많은 리그들의 우승컵이 다 결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스타가 많은 리그 프리미어리그만 끝까지 알 수 없게 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두 경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최종전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2: 사실 이쯤에서 뭔가 한 팀이 삐끗할 줄 알았는데 네. 다 이기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오늘도 팰리스를 3-0 잡으면서 혼란이 또 안 나왔는데 이기면서 이제 또 아스날과 승점차를 유지를 했고 이제 보면 아스날도 웨스트햄을 겨우겨우 승리를 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진짜 마지막까지 갈 것 같은데 맨시티는 이제 첼시와 FA컵 결승을 치르고 본머스 빌라 상대합니다. 아스날은 벌리 팰리스인데 대진만 보면은 아스날이 좀 유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맨시티의 저력이 이어지고 있고 아스날이 뭔가 그 베나이트 부상 같은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아스날이 불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끝까지 뭔가 두 팀은 갈 것 같아요.
1: 두 경기 남은 채로 2점차 승점. 두 분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3: 아, 저는 이건 뭐 거의 백중사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아스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 역시 컵대 결승전이 있지만 아스날의 컵대 결승전은 챔피언스 결승이기 때문에 그건 프리미어리그 다 끝나고 합니다.
1: 네.
3: 체력 안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설마 그래도 앞서 있는데 두 경기 어떻게 지키겠죠?
1: 네.
3: 라는 생각입니다.
2: 저도 이쯤에서 뭔가 삐끗했으면 당연히 삐끗할 걸 봤었는데 안 삐끗하고 쭉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런 게 좀 아스날이 좀 올 시즌은 좀 우승 기운이 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아스날이 좀 우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네요.
3: 맞습니다. 지금 17위, 18위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17위는 생존, 18위는 강등인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최근에 누가 사느냐 다 산재를 놓고 경쟁을 해왔어요. 근데 토트넘이 확실히 그 막판 굉장히 모험적인 감독 교체를 한 보람이 있어서요. 데제르비 감독이 데뷔전만 지고 그 뒤에 네 경기는 2승 2무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햄보다 조금 더 높은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가 되어야만 했지만 아직은 되지 못한 사나이 마티스 텔 선수가 간만에 멋진 득점을 해주면서 앞서 가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1-1로 비겼습니다. 이걸 이겼으면 아주 굳힐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웨스트햄보다 아주 간발에 우세밖에 못 점하고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은 아스날에 져서 아예 승점을 못 땄거든요.
1: 네.
3: 승점차가 1점에서 2점으로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금씩 유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 네. 자, 또 유럽 축구 팬들에게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모았는지 마지막으로 신동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이제 캐릭 임시 감독이 이제 맨유 정식 감독 부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맨유 구단주 레클리프 경만 승인을 하면은 이제 캐릭은 임시 정식 감독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 회장 플로렌트 페레즈가 이제 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약간 사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본인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레알 회장을 나서가지고 레알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설룡호 선수가 세르비아 컵에서 결승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승부차기 끝에 지베제단 이겼고 더블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해추통신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요즘 낮 기온만 보면 봄과 여름 사이에서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여름 방불케 했고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렇게 이례적인 고온 현상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이 동풍 영향으로 산맥 서쪽에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가 강한 일사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당분간 날씨 변화 거의 없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여름처럼 강한 볕 그리고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고 또 일교차 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0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동해안 쪽 25도, 광주 30, 대구 29도 등 22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과 충남 또 전북 서해안 쪽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셔야겠고요. 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일부 섬지역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세계의 관심 속에 오늘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양국의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고 특히 중동 현안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 핵무기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나란히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중국 어린이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회담장에서도 두 정상은 공개 발언으로 뼈있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빠르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환상적인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두 정상은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고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패권 경쟁에 따른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며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3: 중미가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시대의 답안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2: 중국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이렇게 합의한 것도 있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경고하며 충돌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자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 분쟁으로 치달아 양국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겁니다.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3: 미중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유익한 일입니다. 양측 모두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갈등은 양측 모두 피해를 줍니다. 시진핑 주석.
4: 대만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3: 대만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4: 무역협상과 이란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 주석을 자극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대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와 경제협력, 펜타닐 문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형식적, 상징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극명한 어조 차이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오늘 오전에 만난 두 정상은 지금 이 시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승준 특파원, 이 시진핑 주석이 만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요? 아직 진행 중이죠?
5: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후 7시 10분쯤부터 2시간째 환영 만찬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장인 인민대회당에 함께 입장해 나란히 원탁에 앉았는데요. 원탁 중심에는 오늘 방문한 텐탄공원 모형을 세워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교대로 건배를 제의하며 친교를 다지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부흥과 마가, 즉 미국 우선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고부동한 G2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은 중미 양국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공개 발언에서 시 주석은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의 호재라면서 대국 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

0: 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갑니다. 자, 김성수 특파원, 오늘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과 다른 현안을 맞바꾼 듯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2: 네, 이번 회담은 당초 3월 말쯤 개최 예정이었다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에 실패한 채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부담을 안고 시작한 셈인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게 큰 성과입니다. 미국의 남은 카드는 군사작전 재개 정도였는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무기 포기 등을 합의한 만큼 이란을 설득해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 등도 물꼬가 트인 걸로 보입니다. 그 대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공개 발언은 주로 중국에 대한 호평에 맞춰졌습니다.
3: 사실 우리 두 사람이 맺어온 관계는 양국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 CNN도 평소 언론에 개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서 대만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점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에 백악관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승준 특파원, 김성수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의전의 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전에 담은 중국의 속내를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레드카펫을 밟으며 의장대 사회를 받는 두 정상. 화동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전해 보지 못한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려한 연출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했고 양국 대표단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장관을 위로했습니다.
4: 국빈 방문에 맞춘 행사들. 그런데 의전의 격은 사뭇 다릅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의 베이징 공항 도착. 한정 중국 부주석이 반갑게 트럼프와 악수합니다. 부주석이긴 하지만 외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 9년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었던 양제치의 영접과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9년 전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2박 3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3: 중국 국빈 방문과 만찬 이외에도 특별한 비공식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환영 행사가 2017년 방중 당시보다 다소 격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9년 전엔 시 주석이 막 연임을 확정한 상황. 벌써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외교에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1: 9년 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황제의 궁전인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이번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텐탄 공원이었습니다. 이 장소와 머문 시간 그리고 분위기까지 9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5: 회담이 끝난 뒤 산책에 나선 두 정상. 회담장인 인민대회당 남동쪽에 위치한 텐탄 공원입니다.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공간인 만큼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3: 이 사원은 600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5: 중심 건물인 기념전 앞에서 나란히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3: 훌륭한 곳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아름답습니다.
5: 2017년 자금성과 태난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던 중국. 명청시대 종교의식을 위해 자금성에서 텐탄 공원까지 향하던 황제들의 길을 따라 의전 무대를 옮긴 모양새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성 방문을 언급하며 텐탄 공원과 자금성은 같은 시기에 지어져 중국인의 우주관과 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당시 방문 기억이 생생하다며 텐탄은 600여 년 됐는데 여전히 우뚝 서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2017년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 전체를 비웠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황제의 길을 함께 걷고 황제의 공연장에서 경극을 함께 보며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특히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 건복궁에서 건국 이후 최초로 외국 정상을 위한 만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텐탄 방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국빈 만찬은 회담이 열렸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수장들을 대거 합류시켰습니다. 당초 명단에 없던 엔비디아 젠슨 왕까지 직접 연락해서 전용기에 태웠습니다. 그만큼 경제 협력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팀 쿡 애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수장들입니다. 환영식 때도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 강료들 주변에서 사실상 경제 장관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 우리 대표단을 대표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 특히 젠슨 왕은 당초 방중 대표단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빅딜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을 통제해왔고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만큼 젠슨 왕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7: 회담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최측근과 반역자를 오갔던 일론 머스크가 합류한 것도 경제 분야 성과를 최대한 올리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강요 중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54년 만에 대통령과 동행했고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 그 옆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안보 라인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경제 통상 라인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강요들이 모두 배석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직으로는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로는 5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동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상원 의원 시절 대중 강경 활동을 하다 중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7: 중국은 저를 두 차례 제재했고 여행도 금지했는데요. 중국 신장 지역에는 위구르 무슬림들이 가득한 공장들이 있죠. 그들은 강제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6: 중국은 대신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가운데 성을 발음이 비슷한 다른 한자로 바꿔 표기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외교 갈등을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방중 전용기 안에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제재를 가했던 중국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8: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지만 이란은 해협 통제 범위를 더 넓히려 하고 있고 오만과도 해협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중국 선박 5척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만 현지에서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중국 선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이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렇게 해협을 빠져나온 중국 관련 선박은 모두 5척. 일본 유조선 한 척도 오늘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란과 물밑 외교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를 기존보다 10배 넓힐 태세입니다.
10: 국가 안보 해역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새로운 조치다. 그다음에 이제 통항 수수료 이 받는 개념으로 강화시키지 않을까?
9: 이란 대표단은 최근 오만 수도 무스카트를 찾아 호르무즈 해협 주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1: 뒤로 보이는 이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오만해입니다. 해협 남쪽 절반이 이런 오만 영해여서 오만 정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입니다.
9: 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유항해에 무게를 두지만 취재진이 만난 유력 인사 말은 달랐습니다.
7: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통행료는 있어야 합니다. 오만은 이란과 회의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팀 알타이 전 오만 국가평화의 의원.
9: 미중 회담 직후엔 선박 한 척이 또 납포됐습니다. 백악관이 해협 통행료 부과에 미중이 함께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의 긴장은 그대로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8: 한편 나무호 피격이 이란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조치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 4일 피격 당시 선미가 이란을 향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난 나무호. 다분히 의도가 짙은 두 차례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란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비행체 엔진 잔해를 국내로 옮기는 것과 별도로 국방부 기술분석팀 등 10여 명을 현지 급파해 나무호 선체 감식에도 들어갔습니다.
13: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대변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12: 고위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33개 피해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나 태국처럼 다른 선박 통과를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 공격의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변인.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2: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관련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8: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의 장윤기. 경찰은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직장 동료를 표적으로 삼았고 여고생 살해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15: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3살 장윤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직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장윤기는 고개를 똑바로 든 채 취재진을 바라보거나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16: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7: 죄송합니다.
18: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15: 경찰은 장윤기의 행적을 집중 수사한 결과 목적성을 가진 계획 범죄라고 결론했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전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고 오후엔 흉기 두 점과 장갑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30시간 넘게 스토킹 피해자 집 인근을 배회했지만 찾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살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밤에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마주치자 동선을 추적했고 차를 미리 정차하고 기다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밤 시간대에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고 범행 이후엔 휴대전화로 경찰 추적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시 장윤기는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한 점을 더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8: 때이른 한여름 더위에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 역시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해보다 5배나 많은 모기가 나타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방제 차량이 산책로 주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도로 옆 물웅덩이와 정화조에도 꼼꼼하게 방제 작업을 합니다. 모기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20: 모기 민원이 작년보다 좀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좀 일찍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많이 보입니다.
19: 서울 시내 55곳에 설치된 측정기에는 이달 들어 7천 마리 정도의 모기가 포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 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포집망에선 증가세가 더 뚜렷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모기 발생량을 수치화한 모기지수는 이달 들어 57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수준을 훌쩍 넘은 건 물론이고 모기가 비교적 적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습니다. 모기가 벌써 기승을 부리는 건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를 비롯한 날씨의 영향이 큽니다.
17: 낮 기온이 3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비가 자주 오게 되면서 이제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모기들이 알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다고.
19: 모기가 빠르게 늘면서 모기가 옮기는 일본내염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일본내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모기 밀도 변화를 파악해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8: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들이 갑자기 반려견을 공격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사냥개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반려견과 함께 집 앞을 산책하던 50대 여성. 어디선가 검은색 개 두 마리가 나타나 달려듭니다. 여성이 놀라 넘어지고 반려견이 맞서보지만 개 한 마리가 더 가세합니다. 여성이 골프채까지 휘두르며 저항해 보지만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22: 반려견은 이곳에서 사냥개 세 마리에게 물린 채 20m가량 끌려갔고 이후 이곳에서 추가로 나타난 사냥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21: 반려견은 크게 다쳤고 2시간여 만에 결국 죽었습니다.
23: 폐쪽을 물어서 애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거의 기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10분간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21: 반려견을 공격한 개들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멧돼지 대리 포획단 소속 사냥개였습니다. 당시 포획단원 한 명이 멧돼지 출현 신고를 받고 사냥개 5마리를 한꺼번에 풀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사냥개 운용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 포획자 1인당 2마리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멧돼지 추적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엽견은 운용되어야 하고
21: 경찰은 사냥개를 한꺼번에 풀어둔 포획단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오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1차 기한을 넘기면서 주싸움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25: 후보자 등록 첫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5명은 모두 중도 포기는 없다는 듯 서둘러 신청을 마쳤습니다. 단일화 1차 기한을 넘긴 셈인데 앞으로 논의가 있을지 일단은 다들 손사래입니다.
26: 거기는 아직 그거에 대한
3: 정철래 민주당 대표
26: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27: 시민들 또는 지역 언론
3: 조국 혁신당 재선거 후보
27: 단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25: 보수 진영 단일화 역시 요원합니다.
28: 가능성이라는 게 네.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3: 의동 국민의힘 뭐 평택을 재선거 후보
28: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지는 않다는
25: 울산에선 시장 후보 등록 직전 민주당 혁신당 후보 간 합의로 범여권 단일화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29: 진보당과 또 우리 민주당
3: 김사국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29: 더 속도를 내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5: 반면 급물살을 탈 거로 보였던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단일화는 논의가 중단된 채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0: 등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3: 박맹우 무소속 울산시장 후보
30: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5: 후보들이 젠걸음에 나선 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인구 8천여 명 울릉도를 찾으며 보수 강세 지역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종과 경기를 각각 찾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0: 거냐, 아 또는
1: 이현태 민주당
0: KTX로 갈 거냐인데, 여당의 도지사가 전북에게 온 100년 만의 기회를
2: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1: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2: 실제로 공장 투자와 일자리 늘리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3: 30년 넘게 청사진만 계속돼온 새만금 개발도 주요 공약. 험지에 나선 후보들은 견제를 통한 발전을 강조합니다.
4: 민주당 35년 동안 오로지 새만금만
1: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4: 그러나 새만금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잡은 물고기 밥 안 줍니다.
5: 호남의 정치를
1: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
5: 만들어야 견제와 균형 잡힌.
3: 이번에도 역시일지 이변일지 남은 20일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6: 그간 1대1 토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시장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대신 번갈아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현황과 각자 해당되는 이슈를 놓고 간접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7: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정원우, 국민의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토론장에 앉았습니다. 최대 현안 부동산 문제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8: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좀 주안을 줘야 서울시장 된다. 후보.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리자.
9: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후보 출신 시장이
7: 신속히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같았는데 정 후보는 행정 문제 단축을, 오 후보는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8: 공무원 매니저가 그런 지역들에 파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미리
9: 대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못 나가겠다, 좀 늦추자,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7: 정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5.18 관련 논쟁은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는 폭행 피해자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9: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주셔야 되겠죠.
8: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7: 오 후보가 밀어붙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8: 그거를 지금 닫아버린 조형물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용산전쟁기념관에 가면
9: 국제사회의 기여의 역사, 자유, 평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
7: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정 후보는 시장이 정쟁 한복판에 서는 게 옳은 일이냐면서 말을 아꼈고 오 후보는 연성 독재라며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선 쓰레기 소극장 같은 기피시설을 지역에서 없애겠다는 공약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옆 공사장,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소음, 전자파가 우려된다. 반대 현수막에 나붙었습니다.
11: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707명을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은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33년 전 8명의 학생이 느닷없이 술에 취해 선생님 댁을 찾아온 그날부터 학생들과의 동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0평짜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욕설을 듣고 밤새 싸워도 밥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참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30여 년 동안 해오셨는데

0: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나는 그 되게 임용 발령이 나면은 전부 다 실업계 난가려고 합니다.
0: 예.
1: 거칠고 힘들다고.
0: 네.
1: 그다음에 중학교를 가거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실업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과목은 다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들과 다 있고 그 애들이 나처럼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첫날 학교를 가서 그 애들한테 정말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저한테 너무 실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는 겁니다. 아침 조회를 하는데.
0: 다 어디 갔어요?
1: 아직 안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났더니 하루 종일 학교를 등교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난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나.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겁니다.
0: 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교과서를 버려버리고 도저히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8교시 수업이 들었으면 얼른 10분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준 책 갖다주고 펴주고 하루에 8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례 시간에는 다른 분들은 5분이나 10분이라고 정례를 보내는데 난 2시간 동안 데리고 정말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냥 비웃는 모습을 보고 아
0: 희망이 안 보인다.
1: 선생의 자격이 나는 없나 보다.
0: 예.
1: 근데 다른 분들도 나한테 가만 놔둬. 저희들은 저렇게 그냥 앉혀놓은 것만으로 다행이야. 거기서 이제 어떤 비애감.
0: 예.
1: 자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말할까.
0: 이제
1: 불만.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약간의 따돌림.
0: 네. 왜 저렇게 혼자 저러나.
1: 왜 저래.
0: 너무 튄다. 그런 얘기 들으셨겠어요.
1: 예. 그래서 그만뒀죠.
0: 네. 얼마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1: 12월 2일 날 그만뒀죠. 12월 2일.
0: 그러니까 3월에 저기 새학기에 네. 가셔가지고 네. 12월에. 그랬던 분이 다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또 이.
1: 예, 선생님을 그만두고 저는 그때 공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디 교수 자리가 나면 가려고 하는데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10평짜리 사골셋집에서 아내하고 딸하고 살 때거든요.
0: 네.
1: 행편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교수 자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다시 선생님을 그 1월 달에 뽑더라고요, 이제.
0: 예.
1: 그 얼른 다시 응시를 했죠. 근데 또 다행히 합격을 한 거죠.
0: 그럼 임용고시를 네. 두 번 보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합격을 했는데 우드로 발령이 날까 했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서.
0: 아니 그만둔 학교를.
1: 그렇죠.
0: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알게 됐지만은 안 가려고 하는 학교는 현직이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를 배치를
0: 신입을.
1: 하겠죠. 그걸 몰랐죠.
0: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 안 가고 싶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다녀라. 눈 감고 학교를 갔네요.
0: 그냥 눈 감고.
1: 네. 네. 갔더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날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예요. 두 달 만에 돌아오니까.
0: 얼마나 좀 뭐랄까.
1: 아, 창피해 죽겠어요.
0: 그쵸. 아유, 저기 큰 소리 치고 사표 내고 나가더니.
1: 네. 근데 고개를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뺐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궁금한 게 있어. 사표 쓴 거야? 휴직한 거야?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을 또 만나, 담임을 또 주시더라고요.
0: 네.
1: 2학년 담임을 만나봤더니 작년보다 더 해.
0: 아.
1: 그래서는 포기를 해버렸죠. 아, 나 선생님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하자.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선생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어요. 아니 그냥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면 너무 화가 나니까.
0: 예.
1: 그래서 3, 4, 5월 달 그렇게 보냈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선생이냐 이게. 이거 뭐냐. 마음이 허전하죠.
0: 네.
1: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담임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0: 예.
1: 아침에 조회를 하러 갈 때는 복도를 안 쳐다봅니다. 침 뱉어놓은 게 더러우니까. 고개를 들고 가면. 수업할 때는 애들을 쳐다보지 않고 판사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보면은 화가 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상처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 안 주려고 그래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다니면 되지. 그 마음도 네. 사실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뭐 선생님 앞에 벌어졌.

0: 그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니는데 제 마음은 자괴감이 생기고 선생이 이거는 선생이 아니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선생으로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제삿날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내랑 나랑 저녁에 올린 제사를 지내요. 지내고 12시 넘어서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네.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은 상태로 담배 냄새까지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죠. 누구세요? 예.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래요. 내가 그만큼 애들을 안 쳐다봤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인데도 애들을 안 쳐다보니까 우리 반인 줄도 모르고.
0: 몰랐어요. 그리고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1: 아, 애들이. 그렇겠네요. 예.
0: 그래서
1: 예.
0: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대요. 그래서 난 놀러 오러 간 적이 없다. 너무 늦었지 않냐? 그랬더니 밀고 들어와.
1: 들어오니까 아니,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진짜?
0: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제가 내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1: 예.
0: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수박을 썰어가지고 여덟 조각을 내요. 지금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 네.
0: 그 여덟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더운 6월달.
1: 꽉 찼겠네요.
0: 꽉 찼겠네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뭐예요. 양말 냄새. 얼마나 선풍기 에어컨도 없는 집입니다. 네. 가난해서. 수박을 썰어줬는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1: 예.
0: 실 밖에다 이렇게 벽에다 대고 뱉은 거예요. 피어 피어 피어.
1: 방 안에 선생님 네. 집에 와가지고. 네.
0: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게 뭔 짓입니까? 10살 먹은 내 딸이 아빠 저 죄송한데 왜 저래? 원래 그래.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 재웠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나 혼자 학교를 갑니다.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보 한 명 가고 7명 남았어. 두 명 가고 6명 남았어.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퇴근하고 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왜 제일 무섭게 생긴 한 아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걱정 마시오. 깨워서 얼른 가거라. 아직까지 잤냐.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가더라고요. 가는데 뒤에 7명이 또 따라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저의 대리로 왔대요. 어서 가거라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밤에 다시 돌아왔어.
1: 또 왔어요?
0: 응,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이게 왜 집에를 안 가는데. 엄마 아버지 폐물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우리 쫓겨났어요. 8명이. 그럼 잘못했다고 빌고 가거라. 못 가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1: 갈 데가 없으니까.
0: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데리고 사는데 안 가니까.
1: 부모님들이 찾으러 안 와요.
0: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와요. 할머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누구누구 담임이라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거기 산다면서요. 네. 밥도 먹여준다면서요. 예. 공부도 가르쳐준다면서요. 네.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다요. 그리고 탁 끊어버려. 이게 그게 이제 감사의 표시기는 해. 8명 중에 한 명 전화가 오고 그 애들 데리고
1: 그러니까 집에서도 거의 내놓다시피 한 거죠. 예.
0: 너무 여러분 그 작은 방에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쌀.
1: 그때는 사실은 그 나이는 솥단지 끌어안고 먹을
0: 그렇죠.
1: 나이잖아요.
0: 도시락을 또 8개 싸야 돼.
1: 그렇죠. 급식도 없을 때니까.
0: 그다음에 세탁기가 없는데 손빨래를 다 해야 돼. 또 얘들이 몸적이지도 않아. 막 아침을 뱉고 악을 쓰고 다녀. 마을 주민들은 맨날 쫓아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 아내는 짜증을 부리고.
1: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럼 집을 나와버릴 것 같아요.
0: 몇 분 나갔어요. 몇 분 나가고 6월 달에 몇 분 나가더라고. 근데 가라기도 안 가. 그래서 6월 달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7월 달에
1: 예.
0: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요.
1: 네.
0: 근데 그 애들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시험 힌트를 아주 과하게 줘요. 시험 문제를.
1: 아,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 대놓고 야 여기서 나올 거야.
0: 아니야 이게 이 문제야. 그리고 문제를 가르쳐 주고 답도 뭐 문제도 안 받고.
1: 아예 문제도 가르쳐 줘요.
0: 네.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보기 그 7월 달에 그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구구단부터 해오라. 구구단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구구단 안 외워도 돼. 우리는 답만 외워도 돼. 아 맞네. 답만 외우면 되네. 우리 다 배울까? 그리고 우리는 답을 외웠습니다. 이제 다 모두 다 알려주면 문제니까.
1: 예.
0: 답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을 하는데 우리 학생 수가 2학년 650명이었거든요.
1: 네.
0: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이에요. 공부를 할 애운 애들이 없으니까.
1: 세상에.
0: 한 명은 아예 안 해, 공부를 안 해. 8명 중에 1등부터 7등 거기다가 그 애들한테 내 월급이 그때 70만 원일 때인데 네. 장학금을 1인당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7, 8은 50만 원,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방학 신날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1등이다니까 저게 2등이고 내가 3등이야. 어쩔 줄 몰라요. 너무 훌륭하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지금 80만 원 받았다니까. 그래 잘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되겠네. 안 가. 방학 되기 전에 간다고 했잖아. 안 가. 또 안 갑니다.
1: 선생님 너무 잘해 주셨나 봐요.
0: 그리고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기뻐. 달라진 모습을 보고.
1: 성취감이 좀. 네. 예.
0: 근데 아내가 걱정이 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뻐했더라고요. 이미. 데리고 살기로 마음 먹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내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청소를 잘 안 해요. 애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같이 어지러.
1: 좀 덜 스트레스를 덜 스트레스. 받은 너무 깔끔한 분 같으면은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0: 그리고
1: 텐데.
0: 그리고 또 흉을 봐, 내 흉을. 같이. 애들하고. 그런데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사는 건 훨씬 힘들어. 학교를 안 가니까.
1: 그렇죠. 24시간인데요.
0: 튜닝을 입고 그 애들이 거실에 그 절 방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여름에.
1: 여름 손님은 진짜 안 반갑거든요.
0: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이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욕을. 그래서 깨웠어. 장기라,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랬더니, 잠꼬대 한 거 아니야. 진짜 욕이야.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새벽에.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가 우리가 7개 동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니까. 뭘 몰라주는데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주고 있어 지금. 아.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긍심. 당연히 몰라보지. 그걸 어떻게 느꼈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왜? 똥통 학교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7개 군데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를 정말. 맨날 들락날락 한 거예요. 나갈 필요도 없는데. 침도 몰래 뱉어요, 이제.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또 새벽에 방학 동안인데 새벽 4시면 어디를 달려가요. 그리고 점심때 와서 밥을 먹고 또 달려가요. 난 오해를 했네요. 이놈의 새끼들 80만 원 장학금 갖고 오락실 다닌 것 같구나.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들어오니까 내가 막았어요. 너희들 지금 80만 원 갖고 오락실 다니지? 아닌데. 어디 갔다 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해? 부족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뭐뭐 돼서 뭐뭐 합니다. 이걸 설명을 못해. 아닌데. 긴데 부족한데. 아니 그 돈 80만 원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응?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봐? 보면 되지. 그랬더니 에이. 뒤에 있는 애가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린 기적 없잖아. 그게 왜 나한테 화를 내?
1: 아, 전교 1등에서 7등 하더니 대학에 가고 싶어졌나 봐요.
0: 그런 거죠. 그래서 에이.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무술 뻔했어요.
1: 아, 좋은 학교죠.
0: 지금 단만에 오고 싶 문제를 1등도 7등 난 건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웃는 것처럼 말 안 하려고. 근데 인하공대를 어떻게 가려고? 선생님 우리는 특차로 가려고. 특차. 특별전형. 어디? 주머니에서 동아일보 광고를 보여줘. 인하공대 특차 모집 요강. 맞네. 특차 모집 요강 40명.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1: 네.
0: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잖아. 우리 지금 1%잖아.
1: 전교 1등도 있는데요.
0: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걸 따려고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70만 원 받아.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네. 150만 원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우리 학원 다니고 있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1: 세상에 진짜 이건 기적 같은.
0: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무래기만 하잖아요.
1: 예.
0: 큰일이다. 어디다 써먹을 거나. 근데 작은 거 성취지가 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는 서포트만 하면 돼요. 아, 생활교육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꿈을 갖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게 된 거죠.
1: 그 성취감 하나. 내가 평생 처음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
0: 그거예요.
1: 그거 하나가 완전히 바뀐
0: 거죠.
1: 그게 사람을 바꿨네요.
0: 그겁니다. 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들의 작은 성취 하나만 이루게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애들이 한다. 근데 이제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봐요.
1: 네.
0: 걱정이 돼. 그때도 성적이 잘 나와야만 이 지속적일 예. 거 아닙니까?

0: 학점에서 내가 그랬죠. 얘들아, 내물에 3일 후에 이 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그때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우남동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선생님은 분명히 사줄 수 있어? 나는 사줄 수 있어. 근데 너희들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걱정 마. 단만에 오면 되잖아. 나는 그걸 잊어먹었어.
1: 네.
0: 아 그렇구나.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달걀날 해온 거야.
1: 예.
0: 난 너무 기뻐. 나는 그날 바로 나는 그 애들 데리고 우남동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어.
1: 예.
0: 교복 벗어.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갑니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애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너무 기쁘죠. 교복 벗고 혹시 소주라도 한 잔 먹일지도 몰라서.
1: 네.
0: 100개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주성 선생이죠. 네. 나 강주 북부경찰서입니다. 북부경찰서라고요? 왜요, 근데? 당신 반 애들 8명 잡혀 있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오세요.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 있대요.
1: 예.
0: 그래서 그 애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깜짝 놀랐어. 얘들아, 나한테 북부경찰서 빨리 오란다. 나 빨리 갔다 올게. 너 그동안에 오락실 좀 놀고 있어라.
1: 예.
0: 응, 선생님 빨리 갔다 와.
1: 아까 이 저기 같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말썽 피운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예, 예.
0: 그래서 너희들 오락실 가면 붙어 있어. 내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그리고 북부경찰서 쫓아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겨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어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1: 예전에는
0: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악을 썼죠.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3대를
1: 네.
0: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에서 3대에 나눴다고 시내를 할보고 다닌 거야.
1: 아이고.
0: 잡힌 거야.
1: 아이고.
0: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겠대요. 안 나온 게 좋겠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얘들은 풀어줄 테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내일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풀어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올랍니다. 너 집에 가라. 큰일 났다. 내일 어머니 오시라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1: 애들 고기 사주러
0: 잊어버리신
1: 건데요.
0: 잊어버렸죠.
1: 아이고.
0: 그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막 베개를 발로 차는 거예요.
1: 예.
0: 새벽에. 그 애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집에 오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났겠죠.
1: 네.
0: 그러니까 얼굴을 못 차고 베개를 차. 왜 안 왔어요? 막 화가 나 있었어. 아, 깜빡했다. 왜 깜빡했어?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경찰이 우리 학교를 없애버리라 그래갖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 그랬다. 그랬더니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저것들이 지금 서 있고 나는 위험하잖아. 누워서.
1: 선생님한테도 근데 반말하고 그러나요?
0: 뭐예요? 막 그래. 뭐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할 말이 없어서 다음에 사줄게. 안 무거! 자존심 상한 거였지.
1: 화났죠. 올백 맞고 막 그랬는데.
0: 8시간을 기다렸으니까.
1: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0: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누워서 그랬어요. 얘들아,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 8명이잖아. 너희 8명이고 그 애들 사람 좀 만들어 볼래? 내가 그랬었대.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었어. 이미 사람 만들었대요. 얘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윽박 지른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차라도 그 애들은 경찰한테 빤 맞을 거 아는 애들인데.
1: 큰일이네.
0: 벌떡이 났어. 그 애들 때렸냐? 안 때렸어.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그놈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들 8명 중에 저 한나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우리 전교 1등도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애들 8명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한테 말했어.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7명은 나가려니까 이 집을 너희 8명이 이리 들어오라고.
1: 아, 자기들이 이 기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0: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야, 설마 들어올까 했더니 그 뒷날 정례라고 집에 갔더니 하나이는 안 나가리는 누워있고 7명은 1등부터 7등은 네.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8명은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려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
1: 예.
0: 근데 내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저희가 저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길게 이야기하면 좀 뭐해서 멤버 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
1: 멤버 교체.
0: 그러면 저희 애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1: 아이고.
0: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희들은 우리 집에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는 훔치지 않습니다. 아니 7명 나가고 8명 들어오고 1명 나왔고 이제 9명.
1: 그 앞에 애들하고는 얼마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0: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1: 네.
0: 6월 2일부터 살았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정도 살았죠.
1: 세상에.
0: 네, 그 애들이 이제 비켜준 거죠.
1: 그 자기들이 그래도 알아서 우린 사람 됐다.
0: 우리 사람 됐다.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 들어와라. 근데 그날 그놈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똑같이 이제 9명이죠. 1명 안 나가고 애들 8명 들어왔으니까.
1: 늘어났네요.
0: 네. 똑같이 변해. 시험 볼 때 다 외우고 기능사 자격증

0: 학원 다니고 전교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1: 네.
0: 지금 스스로 경쟁하고 선생님이 예뻐하니까 이쁜 짓 하고 지가 뭔가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다시 관심 갖고 복원 이거다. 교육은 이거다. 라는 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나는 그냥 사랑하고 안 하면 주면 되는데 왜 말을 안 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성취감을 갖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1: 예. 그러니까 두 번째 2기 애들도 약속 지키고 전교 몇 등 하고 그런 거예요?
0: 어, 그 애들까지 해서 1등부터 15등이라니까요, 이제.
1: 야.
0: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1: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0: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 말을 참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격려해 준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10병짜리 아파트에. 지금 부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도 그렇게 살면 지금 뭐한 짓이야. 과외비를 엄청 받은 거 아니야. 숱한 그 정말 너무너무 고통. 그게 제일로 나는 힘들었고
1: 네.
0: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투서를 해요. 경찰서에다가.
1: 역시 뭐 얘네들이 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시샘하는
0: 그렇죠.
1: 게 있을 수 있겠어요.
0: 고액 과외를 한다고.
1: 예.
0: 경찰이 맨날 와서 고액 과외를 한지 안 한지 봐요. 근데 와서 보더니 고액 과외 할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우리 여기서 감시도 없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 집 사골세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진데 버려진 폐가가 있다. 창고.
1: 예, 예.
0: 우리 그걸 개조를 해갖고 살게 이사를 갈까? 그래서 우리는 94년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1: 아, 그래서 그 아파트를 떠나서
0: 네.
1: 아예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살려고
0: 네.
1: 이사를 가게 되시는군요.
0: 예, 아주 깊은 산속으로 버려진 폐가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골세비밖에 없는데 저 돈을 저런 데를 살 수가 없는데 그건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버려져 있는 폐가가 있는데
1: 네.
0: 방이 다섯 개나 돼요. 34평.
1: 아이고.
0: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뭐가 없냐면 폐가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장판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거 갖다가 주워서 깔고 그다음 도배할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하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를 1994년도에 만들어서
1: 네, 네.
0: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제가 교육청 장사가 되기 전 10년 동안에 거기 데리고 산 아이가 거기서 707명 그 애들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버려진 폐가에서 같이 산 아이들
0: 네.
1: 707명의 아이를
0: 네. 앞에 이제 8명 이런 애들 빼고 이제. 네.
1: 근데 저는 선생님 뵈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긴 한데 사모님을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사모님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0: 옛날에는 비해서 요즘은 오히려 여기저기서 방송 나가면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위안이 됐나 봐요. 금방 했던 멘트 같은.
1: 네네.
0: 사모님이 참 훌륭하다. 당신이야 뭐 그 일로 했겠지만 그게 위안이 되고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면 따라다니거든요.
1: 네.
0: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하기 힘들면 따라다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아내는 어떻게 생겼대? 안 도망갔대? 진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그게 위안이 된가 봐요. 물질적으로는 위안이 안 되지만
1: 네.
0: 아 내가 잘 살았구나.
1: 예.
0: 그다음에 그 707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면 나보다 먼저 아내를 찾고 이제 속이 들어서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말하니까 그게 보상이 되나 봐요.
1: 엄마죠. 그 밥 먹고 자랐는데
0: 그랬죠.
1: 도시락 싸주시고 네. 밥 네. 해주고
0: 잔소리도 제일 많이
1: 빨래
0: 했고
1: 빨래 해주고 네. 세상에.
0: 그리고 가방 속에 이제 애들 흉기 들고 다니면 그거 빼앗아 가지고 빼앗아 놓고 그 애들 엄마 그 신용카드 뺏어고 와서 쓰면은 뺏어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아내가.
1: 업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0: 몸무게가 저보다 좀 더 난 것 같아서 못 업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때 선생님한테 대들고 방황하고 울고불고 했던 애들이 지금 뭐 아까 뭐 첫 제자들이 이제 뭐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나서 옛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 하나요? 그리고 이제 자식 부모가 됐을 건데, 그렇죠?
0: 어이가 없는 게요. 자기들이 옛날에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1: 아, 잊어버렸어요?
0: 속썩였던 걸 몰라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나 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자기 아들. 왜? 늦잠 자지, 아. 학교 가기 싫다고 하지, 맨날 저기 돈만 주라고 하지. 아,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지거든요. 지 옛날 지 모습이거든요.
1: 예, 예.
0: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1: 예.
0: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얘가 나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처음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윽박지르더라고 해서, 너는 나가 있어. 내가 둘이 이야기할게.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아이가 엄청 밝아지고,
1: 예.
0: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내 제자가, 선생님, 마술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가 금방 변해요?
1: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0: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고, 말을 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뭐를 잘한가를 내가 찾아보니까, 너는 이거다. 이렇게. 맞아요, 나 그거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다른 걸 시킨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게 안 될 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뭘 잘못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될 뿐이에요.
1: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찔리는 분들이
0: 많을 겁니다.
1: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이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네네. 오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들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네네.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전북 내륙, 전남권,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

0: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농협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중앙노동위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해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는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약 40분간 대화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에서 배출하며 현재 민주당 6선 조종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겠다며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분리는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 가운데 일부 사건만 떼어 별도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는 오늘 전 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전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전라도와 경남 서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 시 대비해야 합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미중 무역을 비롯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이 두 정상 간의 주요 의제인데요. 오늘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내일까지 이어질 G2 두 정상의 세계 담판을 잠시 후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주요 정치권 소식은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국을 위해 또는 배웅 마중을 위해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밤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이랑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14명을 새로 뽑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심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 심판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이다. 이걸 각각 내걸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걸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지방 권력까지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이걸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추경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표심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여야 또 양당 대표의 선거 지원 행보도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먼저 정청래 대표의 동선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네. 정청래 대표 오늘 민주당 입장에선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경북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예. 사실 선거철마다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만 너무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을 깨려고 험지라도 직접 가겠다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이제 섬심까지 공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0: 예.
1: 이 정 대표는 오늘 주민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섬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죠. 아플 때 날씨 좋은 날 아파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아프더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편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편 문제랑 의료 불편 같은 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관광 개발이나 교통 문제 해결 또 울릉군 특별자치군 추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민심 다잡게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좀 정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두 달 뒤에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가 최근에 뭐 욕지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이 섬 곳곳을 돌아다닌 걸 보면서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 키우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장동혁 대표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1: 오늘 세종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중원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 사흘째 충청권 돌고 있는데요. 요즘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좀 보면 장 대표가 완전히 이제 선거 유세 모드로 좀 올라탄 모습입니다.
0: 예.
1: 제가 저번에 이제 뉴스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대표의 동선을 지도에 탁탁 찍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여의도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걸 깨부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오늘 장동혁 대표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게 국민 배당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냐 이렇게 여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장 대표가 좀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좀 달라졌다. 자신감 되찾았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거리두기 논란이 있을 때 또 당내 사퇴 요구가 나올 때만 해도 좀 움츠러든 모습이었는데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현장 행보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박민식 부산 국가 후보 개소식에 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를 그때 봤을 때 부산 유세에서 좀 큰절도 했고요. 지지자들한테 이름 좀 외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본인의 어머니 성대모사까지 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좀 박수 소리를 먹고 큰다 이런 말이 있듯이 현장 반응이 좀 살아나면서 장 대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래 핵심 승부처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인데
1: 네.
0: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과거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일도 파산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일인지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0: 예.
1: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 후보가 지난 1995년에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때 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이랑 술자리였는데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생각 차이가 좀 있었고 말다툼이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이랑 경찰관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 예.
1: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네가 한 그 설명 사실이랑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0: 네.
1: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후보 캠프의 김재섭 의원이 1995년 당시에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속기록에 구의원 발언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때 보면 정 후보가 밤 11시쯤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에 여정호범과 외박을 요구했고 이게 거절당하니까 손님과 경찰을 폭행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술자리 난동을 민주화운동 얘기로 포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정원호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허위라는 입장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정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한쪽 주장만 가져와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당시 판결문이랑 언론 보도를 좀 근거로 들고 나왔는데요.
0: 네.
1: 내용을 보면 정치 얘기를 하다가 서로 정파가 좀 달라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술자리 난동으로 보는 건 좀 어렵다. 그건 사실 왜곡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는 주진우 의원이 당시 피해자 육성 증언을 공개한 건데요.
0: 네.
1: 당시 피해자는 5.18 얘기 없었고 사과도 내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 측 이번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양천구청의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0: 예.
1: 내용은 오히려 정 후보는 현장을 좀 말리려다가 사건에 휘말린 측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후보 간 단일화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의 신호탄을 먼저 쏘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울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0: 예.
1: 2018년에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빼면 지방선거에서 계속해서 보수 정당들이 이겼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 표가 갈라지면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랑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 예.
1: 이제 남은 건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단일화인데요. 두 당은 현재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정하는 방안을 일단 지금 논의 중인데 빠르면 내일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을 사실상 1차 마감 시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7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해야 이 투표용지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0: 예. 다른 지역의 후보 단일화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1: 지역마다 지금 셈법이 좀 다른데요. 대표적인 곳이 경기 평택을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려 5자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후보까지 뛰어든 상황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가장 왼쪽에서부터 가장 오른쪽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요. 의외로 지금 진보든 보수든 굳이 단일화 안 해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요. 조국 후보 측이 김용남 후보의 과거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힘을 합치기보단 각자 완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 예.
1: 보수 쪽도 좀 분위기가 비슷한데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랑 손잡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층

0: 상황이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에 단일화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부산 북각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박민식 후보랑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얘긴데요. 지금 두 사람 입장이 거의 평행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박민식 후보를 좀 인터뷰해봤는데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 요청을 하면 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단일화 생각 없다. 그건 너무 정치공학적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선을 그었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사저널이랑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나는 여론조사에 1위 1비 하지 않는다. 정치공학보다 민심이 우선이다. 이렇게 일축을 예. 했습니다.
1: 현재까지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지요. 무역 문제 또 관세 문제 비롯해서 최근에 또 이란 전쟁 여기에 더 대담한 문제까지 뭐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첨예한 문제들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이번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광운대학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김희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미중 정상회담. 저희가 이제 중국의 굉장히 또 전문가이신 예. 네. 교수님을 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상회담이 이제 사실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APEC 네. 정상회담에서 한번 이제 두 나라 정상이 만나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난 거는 이제 9년 만이라면서요. 9년 만이고요. 예. 또 사실 또 좀 연기된 측면도 있고. 네. 예. 교수님께서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1: 네. 예. 뭐 오늘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봐더라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았고
0: 분위기 좋았다.
1: 결과도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쩌면은 빅딜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성과들이 많이 나온 회담으로 보입니다.
0: 예. 예. 일단 전해지는 성과는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두 나라가 동의했다. 개방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뭐 그런 예, 내용 나온 것 같고요.
1: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데 예, 예. 동의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하는 것도 동의를 했는데 예. 이건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오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아마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이란한테는 뭘 보장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그 문제에서 공통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점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여지껏은 중국하고 이란하고만 계속 소통이 되었었는데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소통도 되고 합의도 되었기 때문에
0: 예.
1: 중국이 그 사이에서 양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0: 예.
1: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대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네. 예. 미중 정상회담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의 위상이라는 게 이제 9년 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예. 중국의 위상이 그때와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또 예. 커졌잖아요, 사실은.
1: 네.
0: 예.
1: 사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냐면 미국 자체가 패권적 지위가 상당히 추락을 했습니다.
0: 예.
1: 심지어 지금은 트럼프의 정치적

0: 행위 때문에 동맹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서 트럼프는 혼란 서 있게 됐고요. 오히려 중국은 그 사이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대비도 잘 해왔었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이 마음이 떠난 이 세계 여러 국가들을 중국 중심으로 손을 잡게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어요.
1: 예.
0: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그 중심에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울을 놓고 보면 미국은 상당히 힘이 빠진 거고 중국은 예. 힘이 커져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G2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튼 이제 이런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의 목소리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위상이랄까? 이게 이제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미국의 약간 이제 그 패권주의가 좀 처진 측면도 네. 있고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은 또 중국한테 뭔가 좀 더 이렇게 예, 과거와 달리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사실 미국 이란전을 개시할 때는 예. 이란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 예.
0: 예상외로 호르무즈라고 하는 뜻밖의 변수가 생겨서 이란의 호르무즈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한 난감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그 호르무즈 사태를 포함해서 이란의 핵 문제를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90% 이상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 이미 4천억 불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란에게 중국은 절대적인 우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이란 전쟁으로부터 미국이 모양새 있게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1: 예.
0: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지금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고
1: 예.
0: 어쨌든 그 결과가 두 개나 합의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끝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키는 또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0: 당장 뭐 내일 끝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1: 예.
0: 이번 합의가 중요해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힘을 가진 중재자가 이란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 나갈 수 있는 중심축이 생겼다. 그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파키스탄이 했는데
1: 예.
0: 파키스탄들은 그냥 메신저였거든요. 이란이 이거 요구해, 미국이 이거 요구해, 안 된대. 그런 메신저였다면 이제 중국은 중간에 들어서 핵무기 가지는 건 안 돼. 호르무즈는 열어. 대신 이제 미국한테도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해줘야 돼. 뭐 대표적인 것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건 허락해줘야 돼. 이런 절충을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란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5개의 B와 3개의 T라고 꼽았습니다. 예.
0: 기자들이 뭔가요, 좋아하는 뭐
1: 예, 뭐 이렇게 좀 좋아하긴 하죠. 예, 예.
0: 낱말 짓기 같은데요. 다섯
1: 예.
0: 개의 B는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 B, 비퍼, 뭐 보잉을 포함해서
1: 예.
0: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의 B를 딴 겁니다.
1: 예.
0: 그게 미국이 요구하는 거고요. 세 개의 T는 중국이 미국한테 바라는 거예요.
1: 대만.
0: 대만하고 그다음에 테리프, 관세.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 이걸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상당 정도 주고받았다.
1: 예.
0: 그래서 빅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지금 만나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뭐 또 기대를 또 안 하는 측면도 좀 있긴 있었는데
0: 네.
1: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뭐 빅딜이 된다면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0: 예, 지금 뭐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백악관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 정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아요.
1: 예, 예.
0: 사실 무역은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대단히 많은 빅테이크 16개나 되는 빅테이크 기업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예, 예, 예. 중국에 가서 더

0: 머스크부터 예. 해가지고 저 뭐 정책에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예.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1: 이게 1기 때는 주로 관료들만 데리고 갔었는데요. 예, 예.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만큼 미국이 중국과 다시 무역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부터 거의 1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때렸고 무역도 줄였고 투자도 줄여왔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그걸 완전히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데려가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교류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돌하던 두 개의 거대한 강대국이
0: 예.
1: 이제 서로 적어도 한 손은 맞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미 국방장관도 이번에 수행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까?
1: 사실은 대통령이 본국을 떠나는 것은 예. 늘 정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0: 예.
1: 사고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흔치 않고요.
0: 예, 예.
1: 특히 동시에 중국으로 온 경우는 72년도 닉슨이 왔을 때 한 번 이후로 지금이 처음이에요.
0: 처음이고요.
1: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예.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0: 예.
1: 그 중요한 사안이 결국은 이란 문제하고 대만 문제가
0: 예.
1: 걸려 있는 것이고 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만 문제에 관한 지금 대만 문제로 미중 간이 충돌을 하면서 한 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0: 예.
1: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0: 예.
1: 얼마 전에 우리 주한미군 비행기가 중국의 중국 연해에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일으켰는데
0: 예.
1: 그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서로 한 라인이 없으면 전면전이나 혹은 국지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 것 극복부터 시작해서 대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대만 문제를 그렇게 해주면 이란 문제는 어떻게 중국이 해줄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쟁부 장관이 간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명단에 빠져 있었던 걸로 저 들었었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 에어포스 원이죠. 알래스카에서 이 젠슨 황을 태우고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면서요.
1: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을 테고
0: 네.
1: 그래서 빠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심지어 대통령 비행기가 알래스카에 내려서 전선왕을
0: 예.
1: 데리고 갈 정도는 이건 일종의 상당히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0: 예.
1: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0: 예.
1: 뭐가 중요했냐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였어요.
0: 그렇죠. 예.
1: 그 반도체 제재의 핵심 기업은 엔비디아였고요.
0: 예.
1: 그 엔비디아 중에서도 H2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이 반도체가 문제였어요.
0: 예.
1: 이걸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엔비디아는 미국법을 지키는 선에서 중국에 팔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0: 예.
1: 처음에 H20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H200을 만들었는데 그 H200을 만들었는데 중국에 팔게 하니까 트럼프 못 팔게 했단 말이에요.
0: 아, 예.
1: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엔비디아를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다음에 팔게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안 산다고 그랬어요.
0: 아, 왜요?
1: 그 정도 성능을
0: 우리도 할 수 있다.
1: 이제 할 수 있다.
0: 예.
1: 안 사도 된다. 라고
0: 예.
1: 하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조급해진 거고요.
0: 예.
1: 아마도 고 기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이 반도체를 사겠다는 신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오늘 발표가 났는데 아마 한 10개 중국 기업이 이 H200을 다시 사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고요.
0: 예.
1: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동안 충돌의 한복판에 있던 거여서 그것이 서로 봉합된다는 의미에서는 결국은 양국 간에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고성능 칩은 통제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1: 네.
0: 중국에 파는
1: 네.
0: 거를. 그래서 조금은 이제

0: 고성능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으로 만든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뭐 H200인가요?
1: 네, H200이죠. 예.
0: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아, 이번에 방중을 통해서 그 부분이 또 해결될 수도 해결되었죠. 있다는 거군요.
1: 뭐 이건 예. 아마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고성능 칩도 팔 가능성이 높고요.
0: 고성능 칩까지 팔까요, 근데 진짜 팔 수 있을까요?
1: 사실은 예. 이제 그게 전선황과 예. 트럼프의 사고방식의 차이인데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중국한테 그런 것을 안 파는 것이 중국을 억제시키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거라고 주장을
0: 그렇죠.
1: 해왔어요.
0: 예, 맞아요.
1: 거기에 대해서 전선황은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0: 예.
1: 그 사실은 중국이란 큰 시장을 늘려놓고 우리가 물건을 계속 팔면서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젠슨왕 판단이 맞았어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마켓세어가 젠슨왕의 주장이면 이제 그 입법 하나도 안 팔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 트럼프 방식이 맞을지 혹은 젠슨왕의 방식이 맞을지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0: 예.
1: 젠슨왕의 방식으로 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손을 잡아버렸는데
0: 예.
1: 이제는 어쩔 수 없죠.
0: 아, 우리 반도체 회사들도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거 좀 예, 어떻게 될지
1: 그럼
0: 좀.
1: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0: 예.
1: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 예. 것들을 보면 결국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열고 우리도 중국과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돈으로 더 투자를 해서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엔비디아의 GPU가 중국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우리 기업한테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1: 네, 단기적으로는 뭐 손실이 생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0: 예.
1: 어쨌든 우리기로 훨씬 더 이 양국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못 파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시장의 규모가 적어진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뭐 두고 예. 봐야 알겠지만 장단점이 있는 예.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미국에 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중국이 이번에 뭘 확실하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1: 텐단 공원에서 두 리더가 산책을 할 때 기자가 질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했지만 둘 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짐작컨대 지금 이 정도의 합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으로 합의를 했다.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상당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은 당분간 안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0: 예. 아무튼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이 과연 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큰 관심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좀 예상하시나요?
1: 네,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이란은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 계속 변함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0: 예.
1: 그 이란에 대한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단 미국도 중국과 손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중개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 물론 중국이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 일을 안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미국이 거기 잡혀서 패권의 지위를 점점 잃어가는 것 또한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이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평화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또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 가는 게 한반도 문제입니다.
1: 네.
0: 예. 오늘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한반도 문제도 다뤄졌다 정도만 지금 알려졌거든요.
1: 네.
0: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얘기가 됐을지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전체적인 지금 네. 미중 간의 기조가 충돌이 아니라 안정으로 가는 기조에서 그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야기된 그 자체만으로도
0: 예.
1: 한반도에게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다만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북미 회담이 이 시기에 열리지 않은

0: 애석함은 있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초청했다고 하니까요.
1: 예.
0: 아직 9월에 초청했다면 올해 내에도 세 번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1: 예.
0: APEC 회의가 있고 G20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번 중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면 한반도에도 다시 기회가 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1: 예. 뭐 어쨌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도에서 조금은 좀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런 신호는 괜찮은 거라고 봐야겠죠.
0: 우리가 지금까지 네.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서 별 탈 없이 지내왔는데
1: 예.
0: 그 미중 간에 싸우면서 안보도 미국하고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경제도 중국하고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1: 예.
0: 따라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두 국가가 사이좋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판이 충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것은 우리 국가로서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보였습니다.
1: 예. 자,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이제 이 G2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
0: 그러니까 G2라고 하면 예. 이제 기존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패권을 가지는 방식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힘의 역학 관계상 여전히 미국은 가장 강한 강대국이고 중국이 그 강대국을 넘어서기에는 뭐 달러 패권부터 군사력까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패권이 교체되는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1: 예.
0: 다만 G2 체제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또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상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분간 세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1: 네. 아무튼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당장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부터 해서 뭐 전쟁이 속히 빨리 좀 해결되는 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중국마저 중재를 예. 실패하면 아마 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끝도 없이 하염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이번 거 미국의 합의를 본 것을 바탕으로 이란과 잘 중재를 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운대학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김희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인천국제공항에 뭐 일을 보러 가게 되면 예, 뭐 출국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뭐 마중 나갈 수도 있는데
1: 네.
0: 그 주차 가기가 쉽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네.
0: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일정 부분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업무용으로 나오는 정기 주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거죠.
1: 네.
0: 이걸 너무 좀 과다하게 발급을 해서 이걸 막 쓰다 보니까 공항에 주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감사를 해보니까 예. 그게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주차권은 업무 수행이나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인데요. 공사에서 공사 자회사나 입주기관 직원들은 무료로 나오고요. 주차권이.
0: 네.
1: 그다음에 항공사와 입주업체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0: 네.
1: 6개월마다 갱신한

0: 하면 되는 무료 주차권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항공사의 입주업체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유료 주차권을 발급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급 한도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은 다 내줬다. 라고 하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공사에서 유무료 정기주차권을 31,265건을 발권을 했는데 주차 면적의 84.5%라는 겁니다.
1: 예.
0: 하루에 84.5%란 말은 아니고요. 이제 예. 전체 발급된 건수가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전체 면적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건데 예. 정기 주차권 하루 평균 사용 건수를 보면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5,134건인데요.
1: 예.
0: 근데 문제는 이제 터미널 상주 근무자가 347명인데 단기 주차장 정기권은 1,289건이 발급이 됐다는
1: 아,
0: 겁니다.
1: 근무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0: 그렇죠.
1: 발급이 됐네요.
0: 그러니까 한도가 없고 신청하면 예. 다 주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 아, 예.
0: 지난해 이제 공사랑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 주차권을 사용해서 면제받은 주차 요금은 41억 원인데 단기 주차장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
1: 예.
0: 그거의 11%였다는 겁니다.
1: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직원들의 업무 때문에 주차권을 발급한다.
0: 네.
1: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0: 아, 그럼요.
1: 예. 예.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발급이 된 듯한
0: 네.
1: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로
0: 네.
1: 발급받은 이 정기 주차권을 가지고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건데
0: 네.
1: 사적으로 이걸로 이제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연가를 냈어요.
1: 예.
0: 그럼 출근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무료 정기 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를 보니까 작년에만 1,220건이었고
1: 예.
0: 면제받은 주차 요금이 7,900만 원이었는데
1: 예.
0: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공사 직원인데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워가지고 22일간 두 번에 걸쳐서 55만 2천 원을 면제받았고요.
1: 아, 예.
0: 고향 간다는 이유로 공항 주차장에 49일 동안 차를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44만 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4,302건이었고 면제된 주차요금은 520만 원이었는데
1: 예.
0: 이런 말하자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들이 적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가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1: 예.
0: 제1터미널 지하 3층의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을 추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그 주차할 수 있는 데 500m 거리에도 있다고 해요.
1: 예.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지하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고 1터미널 단기 주차장에서 일반 이용객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래서 절반이 안 됐답니다.
1: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주차
0: 하기가 어려운 거죠.
1: 그러니까 없고.
0: 직원 전용 주차장이 500m 거리에 있는데
1: 예.
0: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도 되겠느냐라는
1: 아하.
0: 겁니다.
1: 예.
0: 예.
1: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도 주차 요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아무튼 이건 다 무료로 아마 이게 좀 발급이
0: 예.
1: 됐던 모양이네요. 예. 아무튼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요즘이 아니고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0: 오늘 30도 넘은
1: 예,
0: 지역도 있죠.
1: 넘었고 뭐 한여름처럼 예. 더웠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여름철 온열 질환 감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0: 네.
1: 이제 계절적으로 아직 여름은 안 됐거든요.
0: 예. 근데 조금씩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1: 예, 예.
0: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되는 게 굉장히 많이 당겨졌습니다. 어쨌든 2026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1: 예.
0: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전국의 500여 개 의료기관이라 관할 보건소, 시도가 참여를 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를 질병청에서 이제 매일 발생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올해도 6월, 7월이 평년보다 좀 덥겠다라는 게 한 6, 70%의 확률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2011년에 첫 번째 가동이 됐는데 그때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7월 1일부터 9월 3일이었어요. 근데 점차 당겨져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는데
1: 예.
0: 지금 이제 5월 중순까지 당겨진
1: 5월
0: 거잖아요.
1: 내일부터니까 이제 5월
0: 5일.
1: 5일입니까?
0: 예, 5일부터
1: 예.
0: 9월 30일까지니까.
1: 5월 15일부터니까.
0: 예. 그러니까 온열 질환은 이전에는 그냥 더운 데서 너무 오래 일을 하게 되면 힘든가 보다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만약에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 최근 증가세라면서요?
0: 네. 작년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해 그 감시 체계를 통해서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460명이었고 2024년에 비해서는 20%가 늘었습니다. 폭염 일수가 제일 많았던 2018년과 비슷한 규모였는데요. 예.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운 날씨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열 질환 발생에 특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온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7월, 8월인데 비교적 그때보다 좀 덜 덥다고 하는 5월, 9월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낮 기온이 26도에서 예. 31도로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자 중에 85%는 7, 8월에 발생을 했지만 감시체계 시작 이후에는 5월 중순하고 9월 말에도 계속 질환자가 신고가 됐고요.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장소는 대부분 실외이고 2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1: 예, 뭐 농사일 하시거나 네. 바깥 일 하시는 분들은 중간 좀 쉬셔야겠습니다.
0: 아, 그럼요.
1: 쉬엄쉬엄 하시고 예.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하시고요. 예, 지금 날씨가 거의 뭐 한여름 같이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혼식에 갈 때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0: 특히 요즘은
1: 하나죠.
0: 좀 아 이거 조금 예.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1: 뭐 얼마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하게 되는.
0: 네, 저도 그래요.
1: 워낙 이게 밥값이 비싸져가지고.
0: 비싸니까.
1: 예, 네. 좀 알아보니까 거의 뭐 어우 그냥 이거 안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0: 저는 안 가야 되나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예, 때가 있어요.
1: 안 가면 좀 덜 내야 될 것 같고 네. 가면 더 내야 될 것 같고
0: 네,
1: 밥값이
0: 더 내야 될 것
1: 너무
0: 같고.
1: 비싸서.
0: 네.
1: 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0: 네.
1: 그래서 참 고민인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0: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참고로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0: 결혼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트렌드 보고서를 한 금융기관에서 냈는데
1: 금융기관에서?
0: 예,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제 결혼 축의금 이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관에서도.
1: 아 이체를 요즘 많이 하니까.
0: 예, 115만 명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1: 아, 이건 좀 신빙성이 있네요.
0: 왜냐하면 예. 533만 건이니까
1: 예.
0: 예, 신빙성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평균 축의금을 보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예. 2023년은 11만 원. 2024년 11만 4천 원, 2025년 11만 7천 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1: 예.
0: 2년 사이에도 6.9%가 올랐다는 겁니다.
1: 평균이?
0: 예.
1: 평균 10만 원이 넘네요.
0: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아 10만 원이 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액수별로는 그래도 5만 원이 제일 많대요.
1: 아,
0: 42.3%.
1: 아 5만 원이 많고.
0: 근데 이체를 했다는 건
1: 예.
0: 그냥 저희 추정상 안 간 가능성이 높잖아요.
1: 뭐 그렇죠. 아무래도 가면은 직접 또
0: 예,
1: 그
0: 또 가면
1: 드리니까.
0: 근데 조금 더 내게 되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밥값 때문에.
1: 예.
0: 그래서 5만 원이 제일 많지 않았나.
1: 예.
0: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39.7%, 20만 원도 7.5%였습니다.
1: 아, 평균을 냈더니 아무튼 10만 원이 좀 넘었더라는
0: 네.
1: 거군요. 5만 원이 금액으로는 제일 많긴 하지만
0: 네.
1: 20만 원이 좀 있고 하니까.
0: 예.
1: 15만 원은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0: 보통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1: 희한하게 15만 원 또.
0: 10만 원 아니면 좀 많이 하면 20만 원.
1: 20만 원. 네. 15만 원이 왜 없을까? 저는 그거 있으면 그걸로 좀.
0: 하면 좋겠는데.
1: 하면 좋겠는데 싶을 때도 있는데.
0: 네.
1: 예. 이게 뭐 또 문화가 또 그렇 테니까.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0: 20, 30대가 13만 8천 원으로 제일 많고요.
1: 네.
0: 60대가 11만 8천 원, 40, 50대가 10만 7천 원.
1: 오히려 더 많네요.
0: 이때가 제일 많이 내기 때문 아닐까요?
1: 아, 그런가요?
0: 동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선후배들도 결혼하고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60대 이상이 되면 보통 이제 자녀나 혹은 뭐 주변에
1: 예.
0: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 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1: 아, 그래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0: 로치면?
1: 아무래도 20, 30대는 좀
0: 적을 텐데.
1: 낮을 텐데.
0: 예. 예. 4, 50대는 10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1: 예.
0: 서울이 13만 4천 원이고요. 부산 12만 8천 원, 광주 12만 4천 원, 인천 11만 9천 원의 순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100만 원 넘는 고액 축의금 비중도 2023년에 2.92%에서 작년 3.17%로 늘었고요.
1: 예.
0: 1,000만 원 이상 축의금 비율도 늘었다고 합니다.
1: 1,000만 원을. 아, 이건, 뭐,
0: 이건
1: 특별한
0: 아주
1: 케이스겠죠?
0: 특별한 사이겠죠.
1: 예.
0: 그리고 2024년에는 결혼 관련 1억 원 이상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14배가 늘었고요. 2025년은 전년보다 1.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1: 스승의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0: 예.
1: 교육청이 공지한 청탁금지법 안내.

0: 사항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요.
1: 네. 교사 업무 포털에 경북 교육청에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정리라는 안내 배너를 게시를 했는데 스승의 날 이제 케이크 파티 불가능 이런 문항이 있어요.
0: 예.
1: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건 안 된대요.
0: 예.
1: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는 게 허용이 되는데
0: 예.
1: 사실 청탁금지법의 기본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카네이션도 사실은 못하게 되어
0: 예, 예.
1: 있잖아요.
0: 그렇다면서요.
1: 그래서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생님에게 달아드리는 정도는 가능한데.
0: 예. 저 어제 방송했어요.
1: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그 케이크를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비현실적인 원칙이다. 고마움을
0: 예.
1: 표현한 날조차 눈치를 봐야 되냐.
0: 케이크 하나를 선생님은 뭐 드시지 마세요.
1: 저희 나눠 먹을게요.
0: 예.
1: 이것 좀
0: 우리 정서상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1: 그러니까
0: 생각이 들어요.
1: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0: 아무리 법이 그러할지더라도
1: 예.
0: 그러면은 좀 바꾸면 안 되나?
1: 그래서 왜 감사 편지 쓰라고 하잖아.
0: 케이크는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예를 들면.
1: 예.
0: 예. 정서상은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린 내용이니까.
1: 네.
0: 예. 아무튼 스승의 날이 이제 내일인데
1: 네.
0: 따뜻한 소식 하나 있네요. 이거 전해주시죠.
1: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포스코
0: 예.
1: 교육재단에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부모님이 이사장님 앞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선생님이 제자를 오랫동안 후원을 해오셨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 학생이 5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0: 예.
1: 어머니가 전업주부셔가지고 게다가 이제 50대 중반에다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니까
0: 건강도 안 좋으시고
1: 직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던 거예요. 식당 서빙이나 환경미화로 돈을 간간이 벌어 자식을 키우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루는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다정하게 대해줬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냥 얘기나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자한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근데 제가 돈을 버니까 이 학생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힘이 돼주고 싶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 그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했지만 7년째 매달 15만 원씩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훌륭하신 예. 선생님이시네요.
1: 예. 근데 예. 선생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0: 예.
1: 안 했는데 어머니가 조금 안정이 되시고 나서는
0: 예.
1: 고마움에 편지를 쓰신 건데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다. 왜냐하면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0: 그러니까요.
1: 예. 선생님이 해주셨다. 예. 이렇게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얘기하고 싶었다고. 심정을
0: 예,
1: 말씀하셨습니다.
0: 예. 아, 고마우신 분이네요. 자, 내일 스승의 날이고 뭐 과거하고 뭐 많이 좀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은 내일 하루 우리 스승의 은혜
1: 예.
0: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또 자녀들한테도 요즘 아이들이 또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요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예, 선생님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 좀 가질 수 있도록 내일 좀 잘 얘기를 해주고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빌리 조엘의 마이 라이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전북 내륙, 전남권,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 습도는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쓰신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입니다.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은 중증 외상센터 외에 열혈 닥터 명의를 향해, 의술의 탑, 닥터 조선가다, AI 닥터 등 의사로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계시죠. 이낙준 작가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세요.
1: 네, 네, 오랜만입니다.
2: 이거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 제가 독서 팟캐스트 진행할 때 그때 한번 모셨고,
2: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진짜 옛날에 그거는.
1: 네, 그 진짜 옛날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이 했었죠.
2: 맞아요. 성수동에서 행사할 때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 서로 책 추천하는 행사였는데 오늘은 이제 작가님의 추천하시는 책을 제가 그냥 귀담아 듣는 그런 날입니다.
2: 아, 예, 그러게요. 부담이 되는데.
1: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작가님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 이제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의사이자 웹소설 작가로 이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지금 이제 의사 일은 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쵸? 꽤 됐습니다. 진료 안 한지는 한 6년, 만으로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뭐 웹소설로 뭐 연봉을 의사로서 벌 때 수입의 뭐 몇 배가 되면 그만두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걸 달성해가지고 그만두신 건가요?
2: 그거는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업작가 하고 싶잖아요, 사실. 네. 경험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전업은 제가 해보니까 좀 불안정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버시는 돈의 3배를 버실 때 전업작가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제 과거랑 섞여서 의사 연봉의 3배가 됐을 때 관뒀다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 작품이 이제 웹툰이 되면서 웹소설 자체로는 생명력이 좀 짧아요. 웹소설은 왜냐면 저희는 장르고 지금 순간의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웹툰이 되면은 웹툰 어찌됐건 제작되고 생산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데 몇 년이 걸리니까 이러면 앞으로 몇 년은 꾸준히 나한테 수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업 작가가 된 거죠 저는. 수치상으로 뭐가 되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말했던 기준을 나중에 채우긴 했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이 웹소설이라는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할지 어떻게 이걸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콘텐츠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번에 저희가 이종범 작가님도 모셨었는데 그 와중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이제 작가님 같은 분이 계신데 사람들의 질문이 이걸 어떻게 이 장르를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질문이 되게 한정이 돼요. 맨날 벌이가 얼마입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의사가 소설을 썼다라고 할 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늘 수입은 의사 수입과 어떻게 좀 그런 거 답답하시진 않으셨나요?
2: 근데 그게 저는 유튜브가 처음 떠오를 때 맥락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 유튜브를
2: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했던 질문들이 항상 유튜브 하면 얼마 버나요? 유튜브 하면 이제 언제 전업 유튜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유튜브는 그 안에 거의 모든 콘텐츠가 담겨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저도 유튜브를 하고 뭐 다른 분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다고 둘이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웹소설도 웹소설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같이 현업에 있는 작가들도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아마. 누가 정한 건 아니니까. 뭐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웹으로 서비스되는 소설. 근데 들어가 보면은 문단에 있는 소설하고는 아예 다른 소설들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웹으로 서비스 되는 소설이라는 게 그 전에 뭐 인터넷 소설이라고 불렀던
2: PC통신에도
1: 네,
2: 있었죠.
1: 귀연이 네. 뭐 이런 작가님들의 소설도 있었고, 오늘 저희도 뭐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일반 지금 종이책으로 나오는 단행본들도 사실 뷰어에 따라 가지고 웹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2: 맞습니다.
1: 않습니까?
2: 네. 사실 이북도 뭐 어떻게
1: 네네.
2: 보면은
1: 그렇죠.
2: 웹으로 서비스된 소설이긴 하죠.
1: 그 이북 뷰어 중에 바로 보기 뭐 이렇게 하면 웹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2: 그냥 보면 되니까 또.
1: 네.
2: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네. 전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생각했는데
1: 네.
2: 소설가, 그러니까 기존 문단에 있으셨던 소설가들이 소설에 대해서 질문할 때
1: 네.
2: 주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소설은 주제가 뭔가요?
1: 네.
2: 근데 웹소설은 주제가 없어도 됩니다. 아니 사실은
1: 네.
2: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주제를 생각하고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재밌을까? 그리고 이 장면을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내 소설이 어떤 주제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배제한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1: 네.
2: 아주 후순위로 밀리는 게 일단은 웹소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1: 소설 중에서도 뭐 그전에 대중소설이라고 부르던 분야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라고 부르는 분야 이거하고도 조금 다른가요?
2: 이거를 대중소설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웹소설만 놓고 보면은
1: 네.
2: 사실 웹소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역사를.
1: 네.
2: 옛날에 우리 대여점 엄청 많았잖아요.
1: 대여점 많았죠.
2: 대여점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장르 소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1: 그렇죠.
2: 오히려. 왜냐면은 잘 쓴 글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소설은 나오면은 뭐 전국에 대여점이 몇만 개 있으니까
1: 네.
2: 일단 몇만 부는 팔고 시작을 하는 거고
1: 처음 찍자마자 뭐 2만 부,
2: 네,
1: 3만 부를 찍는다고
2: 툭
1: 했었죠.
2: 찍고, 그리고
1: 묵향
2: 예를 들어서
1: 뭐 이런 작품들.
2: 그렇죠.
1: 네.
2: 아 묵향은 더 찍죠.
1: 묵향은 더 찍죠. 네.
2: 나오면은 여러 명이 찾으니까
1: 그럼,
2: 막 두세 관씩 살 때고
1: 한 대여소에서 여러 지를 막 구입을 했었죠.
2: 뭐 몇만 부씩 팔리던 게 이제 갑자기 대여점이 법이 바뀌면서
1: 네.
2: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장르 소설은 갈 곳을 잃었거든요.
1: 네.
2: 이게 서점으로 팔리는 글은 아니었으니까
1: 네.
2: 그래서 한 십몇 년 정도 명맥이 끊겼는데 그 사이에 웹툰이라는 게 나와서
1: 네.
2: 돈을 벌기 시작하고 쿠키 서비스,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가 되고 웹소설은 그 후에 편당 결제를 도입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다시 약동하기 시작한 거라서 저희는 장르에서도 메이저 장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 나머지 장르는 다 죽었고 이미 왜냐면 독자가 작가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1: 네.
2: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게 판타지랑 무협이니까
1: 네.
2: 판타지 무협으로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1: 네.
2: 이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씩 독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쓰는 현대 판타지 뭐 대체 역사물 이런 애들이 붙은 건데 아직 못 붙은 애들도 있죠. 미스터리 스릴러 뭐 추리물 이런
1: 네.
2: 것들은 아직 못 붙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대중소설과의 차이는 아직 이게 부활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모든 게 어쩌면 영영 안 될 수도 있고
1: 약간 그 웹소설을 보는 방식이 이제 편당 결제다 보니까 추리 소설이라는 형식이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약간
2: 그쵸.
1: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2: 뭐 넬레노이하우스 같은 작가가 쓰는 추리 소설은
1: 네.
2: 트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인물관계도에서 나오는 거기서
1: 네.
2: 이제 보고 또 단행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하게 만드는 구간이 좀 더 길어도 단행본이니까 보는데
1: 그 넬레노이하우스도 백설공주에게
2: 네.
1: 죽음을 그 타우루스 중간, 시리즈인가요?
2: 중간까지는
1: 네.
2: 답답하잖아요.
1: 네.
2: 아씨 얘 범인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에 웹소설은 호흡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유리하진 않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웹소설 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갑자기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2: 슉
1: 들어갔기 때문에
2: 네.
1: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웹소설의 상업적 가능성이 정말로 21세기에 이렇게 폭발한 장르가 있나 싶을 정도로
2: 어마어마하죠.
1: 예, 너무너무 폭발을 했고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근데 너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담론을 만들기 전에 본인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생산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무 비평 담론 없이.
2: 아, 전혀 없죠.
1: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뭐 이제 저희가 장르 소설이라고 불렀던 지금도 부르고 있는 말씀하셨던 뭐 추리나 스릴러나 네. SF나 이 여기를 비평하시던 분들이 자기 도구를 가지고 비평하시는데 잘 안 맞아요.
2: 아 이거는 네. 엄청 안 맞죠.
1: 안 맞아요.
2: 전혀 다른 도구. 네.
1: 대우소에서 보던 책이랑 그 넬렌 웨이하우스의 책이 다른 책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책이죠. 네. 사실은.
1: 전혀 다른 책인데 왠지 그분들한테 맡기면 분석이 될 줄 알고 뭐 그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게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웹소설이 도대체 뭐야라고 할 때 저희가 얘기 나누는 담론이 되게 얕아서. 얼마 벌어? 시장 규모 얼마야?
2: 아, 그렇죠.
1: 거죠. 말어? 나도 해.
2: 그런 담론이 근데 저는 있어야 그래야 호기심이 유발이 되고 네. 유튜브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유튜브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돈 얘기도 따라 붙겠지만 아, 저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는 시기가 왔잖아요.
1: 네.
2: 웹소설은 제가 10년 차 작가인데 저 정도 되면은 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웹소설에서는 거의 제 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장르판에서 살아남아서 부활한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굉장히 제가 오래된 편이에요.
1: 작가님은 웹소설계의 이제 시조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제 웹소설에서 그 현대 판타지에서 전문직 작가 등장에 정말 효시한

0: 작가님과 작가님이 최초 아닌가요?
1: 아 저보다도 의학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한 일인데 제 의과대학 동기도 웹소설을 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1: 거기에 뭐가 흐르나.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썼어요. 저보다 의학물을.
0: 아, 그리고 그래요?
1: 그게 꽤 잘 써서 그것도 네. 아마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시절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웹소설 파이가 좀 작았을 때 잘 됐다 보니
0: 네.
1: 조금 발굴될 기회가 좀 적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지금도 다른 소설 쓰는데 이제 아예 판타지 장르로 넘어갔고
0: 네.
1: 그 친구는 저는 이제 의학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뭔가 현대 의학물 하면 한산이가처럼 돼 있지만 분명히 제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꽤 잘 된 게.
0: 아주 아주 최초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이제 상업적으로
1: 아, 대중적으로 네, 된
0: 대중적으로
1: 거는.
0: 두각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문직 직군의 웹소설 작가 그리고 거의 그 바탕으로 한 현대 판타지가 이제 거대한 장르인데
1: 아, 꽤 커졌죠. 네,
0: 거기에 네. 시초라고 해도 뭐 작가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들 아. 한산이가 작가님이 최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네이버 웹툰에선 또 제가 웹툰으로는 처음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먼저 썼는데 이렇게 됐네. 약간 이런 게 있죠.
0: 이게 사실 뭐 글 쓰는 사람이 비평을 잘하지는 않잖아요.
1: 아, 전혀
0: 그거는
1: 그렇죠.
0: 아무 상관이 네, 없는
1: 아무
0: 거잖아요.
1: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0: 비평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전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웹소설계에서 재능 있는 플레이어들이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1: 그쵸.
0: 그리고 바쁘니까
1: 네.
0: 이런 웹소설에 대해서 웹소설의 어떤 잠재력 혹은 뭐 기존의 어떤 종이책이든 소설이든 문학이든 하고 다른 특성을 조금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정연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1: 지금은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0: 뭐 조금
1: 이제
0: 어떤 매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그 매체가 그렇게 뭐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1: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0: 행사하기도
1: 어렵고 근데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10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올라온 장르다 보니까 저는 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런데 꼭 한두 달에 한 번씩 백마탄 초인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약간 뭐 저는 도태되더라도 이 시장은 도태되지 않겠구나. 이거는 계속 잘 쓰는 사람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는 한 가지 확실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잘 큐레이션해서 아주 정대된 언어와 세련된 매너로 더 많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없죠.
0: 단순히 뭐 작품 추천이 아니라 여기에 잠재력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예, 또 이제 뭐 글 읽는 거를 소설에 이제 글자가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여기에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비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뭐 이런 분야인데 지금 그거를 제 생각에 그런 거를 그래도 정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종범 작가님이랑 작가님
1: 아 이종범 작가님이 잘하죠. 아. 제가 정부 기관에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듄,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반지의 제왕 모두 소설이 원작입니다.
0: 오늘 아무튼 한산이가 작가님의 이낙준 작가님의 인생책 얘기를 하면서 뭐 웹소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1: 네네.
0: 더 크게는 픽션이란 뭔가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한 관계로 작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요. 아 하나만 여쭤보자.
1: 아, 네.
0: 네. 제가 이 직전에 작가님의 웹소설 작법서를 읽었거든요.
1: 아.
0: 웹소설의 신을
1: 네네.
0: 읽었는데 되게 형식 자체도 웹소설
1: 맞아요. 웹소설을 썼습니다. 네.
0: 그래가지고 그 웹소설의 신이 등장해서 작가 지망생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1: 네,
0: 웹소설 판에 규칙이라든가 웹소설의 문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예시로 한산이가 작가가 장주 등장을
1: 맞습니다.
0: 합니다. 근데 한산이가 작가의 단점을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1: 아, 네.
0: 이런 거 자기의 단점이 잘 보이나요?
1: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0: 네.
1: 작가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내 거 좀 봐줘 그러면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 동료 작가들이
0: 네.
1: 왜냐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해준 너 내가 죽여도 된다고 한 거다.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비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웹소설계는 더 가혹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중증외상센터가 터지고 AI 닥터가 터지니까
0: 네.
1: 이 두 작품이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함부로 이제 비판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셨군요.
1: 내가 쓴 소설 어때? 그러면은 읽을 때 애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쓴 게.
0: 네.
1: 근데 출판사 대표도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어디서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피드백이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칭찬으로 도배가 되면서 이거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저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또 굳이 노력을 안 하더라도 워낙 잘 쓰는 작가들이 많은 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보다 보면 이거 내가 흉내도 못할 이건 재주다. 아 이런 캐릭터는 내가 못 만들겠다. 이런 서사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묘사는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보다 보면은 그럼 나는 저런 건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뭘 잘해서 뭘 어필해야 될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단점을 좀 그래도 찾게 되죠. 뭐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인지를 해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되고 네. 내가 못하는 장르를 굳이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매번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0: 웹소설의 신에서요. 이 머릿말에서 작가님이 스스로를 웹소설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1: 아, 네.
0: 근데 그 이유가 듣고 보니까 맞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유를 듣기 전에는 왜 웹소설을 전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이게 작법을 쓰고 제가 작법서 홍보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새. 생각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웹소설 시장 자체도 문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것들에 지쳐서 이 이야기가 모호해지거나 혹은 이제 현실적인 것들로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전에 했던 공상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상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공상의 종류가 조금씩 바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0: 뭐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 때려주는 공상을 좀 많이
1: 그렇거나
0: 하죠.
1: 혹은 뭐 수학여행 때 뭐 나가서 갑자기 무대를 휘어잡는다거나
0: 그렇죠.
1: 혹은 뭐 갑자기 반에 이쁜 여자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든지 네. 이런 공상을 하고 또 이제 대학생 때는 뭐 저는 이제 무협이랑 판타지 좋아했으니까 무협지에 빙의한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고 이제 의사가 됐을 때는 그래서 중증이랑 맞는 건데 내가 교수님한테 아까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이 여기를 당기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그 딱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이제 상상에서
0: 네.
1: 나왔다면 요새는 또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맞기 전에 석유 선물을 샀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게 점점 세속적으로 네. 바뀌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걷어내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0: 세계 평화가 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별로 안 하시나요?
1: 보통 저에 관한
0: 네.
1: 오로지 저의 그 부귀 영화와 저의 어떤 영달을 위한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네. 왜냐면 세계 평화 이런 거 꿈꾼 사람 생각하면 소설 못 씁니다. 그 사람은 소설 못 써요.
0: 아 진짜요. 그 개인의 욕망을 되게 잘
1: 맞아요.
0: 알고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소설을 쓸 수 있지.
1: 너무 네. 좋은 말이에요. 진짜 네. 욕망.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일수록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계속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런 욕망은 사실 누구나 품고 있는데 이걸 표현할 자리가 없고
1: 그쵸.
0: 사회적 가식도 저희가 떨어야
1: 물론
0: 되고
1: 그렇죠.
0: 예, 그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때 웹소설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1: 필명으로 나를 가릴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되게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점이 없어지면서 그 작가들은 사라졌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독자들은 추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나 네.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어디 가면 비슷한 소설이 연재가 된다더라 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모이지만 작가는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0: 네.
1: 처음에는 확실히 그 괴리가 있어서 좀 쉽게 문턱도 낮게 데뷔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언제 나온 책이지? 웹소설의 신이?
0: 2022년인가요? 네. 불과 4년 전인데 그 사이에
1: 그만에 또 됐나요? 이미 저 같은 작가들이 이제 적폐 작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저랑 싸워야 돼요.
0: 와, 고인물, 네, 고인물 이낙준과 싸워야 된다.
1: 썩은 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잘 쓴 사람 많아졌고 그리고 네. 다른 판에 있던 사람들
0: 네.
1: 뭐 드라마나 뭐 문예나
0: 네.
1: 영화나 방송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워낙 이제 또 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가면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하면 읽어주는 독자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쫙 번지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처음엔 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냥 웹소설은 아무래도 웹소설만의 또 재미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먹히지 않거든요. 연예인들이 처음에 유튜브에서 애를 먹었듯이.
0: 네.
1: 근데 지금은 유튜브 뭐 연예인 유튜브가 진짜 잘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이 글을 평생 다루었던 사람들이 웹소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문턱이 너무 올라와서 지금은 웹소설 전도사는 아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리 있게 말을 한다든지 말을 재밌게 한다든지 글을 처음 써왔는데 대사를 되게 잘 쓰네. 전 다른 건 안 보거든요. 대사만 보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
0: 재능이 있으면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한
1: 그래서 요새는 좀 소극적인 추천가가 됐습니다. 대신 독서는 얼마든지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다. 이렇게
0: 이거를 사실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작가층이 되게 두터워졌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 웹소설을 주로 보는 이 디바이스하고 결합한 어떤 문법도 대강 정리되어가는 와중인데 그거를 누구도 잘 모르고 있고 뭐 그게 뭐 기사에서 언론 기사에서 나오거나 그렇죠. 이러지는 않고 그런 변화를 이낙준 작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 가볍게라도 네.
0: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낙준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생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게스트가 보내주신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이낙준 작가님은 써머신 모음의 달과 유펜스 그리고 이용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일단 소설이네요. 네. 소설이고 웹소설은 아니고 근데 저희가 장르 소설이라고 부르는 소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소설이었다가 고전이 된 소설도 있고
1: 네. 네.
0: 일단 평소 독서는 좀 소설 위주로 하시나요?
1: 저는 거의 소설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왜 웹소설을 제외했냐면
0: 네.
1: 작가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장강명 작가님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0: 네.
1: 제가 지금 재밌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이제 몇 개 있어요. 뭐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뭐 검은 머리 미군 대원수 다 이제 이만한 책으로 뭐 열 권이 넘어가는
0: 네.
1: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도 그거 보고 오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0: 아니 저희가 섭외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모실 수 있으면은
1: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겠지만 예. 이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배제했고
0: 제가 전독시 정도는 그래도 완독했습니다.
1: 아, 전독시를
0: 네, 전지적 독자시죠.
1: 재밌죠, 전지적 독자시죠. 네,
0: 종이책도 전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인생 책이냐? 아쉽게도 웹소설에서는 또 제 취향에서는 더 윗줄이 있어서
0: 네.
1: 하여튼 뭐 열심히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죠.
0: 소설 위주로 읽으시고 소설 중에서는 좀 뭐 이렇게 좀 서사성이 강한 소설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1: 이게 뭐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가끔은 단편을 그냥 볼 때도 있어요. 사실 단편은 서사보다는 저는 네. 뭔가 그냥 알쏭달쏭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혹은 어떤 대목이 그냥 좋은 경우도 있고
0: 네.
1: 혹은 그냥 문장이 좋은 경우로 남는 경우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단편도 볼 때가 있고 혹은 이제 뭐 지방 강연을 하고 올라올 때면은 이제 좀 장편이긴 한데 만만한 장편들 있잖아요. 뭐 인간 실격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보고 혹은

0: 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부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이야기하고 2부에서 달과 육펜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눈물을 마시는 새,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이영도 작가님은 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드래곤라자로 데뷔를 하신 작가님이시고요.
1: 네. 네.
2: 그때 이제 PC 통신으로 아마 글을 쓰셨을 거예요.
1: 그렇죠. 하이텔에서 저희, 아마.
2: 저희 집은 근데 이제 모뎀 쓰면은 야 뭐 막 이렇게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네. PC 통신은 못했습니다.
1: 아.
2: 저는 그래서 드래곤라자를 이렇게 한창 연재될 때 본 게 아니고
1: 네.
2: 이제 서점에 꽂혔을 때 그때 비로소 봤는데.
1: 네.
2: 원래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부터 해서 무협지 매니아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무협지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1: 네.
2: 뭐 김용 영웅문부터 해가지고 쫙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아빠가 저한테 그거를 추천하는 입장이었죠.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역으로 추천한 게 드래곤라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해도 그때까지 판타지는 안 봤었거든요. 네. D&D를 모르잖아요.
1: 네.
2: 근데 처음엔 엄청 거부감이 컸어요.
1: 이 드래곤라자가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그 아까 D&D라고 예. 하신 던전 앤 드래곤스라고 하는
2: 그 룰을
1: 어떤 예, 뭐 이제 미국의 보드 게임,
2: 네,
1: 서양의 보드 게임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다 보니까 조금 문턱이 있죠.
2: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시대가 다르긴 한데 한 60~70년대만 해도 네. 드래곤 던전 앤 드래곤이 막 이거 악마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1: 네.
2: 허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1: 네.
2: 되게 재밌게 봐서 둘이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판타지에 네. 대해서. 저한테는 사실 소설 이상의 어떤 추억을 만들어준 작가님이시고 그 후로 뭐 폴라리스 랩소디나 뭐 눈물을 마시는 새부터 해서 새 시리즈
1: 네.
2: 그리고 뭐 오버 더 호라이즌 같은 오버 더 시리즈도 계속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 작품을 너무 요즘 좀 안 쓰셔가지고
2: 더 많이 써야 돼. 이런 사람 네.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1: 네. 네.
2: 소문이 있어요. 과수원을 하신다고.
1: 과수원을 하신다고.
2: 저 팬들끼리 농담 삼아서
1: 과수원을 불태워버리죠.
2: 과수원을 불태우면 더 쓸 텐데 이런 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올해. 그런 말을 하는 팬 중에 하나로서 항상 신작을 기다리고 있는 작가님이시죠.
1: 1990년대에 이제 한국의 어떤 판타지 소설 이 무협하고는 거리가 먼 서구식
2: 예,
1: 판타지 소설이 한국에 유행이 될 때 정말 그 제일 앞줄에서 계셨고 사실
2: 맞아요.
1: 거기에 제일 대표자이시고 서구식 판타지 소설은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결실을 내지는 못하고
2: 그다음에 뭐 전민희 작가의 네. 룬의 아이들
1: 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네, 팔렸다고 하고요.
2: 그리고 이제 뭐 더 뒤에도 뭐 많지만 지금까지 회자되고 지금 독자들한테도 읽히는 작품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드래곤라자, 뭐 눈을 마시는 새, 그리고 전민희 작가님 글들.
1: 네. 그러면은 이미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읽을 때에는 이영도 작가님의 팬이셨군요.
2: 아 근데 사실은
1: 네.
2: 폴라리스 에피소드까지 보고. 눈물을 마시는 새는 안 봤습니다.
1: 아.
2: 그때는
1: 네.
2: 제가 이제 더 자극적인 도파민에 이제 절여졌을 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또 질풍노도의 시기고
1: 네.
2: 제가 만화책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2: 만화책도 보고 하다 보면은 그때 나왔던 대여전 소설들이 뭐 황제의 검이나 이런 거 보면은
1: 아.
2: 막 깨달음에 그게 달라요. 그냥 주인공이 너무 세. 막 심검 이러면은 막 그냥 마음으로 결심하면 죽어요 상대가.
1: 네.
2: 그런 거 보다가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면은 좀
1: 이게 세계관도 너무 복잡하고
2: 네. 네. 처음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안 봤었습니다.
1: 이영도 작가님이 아마 이제 드래곤라자 때 왜 서양 기반으로 판타지를 썼을까 이런 좀 자기 반성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1: 그래가지고 되게
2: 그래서
1: 낯선
2: 아마 독자적인 네. 걸 만드신 것 같은데. 네.
1: 굉장히 낯선 동양 기반, 한국 설화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판타지 세계를 여셨고 또 주제도 약간 그때부터 이제 심오하게 들어가셔가지고
2: 예,
1: 피를 마시는 새쯤 되면 이제
2: 그건 아직도 못 봤습니다.
1: 네, 저도 사실
2: 보다 말았습니다.
1: 예, 조금
2: 어렵더라고요.
1: 엔터테인먼트 소설은 아닌 것 예, 같은 예, 그런
2: 그거를 이종범 작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1: 아, 역시 이종범 작가님
2: 골 아픈 사람이에요.
1: 깊으시군요.
2: 예.
1: 저희는 하지만 저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표작으로 눈물을 마시는 새를
3: 맞습니다.
1: 꼽고 있죠. 그럼 눈물을

0: 마시는 새는 언제 접하셨나요?
1: 이거는 제가 웹소설 작가가 되고 난 다음인데.
0: 아, 비교적 최근에?
1: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종범 작가랑 이제 친해지고 난 다음에 네. 둘이서 이제 작가가 되고 나면은 서로 깔 때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봤나 얘는? 네. 너의 덕력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 보통 이제 판타지 무협 쪽은 제가 확실히 위고 만화는 이제 이종범 작가가 위인데 저한테 네. 눈물을 마시는 새 왜 얘기는 안 해? 그래서 난 그거 안 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경멸의 눈을 하면서 넌 어떻게 소설을 쓴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용도 작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마시는 새를 안 볼 수가 있냐.
0: 그건 좀 경멸 받을 만하네요. 네.
1: 아, 그때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아니, 안 볼 수도 있지.
0: 나이 차이가 있지 않으신가요?
1: 저랑 3살 차이 나죠. 형이죠, 형.
0: 더 젊어서 볼 기회가 없었다 뭐 이렇게.
1: 그러기는 좀 이미 고등학교 때 나온 책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양장판을 사가지고 네. 한번 봤습니다. 보다가 이거는 경멸받을 만했다. 나도 나중에 누가 안 봤다 그러면 바로 경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너무 잘 쓴 책이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0: 지금 프랑스에 되게 큰 무슨 판타지 문학상의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 일단 뭐 간단하게나마 뭐 줄거리라든가 뭐 세계관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눈물을 마시는 새 세계관은 이제 인간 그리고 레콘이라고 하는 닭. 근데 이제 닭 닭이라 그러면 되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네. 힘이 가장 강한 이제 민족이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네. 이제 무력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깨비.
0: 도깨비.
1: 도깨비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불을 다룰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싸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네. 종족이고 그다음에 나가라고 해서 뱀 인간입니다. 뱀 인간. 근데 지금 이 세계의 절반은 나가가 다스리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세계선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인 케이건 드라카라는 주인공의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1: 첫 문장이 이제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에 한 사내가 사막을 걷고 있었다. 네. 사막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문장부터 어렸을 때는 왜 이게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다. 이게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0: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폭풍 그 두 글자 일본의 네. 용어가 나오면
1: 아, 네. 그쵸 그쵸
0: 폼이 정말 나는 말이죠.
1: 그렇죠.
0: 아 생존이 정말 천박한 농담이 됐구나.
1: 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구나. 이때는 네. 뭔가 그런 한바탕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이 네 개의 종족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종족이 꾸미고 있던 너무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직접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눈물을 마신 새 같은 경우는 중증해상센터처럼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0: 그렇죠.
1: 중증해상센터는 백강욱의 중증해상센터를 살림 이 딱 하나로 예약이 된다면 이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안에 주제도 있고 셋이 하나를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참 저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뭐가 약간 좀 독특한 이제 서술 방식인데 1, 2권에서 이 일행들이 추구하던 게 한 중간쯤에 끝나고 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각 인물마다 종족마다 굉장히 자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얽히기도
1: 그게
0: 하고
1: 그게 다 얽히고 네. 사실은 일부 포기해야 되는 일도 네. 생기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어쨌건 뭐 주인공도 양보를 하는 셈인데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파국을 막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인데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장르에서 이렇게 풀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재미를 놓치지 않았을까? 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게 보면서 내내 되게 놀라웠어요.
0: 네.
1: 이거 심지어 막막박리 걸렸을 때도 한 번 더 봤거든요.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0: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저기 환자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네. 여기서 더 하면 안 된다라는 아. 걸 아니까.
0: 아, 네. 우리는 위험선이 정확히 어딘지 네, 알지만.
1: 저희는 아니까. 한계선을 네. 알거든요.
0: 의사 아닌 분들은 네. 의료인 아닌 분들은 그냥 노란선부터 들어가지
1: 네,
0: 마세요.
1: 판단은 저희는 레드라인까지 가고 네. 여러분들은 노란선. 맞네요. 그 말이 딱 네. 정확합니다.
0: 저는 그렇게 의사분들 중에 맨날 이렇게 환자들한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큰 배신감을
1: 아,
0: 느낍니다.
1: 아니요. 그건 배신감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마실 술을 아. 본인이 다 먹어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숭고한 희생.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0: 그렇군요. 아, 즐겁지도 않은데 억지로.
1: 네, 그냥 억지로 네. 그냥 계속 먹어요.
0: 휴머니즘. 네. 네. 그 저는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를 생각할 때 저도 사실 요약을 잘 못하겠고
1: 아, 예, 이거 요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0: 이걸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많이 네. 했어요. 분명히 아마 반지의 제왕, 반지 전쟁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뭐 직접적으로 뭘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1: 아,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의 네, 어떤
0: 네 가지 종족이 있다. 뭐 요정, 뭐 반지의 영왕의 그
1: 드워프,
0: 드워프, 예, 호빗이라고 네. 예, 호빗, 드워프, 뭐 인간
1: 요정.
0: 뭐, 네, 요정. 이런 네 가지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뭔가 끝나간다. 끝나가는 시기에 아, 그쵸, 그쵸. 거대한 모험을 요거를 막으려고 몇 명이 각 종족 대표가 모였다. 아. 요 정도까지는 아마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전쟁 시리즈에서 가져오신 것 같고 이용도 작가님이 야심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그걸 되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아. 한국판으로 써보겠다.
1: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을 잘 맞추시면서 되게 매력적인
1: 어, 그렇죠. 이야기를 이게 정말 하셨는지는. 너무 어려운 시도고 주인공이 네. 사실 끔찍한 짓을 하는데
0: 네.
1: 그것조차도 설득력이 있게 만들고
0: 나가라는 종족도 굉장히 끔찍한 종족인데
1: 나가 중에서도 설득력이 또 있고. 뭐 그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나가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0: 네.
1: 그리고 종족 간의 밸런스도 너무 잘 지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점이 있으면 약점이 명확하게 있고
0: 네.
1: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배합이 돼 있어서 정말 이거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기획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0: 저희가 이렇게 세계관이 큰 소설을 보통 잘 못 보다 보니까 이런 소설을 읽으면 진짜 웅장해지는
1: 아 맞아요. 네,
0: 가슴이 웅장해지는
1: 그러면서 이제 들고.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하,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쓰긴 해야 되는데
0: 아, 눈마새 같은 거 쓰고 죽으면은
1: 아 보람 있죠. 네, 보람 그 정도면은 뭐
0: 제가 예전에 어떤 웹소설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심송 작가님
1: 아 예 예, 네, 심송 작가님 네,
0: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PC 통신에서 이용도 작가님이 글 쓸 때의 환경이랑 현재 웹소설 플랫폼 환경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아마 눈물을 마시는 새나 퇴마록 같은 소설은 아, 퇴마록 은 모르겠고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소설은 웹소설 플랫폼에서 그렇게 성공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아하. 이게 이제 웹소설 플랫폼에서 인센티브를 작가에게 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혹시 그 질문을 언제 하셨어요?
0: 아 이건 좀 옛날입니다. 당선 합격 계급이라고 제가 2019년에 낸 책인데
1: 예. 19년이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19년이면 18년 네. 19년이면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0: 네. 아 2019년도 아니네요. 2016년
1: 16년
0: 예.
1: 그 사이에 전독 씨가 큰일을 했습니다.
0: 아 그쵸.
1: 전독 씨가 네. 웹툰이 됐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웹툰에 있던 방대한 독자를 깔때기처럼 웹소설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작품이 이제 화산기한도 있고 몇몇 작품들이 있습니다.
0: 네.
1: 끌어들이면서 웹툰의 독자들은 기존의 웹소설 독자들보다 조금 더 장르 수용력이 높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원래 독자 풀이 넓어지면은
0: 네.
1: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인구가 많은 나라는 조금 더 마이너한 장르도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임계점을 네. 넘어야 되는데
0: 네.
1: 인구가 많으면 그걸 넘길 수 있으니까
0: 네.
1: 웹소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임계를 넘어서는 애들이 나와요. 이제 조금 마이너한 장르에서도 SF에서 나옵니다. 이제
0: 양질 전환이
1: 그렇죠.
0: 이루어졌군요.
1: 그게 딱 벌어지는데 그게 벌어진 이후 지금이라면 눈물을 마시는 새 정도면 뭐 과산기한이나 이렇게 막 엄청난 조회수를 갖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흥행은 거의 보장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장르가 독특해서 눈물을 마시는 새가 이제 좀 앞부분에 좀 읽는데 어려움이 네. 있고요. 세계관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여전히 적당한 비평 용어가 없어가지고 사이다와 고구마라고 부르는 그 이제 웹소설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이 작품 내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웹소설은 호흡이 되게 짧다.
1: 아, 그렇죠. 탁탁탁탁탁 네. 치고 나가는 작품들이 있죠.
0: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이게 좀 약간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편당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탈하는 독자를 막아야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눈맛에는 좀 호흡이 너무 길지 않느냐.
1: 호흡이 길긴 하죠.
0: 네.
1: 긴데 요새 긴 작품들도 먹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0: 아 그렇습니까?
1: 이거 왜 보지? 이거 어떻게 떴지? 이런 글들이 가끔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용력이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이전 시기보다
0: 네.
1: 지금은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0: 네.
1: 눈맛의 정도면은 저는 성적과 무관하게
0: 웹툰이
1: 만들어질 수
0: 것이고.
1: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온다면
0: 네.
1: 그러면 웹툰을 보고 유입된 독자들이 꽤 있을 것이고
0: 네.
1: 이 사람들이 여러 SNS에서 확대 재생산을 할 거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운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한 그 시점에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때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0: 네.
1: 지금은 아마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글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0: 지금 제가 이제 작가님의 설명을 듣다가 드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웹소설 시장이라고 할지 이 웹소설이라는 영역이 작가도 이제 야심 있는 작가를 수용할 정도의 뭐 이런저런 되게 새로운 낯선 시도를 하는 작가를 수용할 정도의 이 규모가 되었고 독자들도 성숙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막 1차원적인 뭐 소원 성취만 예.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호흡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독자가 모였다면 앞으로 웹소설에서 뭔가 진짜 정말 작품성 있는 어떤 새로운 소설이 곧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1: 사실 이게 독자들이 성숙해졌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얄팍한 재미는 좀 진리일 수 있어요. 사이다 고구마 이 단순한 전개는 사실은 금방 진리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서로 성장한다기보다는 독자들이 이걸 진려하는 게 보이니까 작가들이 다른 시도를 하고
0: 네.
1: 그러면 또 이게 한번 먹히다가 또 질리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그런데 이 다른 시도라는 거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작가는 이런 시도를 할 거고
0: 네.
1: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점점 다양한 방향으로 글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마치 진화론처럼 안 먹힌 애들은 도태되고 먹힌 쪽은 살아남고 하면서 조금씩 중간 다양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 웹소설도 잘 보면은 진화는 천천히 벌어지니까 이것도 천천히 벌어지긴 하는데 10년의 시대를 놓고 보면 되게 다양해졌고 저는 지금 되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 배드본 블러드라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저는 그게 눈맛의 지금 시대의 눈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까 제목이
1: 배드본 블러드라는 SF 하드 SF 소설이에요.
0: 네.
1: 몸 막 갈아 끼우고
0: 네.
1: 그런 사실은 지금 웹소설의 주류 장르는 전혀 아닌
0: 네.
1: 그리고 주인공을 정말 함부로 막 굴리는 작가이기도 하고
0: 네.
1: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잘 썼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디 가서 추천해도 먹힐 정도로 그 백수기족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0: 네.
1: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아 백수기족 이 자식 이거 만만치 않은 놈이다. 아 이거 한번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친하게는 지내지 말아라. 나쁜 놈일 것 같다. 왜냐면
0: 예.
1: 그래서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좀 잔인해요.
0: 아.
1: 직접 만나보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평을 이제 70 가까워지는 할아버지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웹소설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웹소설스럽지 않은

0: 관련된 웹소설의 어떤 방향은 띄고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K-POP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예, 보이밴드 뭐 걸그룹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비평적으로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0: 맞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1: 예, 뭐 군무 예. 뭐 가창력 없는 뭐 기계처럼 뭐 군무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10대 팬들의 무슨 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상업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음악성은 없다고 이런 비판을 예, 엄청 하다가 이제는 그냥 어느 순간 자랑스러운 한국
0: 문화 저희의 한 정말 자랑이 됐죠. 네. 네.
1: 불과 20년 사이에 네. 네. 그냥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그리고 그쵸. 그냥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네. 음악성 있고 네. 네. 그랬는데 아 그런 날이 오겠군요. 배드본 블러드는 완결이 됐습니까?
0: 완결이 났습니다. 아, 아주 훌륭하게 완결이 났기 때문에 추천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이낙준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그리고 웹소설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부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와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낙준 작가님 역시 공력이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듣다 보니 그냥 어느새 1부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내일 2부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달과 육펜스 이야기 듣겠습니다. 작가님 1부에서 제가 진행 미숙으로 이렇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못 들었네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1: 아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듣지는 않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이낙준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김동률의 출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

지도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라는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라는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전북 내륙, 전남권,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3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파주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과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4도, 춘천 13도, 원주 14도, 대관령 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30도, 원주 30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4도, 강릉과 동해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2도, 대전 14도, 세종 14도, 천안 13도, 보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1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4도, 광주, 목포 15도, 여수 14도, 순천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8도, 광주 30도, 목포 27도, 여수 25도, 순천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3도, 포항 15도, 안동 11도, 부산 15도, 울산 13도, 진주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3도, 안동 28도, 부산 23도, 울산 25도, 진주 27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3도, 개성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3도, 습도는 59%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 오는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기를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중앙노동위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해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는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제주시 위성권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우도 땅콩 재배 농가에 이어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 제주시 수목원길 야시장을 연이어 찾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충남 부여와 대전을 잇따라 찾아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용우 부여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이장호 대전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결집 중인 영남에 이어 부동층 비율이 높은 충청권 표심에도 공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가정상화 TF는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 TF회의를 개최하고 1차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TF는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4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3월 1.6%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이는 미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으로 여윳돈이 줄어든 미국 가계가 다른 영역에 대한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받는 박나래 씨가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이번 출석은 지난 3월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세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박 씨는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조사 이모로 불리는 A 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등 200여 개 단체들이 오는 20일 열리는 남북여자축구단의 경기를 응원할 공동응원단을 결성했습니다. 공동응원단은 특정팀이 아닌 양팀 모두의 선전을 응원한다며 승패를 떠나 스포츠의 양대 정신인 페어플레이와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도 낄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버거워서 옆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까지 하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분도 계시죠.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 모실 분도 그런 분인데요. 5월 17일 독주회를 가는 피아니스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의 박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핑크 마티니의 심파틱.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피아니스트 박지원 교수는 서울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가서 피바디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볼티모어 뮤직클럽 컴피티션 무피 엡실론 스칼라십 컴피티션에서 1위로 입상했고요. 유로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개최된 유로 뮤직 페스티벌의 초청 교수로 여러 차례 참여했고요. 2014년부터 이탈리아 뮤직 페스트 페르지아 매년 초청 교수로 참여했습니다. 2017년부터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인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예술 페스티벌에서 멘토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후학 양성,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명대학교 문화예술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5월 17일 독주회를 가는 피아니스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의 박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연이 정말 바로 코앞이네요.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2: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매년 독주회를 하고 계신데 올해도 이제 이번 주말에 독주회를 가지시네요. 예술의 네. 전당이군요.
2: 네. 리사이틀 홀에서 박지원의 향기로운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개최합니다.
1: 네. 와, 정말 제가 소개하면서도 이 다양한 일정 소화하고 매년 연주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 쪼개서 매해 독주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2: 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2: 계속 배우고 싶은 곡들이 계속 출연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네. 배웠던 곡 말고도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곡들이 또 많고
1: 네.
2: 또 40대에는 제가 실내악 연주를 많이 했는데 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서 또 피아노 50대가 돼서는 또 피아노 곡에서 또 새로운 거를 너무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에서 보는 안목이 또 생기는 거죠.
1: 네. 그래서
2: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더 연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세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접 학생들한테 이렇게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연주를 시범을 보여줬을 때 학생들의 그 습득력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또 시범을 보여주려면 제가 계속 연주를 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1: 와, 진짜 학생들 가르치는 일로도 충분히 일과가 꽉 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주자로서의 삶도 정말 놓지 않고 계신 거네요.
2: 네네. 연주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짜 연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직접 설명하기가 훨씬 좋고요.
1: 네.
2: 또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학생들한테 이제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죠.
1: 네.
2: 그리고 또 제 자신은 은퇴 후에까지도 오래오래 연주자로 남고 싶은 소망이 또 있기도 하고요.
1: 네. 사실 연주자에게 은퇴는 본인이 정하는 거겠네요.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이 움직이는 한 계속 하겠다 그러면 뭐 영원히.
2: 네. 네.
1: 아,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번 독주회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고정 패널로 곡 소개를 하면서 대중과 네. 더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0: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들을 선곡했어요. 그래서 네.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뭐 쇼팽의 녹턴 가장 유명한 곡 중 한 곡이고요. 발라드, 쇼팽 발라드 1번, 또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 역시 베토벤이 빠지지 않는데 예전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사실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이 이 베토벤 전곡 연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전곡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저도 거기 또 동참하고 싶었고 그래서 전 또 저 방식대로 또 새롭게 하고 싶어서 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플러스 네. 베토벤 심포니 피아노 편곡 9곡을 해서 총 14회에 걸쳐서 네. 네, 했습니다.
1: 이야, 진짜 열정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네요. 그 총 14번?
0: 네네, 14번을 했죠.
1: 작년에 이제 마무리 네. 하신 건데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0: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계획은 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겹쳤을 때 이제 좀 연주를 못 했었고요. 아.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른 독주회들도 많이 했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걸리긴 했죠.
1: 그렇군요. 네. 와, 대장정의 연주가 끝나서 속 시원하다 할 게 아니라 왠지 교수님 스타일은 오히려 끝나서 좀 섭섭하고 허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이 전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베토벤에 대해서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게다가 또 이제 심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초연을 했는데 심포니를 통해서 베토벤 소나타의 이해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심포니 연주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1: 그렇군요. 언제 네. 또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번 독주의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곡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0: 네네.
1: 이번 연주에 준비하면서 아, 이 곡은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교수님만의 해석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0: 글쎄요. 또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의 경우 정말 비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이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평소에도 끊임없이 연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독주회라고 뭐 따로 연습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계속 연주하고 연습하는 게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0: 이제 평상시에는 뭐 연주 없을 때는 학생들 지도가 이제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치는 곡들을 제가 많이 연주해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반주법 수업을 가르치면 제가 직접 반주곡을 학생들한테 쳐주고 학생들이 그걸 보게 하고 네. 또 성악가의 경우는 이제 직접 반주해주면 성악가 애들이 학생들의 그 노래의 솜씨가 갑자기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시범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네. 보통 그렇게 시범 연주 해주시면서 수업하면은 굉장히 더 품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더 힘드시지 않나요?
0: 힘든 면도 있는데 학생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반주법 같은 경우도 저도 다 초견이거든요.
1: 네.
0: 제가 다 모든 곡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저의 초견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많이 배웁니다.
1: 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이 문화공감 초대석 5월 17일 독주회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주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주원 교수의 추천곡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넘버 2인데요. 이번에 제 독주회 프로그램에도 넣었고요. 이 곡을 선곡하게 된 것이 처음에 이제 제 조카가 한 손가락으로 이 멜로디만 치는 거예요.
1: 그래요? 네, 재능이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곡의 선율이 대중들한테 네. 이렇게 파고든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선곡을 했는데 저도 이 곡을 이번에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제가 이 곡을 치는데 곡을 배운다기보다 저 자신이 한번 치면서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명곡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게 되었죠.
1: 네. 오늘은 누구의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연주는 저희 발달장애 페스티벌의 뮤직 디렉터이신 김대진 교수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다면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이 베토벤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반주하기도 하셨죠. 아, 정말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서 연주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으실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이 떠오르시나 봐요.
2: 그냥 주어진 대로 누가 부탁을 하면 저는 거절 안 하고 흔쾌히 웬만하면 다 수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 누가 계속 부탁을 하나요?
2: 뭐 주변에 후배 연주자들이나 네. 네, 뭐 심지어 제자도 부탁해서 지난번에 제자와 함께 피아노 포핸즈 연주도 같이 했어요.
1: 아, 그래요?
2: 네네네.
1: 근데 그 부탁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만큼 거기에 대해
1: 또 연습을 같이 해야,
0: 해야
1: 되고 시간 투자가 있죠.
0: 네. 와, 근데 그 수많은 부탁을 다 들어주시다 보면은 정말 24시간이 모자라겠는데요. 막 일정을 꽉 채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1: 네네네. 아. 그래 저한테 부탁해 주는 게 더 고맙죠.
0: 그렇군요. 네. 세계 최초 AI 피아니스트와 인간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도 또 무대에 오르셨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AI 피아니스트와의 연주?
1: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루빈슈타인의 음원과 제 음원, 차이콥스키 협주곡 1악장의 음원을 이렇게 전문가신 교수님이 그걸 융합을 해가지고 기계 전자 기계가 달린 이제 슈타인의 피아노에 그걸 삽입을 해서 피아노가 자동 연주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제 소리와 루빈슈타인의 박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데 신기했죠. 저도 깜짝 놀라서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0: 근데 그것도 이제 연주하시기 전에 AI하고 함께 연습을 해야 되나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제 음원을 따로 녹음을 했고요. 네. 그래서 루빈슈타인 음원을 따로 빼서 그분의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썩느냐. 그게 그분의 기술이었어요.
0: 네.
1: 네. 근데 피아노 소리는 너무 제 소리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박자는 더 루빈슈타인의 리듬과 박자로 이렇게 연주된 거죠.
0: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교수님도 관객으로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1: 네네, 관객으로 봤습니다.
0: 네. 아, 앞으로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겠네요.
1: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다들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피아노를 이제 빌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고 싶은데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0: 아,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근데 또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1: 그렇죠.
0: 네, 네. 비용도 아무래도 또 네. 낮아질 수도 있을 네. 거고 어떤 느낌일지 또 직접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누가 봐도 교수님의 위치는 현재 안정적이신데 그러다 보면은 안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은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1: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바로 공부 안 하면 아무래도 실력이 내려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또 뭐 신문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 경험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게 더 또 새로운 음악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접목해서 더 좋은 연주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는 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공연하셨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1: 네네.
0: 연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봉사활동도 참여하고 계시죠?
1: 네. 매해 그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한 그 페스티벌에서 같이 멘토로 활동하고요. 학생들과 같이 연주도 하고 또 특히 또 저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봉사연주를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뭐 시그넘 하우스라고 그 실버타운 네. 거기 가서도 연주하고 또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도 연주를 했는데 갈 때는 좀 너무 멀다 이래도 예. 막상 연주를 하고 나면 뿌듯하고 또 많이 배우는 게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그 연주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봉사라는 게 남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위한 봉사인 것 같아요.
0: 뭐 생명사랑음악회, 희망음악회, 서울대병원 암환우를 위한 음악회도 또 하셨었네요.
1: 네네.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10년 동안 꾸준히 저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봉사 연주를 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가서
1: 이제
0: 건가?
1: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연 날짜를 잡아서 저희 학생들 같이 가서 주로 이제 일반 환우들은 성악가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여러 명이 같이 합창하는 것도 공연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서로 가겠다 그래서.
0: 그래요.
1: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0: 그럼 그것도 막 오디션 봐야 되나요?
1: 뭐 그렇진 않은데 네.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복대에서 만나면 교수님 저 꼭 거기 넣어주세요. 뭐 이런 네. 네, 문이 많이 왔습니다.
0: 와, 그 프로그램 짤 때 행복한 고민이시겠네요.
1: 그럼요.
0: 네. 네. 그것 막 기획도 다 네네네. 직접 하시고.
1: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키보드가 부족하면 또 저희 집에서 전자키보드도 같이 들고 가서 네. 키보드로도 연주하기도 해요.
0: 연주도 또 하시는
1: 네, 직접
0: 거예요?
1: 직접 저는 꼭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0: 그거 조율하는 게 또 교수님 일이시겠네요.
1: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서로 하겠다니.
0: 그러게요. 네. 뭐 암 환우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1: 표정이 처음에 이제 걸어 들어오실 때는 약간 어두웠는데요.
0: 네.
1: 이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0: 네. 4일 동안 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 아 아직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네네, 구상 중이신가요?
0: 네네네.
1: 아 그러면 왜 그 연주자들이 바뀌나요?
0: 어, 네 학생들 참여한 사람들은 오디션을 거쳐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합격을 해야만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어떨 때는 26개국에서 참여하더라고요.
1: 와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국제적인 페스티벌이에요.
1: 네,
0: 네 아주 뭐 아티스트들이 너무 너무 열정적입니다.
1: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네네네. 발탁된 연주자들이
0: 네.
1: 한국에 모여서
0: 네 한국에 모여서.
1: 아 그럼 미리 이제 만나서 연습.
0: 어 사실 미리 예를 들면 연주하게 되면 어 곡을 미리 선정해서 직전에 연습하죠. 연습 많이 안 해도 미리 각자 연습해와서 맞추니까.
1: 아.
0: 네. 그리고 마음의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뭐 앙상블적으로 조금 뭐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은 또 몰입도가 엄청나기도
0: 그렇더라고요.
1: 하잖아요.
0: 엄청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1: 기억에 남는 연주 있으세요?
0: 기억에 남는 연주요?
1: 네.
0: 어, 저랑 같이 연주했던 이강현 아티스트가 진짜 너무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1: 이강현 아티스트 네. 어떤 악기를
0: 피아노요. 연주?
1: 피아노.
0: 네네.
1: 아, 합주를 하신 거예요?
0: 포핸즈. 네. 원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서 둘이
1: 네.
0: 내 손으로 연주한
1: 네.
0: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0: 네네.
1: 이렇게 하다가 뭔가 그렇게 합이 맞으면
0: 네.
1: 누구보다 애정을 표현해 주지 않나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이나 뭐 몸짓이나 여기서부터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대번에 느낄 수 있었죠. 네.
1: 자, 오늘 독주에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주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강현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함께한 연주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작년에 연주했어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1: 아.
0: 네, 포핸즈로 연주했던
1: 네.
0: 곡입니다.
1: 함께 들어보시죠.

0: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도 이렇게 연주할 때 악보를 보면서 하나요? 아니면은 거의 외우나요?
1: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많이들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요. 워낙 연습들을 많이 하니까 네 하루 종일 연습한다고들 들었어요.
0: 네. 네.

0: 근데 이제 간혹 연주자들이 악보 보지 않고 연주할 때 굉장히 그 긴 곡들을 어떻게 다 외울까 보는 아. 입장에서는 참 놀랐거든요. 그게 손이 기억하는 건가요?
1: 사실 연주자 특히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많이 안보들을 하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악기보다도 피아노에 음표가 많아서
0: 그렇죠.
1: 네,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할애가 돼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외우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외워져서 어렸을 때는 안보가 좀 더 수월하고요. 이제 날변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도 외우고 손으로도 외우고 귀로도 외우고 눈으로 포토그래픽 메모리처럼도 외우고 해서 그걸 또 코디네이트하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사실 다 외워도 또 이제 청중들 보면 떨려서 그게 발휘가 안 되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 무대 리허설 연습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쳐보는 연습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불러놓고 뭐 저 친구 후배 뭐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또 연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 체킹도 하고
0: 그리고 악보를 놓기는 놓잖아요. 또 네네. 예비로 네네네. 악보 넘겨주시는 분도 있고
1: 네 넘겨주는 사람들도 네.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0: 그렇죠. 네. 저 뭐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1: 맞아요.
0: 저 과연 저 제때 넘길 수 있을까?
1: 네. 많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악보 넘겨주신 분들도 또 떠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과도 좀 사실 호흡이 잘 맞는 게 좋죠.
0: 혹시 그게 만약에 잘못 넘어갔거나 네. 뭐 제때 안 넘어가도 네. 또 손이 기억하고 보통은 그냥
1: 네네 그런 경우도
0: 거죠.
1: 많죠. 근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0: 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1: 그러니까 뭐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이 음악을 따라줘야 그것도 옆에 앉아서 즐거운 거지 네. 좀 음악을 같이 타고 있지 않고 막 헤매고 있으면 아주 불편하지 옆에 앉아 있는 게
0: 네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하는지 놓치지 않아야 네, 되니까 네, 진짜 네. 극도로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네, 네. 피아니스트는 연습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사과 그려주잖아요. 10개, 아. 15개. 근데 그거 지우는 거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저도 학생 때는 연습실에 들어가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연습실에서 굉장히 나오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피아노로 가서 연습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사탕을 많이 먹었어요. 사탕 하나 먹어서 달콤하게 하면서 다시 네. 연습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했었죠.
0: 네.
1: 결국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나아진다라는 확신이
1: 네.
0: 있으니까.
1: 나아지고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될수록 더 재밌죠. 아는 네. 게 많아지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할 때는 괴롭지만
1: 네.
0: 뭔가 나중에는 더 행복하다는 걸 네, 아니까 네, 네. 계속 하게 되는군요. 연주자로서 무대 위에 설 때와 또 교육자로 학생 가르칠 때 각기 다른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1: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젊은 기운도 많이 받고요. 또 학생들이 또 요즘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해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 어느 곡 칠까요?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네. 그런 게 보다는 저 이 곡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0: 네.
1: 그러면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새로운 곡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또 저도 학생들 덕분에 새 곡을 공부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같이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연주자로서의 무대에 오르면 또 늘 새로운 청중들을 만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청중들의 그 눈빛과 느낌을 보면서 뭔가 같이 교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또 굉장히 짜릿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네. 학생들이 또 청중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렇죠.
0: 교수님을 직접 보고 싶을 테니까.
1: 네, 학생들이 네. 제가 연주할 때 굉장히 열광해 주는데요. 그게 큰 저한테 뭐랄까 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떨릴 때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음악적인 영감을 얻기도 한다고요.
1: 네네. 이제 새로운 레파토어도 하고 또 학생들도 그 연주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 그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어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까요?
1: 지금 뭐 하도 제자 많아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이 어려운데요. 이제 뭐 다 연습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너무 극적으로 잘 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 보면 정말 너무 기쁘죠.
0: 그렇군요.
1: 네.
0: 무대 체질이 좀 또
1: 네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연습실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무대 가서 그 기질이 막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연습이 너무 잘 되는데 무대 가서 조금 아쉽게 발휘 못하는 경우도
0: 네. 그런데 너무 속상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 무대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저는 강력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도 무대 가면 많이 떠는 편이어서 무대 연습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며칠에 한 번씩 제자들 앞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런스루라고 그러거든요. 독주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요.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듣고 또 녹화도 해달라고 하고 같이 계속 그 제 레퍼토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네. 아, 녹화에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1: 네, 네. 보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네. 객관적으로 눈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죠.
0: 네. 와, 제자들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진짜 가까운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1: 네,
0: 거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뭐 딴 악기도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단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음악적 공감이나 그런 게 없이는 서로 이렇게 사제지간 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학생의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다 파악을 해야 똑같은 피드백을 줘도 이 학생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이 학생한테는 좀 강하게 말해서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서로의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0: 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1: 네네, 신입생 예, 들어오죠.
0: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1: 처음에 좀 적응할 때 힘든 학생들도 있긴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학창시절 때 아 얘는 좀 이게 아쉽다 이렇게 해도 졸업 후에 너무 또 훌륭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지 학창시절 때 잠깐 왜 좀 방황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주자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좀 있습니다.
0: 네, 연주자들이 됐을 때 연주자 대 연주자로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1: 같이 대등하게 이 곡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연주 같이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포엔즈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오랫동안 뭔가 공유를 했던 사람이어서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죠. 대부분. 네. 네.
0: 아, 그렇게 연주할 땐 정말 뿌듯하시겠네요.
1: 네, 네, 네. 그 재미로 연주하는 것 같아요.
0: 제자들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박지원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네. 어떤 스승이고 싶으세요?
1: 항상 새로운 걸 진짜 공부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주저하지 않고 항상 뭔가 앞을 향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교수.
0: 네. 네. 예전에 교수님들을 떠올려보면 뭔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뭔가 서로 대화 많이 하고 네. 친하게 지내는 편이신가요?
1: 네네. 저는 학생들과 시간 엄청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더 이해해야 제가 뭐 짧게 말을 하더라도 훨씬 그 학생한테 울림이 큰 한마디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죠.
0: 그럼 뭐 연주 외에도 네네네. 시간을 좀.
1: 네. 그럼요. 같이 저희 학교 또 수업 시간이 교양과 인성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과 뭐 식사하고 같이 뭐 교정을 거닐고 이렇게 자유로운 수업도 있어요.
0: 네.
1: 그런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또 거의 제가 신입생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대화를 하는가 같이 이제 뭐 듣기만 해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0: 네. 자, 17일 독주회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지원 교수와 함께하는 초대석인데요. 세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1: 다음 추천곡은요. 성악곡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반주법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불렀던 곡이고요.
0: 네.
1: 또 재작년인가 저희가 국회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 곡을 국회 무슨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연주를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너무 가사도 아름답고 제목부터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들은 즉시 너무 힐링이 되는 작품이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오늘은 누구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1: 네. 신문희 선생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일일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레퍼토리를 공부하면서 연주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주하다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연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나은 연주를 다음번을 위해서는 이번 연주를 꼭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닐까.
1: 네. 네. 근데 교수님 혹시 방황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2: 조금씩은 아우 이제 피아노 연주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또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저는 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1: 네. 그래도 방황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하신 적은 없었나 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게 네. 가능한가요?
2: 일단 저 네. 제가 요즘 뭐 라디오 패널 조금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네. 곡을 선곡할 때 보면 그 선곡하면서 음악을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는 게 새로운 곡을 배우고 막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힐링이 돼서 아 진짜 저희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1: 네.
2: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 근데 제가 아까 쭉 소개해드렸지만 서울예고 네. 다니셨으면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네. 피아노 치셨을 거 아니에요?
2: 근데 어렸을 때 치긴 했는데 열심히 네.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아노를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 조그만 라디오에서 정말 KBS FM 듣고 거기서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랩소디의 그 어떤 유명한 주제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1: 그래요?
2: 네.
1: 그게 언제였어요?
2: 그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 그걸 빨리 시작한 것도 아니네요.
2: 저는 빨리 시작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왜 이제 늦게 좀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더 음악에 대해서 열정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1: 와, 그때 혹시 좋은 스승을 만나셨나요?
2: 그렇긴 하죠. 네네. 좋은 네. 선생님한테
1: 어떤 분들 만나셨어요?
2: 주성경 선생님이라고요. 되게 미국에서 줄리어드 나오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너무나 지적이신 선생님 뵀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죠.
1: 네네. 그분과 함께 그러면 내고 네. 준비를.
2: 네네네.
1: 바로 한 번에 되셨네요.
2: 아, 운이 좋아서 된 거죠.
1: 네. 근데 중학교 때부터면은 지금 와 거의 3, 40년간 그 한 번도 피아노를 놓은 적이 없으셨다는 네, 건데 네, 네.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었다는 게 AI 아니신가요?
2: 아니, 그렇진 않고요.
1: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 또 구상 중인 일들이 있을까요?
2: 작년에 사실 저희 학생들과 바하의 평균율 전곡 연주를 했었어요.
1: 네.
2: 제가 바하 평균율 48곡인데 25곡을 연주하고 학생들 23명이 그러니까 하나씩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48곡을 하루에 이제 학교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1: 네.
2: 올해 또 그 나머지 제가 2권을 치고 또 학생들이 1권 연주해서 이제 제가 바하 평균율 전곡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9월에.
1: 그런 연주에는 총 얼마나 걸리나요?
2: 시간이요? 네. 한 4시간 최소.
1: 와.
2: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바하를 막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아요. 처음에 바하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바하 이러더라고요.
1: 네. 네.
2: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연주를 끝나니까 학생들이 바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가 사실 구약성서에도 비교가 되는데
1: 네.
2: 좀 어린애들은 좀 편식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거는 좀 약간은 강제적이라도 이렇게 시키면
1: 약간 엄마가 채소 먹으라는 거
2: 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진짜 훗나 이게 엄청난 이제 좋은 기초가 되고 자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 그렇군요.
2: 네.
1: 또 그 외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2: 바 평균율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이제 학생들 다 데리고 뭐 에튀드 프로젝트를 다 에튀드 전곡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연주회를 많이 같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1: 4시간이나 하는 연주회 관객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2: 뭐 학생들 친구분들 네 그리고 저의 옛날 제자들도 오고요. 그 진짜 음악의 찐팬들만 오는 거죠.
1: 네, 네. 진짜 찐팬이어야 또 4시간
2: 네네네네네. 근데 대부분 네. 다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막 김밥도 주고 그래요. 잠깐 휴식해서 김밥도 먹고
1: 네.
2: 또 다시 들어와서 연주회도 하고
1: 와 정말 그 연주자나 관객들이나 합숙하는 기분으로 거의 하는 네네. 연주회였겠네요.
2: 네네.
1: 아까 그 라디오 출연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건가요?
2: 저는 국방 라디오에서 오유경의 네네 그 뮤직 테라피에서 네. 제가 토요일 날 9시
1: 전찬희 PD와
2: 네네네네 거기서 학교 선배님 클래식 패널 조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2: 클래식 곡 소개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곡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1: 매주 출연하시는 거예요?
2: 네.
1: 그렇군요. 방송은 첫 도전이셨던 건가요?
2: 네네. 첫 도전인데 이제 1년 했어요.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재밌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초보자여서 엄청 긴장하고 떨었는데 네.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올해 또 어떤 연주 계획하고 계실까요?
2: 네. 올 7월 3일에 있는 연주인데요. 제가 나온 피버디라는 학교가 존스 합킨스 대학이랑 같은 학교예요. 근데 합킨스가 개교 1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총 동문에서 이제 주최하는 동문 연주회에서 피바디 동문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주곡 4번을 연주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끊임없이 뭔가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2: 아, 네.
1: 연주자에게 무대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글쎄요. 저의 존재감인 것 같아요. 저는 연주할 때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멀리서 제 연주를 들으러 오셔서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생각을 정말 1도 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왔다가 정말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게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1: 네. 네. 이제 17일 독주에 사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 기다리고 계신가요?
2: 네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과 함께 정말 삶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전파해서 성공적인 연주를 하고 싶죠.
1: 좋아하는 레퍼토리가 많아서 아마 관객들이 많이 호응하는 독주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추천곡 한 곡 더 소개해 주세요.
2: 네. 사랑의 기쁨인데요. 크라이슬러의 곡을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한 작품이고요. 피아노 4인주로 아까 같이 연주했던 발달장애 아티스트 이강현 군과 함께한 연주입니다.
1: 교수님이 직접 하는 연주군요. 예,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피아노의 말, 정문규. 베토벤이 왔다 가고 쇼팽이 왔다 가고 숱한 세월이 왔다 가도 당신의 손길만은 돌아올 줄 몰라.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아니 오면 난 한낱 무거운 관. 사랑은 비바채, 그리움은 되돌이표. 내 마음의 박물관엔 거미가 악보를 만듭니다. 언젠가 당신이 오는 날엔 난 새노래를 하고 파도처럼 부서지고 드높은 하늘도 마음껏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기다림과 설렘이 가득한 안단테의 삶이기를 바라봅니다. 정문규 시인의 피아노의 말 전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각 지도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내세운 내란 심판론과 야당이 내세운 정권 견제론, 유권자들은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오늘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모시고 6.3 선거의 판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 빅투저 미국과 중국이 만났는데요.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이로 인한 파장, 이슈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오늘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중국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전문가이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조금 전 사전 녹음으로 관련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지난 3월 30일 예정됐지만 이란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측 모두 목적이 분명한 만남이잖아요. 이번 만남이.
1: 네,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 앞서서 이제 만나는 거고 뭐 관세, 대중 수출입 문제 관련해서 성과가 필요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에 또 얻어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네.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할까요?
1: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대통령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 대도라든가 대도 수출 문제, 그 다음에 또 보잉 비행기 판매 문제, 뭐 이제 쇠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0: 네,
1: 기업인들을 대거 대동하고 감으로써 중국 시장 개방 개척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소위 그 중간선거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든가,
0: 네,
1: AI 관련 설계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압박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면서 이 향후에 미중 관계를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지금 한간에서 이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0: 네네.
1: 들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이 틈에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만 문제를 꺼내서,
0: 네,
1: 비록 등가 교환은 아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지금 홈그라운드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대만 문제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이 확답을 줬을 리는 없습니다. 하고,
0: 네,
1: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0: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이야기를 좀 잠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중국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출발하기 전에 이란 문제 중국 도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게 좀 마음과 다른 소리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1: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0: 네,
1: 우리가 충분히 이란전에서는 이기고 있고 또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실질적 속내는 여전히 중국의 중국의 힘이 이란에 제대로 작용한다면,
0: 네,
1: 경제적 압박을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또는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종전 협상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과연 중국에 유리할지,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중국이 소위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양안 문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트럼프 본인 자신이 이끄는 회담이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
0: 네.
1: 이제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0: 단순히 이란 문제를 넘어서서 대만 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였군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이란도 역시 중국의 역할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뭐랄까요?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이란 편좀 늘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관계에 있어서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선 공격 행위의 중지입니다.
0: 네.
1: 종전 협상을 위한 휴전 협상이 됐든 일단 공격을 중지를 해야 뭐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0: 그렇죠.
1: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전쟁의 목적이 폐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란의 입장을 미국한테 잘 얘기해달라. 일단 뭐가 시작이 되려면 공격 행위가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 거죠.
0: 네네.
1: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하니까 역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0: 그리고 그렇죠.
1: 에센트 장관은 네.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분노 작전을 시작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우리가 이란 전쟁이 장대한 분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목줄을 쥐겠다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고 거기에는 중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부분에 계속된다면 그게 이란의 소위 전쟁 자금, 통치 자금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통행료 내는 거는 미국과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0: 네.
1: 핵 농축 권리, 주권 국가로서 그런 거는 이란이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0: 네.
1: 중국은 그런 가운데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만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미국산 무기 판매 둘러서고 좀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네네.
0: 미국이 점점 대만 문제 목소리 키워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는 피했지만 그 다음에서
0: 네.
1: 대만 문제가 잘못되면 미중 간의 충돌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사실
0: 아니 좀 강한 멘트 아닙니까?
1: 네, 상당히 강한 멘트인데
0: 네네.
1: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0: 그렇군요.
1: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0: 네네.
1: 중국의 국가 주석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 했다는 데서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사실은 197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미중이 소교하면서 그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판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0: 네.
1: 문제는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1기 그러니까 바이든 전이죠. 1기 때부터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러고 바이든이 지났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이제 더 확대된 중국을 겨냥한 무기 판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취하는 행동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과 하나의 대만. 결국 분리주의를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와는 달라진 자국의 위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0: 네.
1: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나오거나
0: 그렇군요.
1: 아닙니다.
0: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1: 네, 그렇게 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양국 사이 무역 협상, 특히 미국 쪽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중단에 엔비디아, 뭐 젠슨 왕,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뭐 주요 기업인들 다 동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행한 것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의 개방이죠.
0: 시장의 개방.
1: 네, 시장 개방.
0: 네네.
1: 자꾸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압박을 하면 중국의 자생력을 키워준다. 그러면 중국의 거대 자본과 또 이 인력 투입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AI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무 보장이 없다.
0: 네.
1: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작년 말 올 초에 H200에 대해서는 약간 수출 재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번에 선물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조정을 했겠죠.
0: 그렇겠죠. 네.
1: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랑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그 과학기술 분야의
0: 네.
1: 이런 수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개방. 이게 한 번에 뭐 그 정상이 만났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략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0: 그렇게는 쉽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관리된 경쟁, 그러니까 이 틀을 깨지 않, 경쟁은 하지만 관리를 하는 거죠. 양자관계 안정을 깨는 거는 둘 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된 경쟁의 틀을 만들고 그걸 규범화해 나가는 과정. 결정적으로 뭐 세계 단판이라고 그러지만 확정적으로 뭐가 이 빅딜이라고 그러는 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1: 그렇군요.
0: 이제 모멘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안정적인 어떤 흐름, 불안정하지만 이 안정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네. 관계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안정적인 관리의 체제가 과연 이번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 바쁘신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요. 직토비로 이어가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6.3 지방선거 전체적인 분위기와 민심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0: 예. 아, 저희가 모시고 싶어가지고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1: 아, 저희요.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아니, 10년 만에 열린 토론 나와 주신 거라면서요?
1: 오래됐어요. 옛날에 네. 그 정관용 씨가 할 때.
0: 아, 진짜 옛날이요?
1: 그러니까 그건 옛날이죠.
0: 네네네.
1: 열린 토론. 아, 이거 이제 장수 프로입니다.
0: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먼저 이 얘기 바로 좀 시작해 보죠. 이번 지방선거 현재까지 판세.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1: 뭐 궁금하네요. 판세는 뭐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북 하나만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0: 네.
1: 15곳 모두는 다 민주당 후보들이 다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워낙 격차가 컸었기 때문에 조금 좁혀지는 것 같으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것 같지만
0: 네.
1: 그건 뭐 일종의 기저효과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죠. 정당 지지율 그리고 적극 투표층 투표 네. 반드시 하겠다. 이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격차가 상당하고 그래서 뭐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앞두고 있다. 다만 10% 안쪽으로 좁혀진 조사 결과들이 꽤 많기 때문에
0: 네.
1: 접전지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울경 그다음 대구 서울 강원 이런 데가 다 좀 그래도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죠.
0: 여론조사 과정에서 많이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 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데이터는 네. 그 단순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 층을 보면 투표 의지인데 거기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직은 그 민주당의 투표 의지가 내란 청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걸 뭐 국민의힘이 반전시켰다.
0: 네.
1: 뭐 그런 흐름은 아직은 없습니다.
0: 그건 어떻습니까? 적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중도층에서는 막판에 좀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그건
0: 계십니까?
1: 아직까지 뭐 2주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0: 네.
1: 이제부터는 뭐 하루하루가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장동혁 대표에게 그래도 요구한 게 좀 뒤로 좀 물러나 달라. 뭐 후보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0: 단독 상임선대위원장이죠.
1: 예, 그것도 조금,

0: 아, 과연 그렇게 할까. 그래도 네. 선거 다가오면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야당 심판론 그 프레임에서 이 그 큰 흐름을 못 바꾼 상황으로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구도상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선거의 3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인데 인물론으로 지금 카와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11명의 그 광역단장이 다 출마를 했으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봐야 되고 좁혀지는 지역들이 조금 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여유 있게 가던 그 민주당도 좀 긴장을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러면 안 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뭐 물러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물러나기는 어렵더라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수는 있었겠죠.
1: 네.
0: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하더라도 그게 뭐 당 밖에 있는 인사를 모셔오면 더 좋았겠지만
1: 그게 안 된다면
0: 예, 단독으로 했죠.
1: 네.
0: 지난번에 2000년만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교환 그때 대표가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한교환 대표가 선대위원장에 들어갔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신세돈 교수님인가요? 그 숙명여대 교수. 그러니까 그분도 공동선대위원장에 다 들어왔죠. 그때 뭐 상징적으로 어쨌든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도 있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를 줬던 건데 이번에 아주 단독이니까. 예.
1: 그렇군요. 그래도 특히 영남권 지역 쪽에서는 뭐 동남풍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 영남을 시작으로 뭐 보수 결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큰 영향을 줄까요?
0: 그거는 뭐 늘 있던 얘기입니다. 작년 네. 그 총선 때도 사실은 그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히 2024년도에도 민주당이 할 것으로 봤는데 또 중간에는 여론조사에도 꽤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1: 네.
0: 부산에 결국은 전재수 의원 하나만 남고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뭐 나머지 호남, 충청을 민주당이 석권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뭐 역풍이랄까 뭐 이런 게 이제 영남에 좀 있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뭐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공소치소 특검 같은 거는 뭐 대구나 불경에는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조사기소 특검, 공소치소
0: 예,
1: 특검.
0: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 보수 측도 조금 결집해야겠다 이런 흐름은 있고 민주당도 그전에 너무 잘할 거예요. 뭐 김부겸 후보도 대구에 나가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렇지만 막판에는 어떻게 간다 이거 뭐 경험 많이 하신 분이고 전재수 후보 선거 많이 치러본 분이니까 거기서 잘 아실 거고 김경수 도지사도 경남도지사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치러본 분이니까
1: 네.
0: 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런 상황으로 일단 영남부터 변화가 좀 있고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상륙하느냐 수도권이라면 서울 말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지켜봐야죠.
1: 알겠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내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출범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아직도 이 메시지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1년이 됐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권 1년에 대한 심판이나 뭐 이런 평가의 선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민의힘이 이걸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장동민 대표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좀 그래도 혁신선대위라도 좀 구성하면 그게 좀 그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으로 조금 큰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1: 네.
0: 단독 선대 상임 선대 연장을 맡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도 보면 조금 뭐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을 배치를 좀 했어요.
1: 윤석열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공천이
0: 예, 예,
1: 됐죠.
0: 예, 예. 그런 분들을 조금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이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좀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예, 그런 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야당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이 지점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 당연히 뭐 정권 심판론 얘기하고 이 내란 청산론 내란 프레임 좀 피로감도 있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도 하고 또 결과가 없으면 재특검도 하고 재특검에서 또 결과 없으면 종합특검도 하고 좀 가혹하게 하고 있고
1: 그렇죠.
0: 반면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그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도 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공소시설 특검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1: 네네.
0: 좀 미루긴 했지만
1: 네.
0: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공소시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다.

0: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거는 공소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국정조사 때도 그 이름이었는데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 네.
0: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하고는 있죠.
1: 네. 네.
0: 약간 뭐 중도층한테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그 이슈는 되는 것 같고
1: 네.
0: 적어도 그 공소시도 특검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로 심각했어요.
1: 그렇죠.
0: 예, 한동계와 뭐 반한동계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고
1: 네.
0: 또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탁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다 원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타이밍상으로 보면 공소시도 특검을 굳이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끝낼 필요가 있었을까 잘 가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결국 뭐 하지도 못하고 연기했는데.
1: 그렇죠. 이제 수기를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용도 뭐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나와서 네. 선거 이후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전면에 서면서 또다시 내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굉장히 좀 국민의힘의 호재인 상황에서 이거를 잘 가져가지 못하는 또 장동혁 대표도 해외 언론과의 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좀 실수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쌓여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조금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직무수행 평가
1: 네.
0: 흔히 뭐 이제 지지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율은 아니고 대통령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1: 네.
0: 직무수행 평가인데 흔히 그 지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후보 지지율이 다 따로 놀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이에요.
1: 그렇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잘한다가 지금 65% 내외면 선거는 해볼 것도 없이 여당이 압승해야 되는 거고
1: 네.
0: 정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이 한 20% 내외로 굉장히 낮은데 이런 거면 뭐 선거가 판이 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인물을 놓고 후보를 놓고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지금 주가도 한 8,000포인트까지 가고 그다음에 외교도 뭐 국정을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평가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뭐 민주당의 지지로 다 이어지진 않고 있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이끌면 선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좀 물러나라.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낸 것 같고.
1: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 거군요.
0: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은 됐지만 지금 뭐 수도권에 지금 별로 이렇게 서울 같은데 적극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1: 네.
0: 본인이 그래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 최소화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만 해도 이야기가 나온 게 뭐 광역단체장 16대0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당 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최대 뭐 6곳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뭐
0: 그렇게까지
1: 이런
0: 많이 얘기해요?
1: 뭐 저는
0: 어디 어디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1: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한번 좀 예. 아, 저희가 읽어드렸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선방했다 잘 싸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 지금 민주당 계열이 가장 참패를 한 것은
1: 네.
0: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전북도지사 한 곳만 이기고 다 졌어요.
1: 기억납니다. 예, 예.
0: 그때는 광주 전남은 이제 그때 이제 분열돼 있었죠. 민주당이
1: 그렇죠.
0: 이제 가져갔었는데
1: 네.
0: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만 이겼고 뭐 제주도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뭐 그 당 출신이니까
1: 네.
0: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 이름으로는 두 석만 가져갔지 않습니까?
1: 그때 참패했죠.
0: 네, 예, 대구 경북이죠. 네. 민주당이 14개를 가져갔는데 네. 뭐 그런 정도.

0: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리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도 숫자로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가져가도 서울을 탈환을 못했다. 아 그러면 이게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1: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가지 못하면 패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뭐 패배로까지는 아니지만 네. 진짜 아쉬운 승리겠죠. 아쉬운 숫자로는 승리. 뭐 많을 테니까 네. 뭐 여전히 뭐 좀 더 가져갈 거로 지금 예상됩니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 근데 부산도 가져오지 못했다.
1: 네.
0: 그러면.
1: 그럼 패배입니까?
0: 아, 패배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거 역시 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대구 탈환에도 실패한다.
1: 네.
0: 대구 탈환에도. 대구 탈환 실패하고 서울 부산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 네네.
0: 워낙 이제 그 기대가 높았으니까,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긴 게 맞나?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고.
1: 네.
0: 보궐선거가 14군데에서 치러지는데.
1: 그렇죠.
0: 달성 대구 달성 하나 빼고는 다 원래 민주당 의석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이제 부산 북갑은 거기를 많이 놓친다.
1: 네.
0: 지금 하종 후보가 꽤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를 많이 놓친다. 그러면 그건 뭐 큰 패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산 의석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 부산에서는 의석이 없네요. 이제
0: 그 이제 그거 하나가 있는
1: 그렇게
0: 건데
1: 되면.
0: 그렇게
1: 네.
0: 되고 그리고 AI 수석을 10개월 만에 빼내갖고 출마시켰는데
1: 네네.
0: 많이 결과가 안 좋았다. 또 더군다나 그 상대가 만일에
1: 한동훈 대표
0: 한동훈이다.
1: 전 대표. 네.
0: 근데 이게 또 정청래 대표가 설득해서 내보냈는데 졌다. 전당대회 앞두고.
1: 네.
0: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충격파를 줄 수 있죠.
1: 그렇죠. 저희가 뭐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0: 그래도 이 전당대 전초전 성격이 좀 있으니까
1: 네네네.
0: 8월 전당대회는 다음 공천권 갖는 거 아닙니까? 총선 공천권.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때면 서울시장도 정은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아닙니까?
1: 맞죠.
0: 그래서 저게 만일에 결과가 안 좋으면 타격을 받을 분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그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계와 친명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서울시장을 정원호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칠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반대 아닙니까?
1: 그렇죠.
0: 하정 후보. 근데 정말로 그 반대는 그 전북입니다.
1: 전북이죠.
0: 네, 전북은
1: 지금
0: 뭐
1: 뒤흔들었죠.
0: 이원택 그 지금 후보가 나와 있는데 친청계로 알려져 있고 뭐 김관영 도지사를 뭐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뭐 비슷한 사안인데 한 명은 좀 속전속결로 제명을 했고
1: 네.
0: 한 명은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거 아니냐.
1: 나중으로 미뤘죠.
0: 예, 이렇게 예. 놓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1: 네네.
0: 뭐 지금 여론조사도 거긴 조금 팽팽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만일에 지금 이원태 후보가 결과가 안 좋으면
1: 네.
0: 아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타격을 좀 받겠죠.
1: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을 이기면 거의 첫 번째 사례 아닙니까?
0: 예,
1: 만약 그렇게 된다면.
0: 예, 그렇게 되면
1: 네.
0: 뭐 어쨌든 당으로서는 타격이 있고 공천을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는 좀 아무래도 기세가 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전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뭐 똑같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전당 요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장동혁이냐? 또 장동혁이냐?
1: 네.
0: 또 민주당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뭐 똘똘 뭉쳐 갖고 상대당을 상대로 캠페인하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안에서도 약간 또 전선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선거 이후의 상황도 한번 좀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아까 잠깐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 기준 가장 최근 조사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죠.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갈 텐데 아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 지역이 그래도 서울을 좀 꼽아야겠죠.
0: 그럼요.
1: 네.
0: 서울은. 대표님. 그러니까 서울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1: 네.
0: 뭐 국민의힘이

0: 방어를 하면 아 그래도 선방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남당의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5명의 광역단체장들을 현역단체장들을 다 배제했어요.
1: 맞아요.
0: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네네네.
0: 현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이 선거 치르는 건 처음인가요?
1: 네. 처음입니다.
0: 오,
1: 그렇군요.
0: 반면에 국민의힘은 11명을 전원 다 재공천했어요.
1: 그대로 갔죠.
0: 물론 이제 뭐 김용환 도지사 같은 경우는 거진 죽다 살아서 됐지만.
1: 네.
0: 그러니까 선거가 3요소인데 구도와 인물과 이슈에서 구도라고 하는 거는 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거나 정당 지지율을 보거나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이걸 보거나 적극 투표층이나 이런 모든 걸 봐도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1: 그렇죠.
0: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1: 보기에는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이제 인물과 이슈에서는 그래도 현역 단체장이 많은 국민의힘도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서울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한 번 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온전히 다 채운 건 아닙니다만 네 번 하고 지금 5선째 도전하는.
1: 도전이죠.
0: 그러니까 서울시장 네. 하면 오세훈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1: 그렇죠.
0: 네, 그런 분이고.
1: 그런 인식이 좀 있죠.
0: 네, 정원호 네. 구청장은 구청장 출신의 도전자 아닙니까?
1: 네.
0: 아 이걸 아주 뭐 체급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인물은 그렇고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돼 있는 데가 이 서울입니다.
1: 그렇죠. 오늘도 부동산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부가 계속 유예 조치를 발표하는 거는 뭔가 뜻대로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매물이 자꾸만 잠기고 이 전월세 대란도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만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 이슈가 전면화되는 게 아 좀 싫겠죠.
1: 부동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정원호 후보에게 유리할 건 없다.
0: 왜냐하면
1: 라고 생각을 해야죠.
0: 지금 95년에 처음 서울시장 선거를 했는데요. 보원되고 나서 다섯 분이 서울시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입니다. 그런데 이 그 박원순 시장이 한 그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민주당 시장이고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다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급을 막은 박원순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박원순 신임 2가 될 거냐,
1: 네.
0: 이걸 계속 공세를 취하거든요.
1: 그렇죠.
0: 정원 후보로서는 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자꾸만 박원순하고 정원 후보를 갖다가 커플링 시키니까 이게 지금 오세훈이냐 박원순이냐 이 싸움에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기 어렵거든요.
1: 부동산만 봤을 때는
0: 네, 부동산만
1: 말이죠.
0: 봐서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이슈가 다른 데도 영향을 조금씩은 미치겠지만 특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있어서 집 가진 분들도 그렇고
1: 그럼요. 네.
0: 집을 못 가진 분들도 전월세 대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유예 조치를 하면서 이거 매물이 좀 나오도록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세적이 된 거죠.
1: 네, 그 정원호 후보가 안 그래도 부동산의 이런 열세적인 모습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이슈를 가져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정원호 후보가 한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0: 닥치고 공급을 똑같이 오세훈 시장처럼 얘기했죠.
1: 그것도 있고 1주택자 소득이 없으면 재산세 면제해 주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기자분들이 질문에 폭행정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 이슈가 그냥 묻혔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이슈예요. 이런 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은 정원호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마저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0: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뭐 민주당의 입장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1: 네.
0: 세금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쪽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당하니까
1: 네.
0: 수세에 있던 그 정원호 후보도 그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공급 확대를 가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 이슈가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중요한데
1: 네.
0: 늘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그 진보 진영에서는 비도덕적 이슈를 이 도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 같은 것들도 이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대통령이 강하게 해갖고 5월 9일 날 날짜도 못 받고 해서 야 이게 결과가 좋으면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결과가 좋을 거다 이랬는데 딱 5월 9일 막상 오니까 매물은 지금
1: 많이 줄어들었죠. 네.
0: 이제 오늘 보니 강남도 이제 다시 이제 상승세로 집값이 돌고 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0: 예, 저는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죠.
1: 결국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하면 민주당 쪽이 좋을 건 없다.
0: 상승도 상승인데 네. 전월세 그렇죠. 대란이 전월세. 좀 나면 네. 그것도 영향을 받겠죠.
1: 영향을 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폭행행정과 관련해서 정원 후보 맹공격 중이거든요.
0: 그건 뭐 전 잘 모르겠어요. 폭행은 그 양쪽의 주장이 다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근데 그 이슈 자체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네네. 이 문제를 그 정확하게 지금 매듭 짓고 있지 못해서 근데 뭐 그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하기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당이 지금 공방 중에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1: 네. 근데 이런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거티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선거 국면에선 국민의힘 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0: 그 네거티브를 뭐 당이 했으면 처음에는 이제 뭐 주진우 의원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의원이 또 하고 그랬는데 예. 아마 정원 후보에 갑갑하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자 아닙니까? 네. 또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오세훈이라는 인물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물 아닙니까? 대권 주자고 4선 서울시장이고. 네네. 그 공세를 좀 취해야 되겠는데 공소치고 취소 특검도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고 부동산도 수비를 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네거티브 같은 도덕적 이슈에서도 좀 방어와 수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을 해야 되는 좀 패기 있는 도전자가 그 포지션을 못하고 계속 지금 방어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캠페인이 뭐가 좀 꼬인 거는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이렇게 큰 선거도 처음 치러보고.
0: 그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1: 그리고 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원 후보 측은 약간 좀 피해가는 느낌? 네,
0: 그게 좀 아쉬운 건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청장도 세 번이나 하셨고 행정의 달인이고 네. 친화력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웬만한 서울 정책을 구청장 하시면서 거의 다 숙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피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위축된 모습을 자꾸만 비치는 것이 네. 좋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게 좋지 않죠. 지금 양자 토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보통은 그 챔피언이 좀 피하는 거죠, 그거는.
1: 네. 지금 수성한 사람은 피하죠.
0: 예, 원래 피하는 건데 예. 이제 거기서 지금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회피했냐면은 아니 나는 뭐 지금 싸울 생각이 없다. 근데 사실 폭력을 배제하고 말로 싸우는 게 정치고 토론이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서울시의 모든 그 주제를 놓고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피하니까 그 자체가 그 토론 내에서 내용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건 그 가는 토론도 그렇고 여론 것도 다 같이 나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다 순차로 초대받아 갖고 하더라고 인터뷰 형식으로.
1: 네.
0: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정원 후보는 조금 위축되고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꼭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토론을 그냥 과감히 해야 된다.
0: 왜냐하면 그분이 성동구에서 그 세 예. 번이나 된 분이고
1: 그럼요.
0: 예. 어려울 때도 당선된 분이고 네네. 굉장히 그런 친화력 있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니까 이런 문제 또 본인이 행정에 그 자신도 있는 분이고 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좀 파이팅 넘치게 한번 붙어봤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 지원한다고 모습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뭐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와 거리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 계속 유지가 되겠죠?
0: 그렇겠죠. 오세훈 네. 시장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보다 뭐 유승민 의원이 와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전 대표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모습을

0: 드러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서울시장 오세훈의 선거를 돕겠다. 당선돼야 네. 된다. 서울을 이겨야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오세훈 그 유승민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뭐 보수의 혁신, 그 따뜻한 보수 이런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오시장하고 또 좀 맞아서 오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 얻은 기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실일 겁니다. 예, 누구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1: 그렇군요.
0: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서 첫 번째로 오세훈 여기를 지원 유세에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뭐 선거운동 시작하게 되면
1: 네.
0: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까지 한 걸로 보면은 그래도 중도층에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어필하지 않습니까?
1: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안 움직이셨잖아요.
0: 거의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죠.
1: 요즘 진짜.
0: 다른 분들 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고
1: 네네네.
0: 그랬는데 여기는 나선 거 보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것 같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를 좀 오세훈 후보가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0: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준비하라고 갑자기 됐겠습니까?
1: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서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쪽으로 가볼게요. 부산 북갑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 거기가 이번에 이게 지방선거인데.
1: 네. 네네.
0: 그건 뭐 지방선거가 뭐 아니고 아 네. 보궐선거 물론 중요하지만 네. 부산 북갑이 제일 핫한
1: 핫하죠.
0: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뭐 거기만 나 거기하고 평택하고만 나오는 거고.
1: 그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부산 북갑 아니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가
0: 아니 지금 다른 데 뭐 인천 경기 이런 데 거의 나오지도 않고
1: 그러니까요.
0: 충청도 이런 데도 안 나오고
1: 네.
0: 야 이게 뭐 물론 이제 한동훈 조국 이런 분들이 거물급들이 나왔지만 부산 북갑하고 평택에만 뭐 나오고 말이죠.
1: 네네.
0: 가끔 하남에 뭐 보궐선거가 더 주목을 받아요. 예.
1: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0: 이런 경우는.
1: 거의 없었네요.
0: 예. 그래도 물론 이제 보궐선거 같이 치러지는 선거가 주목은 받죠. 이를테면은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될 때죠.
1: 네네네.
0: 그 뒤에 6월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거물급들이죠. 대통령 선거 나갔다 떨어졌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때 개항으로 출마하고 안철수 또 후보가 분당 출마하고 그러니까 주목은 받았죠.
1: 네.
0: 주목은 받았지만 부산 북갑처럼 이렇게 주목받은 경우는 없죠.
1: 그때 당시에는 뭐 개항 쪽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죠. 뭐 굉장히 좀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결과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곳은 아마 결과가 예상이 안 돼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진영이 어쨌든 좀 분열되어 있고
1: 그렇죠.
0: 여론조사 모든 데이터를 보면 하종 후보가 물론 40%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인 조사는 없지만
1: 하나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그
1: 예.
0: 대개는 그래도 한 40% 언저리에서 지금 막혀 있고
1: 맞아요. 예.
0: 그러나 한동훈 박민식 이분들이 아직은 팽팽하게 그 표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여유 있게 이길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1: 그렇죠.
0: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1: 네.
0: 결국은 누가 하정우 후보의 대항마가 될 거냐 이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그 2등 후보 쪽으로 표가 서서히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의원 한 지역이지만
1: 네.
0: 전재수 후보가 직접 출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전재수 후보니까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0: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1: 그렇죠.
0: 예. 하정 후보는 또 선거 처음 치러보는 분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또 실수도 예, 있었고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나와서 선거를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런데 상대는 또 거물들이지 않습니까?
1: 이제
0: 그러니까 끝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1: 네. 결국에 단일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약간 1위는 뭐 독보적으로 뭐 35%에서 40%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가 2위에서 약간 3위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굳어지면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표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여기 단일화
0: 단일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안 될 것 같으세요?
0: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1: 네네네네.
0: 이게 한동훈은 당에서 제명당한 뒤에 자기 그냥 승부수를 던진 거고
1: 네.
0: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건 장동혁 대표의 선택 아닙니까?
1: 그렇죠.
0: 아니 당내에서 거기는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물러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단일화를 한다.
1: 네.
0: 한동훈 대표가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정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속 부정해왔던 세력하고 손을 잡느냐 이럴 거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1: 네.
0: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다 뭐냐 이렇게 되니까 단일화는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1: 다만 어려울 것이다. 예.
0: 다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로 단일화가 돼도 표가 이동하지 않을 거다.
1: 네.
0: 저는 그렇게는 또 안 봅니다.
1: 아, 표는 이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부산 수영만 같은 데서 보면 그때 부산 수영에서 장혜찬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1: 기억납니다. 예.
0: 공천 박탈을 당했고
1: 네네.
0: 본인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3파전처럼 가다가 팽팽했지 않습니까?
1: 네.
0: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장혜찬 후보의 표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10%가 안 돼 국민의힘 그 정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장혜찬 후보는 그때만 해도 다 알려진 아주 찐윤 후보로 알려져 있었고
1: 네.
0: 이 정현 후보는 친한동훈 후보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윤 지지층들이 결국 표를 준 거는 민주당한테 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국힘으로 다 몰렸죠.
0: 예, 그런데 여기서는 국힘으로 몰렸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2등이냐 누가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1: 네네네.
0: 이 문제로 귀결될 텐데
1: 네.
0: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팽팽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조사는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나온 조사도 있고
1: 네.
0: 어떤 조사는 한동훈 후보로 나온 조사도 있는데 한동훈 후보로 나온 조사들이 최근에 조금 더 2등으로 간 게 많은데
1: 많아졌죠. 예.
0: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줄다리기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 쫙 줄다리기 하면 아주 팽팽하고 상대방이 뭐 바위덩어리처럼 꼼짝도 안 하는데
1: 네.
0: 그러다가 조금씩 미세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0: 끌려간다 아니면 네. 우리가 끌고 온다.
1: 네.
0: 그러다가 뭐
1: 움직이죠 이제
0: 반발자국만 끌고 온 순간 되면 어느 순간 주르르르르르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팽팽한 기싸움인데
1: 예.
0: 어느 순간 가면은 이제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정책으로 뭐가 중요하냐? 물론 하정우 후보가 지면은 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큽니다.
1: 네네네.
0: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건 아예 하나밖에 없는 의석도 잃는 거. 잃는 거고 그다음에 뭐 AI 수석을 10개월 만에 이 선거에 내보내갖고 또 지는 거고
1: 네.
0: 더군다나 그게 상대가 만일 한동훈이라면 타격이 뭐 백악화가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설득해서 내보냈다면 그것도 타격이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하정 후보 된다고 하자고요.
1: 네.
0: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쫓아는 갔는데 뭐 결국 아쉽게 못 이겼다.
1: 만약에 네.
0: 그렇게 됐을 때 2등을 누가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아, 2등은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0: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2등을 했는데
1: 네.
0: 차이가 뭐 5% 안쪽 차이다. 박민식 후보가 뭐 3등을 했다.
1: 네. 20%가 안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이제 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동훈 노선 대 장동영 노선에서 그 북구 분들은 한동훈 노선이 옳다라고 손들어 준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그러면 당선되지 못해도 한동훈 후보는 당내에서 이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3등한 그 후보 측이 좀 더 타격이 크겠죠. 반대로 박민식 후보가 2등을 했다.
1: 네.
0: 한동훈 후보가 3등을 했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거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뭐 되는
0: 정치 생명이 뭐
1: 예.
0: 끝난다 이렇게까지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1: 네네.
0: 매우 어렵겠죠.
1: 매우 어렵다.
0: 예. 네. 더군다나 무소속으로 나간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절박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한동훈 노선의 승인이냐 장동현 노선의 승인이냐 이 문제와 관련된 건데 만일에 박민식 후보가 2등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1: 네.
0: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 괜찮을까요?
1: 아, 부산까지도
0: 예를 들면 이게 커플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박형준 시장은 장동혁 대표부터 한동훈 후보까지를 다 아우르고 가려고 하는데 기본 노선은 박형준 시장의 기본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경험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뭐 부정선거를 반대하고 윤호기인 세력과 장동혁 대표를 좀 그
1: 그렇죠.
0: 뒤로 물러나 이런 노선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노선과 거의
1: 신설이
0: 같죠.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가 2등을 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박형준 시장도

0: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만일에 이기거나 2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 부산 시민들의 흐름이 네. 어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커플링되니까 그렇죠. 저는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하종우 후보의 대항마로 올라와 주는 게 본인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거는 같습니다.
1: 부산시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야기를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박형준 시장은 한동훈 후보와 커플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긴 해도 네. 이분은 전부 다 포괄해서 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양쪽을 다 손을 잡으려고
0: 뭐
1: 하시는데.
0: 뭐 장동혁부터 뭐 소년보 목사 측도 그렇고 한동훈 다.
1: 네네네.
0: 그러면서도 요구는 어쨌든 거기 이기려면 단일화는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박형준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뭐 이해는 가요. 다 안고 가. 여기 뭐 여기서 격전 한동훈 대 반원 장동혁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충돌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어느 편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박형준 후보가 해왔던 노선을 미루어 봤을 때
1: 네.
0: 커플링 되려면 커플링은 한동훈 후보가 올라온다는 건 부산 시민의 민심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더 선거 결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실제로도 지금 부산은 조사 결과 보면 갤럽 조사를 보면 좀 붙었더라고요.
1: 많이 붙었죠. 예, 예, 예.
0: 그전에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1: 그렇습니다.
0: 지금 조금 붙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야 될 여론조사가 참 많습니다.
0: 아, 뭐 또 많습니까? 예.
1: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제신문 의뢰 리얼미터가 9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성인 506명 대상 부산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43.4% 한동훈 28.1% 박민식 2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정우 후보 아까 40% 넘는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 여론조사 한번 좀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0: 대부분의 조사는 그 언저리죠.
1: 뭐, 네. 뭐. 그 30 18에서 한 49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예,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럼 하종우 수석 이야기, 하종우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하종우 후보가 글쎄요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뭐 선털기 논란, 뭐 오빠 논란, 뭐 이런 일, 그 이런 정치 신인들이 이런 거 많이 좀 겪잖아요.
0: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 예, 원래 이거 예. 처음에 이렇게 접해보면은 당황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예. 지금은 다른 방송 출연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좀 다소 좀 조용히 일을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이제 하종우 후보는 선거 경험이 없고
1: 네.
0: 처음 나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뜨거운 선거구로 지금 여론조사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아마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도 아마 특집 방송도 나올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며 찍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1: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0: 그러니까 부담이 뭐 엄청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거에 기대서 지금 당 지지율에 기대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AI 수석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지금 북구에서 그 얘기를 해갖고 먹힐 것 같지는 않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본인은 한 40% 내외를 얻고 두 후보가 2, 3등으로 적당하게 뭐 한 25% 정도씩 나눠 갖는 이 구도가 계속 되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좁혀온다. 누가 되든 좁혀오는데 TV 토론도 나가야 된다. 아 그러면 이게 뭐 두 분은 그래도 토론과 방송 토론 많이 해본 분들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이 후보는 지금
1: 처음이죠.
0: 정치 토론도 처음이고 이 공식 선관위가 하는 이 토론 같은 거에서 당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봐야 됩니다. 예.
1: 토론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0: 물론 그건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 그래도 경험이 없는 하정 후보가
1: 네.
0: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봐야죠.
1: 아무래도 두 쪽에서 한쪽을 일강 체제이긴 하니까요. 공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고
0: 보이죠. 근데
1: 보이죠.
0: 세 분이 이제 토론장에 다 들어오면
1: 네.
0: 누가 누굴 공격하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 지켜봐야
0: 그 와중에
1: 되는군요. 예.
0: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박민주 후보 사이에
1: 아, 거기서 또 난리겠군요.
0: 거기서 난리가 예. 나가고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고.
1: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총래 대표가 뭐 이제 움직이면서 뭐 오빠 논란도 같이 있었지만 전국구 광폭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영남권은 안 가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예, 이게 전당대회 전초전 아닙니까?
1: 아, 네, 네.
0: 그 실제로 뭐 그 본인은 그 말을 안 하지만 뭐 선거 지원 운동도 가지만 본인 지금 전당대회 선거 운동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
0: 뭐
1: 본인 선거 운동도 하고 있는 거다.
0: 얘기해봐야
1: 네.
0: 그걸 신할 리도 없지만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안 갈 리가 없고 다 다니실 것 같고 아마 이제 가장 긴장되는 선거는 아까도 말한 전북도지사가 긴장이 좀 될 겁니다.
1: 그렇죠.
0: 저는 아무래도 본인이 예, 그 결과에 따라서
1: 책임을
0: 져야 되는. 책임론에 그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건 뭐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1: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갤럽조사 아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뉴스원이 한국갤럽으로 10일에서 11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1%로 2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죠.
0: 예, 예.
1: 예,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북갑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요거 살짝만 보태볼게요. 평택을도 핫하잖아요.
0: 아, 정말
1: 오자구도가 됐고요.
0: 핫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1: 네.
0: 누가 정말 주적인지 모르게 그냥 치고받고 난타전이던데.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후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0: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다섯 분이 나와 있다지만
1: 네.
0: 세 분은 다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세 분에게 기회가 있다.
0: 그러니까 조국 그 후보도 있고
1: 네.
0: 대선 주자급이고
1: 김용남 후보도 네, 있고
0: 김용남 후보는 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왜 기회를 이분 이제 그 뭐 새누리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에 있다가 그리 갔는데
1: 네.
0: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이 왜 여기를 지지하냐면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을 가고 싶었을 텐데 부산은 저는 뭐 처음에 민주당에서 하정우 후보 얘기를 하정우석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하정우석이 진짜 출마할 줄 몰랐어요.
1: 네.
0: 하정우석을 거론하는 거는 조국은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다고 봤고
1: 실제로 요구 받았다면서요.
0: 그러니까 조국 그 대표가 얘기했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다.
1: 네네네.
0: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 조국 후보가 오는 게 자기 대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평택을 갔는데 민주당은 지금 복잡할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대선 때도 도움을 받았는데.
1: 네. 대선 때 후보를 안 내면서 도움을 줬죠.
0: 그리고 실제로 총선 때는 어려울 뻔했는데 조국혁신당을 만들어갖고 방파제 역할을 해서
1: 그렇죠.
0: 그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 찍으면서 지역구를 민주당 찍는 것이
1: 맞습니다.
0: 그 전략이 주요했죠.
1: 네네.
0: 그런데 만일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이겨갖고 국회의원이 된다. 조국혁신당이 좀 살아난다.
1: 네.
0: 아 그럼 다음 총선 때 또 복잡해질 거예요. 호남 전부 다 출마시킬 거고 막
1: 그러네요.
0: 이러니까
1: 네.
0: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런 얘기가 좀 그 가혹한 얘기일지 몰라, 그러니까 냉혹한 얘기일지 몰라도 싹을 잘라야 된다 여기서.
1: 아
0: 뭐 이런 게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겠죠.
1: 그렇죠.
0: 그건 뭐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1: 예. 예.
0: 진보당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물러날 수 없는 그 뭐 대의전이죠.
1: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좀 네거티브, 그러니까 서로의 공격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1: 네.
0: 또 해나 했던 말들이 뭐
1: 있죠.
0: 마음 혹은 조국 후보 조국 대표를 향한 그 뭐 공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본인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도 사과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과를 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영남 후보가 우리 당이 온 지 얼마 됐지? 우리 후보 맞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명은 좀 아니어도 우리랑 원래 같은 식구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치고받는 상황인데 유희동 후보는 유일하게 그 평택 토박이 아닙니까?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1: 네.
0: 딴 분들은 다 외지에서 왔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1: 유희동 후보가 은근히 다자구도에서 강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그분은 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한교안 후보가 꽤 강한 표를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1: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옵니다.
0: 이분은 뭐
1: 네.
0: 후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있고 가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표가 빠지면 이 지지했던 세력들은 지금 유희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1: 네.
0: 뭐 김용남을 찍겠어요? 조국을 찍겠어요? 김재원을 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는 그 가장 약세가 유희동 후보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역시 이 한교안 후보 갖고 있는 표를 생각해 보면
1: 모르세요.
0: 여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지금 끝까지 지금 알 수 없다.
1: 네.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 선거 이후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싸움이 너무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0: 지난번에 한번 선거 전에
1: 네.
0: 얘기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근데 그때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뭔가 진짜 뭐 선거연대나 뭐가 잘 되고 있었으면 여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1: 네.
0: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것들이 거의 대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동윤 대표가 계속 당을 끌고 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합당할 필요가 없다 미뤄놓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를 감행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국 개혁신당이 기세를 올리면 합당이 아니라 다음 총선 때는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양보할 수는 없는
1: 물러날 수 없는
0: 정면 선거가 된 것 같아요.
1: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는 건 우린 김용남 후보 편이다라고 정의를 기본적으로 내려놓긴 했더라고요.
0: 만약 그런 게 아니고 합당할 거 있으면 거기 후보 안 내면 됐죠.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 후보 안 내면 합당은 유보된 거지만 아니 거기는 뭐 그동안에 우리의 그동안에 쭉 관계를 봐도 그렇고 거기는 우리가 후보 안 내는 게 도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보 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아니 벌써 대표님 시간이 다 갔어요.
0: 다 끝났어요?
1: 이제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또 판세도 많이 변할 것 같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요 뒤에 있을 일들 어떤 점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눈으로 보이기에는 지방선거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다 그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가.
1: 전당대회 전초전이다.
0: 그러니까 뭐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차기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1: 중요하죠.
0: 정청래 대표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반청 이 사이에서 치열한 그 선거가 이겨도 이거 누구 덕에 이겼느냐 거기 진 건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 얘기가 시끄럽게 나올 것 같고 또 국민의힘도 조금 결과가 나와도 이게 누구 덕이냐 후보 덕이냐 장동윤 대표 덕이냐 이거하고 또 싸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1: 장 대표 연임 얘기도 나올 것이고
0: 그런 복잡하죠. 그래서 그 총선을 향해서 정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 해 주시러 또 나와 주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미인 대표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정치 이야기 재미있게 저희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가끔 나와서 하겠습니다.
1: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징에서 마주앉은 두 정상의 계산과 선거판에서 움직이는 민심의 방향을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제든 뭐 국내든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장면보다 그 뒤에 셈법이 훨씬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오늘 토론이 그 셈법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재현입니다. 지난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외식업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신제품 흥행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실적에 힘을 보탰다는데요. 실제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치킨이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 잡았죠. 서울 주요 관광지 매장 매출도 큰 폭으로 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 치킨도 큰맘 먹고 먹는다라는 비아냥도 나오는데요. 사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도 계속 인상되는 치킨값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의 힘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높은 실적만큼 가격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도 함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 장미 여관의 마성의 치킨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그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예, 북한은 이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할 정도로 통일, 그다음에 민족 개념이 좀 강했거든요.
1: 네.
2: 원래 이제 일반적인 사회주의에서는 그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도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항일, 빨치산 활동을 중심으로 체제를 공고히 해온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이제 헌법에 통일민족 개념을 사실상 삭제했고요. 따라서 북한 체제 이데올로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는 2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2: 그렇죠. 이제 지시한 계기는 23년 12월, 24년 1월 이 관련 행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럼 벌써 한 2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거든요.
1: 네.
2: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과 완전히 대한민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완전히 독자적인 체제. 그러니까 이 민족적 수건 혹은 통일국가 지향 이거보다는 김정은 독재체제의 존속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 이게 사실은 속셈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걸 공식화하게 되면 그동안 통일과 민족의 중요성 또 조국 광복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업적이거든요. 그동안 모든 이 독립운동 역사를 조작해 왔으니까 이 관성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갑자기 이게 유턴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들도 좀 상당히 딜레마가 있지 않았나 평가가 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북한이 이제 헌법 제2조의 영토 조항을 마련하고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NLL 북방 한계선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좀 우회하기 위해서일까요?
2: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경계선은 3개거든요. 육상은 MDL 군사분계선. 이거 명확하죠. 1cm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1: 네.
2: 그다음에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다음에 동해서에는 NLL 북방 한계선인데 이거는 남북이 합의가

0: 군사령부선이 아니에요.
1: 네.
0: 그냥 유엔군 사령부가 북방 한계선 작전 지역의 범위를 설정해 놨고 북한이 암묵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은 본인들이 불타는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 이걸 무력화하려고 그동안 시도해 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민감한 왜냐하면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그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까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서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영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라기보다는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경계선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모호하게 넘어가서 민감한 부분의 분쟁화 그다음에 긴장 고조 이걸 우회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한 상황이에요.
1: 그리고 그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한 건 선대 유훈과 충돌하는 부분 아닐까요?
0: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죠. 따라서 지금까지도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관련된 북한 보도나 조선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는 뭐 설명이나 아니면 이 수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난 변화인데 북한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의 변화인데
1: 네.
0: 이러면 주민 교육이나 아니면 뭐 생활청화에서 뭐 학습 제강, 강연 제강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포괄적으로 이 주민들 계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다른 체제로 김정은 정권의 전속 체제 수호 이걸 위해서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을 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좀 떼어놓겠다 이런 속셈이지만
1: 네.
0: 김일성 김정일주의 선대 유언과 충돌하고 여기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는 헌법은 개정했지만 향후 북한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걸 어떻게 선전선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지 주민들에게 이건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또 그렇다 할 적대적인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0: 일단 적대적 이국가론 그러니까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인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를 철도철미 추적 적대관계로 규정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 남북을 다른 나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전쟁관계 이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건 본인들도 좀 부담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적대적은 살짝 뺀 것 같아요. 그냥 두 국가로 가자. 자기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1: 네.
0: 본인들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자기들 체제에 간섭하지 마라. 만약 적대적이면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고비용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1: 네네.
0: 그 부분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헌법 개정 관련 소식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경기를 치르게 된 거라고요?
0: 예, 우리 이제 수원에서 클럽컵이죠, 사실상. 축구를 깜짝 놀랐죠.
1: 네.
0: 왜냐하면 뭐 적대적 이국가론, 뭐 그동안 모든 남북 대화나 우리 측의 선의, 통일부나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또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화 제의에도 묵묵부답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이 축구팀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일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아주 상당히 이 놀랄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이국가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끼리는 뭐 전쟁 중에도 대화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국가끼리는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이 이게 국제대회거든요.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1: 아.
0: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띠면서 방람을 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도 개정했고 그러니 아마 이번에 아마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북한이다 뭐 이런 식은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의 관계 이거를 한번 시범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쓰네요.
1: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는 북한군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예, 이례적이죠 아주. 왜냐하면 남의 나라 열병식 전승절에 남의 나라 열병식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1: 네.
0: 우리로 치면은 뭐 미국 전승절에 뭐 독립기념일에 군인을 우리 군을 보내서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고도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군사 협력 지난번 평양에 있었던 해외 군사 작전 전투기원 기념관 인민군 파병 기념관 개소식에도 러시아 하원의장 볼로딘 국방장관 벨로우스프가 간 바 있거든요.
1: 네.
0: 양측이 군사적인 유대감을 계속 공고히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네요.
1: 그렇군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기동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이 된다고요?
0: 예, 아무래도 뭐 북한 기술로 5,000톤급 구축함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1: 네.
0: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성능을 제대로 내기 물론 이제 이 최현호도 정상적인 형태 뭐 흉내는 뭐 최신 구축함 흉내를 냈지만 이 구조를 보면은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 기술로 가능하지 않은 5,000톤 구축함을 진수시키고 지금 틈만 나면 찾고 있거든요.
1: 예.
0: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 북한의 병력과 탄약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 이 교류 관계 군사 교류 관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1: 또 이 참관 현장에 김주애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빈번한 김주애 군사 행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뭐 이미 뭐 이제 김주애 후계 수업은 뭐 거의 이제 상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1: 네.
0: 거고요. 후계자 임명 시기나 계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아무래도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민군, 북한군을 통솔할 수 있는 인민군 최고 사령관 직을 제일 먼저 승계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이건 김정일도 김정은도 제 처음으로 받아들인 직함이 바로 최고 인민 사령관이거든요. 최고 사령관.
1: 예.
0: 그러니까 어린 김주애가 여성으로서 군사적인 통솔력을 보여주려면 잦은 군 행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탱크를 직접 모으는 천국까지
1: 네네.
0: 연출한 거죠.
1: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SG워너비가 부릅니다. Timeless.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35곳이 교체됐다고요?
2: 네, CEO 스코어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등 재무정보를 공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 진입 매출 하한선은 1조 4,02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733억 원, 약 5.5% 상승했습니다.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은 4,3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는데요. 매출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3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10.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186조 원, 114조 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매출은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9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였고요. 상위 1위에서 4위까지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SK하이닉스의 약진이었는데 SK하이닉스는 AI 핵심 메모리인 고대역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9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처음 매출 톱5에 진입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속 방산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7위까지 올라섰고 SK온은 계열사 합병 효과로 60위에서 9위까지 급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IT 전기전자와 유통이 각각 39곳, 서비스가 38곳, 석유화학이 37곳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정말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 제조업 전반의 회복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한 걸로 나타났죠.
2: 네, 국가 데이터 터의 자료를 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3% 증가해서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는데 반도체 생산만 전분기 대비 14.1% 늘어나며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황이 크게 달랐는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실제 흐름도 둔화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1.1%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후에도 분기별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제조업 전체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상당수 업종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1분기 전산업, 관공업, 서비스업, 소매 판매,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 등 6대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말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도 1.7%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는데 광공업 생산 확산 지수는 2월과 3월 모두 기준 선인 50을 밑돌았고 3월 기준으로도 생산 감소 업종이 증가한 업종보다 더 많았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금융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생산은 4.7% 증가해서 14분기 만에 최대폭 상승했지만 숙박 음식점업은 1.3%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동력 다변화와 내수 기반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올 2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네요.
0: 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 규모가 약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51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 선행지수는 주요 수출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개선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연구소는 중동전쟁 종전협상 지연과 원유 수급 불안 등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비IT 품목 수출은 둔화하는 반면에 반도체 수출만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 간의 디커플링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강한 수출 견인력을 바탕으로 전체 수출 흐름은 당분간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1: 잔액 1억 원 이하 정기예금 계좌 수가 6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데 이게 투자의 흐름이 바뀐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1억 원 이하 정기예금 계좌 수가 2,162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말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인데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3.2%, 2024년 말과 비교하면 3.1% 감소했습니다. 1억 원 이하 정기예금은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 수는 2016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7년 연속으로 증가했는데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말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총 예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금을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최근 재테크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목돈이 생기면 정기 예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2금융권이나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정기예금 계좌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법인 계좌나 고액 자산가 자금으로 추정되는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 계좌 수는 지난해 말 약 5만 9천 좌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07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7% 증가했습니다.
1: 이런 코스피 상승세에도 기업 공개, 즉 IPO 시장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0: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7개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7개와 비교하면 1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스펙 상장을 제외하면 신규 상장 기업 수는 11개에 그쳐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진전과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주의 강세로 코스피가 급등했지만 IPO 시장에는 이런 훈풍이 충분히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은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IM 바오로직스와 엑시비스, S팀 등은 공모가 대비 4배나 상승하는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고 인벤테라와 카나프테라 퓨틱스 등은 따블, 즉 공모가 2배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IPO로 꼽힌 K뱅크는 상장 첫날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 호황에도 IPO 시장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중복 상장 규제 강화와 중독 리스크에 따른 관망 심리를 꼽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회사 상장 상태에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HD 현대 로보틱스, SK 에코플랜트, 하나 에너지, CJ 올리브영 등 대형 IPO 후보들이 상장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지난 4월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인 걸로 파악이 됐죠?
0: 네, 지난 4월은 어린이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1: 네.
0: 최근에 KB증권이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선물된 국내 주식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거래 건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선물 건수는 전체 미성년자 대상 국내 주식 선물의 56.3%를 차지했는데 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보유 주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보유 종목을 선택한 뒤에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대형 반도체주에 비해서 한 주당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선물된 종목은 기아였습니다. 전체 선물 건수의 6.5%를 차지했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판매 실적과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 로보틱스 사업 기대감 등이 투자 매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 카카오와 HLB, 에코 프로비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는 선물 비중이 1%대에 머물렀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대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상위 10개 종목은 4월 동안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죠.
0: 네, 금감원은 계좌 지급 정지 기간을 줄여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는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에 통장 협박이나 통장 묶기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해서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를 풀어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통장 묶기는 개인적인 보복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이의신청에도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소명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의제기 사유별 최소 공통자료만 제출하도록 절차도 단순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용역 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0: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해서 범죄 의심 금액만 동결하고 나머지 잔액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고 생계 관련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적용이 됩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의 양영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2026년 상권에도 이제 봄 시즌이 한창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상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3: 예, 사실 상권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5월, 6월까지 상반기 상권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고 지금 한참 봄꽃도 지금 졌다가 지금 사실은 활짝 피었다가 지는 상황이라서 상권에서는 가장 1년 중에서 그래도 성수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2026년 이 수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이런 상황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한 달 영업이익이 한 200만 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마 코로나 이후로 계속 경기 불황이 이어졌고 지금 중동전쟁이 막 빠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좀 거시적인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어떤 골목상권 분위기 자체는 쉽게 좀 반등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목에서는 야 이제는 좀 양보다 지배 시대다. 그래서 무턱대고 점포를 뭐 많이 가게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작아도 효율적인 좀 알토란 가게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지출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이 순이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거 상당히 좀 고민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상반기가 이러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이 상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띄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상권이 어렵다는 건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뜻일 텐데 데이터로 살펴본 불황기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3: 예, 올해 정경련이 발표한 2026 국민 소비지출 계획 자료를 보면 이런 고물가, 그다음에 최근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인해서 전체 소비자의 절반 정도는 소비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쪽은 역시 소상공인과 아주 밀접한 외식이나 숙박, 여행 쪽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수요가 한 21%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좀 불황형 소비 시대 이게 상당히 좀 고착화되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 이렇게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황기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좀 이런 복구 아이템을 내세운 수상공인 매장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황에는 복구가 강하다 이런 게 상권에서 다시 한번 발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경기 불황기와 상권의 복구 아이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3: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경기에서 그 당시에 IMF로부터 550억 불을 지원받았던 우리 IMF식이라고 하는 그때 이 외식 시장에서 가장 이런 떴던 아이템 정도가 대표적인 복구 아이템이었던 그 당시에 드럼통 숯불구이나 이런 실내 포차 같은 아이템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그 당시에 막걸리 붐 상당히 좀 일기도 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 불황 때는 뭐 이런 복고형 감성 팝 카페나 7080 음악 주점 이런 아이템 상당히 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불황일수록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향수에 젖은 노스텔지어 소비 상당히 좀 팽배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과거로 이렇게 좀 도피하려는

0: 야,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측면이 있고요. 불황이다 보면 창업자들도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창업 시장에 직접 이렇게 창업 비용을 많이 확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 구조 자체를 상당히 최소화해서 네. 고급 인테리어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날것과 낡고 투박한 컨셉을 그대로 연출하는 뭐 이 말씀드렸던 드럼통이나 연탄, 나무자 같은 이런 불황형 시설 컨셉 이런 거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그래도 복고 옛날 스타일은 그래도 최근 스타일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이 이런 복고 아이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러면 이 올해 외식 상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복고형 아이템 어떤 게 있습니까?
0: 대표적으로 옛날식 분식, 그다음에 요즘 식사류가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밥, 백반, 뭐 기사식당, 냉삼, 연탄불고기, 생선구이, 옛날식 통닭이나 뭐 다방형 카페 같은 이런 아이템이 가장 크고요. 최근에는 아마 한식당에서도 신세대, MZ세대를 중심으로 봄동 비빔밥 같은 복고형 한식 메뉴가 상당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의 노포용 식당이라든지 노포식당, 뭐 옛날 과자방이나 불량식품 컨셉을 결합한 옛날식 카페 이런 거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1: 네.
0: 이들 아이템의 공통점은 역시 메뉴가 어렵지 않고 가격 저항이 비교적 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야, 저 정도면 만만하게 지갑을 열어도 되겠다라는 측면에 이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황기에는 창업자 입장에서 좀 신메뉴보다는 옛날 그 맛을 요즘 시대의 감성 코드로 어떻게 잘 컨셉팅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외식 시장 중에서도 고깃집 시장의 복고 아이템으로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아, 요즘 우리나라 이 외식상권을 대표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기고요. 고기 중에서 역시 소돼지, 닭, 오리 같은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 시장이 고깃집 시장을 늘 견인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만 요즘 고깃집 시장들 같은 건 상당히 좀 비상이라고 할 정도로 야, 우리나라 이 코로나 학번들이 상권에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 뭐 4050, 60분들도 현저하게 술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들은 요즘 저녁에 주류 메뉴도 중요하지만 점심 식사 메뉴를 어떻게 최대한 많이 서비스하면서 그나마 외출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중요하고요. 고깃집 중에서 복고, 그나마 복고 같은 경우는 좀 부담 없는 여전히 냉동 삼겹살, 대패 삼겹살, 그리고 옛날 연탄 불고기나 드럼통 숯불구이, 뭐 그다음에 소갈비살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가 복고용 아이템으로 다시 좀 주목받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IMF 시절 우리는 이미 불황기를 한번 진하게 겪어봤던 이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요즘 시기에도 예전에 드럼통 감성 같은 이런 포차형 고깃집을 고깃집 중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1: 네.
0: 보면 알미늄 쟁반이라든지 파절이 옛날식 소시지나 볶음밥 이런 복고 감성의 간판까지 곁들여져서 전체적으로 추억을 회상하는 이런 고깃집들 요즘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비싼 한우 같은 이런 쪽보다는 부담 없는 이런 포차형 아니면 뭐 이런 막고기 같은 이런 고깃집들이 그나마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이 면류 시장에도 복고 바람이 분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면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 옛날 잔치국수, 칼국수, 수제비, 냉면, 뭐 비빔국수, 우동, 짜장, 메밀, 막국수 이런 아이템이 복고형으로 이렇게 포장을 바꿔 달고 있는 이런 매장들 많이 있는데요. 요즘 뭐 봉지라면을 손님 앞에서 뜯어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째 직접 서비스하는 이런 복고형 라면집 이런 부분도 있고요. 면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업자 입장에서도 특히 고물가로 인해서 이런 원가를 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그 회전율을 좀 빠르게 높일 수 있고 객단가도 부담 없는 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면 자체가 주는 포만감이 그래도 요즘 시기에 지갑을 열게 하는 이런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0: 분식국수집이나 칼국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우리 엄마손 칼국수, 엄마손 분식집 이렇게 하듯이 네. 이런 엄마 마케팅, 이런 시장 골목에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 한 그릇의 이런 그 면류 이런 아이템을 내세우면서 옛날식 국수가 오히려 복고용 면 전문점으로 변신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SNS 이런 코드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게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1: 요즘 경쟁이 정말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도 복고 테마를 내세우는 곳들이 있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옛날 다방 감성이나 옛날식 빵집 스타일의 카페 아니면 뭐 전통식 양갱이나 약 과 같은 이런 디저트를 내세우는 독특한 카페들이 이런 프랜차이즈 일변도의 카페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시선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시장에서 재밌는 것은 카페와 주전부리 시장과 연계해서 요즘 이른바 샐러드빵의 일본식 발음인 사라다빵이라고 해서 요즘 매장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이게 부담 없는 객단가한 3,000원 미만 부담 없는 이런 주전부리를 내세우면서 예쁜 카페형 매장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이런 10대, 20대들을 공략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80년대 그럼 대표적인 카페는 역시 전통 찻집 컨셉인데 요즘 뭐 유명 대형 카페 옆에 임대료 저렴한 지하 매장에서 이 옛날식 이 인사동 스타일의 전통 찻집을 운영하면서 차와 주전부리 하면서 객단가 7, 8천원대에 이런 건강차를 판매하는 컨셉. 이건 뭐 여성 창업자나 주부 창업자들이 직원 쓰지 않고 1인 창업역대로 이런 오피스 상권 2명 골목이나 뭐 이런 임대료 저렴한 지하나 2층에서 최근에 이런 추억 마케팅을 하면서 오픈하는 매장도 상당히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판매업이나 뭐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복고 테마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0: 요즘 이런 업사이클링, 소위 말해서 좀 이런 구제, 빈티지샵들 요즘 많이 생겨났는데요. 요즘 뭐 동묘 같은 곳이 새로운 관광 쇼핑 명소로 상당히 많이 이 소비자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동네처럼 80년대, 90년대 이런 뭐 가죽 자켓을 리폼해서 파는 매장이라든지 중고 의류 매장들 요즘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할머니 장롱에서 나온 듯한 이런 그래미룩 같은 게 이 신세대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으면서 이런 스토리텔링도 있고 빈티지 아이템이 어떤 고가에 거래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복고형 잡화점이나 생활용품점, 요즘 뭐 흑백사진관 같은 경우는 관광지 상권의 신세대들, 특히 감성골목에서 대표적으로 흑백사진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복고형 이발관 같은 경우도 옛날식으로 요즘 신세대 들까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이런 복고용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봄 상권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장나라가 부르는 스윗드림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희귀 유전 질환 때문에 5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가발을 쓰고 살아온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SNS를 통해 가발을 손질하는 방법과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는 혹시라도 누가 가발을 쓴 걸 알아챌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나 남모를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조바심을 내며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김학래 임철우의 노래입니다. 내가.

네, 오늘은 주인석 작가의 수필 맷돌 중에서 일부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맷돌로 곡물 가는 것을 봤다. 그 중에서도 콩을 갈아 만든 두부는 일품이다. 두부 맛이란 암맷돌과 수맷돌의 수많은 충돌과 마찰이 만들어낸 화해의 맛이다. 부대끼며 돌아가는 맷돌에서 여유와 인정을 볼 수 있다. 맷돌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 앉아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신다. 마치 암맷돌과 수맷돌이 안고 돌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맷돌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여덟 식구가 먹을 콩을 다 갈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신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도란거리면 맷돌은 드르륵 드르륵 장단을 맞춘다. 맷돌과 부모님은 참 많이 닮았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는 아랫돌 같고 말 많고 싹싹한 어머니는 윗돌 같다. 어쩌다 삶이 삐거덕거릴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종일 계속되어도 아버지는 가만히 받아들이셨다. 그러다가 덜 갈린 콩이 함지박에 빠지듯 부모님도 한 번씩 심하게 다투셨다. 그때마다 다시 콩을 주워 아가리에 담아주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맷돌을 돌렸을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섯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갈아낼 것이 많았을까. 평생을 끌어안고 슬근대며 산 부모님은 아직도 갈 것이 남았을까. 아흔의 나이에도 한 번씩 툭닥거리다 화해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행복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맷돌이 돌면서 마찰을 일으켜야 재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서로 비비며 살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다. 단번에 갈아버리는 믹서기보다 맷돌로 슬근슬근 갈아내

것이 훨씬 구수한 맛이 난다. 우리 삶도 이와 같으리.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백 년, 수천 년을 건너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설대라 팔도유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대숲개는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중림포 마을의 옛날 이름인데요. 대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옛날 옛날 이 마을에 곰발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빈곤할 곤, 초가집 발,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요. 할머니는 동특이 무섭게 일어나서 집안일을 마친 후에 이웃집 농사일이며 험한 고기잡이 뒷일까지 거들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낮에는 남의 논밭에 엎드려 온종일 김을 맺고 어두운 밤이면 이웃집 길쌈과 바느질을 도우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푼푼이 모은 귀한 품삯을 할머니는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과연 곰발레 할머니는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용만 백야성의 왈순아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 농군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김용만 백야성의 왈수나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농군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곰발레 할머니도 나이 70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힘든 밭일이나 고기잡이 뒷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지요. 이웃집의 가벼운 농사일만 조금씩 거들며 지내던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절반을 떼어 비탈밭 한 떼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수와 조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는데 다행히도 제법 넉넉히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자 3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무서운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갯마을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동안 거둬들인 소량의 곡식으로 한두 달은 버텼지만 머지않아 집집마다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 칡뿌리를 캐고 해초를 뜯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굶주림 속에서 더욱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온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곰발레 할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가엾은 어린 것들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꼬. 할머니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도 들어보시죠. 하춘화의 장승포 큰애기, 그리고 진방남의 금풍년 은풍년,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그리고 김영준의 고향의 모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김영준의 노래 고향의 모정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하춘아의 장승포 큰애기, 진박람의 금풍년 은풍년, 그리고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들으셨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일함, 오늘은 거제

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기의 곰발레 할머니 전설입니다. 곰발레 할머니는 자신이 수확해둔 곡식으로 엿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달달한 엿이 제일 낫겠다 싶었던 것이죠.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 엿을 고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아이들에게 줄 엿이 완성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엿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어른들이 몰려와서 다 빼앗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할머니는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오줌통에 엿을 가득 담아서 담장 및 변소 옆에 슬쩍 놓아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냄새나는 변소 옆에 오줌통을 뒤져볼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어른들이 먹을 걸 찾아서 산과 바다로 나가 헤매는 사이 할머니는 텅 빈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 달콤한 엿을 하나씩 건네줬지요. 얘야, 누가 주더냐 묻거든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 귀에 들어가면 다 뺏기니 쉿, 비밀이란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가 몰래 갖다 준 엿을 받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흉년이 지나고 곰발레 할머니가 수확한 수수와 좁쌀이 떨어졌을 무렵 들판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나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곰발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제도의 할머니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게으르게 먹기만 좋아하면 너는 대숲의 곰발레 할머니 집으로 가라. 거기에는 오줌통에 엿이 있단다. 이런 농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전부터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의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작은 별 가족의 옛날 이야기, 안다성의 접동새 울던 마을, 비둘기 시스터즈의 엿타령, 그리고 배호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3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주례사 예물교환 생략.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한 새 가정의례 준칙이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 준칙에 따르면 혼례의 경우 식순을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혼인신고서 날인, 신랑신부 인사로 간소화. 종전에 예물증정, 주례사, 양가대표 인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혼인신고서 날인을 정식 식순에 추가했으며 함자비는 보내지 않도록 했다. 약혼식은 호적 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신토록 했다. 상례에 있어서는 기존 5일장 관행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장으로 축소했다. 상복은 한복의 경우 흰색과 흑색, 양복은 흑색만을 허용하며 회가변 역시 가정에서 친척 및 친지에게 간소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 네, 가정의례 준칙이란 게 있었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무슨 가정의 대소사까지 나라에서 참견하고 통제하는가 싶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요. 당시 국민들은 나름 엄격하게 잘 따랐습니다.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을 거하게 하고 싶었던 집안에서는 5월로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도 했고 법 시행 직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예식장에서 속성 결혼식이 잇따라 열렸다고 하네요.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이 시스터즈의 특급 결혼 작전.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특급 결혼작전 노래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걸 삼림욕 또는 산림욕이라고 부르지요. 이 산림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숲에 머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꼭 한 번에 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숲에 머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하루에 5분, 10분씩 짬을 내서 틈틈이 걸은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정도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꼭 거창한 삼림욕장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이나 뒷산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에 짙어가는 요즘은 어딜 나가도 숲속에 머무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주용의 라노비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연애와 결혼. 세속에 몸을 맡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의식할 틈도 없이 정맥에 천천히 흘러드는 수액처럼 물듭니다. 그렇게 은밀히 스며든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분명 진심으로 시작된 감정이었을지라도 어느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수많은 계산과 거래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함께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상대에게 숨겨진 결함은 없을까? 이런 모습은 마치 물건을 집어들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지며 상품의 질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선반에 늘어선 상품을 흥정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한층 노골적인 거래시장입니다.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학력이나 직업 같은 조건부터 평가하니까요. 이쯤 되면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계산기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계의 본질이 거래로 전락한 셈이죠. 금전적 손익과 결혼을 비교한 대가. 꼼꼼히 가성비를 따지고 따진 끝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일과 흡사합니다. 만약 결함이 드러난다면 하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처분하듯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히 따지는 건 당연하다. 겉으론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따지는 조건이 정말 현실일까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미리 부풀려 상상할 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불행 마냥 두려워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속적 사고에 길들여진 나머지 한 가지 선택이 내 금전적 손익과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단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 정작 나라는 주체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상상하지 못한 채 조건과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 자리에는 철저한 의존만 남습니다. 그 뿌리에는 내일도 모레도 5년 뒤도 10년 뒤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오만한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을 거래로 전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 연애나 결혼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0: 동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그 욕망에 불을 지피죠. 우리는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 유전자의 우월과 열등, 소득의 많고 적음, 직함과 직업 같은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왜 하필 이런 기준일까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똑같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평가하듯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물건에 쓰이는 잣대를 사람에게 들이대는 오류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를 물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연애와 결혼이 진정한 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집니다. 그저 조건에 맞춰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사랑이 조금도 없을까요? 어쩌면 2%쯤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젊은 연인들도 대개는 사랑보다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얼핏 로맨틱하지만 사실은 욕망,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상대의 육체가 조금도 끌리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깊은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관계를 사랑이라 믿지만 실상은 포획, 집착, 소유, 구속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격정적인 연애 드라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늘 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인물들은 울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격렬하고 소란스럽고 서로를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고. 정말 사랑이 그토록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감정일까요? 만약 사랑이 서로를 열렬히 갈망하기만 할 뿐이라면 그건 잠시 불붙었다가 꺼지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격렬한 성적 욕망이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사랑은 욕망을 숨기려는 철저한 위장막일지도 모릅니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사랑을 도구로 삼을 때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은 왜 욕망을 감추려 할까요?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저속하게 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어에는 고상함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desire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왜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저속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욕망이란 강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외로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면 연애 호기심?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기보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때 여자친구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먹을 때 목적은 포크가 아니라 파스타를 먹는 행위입니다. 포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포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즐거움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캐치볼을 할 때 공은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이지 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꼭 공일 필요도 없죠. 던지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합니다. 하지만 춤이나 승마는 다릅니다. 춤은 훌라후프가 아니라 반드시 춤이어야 하고 승마는 나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즉, 그 자체가 목적일 때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수단으로 즐길 때는 온몸을 다해 몰입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일부만 살짝 활용해 잠시 기분을 달랠 뿐이죠. 앞서 말한 남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내킬 때 여자친구라는 도구로 데이트나 성적 행위를 즐기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여자친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달라질까요? 본질은 같습니다. 아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아내 역할을 수행할 사람, 즉 도구화된 인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특정인을 향한 사랑은 없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 저속하고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가 사랑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다수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욕망의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낚으려 하는가? 욕망에서 비롯된 연애는 대체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란 본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쪽 또는 양쪽이 은밀히 상대를 점수 매기며 관계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불시점검처럼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따져봅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보다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자신과 교제할 가능성까지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대다수는 권태가 깃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쪽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사자는 죄책감보다 단골 식당이 지겨워져 다른 식당을 찾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길 겁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람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교제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현대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펼쳐집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승자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스펙과 성과로만 평가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부르며 시장의 부품처럼 취급합니다. 관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납세자라고만 부르는 표현에서 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애라고 예외일까요? 대부분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를 물건처럼 평가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섹시하다, 귀엽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물건의 외형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옷이나 자동차를 평가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감각 속에서 타인은 자연스럽게 획득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낚았다, 가졌다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합니다. 길거리 헌팅이란 말 또한 수족관의 물고기를 무작위로 잡아올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물건으로 여기는 순간 드러나는 욕망은 곧 소유욕입니다. 네가 갖고 싶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런 소유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 이 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그 소속처의 허락을 받아야 소유한다는 감각이 전제되었죠. 소유를 당하는 쪽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연애가 끝나면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대등한 관계였다면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헤어졌다라고 표현하겠죠. 사랑은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처리한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흔히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태도는 인권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특정한 유형에 가두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합니다. 이는 오래된 심리학의 피상적인 해석에 기대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현실의 인간에게 더 씌우는 범주 오류를 범합니다. 기업 안에서도 이 오류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업 문화로 굳어지면 평범한 직원들조차 그 영향을 받아 생각과 행동까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욕망 탓에 개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머릿속 이미지가 곧 현실이라고 믿는 착각, 마치 만화 속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과서 공부 대신 교수들이 읽는 책에 관심이 많아 니체, 헤세,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철학자와 예술가의 작품을 섭렵했고 독일에서 귀국한 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1: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0: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1: 아이,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0: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닮고 싶었던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수산 코너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다.
1: 아이, 거기가 늘 미끄러웠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지나려다 삐끗했지 뭐냐. 나는 괜찮은데 거기 사장이 한사코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아, 근데 서인아, 나는 딱 병원 체질이다. 옆에 아까 그 할머니는 입맛 없다고 그렇게 밥을 남겨. 나는 있잖냐, 집에 있을 때보다 밥을 더 잘 먹는다.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다. 아, 이참에 아예 푹 쉬다 나갈란다.
0: 할머니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는 다시 그 천진한 표정을 지었다.
2: 근데 왜 혼자 있어? 엄마는?
0: 엄마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구름이 작아졌다. 그곳을 보자 괜히 미안해져서 망고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할머니 팔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2: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1: 서인아, 너 아직도 엄마가 미우냐?
0: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엄마에게 꺼낸 거 아니라고. 요즘엔 엄마 생각도 안 한다고 말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가 요즘 술도 덜 마시고 가끔은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기도 한다고 했다.
3: 얼마 전에는 글쎄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 아니냐.
2: 드라이브 좋았겠네.
1: 아, 그럼 네 엄마 운전이 좀 거칠기는 해도 아주 요령이 좋더라
0: 하면서 그날의 나들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규모가 꽤 큰 공원에 도착한 순간에 불던 바람, 마땅한 자리를 살피던 때의 느낌, 돗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내 귀퉁이를 각자의 신발로 고이며 함께 웃었던 일, 미리 사간 김밥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상세히 그린 끝에 말했다.
1: 너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집에 와라. 네 엄마도 예전 성질 아니야.

0: 힘들어서 그렇지. 혼자 감당하느라 힘든 일도 있었고.
1: 할머니, 나 지금이 좋아. 나랑 엄마 걱정은 그만해. 우린 이대로가 더 나아. 할머니한테 엄마 얘기 들으니까 안심된다.
2: 일부러 가볍게 말하고 나는 남은 망고 주스를 마저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앉아 망연스레 나를 올려다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번져있던 웃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할머니의 두 눈 속에 비친 내 얼굴을 의식하며 힘주어 말했다.
1: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2: 할머니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0: 지은 비틀비틀 팔랑팔랑 눈앞에 아른거리던 나비가 왼쪽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목련 꽃잎처럼 노란 빛이 옅게 한 방울 떨어진 흰 날개였다. 실수일까 의도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나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 고개를 드니 서인이 막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길 건너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서인이 두리번거렸다. 나는 나비를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서인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서인은 금방 나를 발견하고 웃었다.
1: 수업은 어땠어?
0: 날아가는 나비를 눈으로 조치며 곁에 앉은 서인에게 묻자 서인은 기다렸다는 듯 강의에서 재미있었던 부분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을 줄줄 이야기했다.
2: 교수님이 젊은 여자분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웬 남자애가 거지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딱 자르더니 그건 뉴스 기사만 몇 개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무식한 말로 다른 학생들 시간 뺏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완전 반했어요.
0: 서인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그렇게 말한다.
2: 언니도 다음 학기에 이 교수님 수업 꼭 들어보세요.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1: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재밌겠지.
0: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서인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서인과 나는 늘 그렇듯 서로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서인은 나를 기다리느라 머물던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을 추천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을 서인에게 알려주면서 이곳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었다. 꼭 바인이 원한 대로였다. 바인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예은을 통해 알게 된 활동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적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하지 못했다. 거의 전생 같던 세 번의 봄을 지나 다시 맞은 봄에 학교에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봄을 되찾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기 나는 있다. 바인 덕분에, 그리고 서인 덕분에.
2: 무슨 생각하는지.

0: 말하는 서인의 머리 뒤로 나비가 여전히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서인은 내가 학교에서 원래 알던 과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치챘었다. 그러고는 나를 재빨리 과거의 웅덩이에서 꺼냈다.
1: 그럴 때 구름 봤던 거 아니었어?
2: 그건 구름 아니어도 당연히 알죠.
0: 사실 서인에게 구름을 본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1: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구름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닐까? 그것 없이도 온전할 수 있다는 선언이지 않을까?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쌀쌀한 봄 기운을 밀어내는 서인의 체온을 느꼈다. 긴장했던 어깨가 편하게 내려가고 바람에 벚꽃잎 날아가는 모양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서인은 곧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2: 내가 왜 언니랑 같은 학교를 택했는데요? 내가 언니의 언니니까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언니는 나를 지켜주고요.
0: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윙크를 했다. 나는 소리나게 웃었다.
1: 고마워, 언니.
2: 나도 고마워요, 언니.
0: 그때 바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3: 언니, 나 충전이 필요해.
0: 전화기 너머에서 바인이 말하는데 옆에서 서인이 투덜거렸다.
2: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언니한테 하는 거야?
0: 그러자 바인이 말했다.
3: 야, 황서인, 목소리 다 들려? 너한테 계속 전화했거든?
0: 그제야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한 서인이 놀라서 사과했다. 저녁 메뉴를 묻고는 서인이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서인은 바인의 목소리가 어떤 것 같은지 물었다. 요즘 바인이 무리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바인은 자기 생활도 없이 추적 활동에 열심이었으니까. 한동안은 무리하지 말라고 바인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지만 서인과 나는 이제 바인이 필요할 때 잘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것으로 그 활동에 힘을 싣고 있었다. 바인이 그것을 원했다. 이 길에 바인을 들인 것이 나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미안함을 먼저 느꼈지만 바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려 한다. 그럴 수 있도록 바인과 서인이 만들어주었다. 바인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다. 바인의 전화를 끊자마자 학교를 나선 나와 서인은 바인이 먹고 싶다던 김치전에 들어갈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우선 파와 고추를 고르고 그보다 꼭 사야 할 것이 있는 주류 코너로 갔다. 김치전은 핑계이고 바인이 말한 것은 막걸리라는 것을 아니까.
4: 아, 완전 시원하다. 아, 김치전이랑 막걸리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0: 윗입술 양끝에 하얗게 막걸리 방울을 묻힌 채로 바인이 외쳤다. 나는 도대체 막걸리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는 바인을 보며 어쨌든 좋다고 생각했다.
1: 너희가 이렇게 술꾼일 줄 누가 알았겠어?
0: 내가 말하자 서인은
2: 나는 빼줘요!
0: 했다. 바인이랑 있을 때를 빼고는 술을 찾지 않는 서인이 억울할 만하다고 내가 편을 들자 바인이 한껏 과장하면서 말했다.
4: 와, 근데 나보다 술 훨씬 센 거 알죠, 언니?

0: 우리는 마음껏 웃었다. 내 잔에는 사이다를 채우고 각자의 잔을 들어 건배했다. 이상하게 취기가 오르는 기분이었다.
1: 서인이 이제 구름 안 보인대.
0: 내 말에 바위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어머, 진짜? 할 따름이었다. 서인은 편하게 풀어진 표정으로 바인을 보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2: 얼마 전에 예은 언니랑 연락했는데요. 바인이 촉이 장난 아니래요. 벌써 몇 명이나 찾아냈다던데. 그래서 능력자 된 기분이 어때?
3: 나야 뭐. 원래 탁월했으니까.
2: 너 우리 앞에서만 이러는 거 맞지?
3: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0: 서인과 바인이 툭탁툭탁 하면서 편안하게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이 보기 좋아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서인이 놀라며 한 발 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바인은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줘 했다. 나는 이어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바인의 어깨 뒤로 숨는 서인을, 그런 서인을 끌어안는 바인을, 우리가 먹고 있는 술상을 사진으로 남겼다. 찍은 사진을 넘겨가며 보고 있는데 바인이 내게 물었다.
3: 언니도 찍어도 돼?
0: 나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던 사이다 잔을 내려놓았다. 서인은 나를 보고 조금 긴장한 듯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다시 잔을 들어 사이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부탁했다.
4: 그럼 예쁘게 찍어줘.
0: 출연
2: 서희, 배주원,
5: 지은, 김정훈,
6: 다인, 정다연,
7: 서인 엄마 정수연,
8: 예은
9: 유하나,
10: 서인 할머니 정세연,
11: 전남친 길기철,
12: 지은 엄마 조은솔,
13: 지은 아빠 이승훈,
14: 코미디언 강영호,
15: 바인 아빠 최인일,
16: 서점 주인 김시우,
0: 해설의 지은 오은수,
17: 서인 주예진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7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호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5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교쉐,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백령도, 바람 없고 기압 1018헥토파스칼, 기온 13.7도. 서울, 풍향 남서풍, 풍속 초속 2.5m, 기압 1020헥토파스칼, 기온 20.6도. 인천,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6.8도. 서산, 바람 없고 1020헥토파스칼, 14.6도. 군산, 북서풍 0.5m, 1020헥토파스칼, 14.6도. 목포, 북동풍 0.5m, 1019헥토파스칼, 16.1도. 여수, 북동풍 3m, 1019헥토파스칼, 17.3도. 제주, 동풍 3m, 1018헥토파스칼, 17.8도. 서귀포, 북동풍 3m, 1018헥토파스칼, 18.2도. 통영, 북동풍 2.5m, 1019헥토파스칼, 16.5도. 부산, 북동풍 2.5m, 1019헥토파스칼, 16.6도. 포항, 북동풍 1m, 1021헥토파스칼, 17도. 울릉도, 서풍 0.5m, 1021헥토파스칼, 14도. 울진, 0.5m, 1021헥토파스칼, 14.6도. 동해, 남서풍 1.5m, 1020헥토파스칼, 13.9도. 강릉,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3.1도. 속초,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동풍 7m, 1900헥토파스칼, 24.2도. 나하, 동풍 4m, 1012헥토파스칼, 22.8도. 미나미다이토 섬, 북동풍 5m, 1011헥토파스칼, 22.7도. 나세, 남풍 1.5m, 1014헥토파스칼, 20.8도. 가고시마, 북풍 2m, 1016헥토파스칼, 18.6도. 후쿠오카, 남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8도. 이즈하라, 북풍 3.5m, 1018헥토파스칼, 18도. 사이고, 북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15도.

마스에 동풍 2.5m, 1019헥토파스칼 15.4도. 시미츠 북동풍 3.5m, 1017헥토파스칼 20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5m, 1018헥토파스칼 17.9도. 오사카 북동풍 2.5m, 1018헥토파스칼 17도. 와섬 남풍 0.5m, 1020헥토파스칼 13.5도. 아오무리 남풍 1m, 1020헥토파스칼 7.4도. 삿포로 남동풍 2m, 1019헥토파스칼 8.1도. 왓카나이 남서풍 10.5도, 1013헥토파스칼 10.3도. 네무로 남서풍 6m, 1018헥토파스칼 4.6도. 센다이 남풍 2m, 1021헥토파스칼 11.9도. 도쿄 북동풍 3.5m, 1021헥토파스칼 13.4도. 하치도섬 북동풍 6m, 1017헥토파스칼 16.5도. 지치섬 북동풍 3m, 1011헥토파스칼 22.2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서풍 6m, 1900헥토파스칼 15.6도. 대치해 북서풍 4m, 1100헥토파스칼 9.3도. 블라디보스토크 남풍 6m, 1019헥토파스칼 7.5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백령도 바람없고 1018헥토파스칼 13.7도. 서울 남서풍 2.5m, 1020헥토파스칼 20.6도. 인천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6.8도. 서산 바람없고 1020헥토파스칼 14.6도. 군산 북서풍 0.5m, 1020헥토파스칼 14.6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 습도는 69%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중 정상회담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관세 이슈보다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며 일제히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4일 인터넷 헤드라인 기사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시 주석의 대만 경고가 베이징 정상회담의 긴장감을 부각했다며 시 주석의 대만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발언은 양국 관계 안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방문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자산이며 미래를 끌고 갈 성장 동력인데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제주시 위성군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우도 땅콩 재배 농가에 이어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제주시 수목원길 야시장을 연이어 찾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부산으로 이동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재수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충남 부여와 대전을 잇따라 찾아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용우 부여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오후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결집 중인 영남에 이어 부동층 비율이 높은 충청권 표심에도 공들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신을 엿들으려 했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했다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회 1부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의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피 신청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멈추고 나머지 피고인들 재판만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에 대해 어제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생은 지난달 27일 전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수차례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 시 대비해야 합니다. 때이른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게 소변검사입니다. 소변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지로 전해지는 소변검사를 통한 수치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변의 성분, 소변색, 냄새까지 소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의 위험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게 요실금이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이 새는 변실금도 있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변실금의 위험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소변검사입니다.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

0: 심리학과 이재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가 소변 검사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소변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는 건강검진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0: 네.
1: 소변은 단순히 몸 밖으로 나가는 물이 아니고요. 우리 네. 몸이 혈액을 걸러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소변 안에는 신장, 콩팥의 상태나 요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피가 섞여 있는지, 포도당이나 케톤이 나오는지,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소견을 통해서 신장질환이나 요로감염, 당뇨병, 일부 간질환이나 다른 대사 이상까지 의심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점은 소변 검사 하나만으로 병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변 검사는 일종의 건강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록불이면 대체로 안심할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보이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이제 증상이나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재검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네. 소변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또 소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 네,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지고요.
0: 네.
1: 우리 몸의 신장은 간단히 정수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1: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동시에 노폐물도 이제 싣고 다닙니다. 이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오면은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데요. 신장이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나 전해질 포도당 같은 물질들은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를 하고 또 필요 없거나 너무 많은 것들은 다시 또 배출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다시 방광으로 내려가고 모여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소변은 단순히 배설물이라기보다는 신장을 거치면서 어떤 물질은 보존하고 어떤 물질을 버렸는지 보여주는 결과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신장이 잘 걸러내고 있는지 염증이나 출혈은 없는지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생성된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소변 검사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다만 소변 검사는 이제 생화학적인 성분 분석만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0: 네.
1: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검사이고요.
0: 네.
1: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맑은지 탁한지 거품이 심하게 나지는 않는지 이런 소변의 성상 자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요시험지방 검사가 있습니다.
0: 네.
1: 얇은 막대에 여러 가지 화학 시약 패치가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소변에 담그면 색깔이 변합니다.
0: 네.
1: 그 색 변화를 통해서 단백질, 포도당, 케톤, 혈액, 산도, 염증 관련 소견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할 때 현미경 검사를 추가하게 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소변을 원심 분리를 해서 가라앉은 부분 이런 걸 이제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세균, 결정, 원주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보이면 혈뇨, 백혈구나 세균이 많으면 감염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색과 농도, 화학 성분, 현미경 소견을 함께 보는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소변 검사 결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단백뇨와 혈뇨입니다. 이상 소견이 나올까 봐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1: 그렇죠. 네.
0: 네. 단백뇨와 혈뇨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1: 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제 소변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백뇨, 혈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0: 단백질인 알부민은 원래 혈액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신장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의 여과 장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단백뇨가 항상 이제 신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심한 운동을 한 뒤라든지 아니면 열이 났을 때 탈수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검출이 되는가 또는 또 검출된 단백의 양이 많은가 또 동반된 혈압이나 혈당, 신장 기능 수치와 함께 이상이 관찰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혈뇨는 소변에 피, 그리고 적혈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소변이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면 이제 육안적 혈뇨라고 부르고 눈으로는 정상적인 소변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에서 적혈구가 보이는 것은 미세혈뇨라고 부릅니다. 혈뇨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요로감염, 결석, 전립선 문제, 격렬한 운동, 생리혈 오염,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드물지만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그 암과 같은 종양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반복되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섞이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없이 혈뇨가 보이면은 이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단백뇨와 혈뇨는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통은 종합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식 상태로 소변을 참고 병원에 가서 아침 첫 소변, 그중에서도 중간 소변을 담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금식부터 말씀드리면 소변 검사만 한다면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종합검진을 받으실 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같은 이런 혈액 검사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아침 첫 소변을 권하는 이유는 이제 밤 사이에 방광에 모인 소변이 비교적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중에는 이제 수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묽은 소변보다는 단백질이나 혈액 같은 이상소견이 이런 농축된 소변에서 더 잘 드러날 수가 있고 또 검사 조건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소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소변에는 이제 요도 입구나 피부 주변에 있던 세균, 분비물, 세포 이런 오염물질들이 섞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이제 채취하실 때는 처음 소변은 변기에 흘려보내고 중간부터 소변을 컵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여성은 이제 그 소변 채취하실 때 소변 채취 전에 가능하면 앞에서 뒤로 그 방향으로 닦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요도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채취 컵 안쪽이나 뚜껑 안쪽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변을 받은 뒤에 너무 오래 두시면은 세균이 증식하거나 세포가 변질되면서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나 의료진이 안내한 방법대로 가능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스스로도 일단 살피게 되는 게 소변 색깔 그리고 냄새입니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하면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소변의 투명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0: 정상적인 소변은 대체로 맑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거의 투명한 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수분 섭취가 아주 적을 때는 진한 노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탁해 보일 때에는 이제 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가장 흔하게는 소변이 농축되어 있거나 또는 소변 안에 결정 성분이 생겨서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백혈구나 세균이 많은 경우에도 소변이 탁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요로감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변 볼 때 따갑거나 아프고 자주 마렵고 참기가 어렵고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열이 같이 나거나 또 옆구리 쪽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로 결석이 있을 때에도 소변이 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일 수가 있고 드물게는 지방 성분이나

0: 때문에 다른 세포 성분 때문에 탁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탁한 소변만 보고 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소변이 한번 탁했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나 신장병을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탁한 소변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통증, 열, 혈뇨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소변 검사가 진행될 때 기록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pH 산도를 비롯해서 뭐 단백질, 포도당, 케톤체, 항목이 많은데요. 뭘 확인하는 건가요?
0: 네, 소변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네, 항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먼저 pH는 소변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1: 네.
0: 식사나 수분 상태, 약물, 감염, 결석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pH 하나만으로 뭐 뭔가를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다른 항목과 함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비중이라는 것은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요 비중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탈수 상태라든지 또는 소변 농축 능력, 신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앞서서 말씀드린 단백뇨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단백질이 반복해서 검출이 되거나 양이 많으면 신장 기능이나 혈압, 당뇨 여부, 소변의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이 높을 때 소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의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당뇨병 진단은 소변 검사만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혈당 검사랑 당화혈색소 검사를 이제 함께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케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할 때 올라갑니다. 금식, 심한 구토, 저탄수화물 식사,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고 몸 상태가 좀 나쁘게 느껴진다면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항목 부분은 소변에 피 성분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적혈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바로 혈뇨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백혈구 에스터라제, 아질산염, 그리고 나이트라이트라고 부르는 항목들은 요로감염을 의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백혈구는 염증 반응, 아질산염은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둘 중 하나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염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소변 빌리루빈이나 유로빌리노겐 이런 것들은 간이나 담도질환, 적혈구, 용혈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경 검사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세균, 상피세포, 결정, 원주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안의 세뇨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물인데 종류에 따라서 신장질환을 의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1: 네. 소변 검사 결과지에서의 항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혈뇨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 종양, 결석, 감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이 있을 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나요?
0: 네, 혈뇨 관련 결과는 보통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먼저 요시험지보험 검사에서 블러드 또는 잠혈 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과는 보통 반정량으로 음성, 트레이스, 원 포지티브부터 쓰리 포지티브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성이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는 피 성분이 검출됐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시험지봉에서 이제 그 잠혈 검사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혈구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적혈구일 수도 있지만 적혈구가 직접 나오지 않고 혈색소가 있거나 또는 근육 손상으로 나오는 미오글로빈 같은 물질에도 반응해서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배율 시야당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많은지 세균이 보이는지 결정이 있는지 원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증상 여부를 함께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 배양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0: 혈뇨와 함께 옆구리 통증 또는 소변 내 결정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 검사 소견 등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1: 네.
0: 종양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나이, 흡연력, 혈뇨의 양상, 반복 여부, 영상 검사나 방광 내시경 같은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종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인 혈뇨나 눈으로 보일 정도의 혈뇨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혈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뭐 그렇게 비뇨기 건강이나 당뇨병을 비롯해서 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도 그렇고요. 소변 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을 판단하는 단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변 검사만으로 이제 질병을 확실히 진단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변 검사는 비뇨기 건강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유로 감염, 혈뇨, 결석,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소변의 포도당, 케톤, 단백뇨, 알부민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조절 상태나 당뇨병성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 질환이나 담도 질환에서는 빌리루빈 같은 항목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혈액 검사의 간 수치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이나 탈수 상태도 일부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소변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병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반대로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병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전체 평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거기에서 이상 신호가 보이면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1: 소변 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0: 네, 정기적인 소변 검사는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장병, 만성 콩팥병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고요.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붓거나 이제 소변량이 줄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는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알부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이르게 나타나는 신호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신호를 일찍 발견할 경우에 이제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위험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 만성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가 권하는 간격에 따라서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뭐 소변 검사는 가까운 동네 1차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도 기본적인 소변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험지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 검사나 배양 검사, 소변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검사는 병원 안에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검사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다음번 의뢰 때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그 여성들은 검사하기 전에 생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중이거나 직후에는 소변에 생리혈이 같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로에서 나온 피가 아닌데도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질 분비물이나 외부 오염이 섞이면은 백혈구나 상피세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서 요로 감염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당시에 생리 중이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생리 중이신 경우에는 습하지 않은 검진이라면 생리가 끝난 뒤에 다시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 안내에 따라서 청결하게 중간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보통 우리가 소변색이 붉을 때 혈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 앞서 육안적 혈뇨와 미세 혈뇨 말씀을 하셨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이제 가는 편이고요. 보통 육안적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

0: 눈여겨볼 항목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양성이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신장 쪽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적혈구 이런 것들이고요. 잠혈 반응이 양성이면 현미경에서 실제 적혈구가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뇨가 반복되거나 유관적 혈뇨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이런 세트들인데요. 배뇨통, 빈뇨, 급박뇨 이런 발열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유로감염 가능성을 생각하고 배양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포도당과 케톤은 포도당이 나오면 혈당 검사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케톤은 금식이나 식사 부족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소변 검사에서 한 번 이상이 나왔다고 바로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전 수분 섭취, 운동, 생리, 감기나 발열, 약물, 검체 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대로 채취한 소변으로 재검사를 하고 이상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는 소변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변이 새면 어떨까요? 변실금으로 불리는 증상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변실금은 말 그대로 변이 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변이 항문을 통해서 이제 새어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뭐 잘 드셔서 또 영양분 섭취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드시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변이 있을 때 이제 직장에서 변을 저장하고 있고, 또 항문 괄약근이 이걸 잘 조절하면서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이 잘 유지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기능이 깨지게 되면 변이 이제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되고, 실제 이제 변실금은 약 15% 6명이 1명꼴로 고생하시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좀 부끄럽기 때문에, 네. 증상을 이제 좀 숨기고, 그래서 실제보다 좀 더 흔하고 또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요실금처럼 변이 새는 것뿐 아니라 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것도 증상에 포함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변을 참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변이 새는 상태. 우리가 이거를 절박성 변실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에 변이 차면 이제 감각으로 인지하고, 배변할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외괄약근을 수축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배변을 미루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제 화장실까지 못 가고 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실금 하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변이 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지만 못 참는 것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의학적으로 변실금은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변, 그러니까 고형변이든 이제 우리 물은 액체 형태의 대변이든 이제 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항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변에 관련된 직장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0: 것이 또 변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관략근의 이제 근육 기능,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항문 근육, 신경계 조절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돼야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가 생긴 얽혀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뭐 항문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저장 능력, 뭐 괄약근의 근육 기능 상태 등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다양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변실금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흔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제 출산 과정에서 골반 근육들이 이제 손상되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출산 후에 최대 뭐 30%까지 괄약근의 이제 손상이 크게 작게 생길 수가 있고, 이거 이제 겉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나중에 아무래도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분만 과정 중에서 조금 더 힘드신 경우에 장시간 분만이라든지 또 회음절개나 겸제분만과 같이 이 괄약근의 손상을 줄 만한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상과적 손상 이후로 이러한 변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항문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항문을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기능이 약해지시면 또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든지, 또 이제 흔하진 않지만 다양한 신경계 질환, 뇌종양이나 뇌졸중, 뭐 척수 질환과 같이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또 아니면 당뇨병이나 또 심한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이 너무 묽어서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변비 같은 경우에도 딱딱한 변이 또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옷이 좀 더러워진다. 잘 모르는 사이에 속옷이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든지, 또 절박성 변실금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늦은 경우가 있다라든지, 또 이제 배변을 하신 이후에 나온 후에도 계속 묻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새는 뭐 수동성 변실금, 또 잘 참지 못하는 이제 절박성 변실금, 그다음에 이제 배변 후에 이제 잔변이 누출되는 이런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게 변실금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증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 변실금이 나타나는지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문을 직접 보고 또 괄약근의 힘을 확인하고 또 변비나 변이 딱딱하지 않는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항문을 진찰하는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괄약근의 힘을 확인하거나 종양이나 변이 막힌 것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검사 받으실 때는 좀 부끄럽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직장 수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그 항문의 힘을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항문 내압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괄약근의 압력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고, 또 항문의 이제 감각 기능 같은 건 문제가 없는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항문 괄약근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속에 혹시 안 보이는 부분에 좀 부분적으로 찢어진 부분이 있진 않는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때 이제 항문 초음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괄약근의 모양을 살펴볼 수.

0: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 밖에도 이제 직접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종양이라든지 예, 직장이나 대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치료는 어떻습니까? 식습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다양한 원인이 이제 변실금을 일으키지만 말씀하신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의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1: 네.
0: 식습관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을 충분히 잘 드시게 되면 우리가 변의 굳기라든지 네. 형태를 안정화할 수가 있어서
1: 네.
0: 우리가 배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배변해서 적절할 때 직장을 좀 비워놓으시게 되면
1: 네.
0: 변실금이 좀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식습관과 또 적절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이런
1: 네.
0: 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설사를 좀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드시진 않는지
1: 네.
0: 뭐 유당 불내성증이나
1: 아.
0: 또 아니면 또 좀 식사하시는데 위생이 안 좋아서 자주 반복적인 설사가 생기진 않나
1: 네.
0: 뭐 다양한 식습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도 있죠?
0: 네, 그 변실금에 관련된 요인들에 따라서 약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묽은 변, 이제 설사형 변실금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설사 배변 횟수를 좀 감소시키는 지사제 효과가 있는 약물,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약물을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변이 조금 덜 묽어지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절박성 변실금에서 절박감 같은 것들이
1: 네.
0: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서 변실금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담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담즙이 대장을 자극하거나 수분을 우리 함유해서 대변에 또 묽은 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담즙산 제거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변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변실금을 줄이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변이 너무 딱딱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변 연화제, 그러니까 변 안에 좀 수분을 좀 많이 함유하게 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이나 또 이제 변 팽창제에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식이섬유의 효과로 변의 형태를 좀 크게 부드럽게 만드는 변 팽창성 약물이나 이제 변 연화제 이런 경우에도 변의 형태라든지 변실금의 양상에 따라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변 팽창성 약물 또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변 연화제라는 것도 있군요. 오래 드셔야 되나요?
0: 네, 보통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식습관 개선으로 이제 원인이 좀 교정되고 변이 좀 좋아지시면 줄여보실 수가 있겠고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적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 팽창성 약물이나 변 연화제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1: 네.
0: 이거는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만 드셔서는 안 되고 또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에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교정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배변 습관이 개선되면 약물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약근과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고 변을 참는 능력을 좀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케겔 운동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문을 이제 조였다 풀었다, 이제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힘을 줬다 풀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신호로 생체 신호로 우리가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을 함께

0: 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골반적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아무래도 변실금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네, 이제 변실금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적절하게 잘 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변의 어떤 양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고 또 관련된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강화하고 또 신경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 약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변실금을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그럼 시술이나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아무래도 그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 신경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 자극을 해서 좀 주변의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그 천골 신경 자극 시술이라 그래서 비교적 약 80% 환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가 알려져 있어서 신경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신경 자극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략근이 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관략근 성형술 같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성공률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약물 치료 또 이제 재활 치료나 또 신경 자극 순서로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 수술적인 치료는 선택적인 제한적인 환자에게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만큼 변실금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변이 샌다는 게 항문 주변의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남아있는 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주변 피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자극을 주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항문 주변에 감염이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외출을 또 꺼리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활동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또 많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개선하는 치료들을 의학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실금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스를 좀 참기 어려움부터 좀 시작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이제 속을 이제 소량 좀 묻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난 후에도 이제 변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갑자기 또 화장실을 이제 급하게 찾고 또 변을 잘 못 참는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초기 변실금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변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도 이제 딱딱한 변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게 되면 속에서 내부 관략근이 이제 잘 수축이 안 되고 이완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다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또 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 같은 습관 없는지 너무 딱딱한 변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초기에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증상, 변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5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인천,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 내일은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2도입니다.

23도에서 32도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오늘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 30도, 원주 30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1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8도, 광주 30도, 목포 27도, 여수 2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3도, 안동 22도, 부산 24도, 울산 25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 개성 28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 30도, 원주 30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3도, 습도는 7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추가 협의를 마친 뒤 귀국합니다.
1: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 정책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0: 정부가 남우호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1: 삼성전자 사측의 대화 제안에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구체적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파업 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중국의 환대 속에 미중 정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어젯밤 만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팽팽한 신경전도 감출 순 없었습니다.
1: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보유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0: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공동 합의문 등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란히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뼈 있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빠르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환상적인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 두 정상은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고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패권 경쟁에 따른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며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 중미가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시대의 가방입니다. 시진핑 주석.
1: 시 주석은 이어진 만찬에서도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시 주석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135분간의 마라톤 회담, 일정 내내 우호적 분위기였지만 구체적 합의나 공동성명 발표와 같은 가시적 성과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시 주석의 집무실이자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차담회와 오찬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3: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으로도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잘못 처리하면 충돌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한 취재진 질문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자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 분쟁으로 치달아 양국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겁니다.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2: 미중관계의 안정은 세계 유익한 일입니다. 양측 모두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시진핑 주석.
4: 대만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2: 대만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4: 무역협상과 이란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 주석을 자극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대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와 경제협력, 펜타닐 문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형식적, 상징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극명한 어조 차이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을 받고 대만 문제엔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5: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던 백악관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사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2: 그는 합의가 성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협상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공적인 회담임을 부각하며 중국이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도 사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힘을 얻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중에 동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여러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며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5: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놓고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만큼 적어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미루란 요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9년 만입니다. 당시 중국은 황제의 궁전으로 불리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고 이번에는 과거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텐탄 공원을 택했습니다. 30분간의 이번 일정, 그때와는 어떻게 달랐는지 임종빈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4: 회담이 끝난 뒤 산책에 나선 두 정상. 회담장인 인민대회당 남동쪽에 위치한 텐탄 공원입니다.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공간인 만큼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2: 이 사원은 600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4: 신 건물인 기념전 앞에서 나란히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2: 훌륭한 곳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아름답습니다.
4: 2017년 자금성과 태난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던 중국. 명청시대의 종교의식을 위해 자금성에서 텐탄 공원까지 향하던 황제들의 길을 따라 의전 무대를 옮긴 모양새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성 방문을 언급하며 텐탄 공원과 자금성은 같은 시기에 지어져 중국인의 우주관과 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당시 방문 기억이 생생하다며 텐탄은 600여 년 됐는데 여전히 우뚝 서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2017년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 전체를 비웠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황제의 길을 함께 걷고 황제의 공연장에서 경극을 함께 보며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 건복궁에서 건국 이후 최초로 외국 정상을 위한 만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텐탄 방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국빈 만찬은 회담이 열렸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 이번 방중에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주요 강요뿐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수장들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처음 명단에는 없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함께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합의가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팀쿡 애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수장들입니다. 환영식 때도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 강요들 주변에서 사실상 경제 장관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우리 대표단을 대표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6: 특히 젠슨 황은 당초 방중 대표단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빅딜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을 통제해왔고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만큼 젠슨 황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2: 회담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최측근과 반역자를 오갔던 일론 머스크가 합류한 것도 경제 분야 성과를 최대한 올리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선박 5척과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란은 여전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만 현지에서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중국 선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이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흘간 이렇게 해협을 빠져나온 중국 관련 선박은 모두 5척. 일본 유조선 한 척도 어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란과 물밑 외교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를 기존보다

0: 보다 10배 넓힐 태세입니다.
1: 국가 안보 해역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새로운 조치다. 그다음에 이제 통항 수수료 이 받는 개념으로 강화시키지 않을까?
0: 이란 대표단은 최근 오만 수도 무스카트를 찾아 호르무즈 해협 주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 뒤로 보이는 이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오만 해입니다. 해협 남쪽 절반이 이런 오만 영해여서 오만 정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입니다.
0: 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유항해에 무게를 두지만 취재진이 만난 유력 인사 말은 달랐습니다.
3: 과다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통행료는 있어야 합니다. 오만은 이란과 회의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 오만 국가 평해의원.
0: 미중 회담 직후엔 선박 한 척이 또 나포됐습니다. 백악관이 해협 통행료 부과에 미중이 함께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의 긴장은 그대로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4: 한편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이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외교적 조치 이전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방부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4일 피격 당시 선미가 이란을 향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난 나무호. 다분히 의도가 짙은 두 차례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란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비행체 엔진 잔해를 국내로 옮기는 것과 별도로 국방부 기술분석팀 등 10여 명을 현지 급파해 나무호 선체 감식에도 들어갔습니다.
6: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보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5: 고위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33개 피해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나 태국처럼 다른 선박 통과를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 공격의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변인.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관련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죠. 기상청 전망을 보면 올여름에는 더 덥고 비가 한 번 내릴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책도 해마다 점점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5개월 동안 범정부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중대 경보를 새로 발령하고요. 위험 상황에서는 읍, 면, 동장이 직접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지하 공간 침수 위험 지역 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곳이나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들은 좀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나 인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정전 대비나 배수구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있는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장수직업 시간에는 중장년 직장인들이 재직 중에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서 이 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갈등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어떤 취지의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 예, 그 과기정통부가 주도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 인프라인 AI 데이터 센터가 신속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 지으려고 해도 소관 부처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또 허가를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통합 창구를 통해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주고 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이른바 AI 고속도를 빠르게 닦아서 국가 기술 경쟁 능력을 강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1: AI 고속도로를 빠르게 닦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작 시민사회랑 환경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3: 이 AI 이 특별법이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진행하는 데만 치중돼 있다라는 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좀 반대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세 가지면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3: 예. 첫 번째 쟁점으로 전력 구매 계약 특례를 삭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컸었어요.
1: 예.
3: 전력구매 계약 그러니까 PPA인데
1: 예.
3: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아주 많이 씁니다. 예, 요즘 데이터 센터는 AI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 예.
3: CPU가 아니라 GPU가 들어가서 전력이 무려 한 4배에서 7배 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 기존 CPU보다.
3: 예. 그래서 예. 데이터 센터가 우리 가정이나 일반 공장이 하는 것처럼 한전에서 전력을 받지 않고 직접 발전소랑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1: 네.
3: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력 구매 계약 PPA 제도라는 건데
1: 네.
3: 이번 특별법에서 그 PPA 계약을 가스 발전소랑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 초안에 원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발전소라는 게 화석연료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값싼 가스 발전소랑 계속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큰 말하자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된 법안에서는 그 LNG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와 그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가 됐고
1: 네.
3: 오로지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두 번째 쟁점은 인허가 일괄 처리 그리고 타임아웃제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쟁점이 됐다고요?
3: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소관부처가 여러 개여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인허가 일괄 처리를 과기정통부 통합창구에 그냥 맡기도록 한
1: 네.
3: 곳으로 이제 몰아줬습니다. 그 점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문제가 이제 타임아웃 제도예요. 타임아웃 제도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여러 가지 인허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혹은 지연되면 그냥 그 기간만 끝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1: 네.
3: 쉽게 말해서 타임아웃이 되면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초대형 시설이 들어설 때는 그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뭐 환경 영향 평가, 뭐
1: 네.
3: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뭐 재해 검토, 뭐 소음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어떤 대상을 타임아웃제에 묶을지 이거는 정하진 않았어요. 이건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그 평가가 타임아웃제 적용 대상이 될 건지가 아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비수도권의 데이터 센터일 경우에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면제해 준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3: 예, 조금 이제 낯선 말인데 전력 계통 영향 평가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용한 자그마한 동네에 뭐 초대형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개장 전에 교통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 네, 네.
3: 뭐 도로도 작고 뭐 이런데 갑자기 많은 차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1: 네.
3: 인허가를 해주는 건데 예, 전력 계통 영향 평가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엄청 많은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송배전망이 다 꾸려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3: 그게 없이 초대형 그 전력 그 소비시설이 들어서면 전력의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심하게는 블랙아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몇 달 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거기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쓰는 시설은 모두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전환할 때는
1: 네.
3: 이 평가를 전면 면제해 주기로 한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의
3: 네.
1: 이상이면은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3: 네,
1: 것이고
3: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안정성 검증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3: 예, 그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건설된 데이터 센터의 77%가 네.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하나둘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경기 김포시 이 구례동에서 도심 한복판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다 보니까 특고압선을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제 전자파나 여러 가지 우려로 항의가 있었고 허가부터 착공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갈등이 진행형이고요. 또 이제 서울 금천구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3월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 항의로 결국 파행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특고압선이 매설돼 가지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주변은 냉각팬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전자파를 실제 측정하면은 국가 기준보다는 훨씬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불안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고요?
3: 예, 그렇습니다. 해외는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과정을 다 거쳤는데 제일 처음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좋았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미 일상화돼서 주 정부가 이미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요. 한 통계를 네. 보면 미국 11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실제적으로 그 규제를 시작한 나라들이 꽤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국가 전체 전력의 22%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규 건설을 지금 규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법률로 명시해서 당장 2026년부터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예 그냥 허가를 안 내주기로 했고요. 2027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만 쓰도록 아예 강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확장해야 한다는 기조였다면 지금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쪽으로 가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특별법이 어떤 방향성이 약간 좀 부재하다. 조금 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이번에 환경단체 일부의 그래서 이제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성명을 냈는데요. 네. 거기서 지적한 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진흥하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전력을 쓰면서 얼마나 물을 쓰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흥을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물론 이런 열매를 민간 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갈등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색 AI 데이터 센터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적어도 데이터 센터에 그 들어오는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방에서 생산한 거를 송배전망을 또 지어가지고 또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에너지나 물 사용에 관한 좀 규제를 좀 촘촘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속도도 중요한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것도 우리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AI가 혹시 내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장년 직장인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다른 일도 한번 준비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원래 이 코너가 수요일에 격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네. 이제 금요일에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금요일에 격주로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딱 들으면 커리어와 관련된 많은 조언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1: 네. 오늘 주제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인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5: 우리가 헤드헌팅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1: 네.
5: 내 커리어에 대해서 어디서 진단받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런 걱정이 조금 있잖아요.
1: 네.
5: 40대 후반이라면 다 이런 걱정을 누구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5: 상담을 받고 싶은데 헤드헌팅을 가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뭔가 그 진단을 받을 때 내가 헤드헌팅에서 상담받는다고 하면 또 회사에서 알고
1: 네.
5: 아 얘는 이직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1: 그렇죠.
5: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40대 후반 이후 되신 분들이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담 좀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네. 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1: 40대 후반.
5: 네. 40세 이상 직장인이 퇴직 후에
1: 네.
5: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와 같은 이런 전문 컨설턴트들 붙여줘서 무료로 경력 설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 경력 설계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5: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1: 예.
5: 2026년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가 크게 확장됐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5: 이

0: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AI 시대에 뭔가 네. 회사를 옮기려고 해도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회사를 옮기기 전에 이런 무료 서비스를 미리 받았더라면 네. 너무 좋았겠다라는 걸 이런 후기를 저희가 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정부에서 올해 좀 대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한테 이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제가 공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제가 KBS PD니까. 근데 요즘은 저부터가 아, 정년이 가능할까 이 회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곳 다니시는 분들은 걱정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0: 네. 너무 몇 배로 많이 있으세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공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그 커리어를 가지고 80세까지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1: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0: 그렇죠. 뭔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PD님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그러려면 내가 지금 40대지만 준비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어? 뭘 준비하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진단을 하고 이분의 역량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가 기초, 심화, 코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이렇게 원고에 적어주셨어요.
0: 네네.
1: 어떻게 나뉩니까?
0: 우리 PD님처럼 전혀 네. 모르시는 분은 기초 네. 과정을 들으셔야 됩니다.
1: 아, 예예.
0: 왜냐하면 아 이분이 지금 이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신청하긴 했지만 이분들 중에는 이직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이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직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떤 자기 개발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본인의 커리어 방향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이분의 커리어 방향을 찾아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상담을 할 때 이분이 뭘 좋아하시고 또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떤 일을 좀 더 많이 해왔지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기초 과정 에는 총 700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심화 과정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기초 과정에서 나는 회사에 남겠어요. 나는 전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바꾸겠어요. 나는 퇴직을 하겠어요. 이렇게 각 방향이 다르면 각각의 방향별로 저희가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기초 과정만 하더라도 상담을 하고 나면 저는 앞으로 뭘 준비하겠어요? 라고 계획서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네. 인간이 계획대로 네. 되는 게 없잖아요.
1: 안 되죠.
0: 안 돼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너 기초 과정에서 이거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뭐가 문제여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기초 과정에서 상담 받았을 때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닌지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새로 세운 재설정된 목표에 맞춰서 계획도 다시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심화 과정입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1: 네.
0: 커리어 코칭 과정입니다.
1: 예.
0: 이건 50명을 시범으로 올해 운영을 하거든요.
1: 점점 줄어드네요.
0: 네.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데 코칭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티칭과 멘토링 이런 차이들을 보면 티칭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 선배가 후배한테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 코칭은 네. 본인 스스로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질문을 하면 네. 이 사람이 자기의 해왔던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스스로 깨닫게 그렇다라는 건 내면에 어느 정도 역량도 있고 업무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말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네요.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1: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
0: 네. 야, 그렇죠.
1: 이거 애를 키울 때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인 것 같네요. 네, 코칭을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 과정에서는 1대1 그룹 코칭 이렇게 1대1로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그룹으로도 코칭식으로 할 때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뭐 저녁 8시 이럴 때도 가능한 건가요?
0: 컨설턴트하고 상담만 되면.
1: 아, 상담만
0: 조율만 되면.
1: 조율만 되면.
0: 주말에도 할 수 있고.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실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면 네. 컨설턴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 회사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네.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분의 자택 근처에 이제 근거리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또

0: 같이 상담하기도 하고.
1: 약간 보험 상담하듯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자유롭습니다. 아, 공간과 시간은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지금 이제 노사발전재단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 홈페이지에 들어가.
0: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사발전재단이나 중장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센터에 지원을 네. 하시면 거기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아니면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렇게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을 기업들을 몇 개를 선정을 했어요. 네.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서 이렇게 맡아서 이런 컨설팅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능률협회라던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여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맡아서 컨설턴트가 오셔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1: 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된다. 1단계 그러니까 네네. 기초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과정 기초에서 사전 준비부터 사후까지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사전 단계에서는 내담자를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분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방향을
1: 기본적으로
0: 네,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1단계 들어갈 때는 경력 도구를 활용합니다.
1: 네.
0: 그냥 말로만 네. 어떤 컨설턴트는 역량이 좋아서 뭐 저처럼 27년을 했으면 할 때 이제 경력이 많으니까 그분한테 뭔가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오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경력이 다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컨설턴트마다 역량이 다르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때

0: 공통적인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 1단계에서는 경력 진단이 들어갑니다.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MBTI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성격 검사 하는 것처럼 요거는 커리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커리어가 어땠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과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1단계에서 진단을 하시고요. 2단계에서는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경력을 유지해야 될 사람인지, 그죠? 이걸 업스킬링, 그래서 경력을 유지해서 본인의 자기 개발을 어떤 스킬을 좀 키워야 되는지 이런 업스킬링 관련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분은 경력 진단을 해보니까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금 이 업에 끝까지 정년퇴직하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있을 수
0: 업종의
1: 있죠.
0: 업종의 변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AI 같은 경우는 코딩을 다 AI가 해주니까 네.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경력 전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없으니까 나는 뭔가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경력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는 이 업무를 하는데 좀 다른 조직에서 좀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퇴직형입니다. 퇴직 취업, 퇴직 예정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형을 분류해서 상담을 퇴직 해드리고요.
1: 퇴직 예정형.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이분은 경력 유지를 할 사람인지 경력 전환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퇴직 예정인 분인지를 나눈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 유형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전략 세운 것들이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 우리가 계획 세울 때도 너무 막 포부는 높잖아요.
1: 그렇죠.
0: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1월 달에 되면 네. 다이어리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1: 장난 아닙니다.
0: 아, 그런데 안 되잖아요.
1: 슈퍼맨이죠.
0: 그렇죠.
1: 계획만 보면.
0: 네네. 그래서 컨설턴트가 볼 때는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안에 다 하기는 힘든데 이 계획 세운 걸 연차별로 단기, 중기, 장기별로 나누어서 좀 한다던가 시간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다 보면 본인이 좀 조절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야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4단계에서는 그 계획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4주가 끝나면 나머지 2주 동안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해서 총 6주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기초를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심화를 하게 되는데
0: 네.
1: 기초를 한 사람들이 심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6주 동안 하는데
0: 네, 우리 PD님이 눈치도 빠르시고 이제 좀 진행을 몇 번 해보시니까 빠르게 질문도 예리하게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이게 다 됐는데 아까 단계별로 보니까
1: 6주로 했는데
0: 네, 설명 다 들은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심화 과정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1: 아,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된다.
0: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저희가 체크해도 6주 네. 지나고 나면 나머지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1: 네.
0: 이건 의지입니다. 의지. 본인의 자기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인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또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심화 과정에 신청을 하면 심화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컨설턴트 분께서 오셔서 그동안 계획 세운 게 얼마나 진행은 됐는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진단을 조금 더 하고 기초 과정하고는 또 다른 진단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 과정은 좀 더 깊게 상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조금 더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가주는 그런 느낌이
0: 네.
1: 드네요.
0: 그렇죠. 기초 과정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계획 세우기가 급급하고
1: 네.
0: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까지 세워서 하지만
1: 네.
0: 심화 과정으로 오면 이분이 계획대로 했는데 왜 못한 거야? 진단을 하고 장애 요인이 뭐야?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정 환경에 대한 장애 요인이 있는 거고 물론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이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지금 팀 내에 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한 건지
1: 네.
0: 아니면 조직 내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분이 지금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실행을 못했던 그런 장애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을 다 듣고 다시 한번 올바른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화 과정에서 좀 더 깊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단계, 8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스스로 아 내가 장애 요인이 뭐가 있다는 것도 스스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아 그러면 저는 조금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자기주도식으로 스스로 본인이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 엄청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건데 경력

0: 경력 유지, 경력 전환, 퇴직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심화 단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유형별로 나눴을 때 보통 우리가 경력 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피디민처럼 네.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어요. 예, 예. 이 조직에 조직과 함께 갈 거예요. 저는 네. 이 조직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계속 있으려면 우리가 조직이라는 건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원으로 입사하잖아요. 사원 중에서 누군가는 승진을 해서 그죠?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또 그 대리급들에서 또 누군가는 승진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그렇죠. 되고 또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그럼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살아남아야 네. 우리가 정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보통.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직급에서 내가 뭔가 임원으로 가든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든 뭐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이 조직에서 끝까지 뼈를 묻을 건데 그러려면 오래 근무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지금처럼 너무 세상이 변화를 했잖아요. 네. 내가 예전에 아무리 시대를 잘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워낙 챗GPT도 그렇고 AI 툴 도구들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도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툴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런 걸 활용해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이런 툴을 요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마흔이 넘었지만 네. 내가 이걸 빨리 배워서 그 네. 친구들 못지않게 네. 그런 걸 효율적으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분의 역량을 회 조직에서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이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죠. 그런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죠.
0: 네. 40대 50대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저도 40대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286대부터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 쓰면서 이렇게 그렇죠. 해왔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변화에 되게 잘 적응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 네. 가장 많은 변화를 가장 몸으로 체득하신 그쵸. 분들이죠. 40대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대 분들은 지금 AI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세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최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 전환형 유형 중에서 이직형이 또 있습니다. 네. 이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좋아. 마음에 들어. 다만 조직이 싫어.
0: 회사를 옮기고 싶다.
1: 네네네. 그럼 이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의 역량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로 해서 그럼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회사 업종에서 지금 요구하는 역량들은 이런 역량들입니다. 업종의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하게 하고 업종의 동향에 대해서 좀 읽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진단이 이제 경력 전환형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퇴직 예정형은 네. 나는 이 조직을 떠나고 싶고 특히 이제 퇴직 예정형에는 정년 퇴직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0: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1: 네. 그런 네. 분들은 퇴직 예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거고 이 직무를 어떤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재취업 로드맵 같은 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직활동 계획서까지 세워줍니다. 퇴직하고 나 어떻게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퇴직할 때는 일단 뭐 고용센터나 아니면은 중장년센터를 가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뭐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여해보세요. 이런 정보들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 예정형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좀 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누가 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지 자격 요건 같은 왠지 느낌에 저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 눈치 빠르십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는 사실 네. 대기업이나 네. 공공기관처럼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0: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 네, 상대적으로 네. 그분들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곤경에 취했거나 이제 네. 급여를 조금 덜 받으시는 네. 분들이거나 네.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시거나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만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40대 중반인데도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1000인 미만
0: 1000명 미만.
1: 네.
0: 네.
1: 우리 회사 총 직원이 1000명 미만이다.
0: 저희 회사는 안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네. 1000명 이상이신 분들은 네. 이상인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0: 네.
1: 10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분이어야 됩니다.
0: 네.
1: 또 실업자분들은 이 상담 못 받으십니다.
0: 아, 그렇구나.
1: 실업 네. 상태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0: 예.
1: 이제 재직 중에 근무하시면서 근무하면서 준비하라는 취지가 우리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나이는요?
1: 나이는 만 40세 이상.
0: 만 40대 이상.
1: 그래서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86년, 87년, 90년생이다 하면 못 받으시는 거고요.
0: 안 되는 거죠.
1: 네, 그 이전에
0: 40살이 넘어서 와라.
1: 네,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다른 데 예. 알아보실 수 있는 네. 있으시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올해부터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0: 오, 예.
1: 원래 재취업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0: 네.
1: 1000인 이상은 정부에서 재취업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에 나는 근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0: 아, 회사에서 해주는 거군요.
1: 네, 원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네, 법적으로.
0: 의무적으로. 네.
1: 그래서 이게 1000인 이상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런 교육이 있는데 받아볼래라고 네. 합니다. 신청자 받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지.
0: 나는 몰라서 이런, 그렇지.
1: 그렇죠? 나 이 교육 안 받아도 혼자 내가 알아서 해. 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꼭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 많이 되시니까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재직 중이면서 40세 이상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임금 체불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0: 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1: 네.
0: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분들 신청을 못 한다는 게 약간 가슴이 아프네요.
1: 그런데 그게 개인이 신청할 때는
0: 네.
1: 임금 체불 사업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 조직에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 조직이 이제 이번에 사업 개편을 좀 해야 돼.
0: 네.
1: 그런데 이분들을 다 데려갈 순 없고
0: 네.
1: 그러니까 40대 이후인데도
0: 네.
1: 다 데려갈 순 없고 이분들 중에 조금 몇 분은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냥 내보내기는 좀 미안하니까 40대 이상이더라도 상담을 받게 해주고 싶어
0: 네.
1: 하시는 기업이 분명 있거든요.
0: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그런 기업들은 이걸 기업 자체에서 이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취업 서비스는 50세 이상만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게 40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비네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이 40세 분들은 이걸 신청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0: 개인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1: 개인은 본인이 직접 회사 몰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회사 몰래 신청할
1: 네, 회사
0: 수
1: 몰래
0: 있다.
1: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회사에 안 들킬 수 있습니까?
1: 네,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진단을 좀 받아본다라고 네. 하면 또 주변의 시선이 시선이
0: 네.
1: 막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내 경력 개발하겠다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쟤 혹시 우리 조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상담 받아서 딴 데 가려는 거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눈치 때문에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0: 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내가
1: 만약에 개인이 신청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개인 신청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0: 네.
1: 능률협회처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관들이 나와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노사발전재단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장년센터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1: 올해까지.
0: 올해?
1: 네.
0: 말까지입니까?
1: 올해까지인데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네. 700명, 기초과정 700명,
0: 네.
1: 심화과정 뭐 이렇게 인원수가 네. 있었잖아요. 심화과정 200명,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컨설팅
0: 네.
1: 과정
0: 50명.
1: 뭐 20, 네,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차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0: 선착순이다.
1: 네, 선착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선착순 본인이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실 때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재직증명서 끊어서 이렇게 같이 첨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업이 신청하신다 하면 기업 중에서는 임금체불 기업이 아니어야 되고 중대산업재해 공표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신청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본인이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을 해도 이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0: 네.
1: 진짜 재직 중인 게 맞는 네. 건지 아닌 건지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거든요. 아 근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분이 40세 이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그때 가능한 거고요.

0: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서비스 컨설팅을 받기 7일 전에 네. 신청을 하시고 네. 신청을 하면 그런 이제 그 운영 기관들이 운영 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운영 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는 거를 신청하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해라라고 승인을 해주면 재단이 3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는데 그 승인한 이후부터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1: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이고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생각한 그 날짜보다 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일주일보다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빠르면 빠르면 좋다.
0: 한 달이나 한 보름 정도는 신청을 해주셔야.
1: 아, 예.
0: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기업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기업의 업종은 뭔지 기업에서 어떤 직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파악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1: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0: 그럼요.
1: 사전 공부를.
0: 그래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르는 상태로 가면 그때부터 또 시간만 낭비하니까 미리 저희가 사전 조사하고 네. 분석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보름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 기업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운영계획서를 그때 만듭니다. 너네는 어느 업종이고 어떤 직무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겠어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 운영계획서에 따라서 노사발전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된 그 계획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한 것 더 많으나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내용이 조금 더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치시고 날짜 치시면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들 이제 AI 시대에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토요일 이 시간에도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히다와 머리끄댕이를 잡히다 중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머리끄덩이가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대 뭉친 끝을 가리켜 머리끄덩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끄덩이를 끄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와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용용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질펀이 흐를 용자를 쓰는 것으로 흐르는 모양이 조용하고 질펀하게 라는 뜻입니다. 용용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형용사 용용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라박다와 머리를 꼴아박다 중에 맞는 것은 소리나는 대로 쓰는 꼬라박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꼬라박다나 자전거를 시궁창에 꼬라박았다 같이 쓰는 경우엔 거꾸로 내리박다라는 뜻이고 장사 미천을 노름에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같이 쓰면 이때는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매우 덥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물과 더위가 합해진 무더위까지는 아닌데요. 습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볕더위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당분간 모레까지 전국이 맑은 하늘 속에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어제 31.5도까지 올랐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 역시 조금 더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어서 오늘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0: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전은 31도, 세종, 광주가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더운 스승의 날이 예상이 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강원 영동의 경우는 계속 강릉 25도 등으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나 강릉의 기온도 30도 언저리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서울 기온은 일요일까지 31도의 낮 기온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은 전권역이 매우 높은 단계로 붉은색이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지만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오전 중에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을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 200대도 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중 정상회담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관세 이슈보다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며 일제히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14일 인터넷 헤드라인 기사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시 주석의 대만 경고가 베이징 정상회담에 긴장감을 부각했다며 시 주석의 대만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발언은 양국 관계 안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던 이번 방문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5% 오른 5만 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5만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0.77, 0.88% 각각 상승해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치에서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랐는데 이는 57.8% 올랐던 1998년 3월 이후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자산이며 미래를 끌고 갈 성장 동력인데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 당국에 자동차 관련 상표를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2022년 러시아에서 철수한 현대차가 두 개 상표를 러시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엘란트라와 현대 마이티 두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엔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시스템 등 관련 상표 12건을, 이달 들어 LG전자가 텔레비전 및 인공지능 관련 11건을 각각 출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당분간 러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기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오늘 새벽 공개된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이란 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전격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전격 인터뷰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인터뷰하고요.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사건 논란과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AI 국민배당금 논란 등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치와이에서 풀어드립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어제 전 세계 베이징으로 다 이목이 집중됐는데 135분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 무엇보다도 그 인파 환영식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네. 트럼프 대통령 평소에 기세가 좋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규모 환영식에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0: 네.
1: 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에 도열한 의장대가 정말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스르르 고개를 움직이는 모습에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화제가 됐고요.
0: 네.
1: 또 화동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이 꽃과 성조기를 들고 흐트러짐 없이 서 있다가 트럼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자자 들고 있던 꽃과 성조기를 들고 막 뜁니다. 그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고 회담 전 공식 발언에서도 이 화동들을 두고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방중단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수장들도 대거 합류했는데 이 괴짜로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모든 상황이 신기한 듯 몸을 360도 회전하며 촬영을 해 눈길을 끌었고요.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까지 받았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듯 회담장 천장을 가리키며 이른바 엄지척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네. 환영식은 성대했는데 회담은 팽팽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1: 네, 이번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공동 기자회견 등 가시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이 중국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외교에서 의견 교환이라는 표현은 통상 서로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중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고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0: 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1: 네.
0: 특히 백악관은 이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부담을 안고 회담을 시작한 셈인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끌어낸 게 가장 큰 성과로 보여집니다.
1: 네.
0: 미국의 남은 카드는 군사작전 재개 정도였는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무기 포기 등을 말한 만큼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 네. 중국 방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꼭 논의할 거다.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0: 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엔 대만 문제 논의 언급은 빠졌습니다.
1: 네.
0: 이 현장 취재진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니까 회담장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묻습니다. 대만 문제 논의했냐고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바로 즉답을 했을 텐데 옆에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협상과 이란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 주석을 자극할 수 없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1: 네. 자,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0: 겉으로는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과 분쟁으로 치달아 양국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건데요.
1: 네.
0: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자, 우리나라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까요?
0: 이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양국은 관세와 경제 협력 또 미국에서 중독자를 양산해 큰 사회 문제가 된 펜타닐 이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0: 그 얘기는 어제 시 주석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함께 써내려 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설명하면서 아테네가 점점 강해지자 기존 강대국인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꼈고 결국 그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쉽게 말하면 기존 1등이 새로 치고 올라오는 2등을 무서워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설명할 때 많이 쓰입니다. 결국 시 주석은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국가로 띄우며 미중 패권 경쟁을 전쟁이나 극단적 충돌로 몰고 가지 않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공존의 길을 찾아 협력하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네. 시 주석이 만찬 자리에서도 양국의 공존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건배사에서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는 완전히 양립할 수 있고 서로의 성취는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나란히 놓으면서 공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시 주석은 또 1970년대 미중 대탕트를 열었던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 미중의 핑퐁 외교를 거론하며 미중 관계 개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시 주석에 이어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중국과의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에 백악관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미중의 역사적인 회담이 오는 9월엔 미국에서 이어지게 돼 양국 관계 및 국제 정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 피격이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외교적 조치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방부 기술 분석팀 10여 명을 현지에 급파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해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는데 노사 수싸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연일 파업만은 안 된다는 정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측은 노사 간에 직접 대화하자 이렇게 노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나섰는데요. 16일에 사후조정을 재개하자고 노사 양측에 권고했습니다. 첫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노사가 동의하면 다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노조는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대화하겠다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답하라고 응수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노조는 사후조정 때 오간 협상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성과급 비율을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하고 제도화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양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네. 지금 긴급 조정권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이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한 입장을 SNS로 밝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파업 예고일까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노사 모두 여론을 의식하며 줄다리기에 나섰지만 시간이 그럴수록 파업 현실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했던 울산시장 선거에서의 단일화는 민주당과 범 여권 진영과의 단일화로 수정하겠습니다. 전개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도 다소 포근해서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 20도 가까이 올라있는데요. 도로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로 분주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돌발 구간 동부간선으로 성수 쪽이고요. 월계 1교 앞두고 2차로에서 사고가 나 도봉터널 안에서부터도 꽉 막혀 있습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으론 5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버스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실부터 성수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사이 6km 구간 답답한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 하계 분기점 일대로 밭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장수에서 송내 또 경기 동쪽에선 남양주 부근으로 잠시 주춤합니다. 한편 중앙선 부산 쪽 제천 부근 2차로와 갓길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 출근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미국 증시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8%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0.9%, 다우지수도 0.7% 상승했습니다. MSCI 월드지수 역시 0.6%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 예.
3: 이번 상승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AI 중심 기술주 랠리가 다시 강하게 살아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네. 오늘 상승장 핵심 동력 AI 분야죠?
3: 예, 역시 AI였습니다. AI가 기록적인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AI 관련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 7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6조 달러에 근접했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0: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시스코가 강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3%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시스코의 급등은 AI 네트워크 수요 증가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 확대를 반영한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시장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AI 시대에는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관련 기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1: 네, 최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지표도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줬을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는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네. GDP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컨트롤 그룹 판매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게 고유가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여전히 기술주 상승이 더 증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이 월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현재 시장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기술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점이 하방을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상승을 이끄는 핵심은 AI 그리고 기술주라는 의미입니다.
1: 네. 자, 기업 실적은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0: 예,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네. 시장이 높은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결국엔 기업 이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포드 자동차 주가도요 크게 올랐던데 AI로 인한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0: 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AI 기대감에 포드의 상승세를 확대를 했는데요.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제조업의 자동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전통 산업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반면에 애플은요 하락했어요.
0: 예, 오픈 AI가 애플과의 협력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이 법적인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AI 경쟁에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을 한 겁니다.
1: 네. 물류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크게 항공업계랑 물류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항공업계는 높은 항공료 가격 그리고 스피릿 항공의 붕괴가 양극화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고객 중심 항공사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가격 경쟁을 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물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건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운송 브로커 업체들이 새로운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한 겁니다.
1: 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0: 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BP와 상승한 4.48%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의 10년물 금리는 하락했는데요. 네. 이 미국은 강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금리가 올랐지만 유럽은 경기 우려 영향이 더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1: 네. 자,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가 어제 8,000포인트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 예, 어제 우리 코스피가 1.75% 오른 7,981포인트, 코스닥은 1.2% 오른 1,1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은 강한데 어딘가 좀 불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견조하게 버텼는데 장중 흐름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예, 오전에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이 반복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이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점점 더 짧게 대응하는 모습이 어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1: 투자자들이 무엇 때문에 생각보다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0: 예, 아무래도 이유는 지수 그리고 종목의 온도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 몇 개가 끌어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도 상당히 컸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시장은 숫자로 보이는 지수보다는 훨씬 어려운 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0: 역시 AI와 연결된 업종들일 겁니다. 이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기기나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 인프라 기업들로 관심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최근 전력 관련주 강세, 이거 단기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0: 네, 투자자들이 점점 구조적 흐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기업들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거든요.
1: 네.
0: 특히 미국 전력망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관련 업종들이 장기 성장 테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0: 어제 코스닥은 좀 강한 순환매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오전에 강했던 테마가 오후에는 밀리고 반대로 소외됐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시장이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자들이 특정 방향에 대해서 오래 확신해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최근 우리 증시는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어제 시장을 보게 돼도 그렇고 최근에는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훨씬 더 민감한 모습입니다.
1: 네.
0: 실제로 어제도 당장 실적이 뛰어난 기업보다는 AI나 전력, 로봇처럼 미래 스토리가 붙은 기업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숫자보다는 미래 기대감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1: 네. 자, 성장성 있는 기업, 미래 스토리가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할까요?
0: 예,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구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단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1: 네.
0: 그리고 단순한 테마를 추종하기보다는 실제 실적과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네.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 좀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AI 그리고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투자자들의 손은 계속해서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던 하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이 시장은 강세긴 했지만 심리는 확신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경계에 더 가까웠던 하루라고 보입니다.
1: 네. 자, 금요일 우리 증시 흐름 전망해 주시죠.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2%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마치 8,000포인트 고지를 앞에 두고 개인과 외국인의 심리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실적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가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 모드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의 이익을 봤던 우리 시장이 조금은 관망 심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네. 금요일부터 주말에 이르는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라서 어제 대부분 반팔, 반바지 네. 많이 보이던데 오늘도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를까요?
3: 네. 그렇습니다.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7월 하순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1: 네.
3: 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32, 홍천과 청주, 전주가 31도로 서쪽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을 크게는 10도 가까이 웃돌겠습니다. 이 동해상의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면서 서울을 비롯해 백두대간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1: 네.
3: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속초가 22, 영덕이 21도 등 동해안 지방은 2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1: 네. 자, 이 동쪽과 서쪽의 이 온도차를 보면 혹시 그 동쪽 뭐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바다에 풍덩 뛰어들 정도의 날씨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 네.
1: 자,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계속 더울까요?
3: 네. 이번 주말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 덥겠습니다. 아.

0: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때이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1: 네, 자 더위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까지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에 외출하실 때는 긴 소매와 모자, 양산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1: 네.
0: 햇볕이 강한 만큼 오존이 짙어져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남부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1: 네.
0: 오늘 오전까지는 인천과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 내일은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선거부터 정치 현황까지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어제 후보 등록 첫날이었는데 전용기 의원님하고 이소영 의원님이 대신 후보 등록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현장 네네. 행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을 가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 또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0: 네.
1: 그래서 평화 경제 특구로 그 여러 관광 자원이나 또 이런 평화 경제를 통해서 문화와 또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확충을 하고
0: 네네.
1: 뿐만 아니라 미군 반환 공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곳을 잘 활용해서 그 우주 산업이나 항공 산업
0: 네.
1: 또 MRO 이른바 이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산업을 거기 전개를 하면 많은 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0: 예, 요즘 네. 현장에서 경기도민도 많이 만나시고 또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시고 그런 모습이

0: 우리 경기도 인구는 1420만이 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순히 뭐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이 각 시군마다 그 토한 현실 과제 모두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지역은 뭐 교통 주거 또 어떤 지역은 돌봄의 문제, 안전의 문제, 또
1: 네.
0: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각각 달라서
1: 네, 네.
0: 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문제를 듣고 경청하고
1: 네, 네.
0: 또 함께 풀기 위해서 지금 그 나오신 기초단체장

0: 계십니다.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역시 추진력과 힘이 있는 그 여당에서
1: 네.
0: 또 정치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크더라고요.
1: 네. 네. 지금 그 표심 흐름이 남은 기간 동안 쭉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0: 비교적 저는 이제 여러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1: 네.
0: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것을 보여서요.
1: 네.
0: 현장의 표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이 마침 또 스승의 날인데 현장에서 네. 답을 찾는 교육행정 강조하셨더라고요.
0: 네.
1: 어떤
0: 네.
1: 내용의 그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0: 먼저 스승의 날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0: 제가 얼마 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찾아서 전국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저에게 전달해 준 공약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어린이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 많았어요.
1: 네.
0: 이 등하굣길 안전 또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그 어린이들이 풀어달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고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교육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교육감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1: 네.
0: 도지사가 교육 내용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정이 해야 할 큰 역할이 있습니다.
1: 네.
0: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지난번 그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요.
1: 네네.
0: 이 교육행정도 그런 문제를 잘 함께 푸는 그런 행정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1: 네네.
0: 등하굣길이 좁아서 아이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저는 직접 푼 적도 있지만 만약 행정을 하게 된다면
1: 네.
0: 관련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통학로 확장 공사 등이 잘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학교 신설 증축 문제 이런 문제도 다른 그 시도와 함께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인접 시도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확보하고 도로 교통 안전 이런 도시 계획도 함께 살펴야 되는데요.
1: 네.
0: 필요한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그 해제에 대한 일부 권한은 도지사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도지사가 된다면 교육감 또 해당 시군 또 인접한 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1: 네네.
0: 같이 협의해서 과밀학급도 해소하고 이 통학의 그 학군 도 좀 조정을 하고 또 통학 환경도 개선하고 학교 주변 안전 문제도 좀 책임 있게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긴 정치 여정에서 혹시 네. 후보님께서 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스승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0: 네, 네, 있죠 당연히. 저는 저의 정치적 스승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늘 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어떤 자리는 누리는 일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1: 네.
0: 늘 피하지 않고 갈등을 마주하고 또 그걸 풀 수 있게 또 스스로 용기를 내보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저의 정치가 제가 필요한다고 하는 자리는 그것이 뭐 험난한 일이더라도 참고 그 저에 대한 신뢰를 주는 곳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1: 네.
0: 만약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도 그런 정신을 잊지 않고 그런 자세로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1: 네. 공약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1호 네네. 공약으로.

0: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네. 지금 경기도민들이 수도권에 출퇴근할 때 30분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네. 이 공약 실현하실 생각이신가요?
1: 네. 우선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리고 교통비 부담은 낮추고 또 이동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0: 네.
1: 그렇게 하기 위해서 GTX ABC 노선은 제대로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하고요.
0: 네.
1: 또 DF 노선과 또 추가된 GTX 플러스 GH 노선이 있습니다. 이들 발표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역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승 체계를 좀 촘촘하게 연결해서 도시 철도 버스 이런 수단들이 환승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0: 네네.
1: 여기에는 그 인천 또 서울시 시장 후보들하고
0: 네.
1: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0: 네.
1: 또 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0: 네.
1: 어린이들도 이동에 대한 기본권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0: 네네.
1: 또 출퇴근 시간대에 긴 줄을 서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 편하지 버스가 현재 운행 중이지만 이를 좀 단계적으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교통은 도민의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낭비되는 길 위의 시간을 도민께 돌려드리고 경기도 어디서나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0: 예. 혹시 재원은요? 어떻게 네.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1: 아마 이제 그 GTX 노선 같은 경우는
0: 예.
1: 재정 사업이나 또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0: 네.
1: 뭐 경기도는 이제 그 광역 철도 도시 철도 구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 외에는 뭐 크게 부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 원패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게 될지는
0: 네.
1: 아마 그 제대로 준비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물론 뭐 모든 일은 공약은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네.
0: 지금 반도체가 네. 뭐 지금 증시도 뜨겁게 달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네.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후모님 네. 같은 경우에는 수, 네. 용성, 평, 오, 이 전부 네. 경기도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잇는 반도체 네. 벨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1: 네.
0: 이게
1: 그렇습니다.
0: 다른 후보들하고요. 어떤 차별화가 네. 있을까요?
1: 네. 제가 뭐 그 다른 후보들이 그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반도체 문제는 많은 전기가 들고요. 또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이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력 수요 한 16기가와트에 대해서 사실은 그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따라서
0: 네.
1: 어느 정도 이 계획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4기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 전기에 대한 그 자체 자립도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을 그 서해안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송전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송전선은 별도로 추가를 한다 그러면 늘 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0: 네네.
1: 송전선과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주민 수용성이

0: 문제가 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강 곧 찾아치는 대로 조만간 저는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저의 취미의 전략을 정책 전략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1: 네. 반도체의 네.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 총파업을 네. 예고하고 있는데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네. 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협상 어떻게 진행돼야 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0: 삼성전자는 우리 경기도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지금 매우 핵심 중요 기업이 됐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반도체 공급망이나 또 협력업체, 지역 경제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긴급 조정권 얘기도 나오지만 네. 그런 것은 또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신중한 것 같고요. 먼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또 동시에 이 반도체 산업같이 국가의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안정성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AI 국민 배당을 놓고도 네, 네. 여러 가지 네.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네.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0: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엉뚱한 말을 꺼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1: 네.
0: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이 발전이 심화될수록 이 생산성은 크게 높아지지만 또 기존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되는 그런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래에는 기술 발전 성과를 또 대기업이나 대자본만이 가져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주권을 하자라고 하면서도, 소브린 AI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우선 공공 데이터에 먼저 투자를 해서 이걸 국민 성장 펀드 방식으로 이 AI 산업을 키워보자,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 성장 펀드가 출시가 되죠.
1: 네.
0: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산업대 기술 대전환 시기에 이것에 대한 이익을 국민 모두가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고안을 해내고 고심을 해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1: 네.
0: 외국에서도 먼저 이런 구상을 하고 지금 그 구상을 실현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제도 설계가 더 필요하고 또 국민적 수용성을 위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갑자기 억지로 이제 꿰맞추면서 정치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1: 이런 근데 논의가 선거에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만약에 국민의힘 쪽 주장처럼 막 그렇게 다짜고짜 선동을 해대면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막 그것은 엉뚱한 발언이고 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그 오해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은 뭐 표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께서는 그런 선동에만 휩쓸리지 않고 정말 내 일자리 사라지면 난 뭘 먹고 살아가지? 난 아직 탈팔한데? 아니면 나는 아직 취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할 일을 AI가 다 해버리

0: 한다면 나는 아무리 스펙을 쌓고 해도 내 일자리는 없겠네, 사라지고 없겠네 하는 MZ세대의 불안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자본 일부 대자본과 대기업만 AI 시대에 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에서 대다수 절망을 하기가 쉬운데 이 절망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어떤 이런 제도도 외국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될 때입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어느 쪽 표심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후보님이 법무부 장관 네. 시절에 주도했던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비대화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키운 셈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 또 보호하면서 힘을 합치고 제대로 비판하고 비판적 사유를 하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허약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세력들, 그전에는 군부 세력이었고요. 군부를 종식시킨 줄 알았더니 그것을 따라 배운 더 머리가 우수한 집단인 검찰 권력이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면 조응천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권력의 속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알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걸 막아내지도 못했고요.
1: 네.
0: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비위 사실을 알아내고 이게 너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언론까지도 받아쓰기 해내는 이런 이들의 힘은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권으로 협박을 할 수 있고 회유를 할 수 있고 이래서 힘을 키우고 그 키운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도 접수하겠다는 생각이구나. 저는 이렇게 법무부 장관 들어가자마자 그게 보였어요.
1: 네.
0: 그러면 쭉 검사로 활동해왔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한편 나와서도 의원이 돼서 이 국회 법사위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법사위 있을 때 제대로 네. 그러면 검찰의 그 검수완박 설계는 이랬어야 된다 하고 그것을 설득해내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됐었죠. 만약 본인 말이 맞다면.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저만이 이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회에 대해서 정치권 안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의 말에 그분들은 믿지를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그 사기에 넘어갔죠.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 장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배제와 직무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비판했던 분이 또 조응천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을 그 책임 수행을 임무 수행을 잘 한 저에게 떠넘긴다 하는 것은 본인의 성찰과 잘못에 대한 그 반성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위법 일탈을 제대로 징계하고 또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면은 12.3 내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고 어디를 가나 그때 추미애가 했던 말이 옳았습니다. 그때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해 줬더라면 장관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내란이 안 일어나고 이런 고통 안 일어났겠는데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는 분들만 저는 보여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1: 네.
0: 근데 이 조응천 후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권은 자기 책임을 늘 남에게 전가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1: 네.
0: 네.
1: 그 지금 그 대검찰청이 쌍방울 네.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이 조작 기소 특검. 그래서
0: 네.
1: 지금 불거진 이 공소취소 관련 논란도 같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0: 네.
1: 있는데
0: 네.
1: 후보님은 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그 수사를 불법하게 해서 불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허위 자백을 시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수사는 잘못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를 피해를 입은 분은 피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피해 회복의 수단이 그 법원에서는 공소 취소 결정이라든지 공소 기각 판결로서 하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 그 박상용 검사처럼 뭐 검찰 자체가 이것을 징계를 청구하고 할 정도로 잘못을 인정된다 한다면 검찰 지휘부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적으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피해회복은 법적 피해회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게 국민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그 지위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네네.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첫 여성 경기지사,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네네. 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남은 기간 어떻게 임하실 건지 또 경기도민, 경기도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네네. 해주시죠.
0: 네. 행정은 시작과 끝이 순일관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의견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관철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 한 사람만으로 경기도의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의원, 또 시군의 자치단체장, 또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그것은 31개 시군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현장에서 도민 목소리를 듣고 또 저는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경기도 전체의 변화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시군 행정과 국회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여서 교통, 주거, 산업, 돌봄, 균형 발전 같은 민생 과제를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추미애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함께 치는 선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8시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6: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7: KBS 연준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8: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9: 58분 날씨.
10: 오늘 기온이 높이 치솟으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어제처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어제 31.5도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골고루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전은 31도, 세종광주 30, 대구 29도로 예상이 되는데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은 25도 등으로 오늘까지 강원 영동은 심한 더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덜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점차 전국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요일 대구는 33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겠습니다. 전 권역이 매우 높은 단계 예보돼 있고 10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호흡기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오늘 대부분 좋지 않은데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요. 오전 중에 대기질은 서울, 인천, 경기 남부가 좋지 않겠지만 쭉 평균 농도는 보통으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울산에서요, 민주당 김상훈 후보,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 단일화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또 한겨레에서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측과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단일화 그럼 다 돼가는 건가요? 이쪽 여권 진영은요?
3: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드라인, 잠정적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0: 그쵸?
3: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후보 등록일.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이제 후보 등록일이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사실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후보 등록은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0: 아, 네. 김종훈 후보까지. 김종훈 후보 어제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어제는?
3: 근데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러니까.
3: 후보 등록을 해놓고 사퇴를 하더라도.
0: 그렇죠.
3: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데드라인이 이제 인쇄, 투표용지 인쇄할 때. 이때가 이제 또 중요하죠. 인쇄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공보물 같은 거 인쇄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전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빠지려면 빨리 빠져야지 돈을 덜 쓰고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0: 네네.
3: 그래서 마지막까지 몰리면은 이제 사전투표까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 데드라인을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죄송합니다. 민주진보가 소위 말해서 약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면은 이기기 힘들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단순히 울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구청장 그리고 뭐 시의원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단일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딜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보당 쪽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은 이거를 딜을 해보려고 사실 그래서 평택을 가지고 걸고서 이제 울산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울산이 급해지니까 울산이 나름대로 하고 그럼 이게 연쇄작용이 있을 거예요. 이 단일화.

0: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울산시장은 보수가 박맹우 전 시장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단일화, 민주진보가 단일화가 되면은 저쪽도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평택의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김재현 후보하고 민주당하고 예를 들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유희동, 뭐 황교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1: 연쇄적인
0: 연쇄적으로 단일화 논의들이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 일단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김상훈 후보를 단일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후보 진보당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래도 김상훈 후보가 수렴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원래는 진보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제 평택과 울산을 놓고 원래는 단일화를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평택을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중앙당 차원에서의 어떤 협상은 다 테이블이 깨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또 울산과 평택이 약간 상황은 다른 게요. 지금 국민의힘을 막자라는 이런 범여권 내지는 이런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단일화 논의가 울산은 지금 김상우 후보나 그 김종훈 후보가 합치지 않으면 이게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서 이제 급물살을 타는 거고 평택은 좀 달라요. 이게 조국 후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네거티브를 초반에 세게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유희동 후보가 좀 구도에서 밖으로 밀려나간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평택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별로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다. 이런 좀 상황의 차이는 있는데 울산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런 단일화 추진이 이제 앞으로는 그 진보당과의 여론조사를 통한 그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도 상당히 이제 구도가 좀 단순화되면서 조금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3: 저는 좀 울산 상황과 평택을 상황은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김재현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의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결도 다르고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영남은 고한다. 그렇게 보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을 근무를 1년 해봐서 그쪽 사정을 좀 아는데 그 김종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게 부시장을 원합니다. 부시장을 원해서 2028년도에 동구로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그래서 민주당의 동구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그분은 이제 보수 색채를 가진 분인데 김두겸 후보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저번에 4년 전 선거에서 그 박맹우 후보가 나중엔 드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랍하는 형식으로 이제 단일화가 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끝까지 갈지가 관건인데 모든 것들은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저쪽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김상우 후보와 김정은 그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상수고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의 어떤 단일화가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돼서 1대1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3파전이 될 수도 있고 2파전이 될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선거 전망.
3: 저는 1대1 구도가 된다면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김두겸 후보가 이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남구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김상욱 의원이 저번에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실력대로 하면 지는 선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채익 의원이 그날 다선 의원인데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이 열리는데 거기 김태균 후보가
1: 그렇죠.
3: 김태기 후보가 압도적인 성과를 낼 겁니다. 그렇다면 재보궐이 모든 광역 지역에 어떤 선거에도 전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1: 단일화가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3: 안 되면 끝까지 봐야겠죠.
1: 끝까지 봐야
3: 뭐냐면 3자 구도가 되는데 진보 쪽 그 좌파 쪽은 이제 단일화가 되고 저희가 이제 찢어져 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데 이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표가 갈릴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3자 구도지만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그냥 양자 구도라고 셈치고 그렇게 할지는 봐야 됩니다.
1: 네.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요. 부산 북구갑은 어떻게 보세요?
0: 단일화요?
1: 네.
0: 안 되겠죠.
1: 이제 안 되는 겁니까?
0: 아니 김기영 대변인한테 여쭤보세요.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4: 큰일 난다 하실 것 같은데.
3: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팩트.
1: 네.
3: 팩트인데 지금의 감정이 선거

0: 가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는 공통 부모가 모아진다면 전 단일화 논의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앙의 인식과 부산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에 있었을 때 누가 뭐 좀 앞선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재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투표 용지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2번으로 찍다가 거기만 딴 번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고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 다 2번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있을 때 만약에
1: 네.
0: 지금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실제 네.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없을 수 있고 다만 지금은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1: 네, 예, 예.
0: 주말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누가 튄다. 그럼 그쪽으로 조금 모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네.
2: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예. 이제 각자의 욕망을 봐야지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가 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하정우 1강에 한동훈 박민식 박민식 한동훈 2중 아니면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강 1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상승세인 건 맞고 박민식 후보가 약간 침체기예요. 근데 자, 박민식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2: 여기서 지금 다시 북구로 와서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전재수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해볼 만한 전재수에서 계속 진 건데 전재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여기는 원래 보수가 강세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2: 만에 하나 여기에서 본인의 당선되는 게 제일 좋아요. 박민식 본인이.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정우가 되는 게 좋을까요? 한동훈이 되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2: 하정우가 되는 게 좋죠. 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든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경선을 했어요. 이 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내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후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안 돕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당의 이 지역의 선거를. 왜냐하면은 내가 차기를 노리려면은 이 사람이 내 같은 당의 의원이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이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대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졌잖아요. 이 사람 경쟁력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는 지금 내가 당선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하정우가 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야지 2년 뒤에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받고 그리고
1: 네.
2: 한동훈 후보가 당권 잡고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단일화를 끝까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네.
2: 근데 당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 박민식 개소식에 부산 의원 8명인가 안 왔어. 9명인가.
1: 예, 예.
2: 그 사람들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서 막 심정적으로 한동훈을 지지를 하는 약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압박이 이제 매우 거세질 거예요. 그거를 버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판에는 아예 전략적으로 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한동훈을 밀고 차라리 내가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렇다면 그렇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 30% 밑으로 봅니다.
1: 30% 네. 아래다.
3: 예. 근데 저는 단일화가 크게 부산 북구 같은 경우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약간 상승세인 건 맞는데 박민식 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기본값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과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지금 이제 이질화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둘이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뭉쳐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당권에 대한 투쟁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벌어져서 지금은 저는 별로 합쳐도 이게 그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 권자들 사이의 화학적 결합이 저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뭐 단일화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각자 본인들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오히려 본인이 승리를 거두든지
1: 네.
3: 아니면 그 다음을 내다보는 이게 훨씬 더 좀 본인들의 각자 이익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1: 네.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김기영 대변인.
0: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되면 좋다. 상대당이 되면 좋다. 그건 다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이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하면 아름다운 경선이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박민식 후보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뜨고 있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부산에도 상황을 줄 거고 만약에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 단일화를 얘기를 한다면 전선을 넓히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오는 거는 이재명 정부 이 관련 공소취소 특검 막아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흐름인데 자꾸 전선을 넓혀서 장동혁 지도부가 나를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0: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도 지금 질문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머릿속의 단일화와 가슴속의 단일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없이 3자 대결로 갔을 때 박민식 후보 전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1년 전 벌어진 정원우 후보의 폭행 사건. 이게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 이 양쪽 해명이 다르고요. 또 이제 뭐 음성 파일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뭔가 뭐가 진실이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일단 이게 선거 판세에 뭐 영향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2: 뭐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1: 네.
2: 글쎄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원호 캠프 측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선을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과 정원호가 완전히 대립각이 딱 서가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오세훈 후보가 뭐 얘기하면은 정원 후보 아 뭐 그거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시장 돼서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선에 안 맞는다라는 거 그리고 말실수를 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노출을 좀 기본적으로 자제를 해서 TV 토론도 좀 법정 토론만 한다라든지
1: 그렇죠.
2: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이제 전술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본인이 하지 않고 거기 캠프에 있는 어제도 이제 전현희 의원이나 이제 뭐 뭐 김용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1: 다시 하더라고요.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판이 내 의도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세게 네거티브가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게 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요 거는 저는 제2의 생태탕인가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곡동 땅의 셀프 보상 그 네. 논란이 있으면서 그때 생태탕이 이제 다 까먹었을 텐데 측량을 하는 거를 보러 갔느냐 안 갔느냐 네. 거기에
1: 그 생태탕집이 등량했던
2: 거죠.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백바지를 입고 생태탕을 가서 먹으러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그 김어준도 막 엄청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이 없었고 이게 서로의 진실 공방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딱히 효과가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좀 보여요.
1: 네.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0: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1: 제한적이지 않아요?
0: 왜냐하면 아, 네. 어제 결정적으로 정은호 측에서 네. 헛발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측에서 폭행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냐. 상황 수습하려다 휘말린 거다. 동석자 주장을 공개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판결문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게 판결문이 신주단지 모시듯 판결문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에 어떻게 되냐면 정원호 후보가 경찰이 왔을 때 경찰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리는 시민을 가슴을 칩니다. 발로. 그러면 이게 말리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판결문이 다 100% 맞다고 하든지. 그러면 판결문에 의해서라도 이거는 폭행 사건 상황 수습하려다 휘말린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취해도 경찰이 와서 자제시키면 따라야 되는데 경찰한테 머리로 그 사람 귀 쪽을 들이봤습니까? 그리고 경찰차 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민을 발로 찹니까?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1: 네.
0: 그 속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양천구의 속기록.
0: 그 구의원 예. 열린 우리당 또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당 소속이었다. 그런 건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유흥주점에 가서 소위 말하는 2차로 불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여 종업원하고 왜 외박을 합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얘기가 의회에서 질의가 왔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닙니다. 아, 뭐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왜 못합니까? 검사 출신의 양천구청장이고 자기가 데려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하면

0: 그거는 후보 측에서 그 사람 문제 제기해야죠. 부위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본인이 잘 알겠지만 굉장히 수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이 폭행을 했다를 넘어서 왜 이 사단이 나는데 5.18인데 5.18 관련해서 하는데 경찰을 왜 때리며 지나가는 시민이 말리는데 그 사람을 왜 때립니까? 그래서 어제 결정적으로 정원호 측에서 얘기했던 폭행 사건은 상황을 수습하려다 휘말린 것이다. 이 발언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 정 후보 측은 고발을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저는 뭐 김기웅 대변인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예. 저는 문제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이건 좀 너무 좀 저급한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결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정원 후보가 인정하고 아까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지만 아니 판결문을 당연히 이거는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장 공신력이 큰 문서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사죄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제기하는 방식이요. 양천 구의회에 있는 속기록이 이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럼 안 바로잡았냐. 그러니까 진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희한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하면요. 그 회의의 속기록에 지금 국회 속기록 한번 열어볼까요? 저게 온갖 희한한 소리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왜 그 희한한 소리에 대해서 당시에 왜 문제 안 삼았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거의 3인 성호 방식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는 아.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네네. 무엇보다 저는 정원호 후보 캠프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이런 네거티브가 횡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네.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 아닙니까? 도전자면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후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붙어야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왜 서울시장 후보가 말을 안 합니까? 거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네네. 그 AI 관련된 네네. 어떤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네네. 아 이거 기본소득 같은 거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아니 국민 배당금이라고 부르든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섰을 때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죠. 아.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정원 후보를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 정원 후보 안에서 실용이나 유능함이나 어떤 확장적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원 후보 캠프가 뭐 메모드 캠프를 지금 꾸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그 다음에 무슨 대선도 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오만한 태도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3: 이제 각자 뭐 녹취록과 뭐 증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각 진영의 몸에 담았던 사람이 이제 나온 거로 보이니 이게 정말로 정말 순수하게 팩트만을 얘기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어디가 진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6.27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제 전치 2주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대부분 뭐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5.18 얘기가 나와요. 5.18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라고 네. 95년 당시에 아. 보도가 있어서 네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취재하는 방식은 경찰에 가서 취재하는 거거든요. 이건 경찰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경찰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원호 측에서는 뭐 이거를 꾸며서 얘기를 했다면 5.18 얘기를 본인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아 그 무슨 5.18 얘기야. 그거 지금 여종업원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한 거 아니야. 이 주장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27살의 정원호를 여기서 이 경찰이 민자당 그러니까 저기 YS 정권 시절에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딱히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도 있었고 데리고 나가려고 한 건지도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팩트는 조금 더 판결문도 그렇고 당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 정치적 이견으로 싸운 거에 좀 더 손에 들어질 수밖에 없다.
1: 알겠습니다. 네. 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세훈 후보가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 이 두 분의 만남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돕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세훈 후보 측에는 도움이 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뭐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 좀 따라붙고 있다 이런 평가가 높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중도층 소구력이 큰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의 어떤 단점들을 상당히 보강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단점이라는 것이 장동혁 체제에서의 오세훈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도들은 선택하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런 지지 방문은 오세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세훈 후보한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는 아니고 왜 또 서울시장 선거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0: 뭐 본인이 이번에 선거에 플레이어로 뛰는 건 그렇지만 네. 플레이어가 아닌 상태에서 깃발을 들지 않더라도 깃발 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제 얘기를 좀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을 돕는 게 서울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폭주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1: 네.
0: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5월 9일 날 다주택자 준거세 유예가 끝나고 나서
1: 그쵸.
0: 다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마저. 그리고 전세도 아예 없고요. 월세가 지금 서울이 평균이 150만 원이 넘었고 용산 지역 신규는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과연 좋아질 것인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서울하면 집값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영남에서 이제 저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1: 예.
0: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전통적인 지지자들 플러스 이른바 이제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제 상황이 참 재밌는 게 오세훈 시장 옆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옆에는 안철수 의원이 부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제가
0: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저희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선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죠.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저점에서 바닥 찍고서 올라가는 국면에서 좋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할 수 있다 해볼 만하다 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노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결합돼야지 선거로 나갈 수 있거든요. 투표 행위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3: 그러니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다. 그리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반장동혁 연대예요 지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명시적으로 장동혁 대표 오지 마라. 도움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딱 손잡은 거예요. 유승민 의원 공천 뭐 경기지사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보수 재건에 힘을 쓰겠다라는 거는 장동혁으로는 안 돼라고 해서 지금 장동혁 아닌 사람들 지금 손잡은 거예요. 지금 박형준 시장도 오세훈 시장처럼 세게는 못하지만은 한동훈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의 지침에 좀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원래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나왔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장동영한테 팽당했다라고 보고 안철수 손잡고 차기 보고 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격전지에서 네. 반 장동혁 연대가 지금 쫙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이거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니까 굉장히 좋네. 아니,
2: 저도 김준인 대표님 의견에 100표를 드리고 네.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0: 적극 동의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 있죠. 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 건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요. 다른 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저기 단식했잖아요. 단식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왔고 네. 그 이후에 전화도 드려서 만나려고도 했고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지사 후보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본인이 서울하고 부산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곳만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하고 부산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적인 감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제 뭐 여당이나 그런 뭐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겨야 된다는 그
3: 저는
0: 당이.
3: 김기영 대변인처럼 장동혁 대표도 대인배였으면 좋겠네요.
0: 아, 네. 저보다 훨씬 대인.
1: 네. 네. 지금 윤태곤 실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 나와서 영남뿐만 아니라 경부선 벨트에도 추격세가 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3: 아니 뭐 글쎄요. 이제 충청 지역이나 네. 뭐 이를테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게 막 접전으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아직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글쎄 이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게 이제 덩어리의 문제거든요. 거기는 영남은 덩어리가 크니까 완벽하게 결집 안 하더라도 이제 그게 확확 이제 그 여조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1: 네.
3: 이게 이제 다른 지역까지 예를 들면 15대 1 민주당이 16개 광역지자체 중에 15대 1까지 나오다가 지금 보수가 점점 결집하면서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대 6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남 5개 서울까지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네. 희망은 더 공개적으로는 더 센 얘기도 하지만은 네. 이 정도가 한계 아니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보수 결집과 뭐 이재명 정권 심판으로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2: 근데 이게
1: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정치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계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벨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여론의 추이를 놓고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붙고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뭐 서울 선거도 아까 뭐 오세훈 시장의 그러니까 후보의 이런 행보를 저희가 논의도 좀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선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도 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도 둘로 나눠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거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그 책임론을 이제 또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어떤 각 진영별 어떤 책임 공방 속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색깔들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반장동혁의 길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선, 뭐 윤어게인과 과거의 윤석열 정권을 상기시키는 모습들 아직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거고 민주당도 자세히 보시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금 전북부터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금 다른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평가에 있어서는 청와대와 당의 입장 여기에 대한 또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택 선거를 보시면 5자 구도로 되어 있는데 진보당만 빼면 사실상 4자 구도로 봤을 때 아마 이 한국 정치의 전체적인 지형이 앞으로도 그런 좀 대폭풍의 어떤 혼란 이런 게 좀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하시고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김용범 실장이 제안한 AI 배당금인데 이런 아젠다들이 선거 판세에 뭐 많이 그 촉매제가 됩니까? 지지세를 좀 끌어올린다.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이게 실수가 실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그 얘기가 됐을 때 청와대의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했는데 대통령이 또 참전하셨잖아요. 이거 가짜뉴스다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좀

0: 확실하게 피하 구분이 됩니다. 50대 50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공소취소나 이런 프레임 부동산으로 가면 사람들이 냉정을 찾습니다. 내란 프레임은 일종의 정신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의 삶에 결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동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예전부터 쓰던 표현이 영화 명량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아, 그 일본의 수백 척 앞에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서 홀로 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척이 지켜보다가 아 버티니까 같이 싸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공소취소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내 다주택자 관련해서 떠나서 1가구 1주택자마저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 문재인 정부 때 있을 때 그런 이념적인 정책에 어떻게 보면 재판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걸 넘어서서 네. 해볼 만하다는 기대. 불만을 기대. 와 같이 결부시키면 그게 행동, 투표라는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
1: 지금 광역단체장이 16명을 네. 뽑아야 되고요. 재보궐선거에서 14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요. 김기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저희가 더 노력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낮은 자세에서 한다면 예. 6 플러스 알파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해볼 만하다. 무력감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치화되고 그게 영남에서 오면 강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대구 부산 찍고 서울로 왔잖아요. 그럼 네. 서울은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데 경기도보다 저는 인천을 주고 인천의 영향이 충청도민이 많아서 충남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영남에서 오면 충북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종 빼고 충남 충북의 영향과 강원도까지 저희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늘이 19일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 정도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오만하지 않는 전제하에 저희는 6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1: 6 플러스 알파요.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2: 아니 뭐 19일 남았거든요. 네네, 이게 선거에서 19일은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뭐 근데 굳이 지금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1: 3개에서 4개 어디 어디요?
2: 아 근데 이게
1: 그건 얘기하기 좀 그렇죠.
2: 들으시면 나 눈에 아른거리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그렇고 네. 보궐선거는요 역대로 예. 보면은 그 정당에서 이겼던 데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면은 그 정당이 거의 다 가져가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가 우세 지역이니까 그 전에 당선이 됐던 거고 여러 책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1: 지금 13대 1이잖아요. 기존 원래 선거구.
2: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는 당연히 이제 예.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고 예. 그러면 평택을 해서 이게 국민의힘이 이길 거냐 그러면 부산 북감에서 이길 거냐 예. 뭐 접전이 나머지 이제 예. 수도권에서 뭐 개항을 뭐 연수가 만 뭐 저기 한남과 이런 데서 이길 거냐 전 다질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1: 아 다질 예. 거라고.
3: 그러니까 저도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저는 뭐 크게 이겼다라는 정도로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전 아까 김기영 대변인의 그 주장에는 제가 동의가 참 어려운 게 뭐 공소취소 논란 분명히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도 조작 기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살아 있는 거고 부동산 문제도 뭐 예민한 문제는 맞지만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국적 미친 집값 현상을 놔둘 겁니까? 이제 집이라는 게 바이의 개념이 아니라 리브의 개념으로 바꾸겠다. 이제 사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이 철학적 대전환의 기점이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부분도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AI 관련해서도 이거는 정말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쏘아올린 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현재 강령을 보면요. 이게 2021년도에 나온 강령인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도 써놓고 있어요. 강령에.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는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렇게 가면 일론 머스크도 공산주의자고 그럼 빌 게이츠도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는 AI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미치는 문제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정치권이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남은 19일 동안 대처를 좀 잘 하면 전 충분히 저는 잘 이번에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이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자. 앞으로

0: 이번 국회가 어떻게 될 건지 짧게 각자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이게 조정식 의원이 이제 그 뭐 정확하게 워딩을 제가 생각이 안 돼.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뭐 돕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회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탈당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배출해서 탈당하신 분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관례예요. 제가 뭐 이게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흐름들 이제 당원들이 이제 국회의장 투표에서 뽑고 이 흐름의 연속선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선호 투표제 당원들 설명하면서 소프트하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식 이걸 네.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지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이 선거 뒤에 있을 공소취소 특검의 뭐 상정, 직권 상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은 조금 우려된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좀 안 일어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0: 네. 김기영 대변인.
2: 이게 보면 속도를 많이 말씀하시죠. 원래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어르신이기도 하고 여야를 잘 어떻게 보면 설득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원식 의장이 좀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적인 평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의회 정치는 이제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0: 네.
2: 근데 법이나 아니면 의석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정치라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의회라는 게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장에 요구되는 이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3: 저도 뭐 국회의장의 중립 저도 동의하는데 또 그것이 기계적 중립처럼 모든 걸 손 놓고 그냥 관망자로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조정식 의장 후보자가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뽑은 그 경선에 나온 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런 조정의 능력과 그런 합리성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5: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5월의 절반이 지난 금요일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 때이른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더위를 가늠하게 하는 아침 기온도 상당한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8.3도나 됐습니다. 전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31.5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 기온이었는데 이 기온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오늘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전이 31, 세종, 광주가 30, 또 대구는 29도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 일요일에는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이틀째 강원 영동은 심한 더위가 주춤하면서 강릉 25도 선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31도의 낮 기온이었다가 월요일에 28도 정도로 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전국적으로 당분간 일교차 큰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자외선 지수도 모레까지 맑은 하늘 속에 오늘과 내일 매우 높은 단계 거의 전권역이 이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 대부분 나쁨 상황 오후에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까지 예보돼 있어서 호흡기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무난하겠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8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뉴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소장님 어제 정상회담 2시간 15분, 135분 동안 이어졌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도 없고 공동성명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7: 이번 회담은 뭐 공전을 위한 고도의 담판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0: 네.
7: 겉으로는 그 환상적인 우정을 과시했지만 그 전단 참배나 백악관 초청 같은

0: 렌트를 벌였지만 실속은 실전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이란 문제는 관리하고 무역이나 기술, 경쟁 문제는 바꾼 전형적인 현실주의 외교.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전형적인 현실주의 외교. 자,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서로 같은 점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현상 관리 정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요.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이 국제학 정치학 용어를 썼단 말이죠. 뭘 노린 걸까요?
0: 전쟁은 하지 말고 공전을 택하자. 이것이 시진핑의 제안이었고
1: 네.
0: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대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 독립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라. 이제 이게 이번 회담에 사실은 중국이 노린 가장 큰 이제 뭐 그 요구사항이었지만 결과는 여기서 미국은 여전히 뭐 정가동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우리의 대만 전략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죠.
1: 네.
0: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감히 그 미국을 상대로 비디데스 함정을 논할 정도로 중국이 일어섰다 컸다. 뭐 그렇게는 확실히 볼 수 있고
1: 네.
0: 결과는 제의만 한 것이고 실행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방에 모신 손님을 향대로 해서 우리 이만큼 컸다 이렇게 과시한 걸로 보여졌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0: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어차피 이것은 대만 이슈는 미국이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1: 네.
0: 그것들 아무리 한번 이제 이번에는 찔러봤다, 뭐 간보겠다, 뭐 이런 문제 지금 미국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로 한번 해본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뭐 금년에 매단 두 번 이상 더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상황 봐가면서 아마도 이것은 더 진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0: 이제 오피셜한 얘기들은 뭐 언론에서는 이제 둘이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재미난 것은 그 회담 끝나고 나서
1: 예.
0: 오후 1시 44분에 외교부가 그 공식 발표를 냈어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이란 이슈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 합의는 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하고 실행은 다르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중국이 이란 외무장관을 불렀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둘이서 사전에 이미 입 맞췄고 이게 스토리텔링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국과의 합의에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전쟁이라든지 종전에 협조를 한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세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 그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뭐 이 중국으로서는 이란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의 중간선거에서 중국이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게 되고 또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고 하는 채만 하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젠슨 황 같은 이런 CEO들을 대거 수행원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급망이라든가요, 희토류라든가요, 또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기대했던 그런 합의들이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런 것보다는요.
1: 예.
0: 거의 뭐 이런 CEO들의 동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업 사절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뭐 회담에서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고
1: 예.
0: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특히 드라마는 바로 젠슨 황이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1: 네.
0: 그래서 AI 칩 수출 규제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준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이제 히토르 문제하고 같이 걸리기 때문에
1: 예, 예.
0: 이것을 중국이 포기할 거냐. 뭐 그런 가능성은 일도 없어 보이고요.
1: 예.
0: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기업인들 중에서는 이제 젠슨 황이 아주 특징적인 드라마를 연출했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일론 머스크가 동행을 했어요.
1: 그렇죠.
0: 여기 하게 됐는데, 그건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FSD, 요거를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1: 아.
0: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그 로비를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해결 안 되니까 직접 중국 가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일론 머스크가 차이가 남았음에도 이제 동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뭐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1: 네.
0: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그 뒷배에 러시아가 같이 있는 거죠. 무기 공급은 이제 러시아가 하고, 뭐 물자 공급은 중국이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1: 네.
0: 이번 전쟁에 그 뭐 반대쪽 공급 측면에서 키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니까 이번 트럼프의 그 이란 종전에 대한 이제 속내를 중국이 확인한 것을 놓고서 이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1: 네.
0: 서로가 막 상의하는 그런 정보가 뭐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아 그러면은 우리 현안이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재개가 풀리는 건데 이게 쉽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엔 조금 신중해야 되겠네요.
0: 그래서 뭐 그게 화끈하게 해결되면 참 바람직한 건데
1: 네.
0: 결국은 그것에 이제 영향은 그 답은 본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은 뭐 유가가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경기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가 오늘 폭등했어 저녁에 폭등했어야 되죠.
1: 예.
0: 근데 보면 뭐 소폭 상승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1: 네.
0: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그 S&P 지수의 상승이 그 정도만큼 이제 영향이 있다고 뭐 그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나 우리 관련한 문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회담에서 별로 거론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이런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한국의 문제는
1: 네.
0: 그냥 통상적인 터치 정도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그 공식 발표문에도
1: 네.
0: 그런 것을 언급했다 정도로만 나와 있고 디테일을
1: 네.
0: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아마 문제 사안으로 중요성의 원칙에서 볼 때는
1: 네.
0: 1번이 이란이고 2번이 우러전쟁이고 3번이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아주 가볍게 터치했거나 그냥 레토릭 정도로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1: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좀 진전이 있을까요? 이 회담 이후에요.
0: 어떤 전쟁?
1: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0: 네. 아, 우러전쟁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이것은 이 러시아의 뭐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1: 네.
0: 이것이 이제 뭐 중간선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종전을 해야 되거나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할 거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크게 할 거냐는 것은 뭐 선명하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루전쟁의 영향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뜻도 미지근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지지부진하게 이제 계속 끌고 가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전쟁?
1: 아.
0: 뭐 그런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그 의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중국의 그 이번 행사의 특징 같은 것들 좀 보이셨을까요?
0: 네, 아주 뭐 재밌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왔냐 공항 의전을 할 때는 보면은 2017년에는 이제 양제츠 정치국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가의 부주석입니다. 한정이
1: 네.
0: 바로 직전의 상무위원 그 중국의 당서열 7번 안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국가 부주석으로 물러앉으면서 의전사열로는 한 7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급은 8번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항에서는 격상을 한 게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중국이 이번에 그 천당공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를 했는데 네. 이게 중국이 얘기하고 싶은 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황제 방이죠. 자금성에 그 황제가 직무를 하는 거기에서 이제

0: 이제 만남을 연출했고, 이기는 이 황제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간 것은 이제 천당을 참배하는 거, 천당은 뭐, 승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장소인데, 거기를 갔다는 건 이 사제,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이거 격을 낮춘 거죠.
1: 격을 낮췄다.
0: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은연중에 그 위계 질서를 조금 강조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공항에서는 높여가지고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웠지만 문화 행사에서는 황제에서 사제로 격하시켜서 이 시진핑이 주도하는 맞춤형 그때 여기서 회담의 판세를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둘째 날에는 지금 중난하이에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만남을 갖는데, 이 중난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는 걸까요?
0: 그래서 중난하이는 우리를 치면 청와대 같은 데인데요. 거기는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급이 있는데, 통상은 인민대회당에서 적게 나고 끝내고, 또는 이제 그 국빈 이제 대접하는 데서 끝내는데, 그 중난하이에 가는 경우는 그 급이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여왕,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닉슨 대통령, 네.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마 오늘 그 오찬 겸해서 이제 팀미팅하고 끝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미중이 닉슨 대통령이 그 중국 와서 처음으로 수교 회담을 하면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자.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 장소를 중앙하이에 그 시진핑의 서재로 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자, 9월에도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마 백악관 워싱턴 DC로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래서 뭐 싸움을 하는 것은 휴전할 때도 있고 공격할 때도 있지만, 이제 미중의 전쟁은 이제 지금 놓고 보면 다시 기술 전쟁으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1: 네.
0: 그 중심에는 이제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GPU하고 우리 한국의 GBM인데, 결국은 이건 대만 위협하고 한반도 문제가 사실은 미중의 관계에서 뭐 아주 핵심이 되는 고리가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중에 고리를 하나 쥐고 있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고, 그것이 이제 주가 폭등, 이익 폭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긴장관계로 가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쉽게, 굉장히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제 유리 같은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소장님.
0: 네.
1: 네. 오늘 말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오늘도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더운데요. 서울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 서울은 31.5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보다도 9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전국에서 낮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0: 인데요.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이 예보돼 있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이 31도, 세종, 광주 30도 이렇게 서쪽 위주로 30도를 넘겠고 대구는 29도,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강릉 25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심한 더위는 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아주 더운 주말 휴일이 예보돼 있고요. 대구도 일요일에는 33도의 뜨거운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덩달아 모레까지는 하늘도 맑은 데다가 볕이 아주 따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과 내일 거의 모든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붉은색 단계인데요. 최고 단계가 위험 단계인데 바로 그 아래 단계입니다. 상당히 높은 자외선 지수가 예보돼 있어서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오존 농도 대부분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위치한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 주석과 티타임과 오찬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난하이는 옛 황실 정원으로 현재는 시 주석 집무실과 관저 등 권력 핵심 기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은 미중 관계 상징성과 안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을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 200대도 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5% 오른 5만 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5만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0.77%, 0.88% 각각 상승해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 지수 및 무역 지수 잠정치에서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랐는데 이는 57.8%가 올랐던 1998년 3월 이후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에 안으며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약 1조 원어치를 인수하며 은행 가상자산 동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